여기도 뭐라고 기억하면 돼? 제조업 발달된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좋고요. D 같은 경우는요, 역시 여기도 중구입니다. 부산의 도심이 됩니다. 근데 인구가 10만도 안 돼. 여기는 더 적어요. 그래서 인구가 정말 적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되게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결국은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중구는 도심이에요. 도심은 상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상업 중심이에요. 상업 업무 기능 중심이에요. 노원구는 주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능을 담당해요? 주거 기능을 담당해요. 중구는 도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해요. 사하구는 외곽 지역이지만 제조업 밀집 지역이에요.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단 말이야. 이게 끝이야. 볼게요. A는 B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원구의 인구는 50만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자주 나오니까요. 그냥 50만 정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아요. 되게 편리합니다. 강남구, 중구, 노원구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지역은요. 그냥 인구도 좀 기억을 해두면 진짜 편해요. 아, 했을 때 유리하면 그냥 해야지. 그치? 그래서 노원구 50만, 강남구도 한 50만 정도 됩니다. 상주 인구가 많지 않죠? 아닙니다. 2번. B는 A보다 통통학 유출 인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사하구는요. 중구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이게 정답이지. 사실 정답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산의 내부 구조만 했더라면은. 그치? 했더라면은. 크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구는 어디보다? A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디야? 도심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다? 그냥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이 압도적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수치상으로도. 자, D는 C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결국 요거는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D, C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디가 더 외곽이야? C가 더 외곽이지. 그치?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는 C가 더 많아야지. 외곽이면서 제조업 지역인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결국 내부 구조는 나오는 지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네 지역이 나왔습니다. 볼게요.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게. 자, 여기 중구가 되겠죠? 자, 이쪽은 강 동쪽에 있네. 강동구. 자, 여기는 금천구가 되겠죠. 자주 나오는 지역이지. 제조업 제로. 그리고 이쪽은 영등포구가 됩니다. 영등포구. 잘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 부도심 지역입니다. 참고로 여기 여의도까지 색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하중도. 이거 여의도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좀 많이 몰려있거든. 자, 어쨌든요. 이렇게 찾았을 때 우리가 그 특징들을 한번 봐보자. 중구는 도심이고, 도심이니까 상업 업무 기능이 있죠. 자, 영등포구는 부도심이긴 하나, 애초에 이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할 때 인구 분산 목적으로 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막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막 200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상주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자,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주거죠. 외곽 지역이니까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이지만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지. 그렇지? 볼게요, 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반반 나누는 생각을 하세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나왔다. 이거는 상주 인구라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거구나. 상주 인구가 많아야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을 거니까. 그렇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수 같은 경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가하고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나하고 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생산자 사업체 수는 나하고 라가 적고 가하고 다가 많으니까 가하고 다는 도심 아닌 부도심일 거고 나하고 라는 뭐가 돼? 외곽 지역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지.

근데 나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금천구 아니면 강동구일 텐데 주거만 담당하는 강동구가 인구가 더 많겠죠. 물론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강동구는 한 50만 정도 되고요. 45만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5만. 자, 중구 같은 경우는 12만, 10만 정도 되고요. 영등포구는 한 40만 정도 되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25만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외곽 지역에서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은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사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좋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나하고 라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는 강동구, 인구 자체가 많은 강동구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여기는 라가 되는 거고요. 강동구는 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금천구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제조업체가 발달했으니까 상주 인구만 있는, 주거만 담당하는 강동구보다는 상주 인구가 조금 떨어지겠다라고 추측하셔서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하고 타, 둘다 생산자 서비스업 발달하긴 했지만, 대기업이 분포하나 보다. 대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학생 수를 봤을 때, 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지. 상주 인구가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다가 영등포가 되는 거고요. 라가, 가가 중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도심이 더 생산자 서비스업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자체는 영등포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구는 주간인구 지수가 300을 넘어가긴 한데요.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20만 명 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40만 명 넘게 들어요.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은 거야. 그래서 강남구, 뭐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은 중구보다도 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간인구 지수 자체는 이제 중구가 훨씬 더 높은 거고. 알겠죠? 어쨌든 상주 인구를 가지고 좀 추측은 할수 있었습니다.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도시가 먼저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지. 시가지라고 한다면은 도시가 아니 건물이 늘어선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니은 나는 라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라고 했어요. 결국 제조업체를 물어보니까 금천구랑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나하고 라는 여러분들 잘못 찾았어도 아 요거는 무조건 나하고 라 안에 금천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여기 네 지역보다, 세 지역보다도. 디귿, 다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다, 가 요거는 사실은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 지역의 부도심이니까 당연히 상주 인구가 많겠다. 인구 분산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니까 이렇게 추론하셨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기역과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릴, 라는 다보다 주간인구 지수라고 했는데요. 라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라는 주거만 담당하고 다는 주거 플러스 상업이야. 주간인구 지수 어디가 높아야 돼? 영등포구가 당연히 높아야지. 그치? 여기는 100 미만이고 100을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20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상주 인구 및 주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아니라 주간 인구를 물어봤네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 중구고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도봉구가 되겠죠. 근데 도봉구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그냥 주거를 담당했구나. 그치? 여긴 강남 지역이구나. 이제 강남구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중구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상업 업무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왜 한강 이남 지역이니까. 애초에 개발할 때 주거 목적, 주거 분산을 목적으로 개발했던 지역이잖아. 그러면서 부도심이 된 거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거죠, 주거. 그치? 자, 우리, 여러분들, 이것도 좀 꿀팁이긴 한데요.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가 있으면 주간 인구 지수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 주간 인구 지수잖아. 그러면은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가 같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100 이상이고 미만이면 100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치? 뭐 그래프 하나 더 그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다 하나 그어볼까? 그치? 이렇게 그으면은 뭐야 이게? 여기는 주간인구 지수가 200이 기준이 되는 딱그 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주간인구 지수 100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되냐? 넘느냐? 딱 그거야. 넘으면 일자리가 많고 상주인구 대비. 그리고 낮으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 유출이 낮 동안에 많이 된다라는 것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나는 주간 인구 지수 100이 안 돼요. 어디가 돼? 도봉 국가 될 수밖에 없고. 주간 인구 지수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를 봤을 때 가가도 높기도 하고 상주 인구가 적으면서 주간 인구가 너무 많죠. 상대적으로. 그럼 가는 중구인 거야.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상주 인구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죠. 주거 플러스 상업이니까 여기가 다가 되죠. 이렇게 볼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볼게요.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집가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가는 나보다, 에이, 도심이 당연히 외곽 지역보다 상업지의 평균 집가가 높죠. 지대, 집가. 이거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니은입니다. 나는 가보다 출근 시간대 순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순유출 인구가 당연히 출근 시간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변으로, 특히 도심이나 부도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겠지. 주거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어요. 순 유출 인구가 많다. 정답입니다. 티귿. 다는 가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하는데요. 가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시가지가 먼저 형성되었어요.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같은, 약간 도심, 부도심인데? 이거는 약간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고. 여긴 1960년대 이전부터 개발된 지역이니까. 나, 다는 모두 2000년보다 2020년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막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나를 봤을 때 상주 인구도 줄어들고 주간 인구도 줄어들었네? 아, 그러면 계산하지 마. 뭘 봐? 다를 보는 거야. 다는 상주 인구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주간 인구는 짱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는 늘었겠구나. 그치? 상주 인구는 줄어들고 주간 인구가 많아졌으면은 당연히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하면은 밑에 분 모가 당연히 낮아지고 분 자가 더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수는 커지겠죠. 그치? 그럼 다는 적어도 뭐야?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돼야지. 나는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 가지고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그냥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 넘어가요, 그냥. 알겠지? 정답, 기역과 니은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 광역시 세 구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부산도 나오는 지역이 계속 나와요. 여기 어디야? 여기는 일단 중구가 될 거고요. 중구는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하겠죠. 여기는 좀 익숙하진 않죠. 동래구입니다, 동래구. 동래구는요, 중구보다는 조금 외곽적이네. 그럼 주거를 많이 담당하겠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돼요. 이쪽은 사상구가 됩니다. 사상구. 사하구 위에 있으니까 사상구죠. 이쪽은 제조업을 주로 담당하겠구나. 라는 것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했다면 여러분들 문제 풀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결국 좀 상대값이 나와 있는데요. 용도별로 상대값이 나와 있는데 상업, 주거, 공업, 녹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일단 공업, 상업, 주거를 가지고 푸는 거가 되겠죠. A 같은 경우는요, 공업이나 주거, 녹지에 쓰이는 것보다는 상업에 쓰이는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이 가가 바로 A가 중구가 되는 거지. A 중구. B도 볼게요. B를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주거가 압도적인 것을 볼수 있어요. 그치? 주거 아니면 녹지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B가 되는 거고요. 공업 비중이 어느 정도 있네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도 볼수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치? 녹지는 막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녹지가 왜 주어졌나 보니까요. 그래도 도시 내부에 있으면서, 중심에 있으면서 조금 조그만하면 아무래도 녹지 지역이 많이 없겠죠. 근데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녹지가 어느 정도 좀 차지하겠지. 약간 이런 거를 가지고 추론하라고 힌트를 준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B는요,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어요. 자, 주간 인구 지수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A 도시민이니까 인구가 여기 10만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데 인구 자체가 적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A, C, 상주 인구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외곽 지역이 주거를 많이 담당하니까 아니겠죠. 그치? 그리고
4번입니다. B는 C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C가 더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조업 사업체 수 하면은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세 개는 무조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C는 A보다 전체 사업체 수중 금융 및 보험업, 요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비율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C하고 A 중에서 A가 더 도심인데, 상업 중심인데,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체 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 2번이에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한번 해두면은 결코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22번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아, 이것도 똑같은 문제지, 사실은. 하나씩 볼게. 자, 나와 있는 지역부터 살펴보니까요. B는 중구가 되겠죠. 중구는 뭐라고요? 상업 기능, 상업 업무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치? 대도시 본사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A는 노원구가 되겠죠. 주로 주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는요, 여기는 금천구가 되겠지. 금천구는 뭐라고 했어요? 서울 내에서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치? 통근 통학 인구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주요 업종별 종사자 수가 주어졌네요. 아무래도 요게 더큰 힌트가 되니까 오른쪽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조업 줬고요. 금융 및 보험업 주어졌습니다. 자, 봤을 때 일단은 나는요. 제조업도 많이 없고 금융 및 보험업도 많이 없어요. 주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 뭐가 돼? 노원구가 될 거고요. 다는 가에 비해서 금융 및 보험업은 낮으면서 제조업은 높은 것을 볼수 있네요. 다가 금천구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가가 중구가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또 이것만 보더라도 얘들아,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원구가 될 거고,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구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근 통학 인구 자체는 적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조금 많아요. 라는 지역이 바로 중구가 되겠죠. 그렇지? 통근 통학 인구 자체가 많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또 나가는 비중도 더 많아, 들어오는 인구보다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이 되겠죠. 다는 그 사이가 될 거고요. 그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중국이 제조업도 많이 발달했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좀 언급되긴 하는데요. 중구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성동구 지역이 있거든요. 그치? 성동구의 그 성수동 알죠? 성수동. 성수동이 카페로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거기가 다 공장 지역이었는데 그 공장이 비게 되고 공장이 나간 거죠.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그 공장을 카페로 활용하다 보니까 뭔가 좀 힙한 거야. 그래서 좀 유명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구하고 성동구 사이에 있는 지역은요.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중구의 이쪽 지역에는요, 제조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소규모로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 좀 소규모로 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도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일부 남아있는 거구나라고 그런 흐름대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큰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2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세 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달을 그래프에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서울 내이네요. 서울의 동북부에 있대. 그렇지. 그리고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대요. 여기는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뭔지는 정확히 몰랐어도, 아, 이쪽 지역은, 뭐야,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이겠구나. 여기는 주거 중심지구나. 여기다 쓰겠습니다. 가는 그래도 주거를 좀 담당하는 지역이겠구나. 주거 중심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더라. 법정동하고 행정동. 아예 크게 막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법정동은 그냥 법으로 지정된 동이야. 행정동은요,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좀 지정해 놓은 동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법

행정동은 그냥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동이 여기는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잖아. 5개밖에 없는데 행정동은 19개야.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가 많다 보면은 법정동대로 행정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에 있는 그 내에 있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서 이게 뭔가 좀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 서류 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봐. 그러면 그걸 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동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행정 업무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정동 대비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은 주거 밀집 지역이구나. 그래서 행정동이 좀 많이 나뉜 거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자, 나는요,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한 구로 1960년대에 서울의 부도심으로 계획되었대요. 그럼 여기는 1960년대에 한강 이남쪽으로 개발했던 지역이고, 이쪽 지역은 주거 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뭐예요? 부도심이니까 주거 플러스 상업 지역이구나. 딱 느껴지죠? 뭔가 노원구, 강남구 이런 느낌 아니니? 그치?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다는요,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구래요. 그치? 그래서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대요. 여기는 도심이 되겠죠, 도심. 도심 지역입니다. 서울의 도심. 서울의 도심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중구하고 종로구만 기억하면 돼요. 그치? 여기는 도심이구나. 도심이니까 도심이라고 쓰지 말고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씁시다. 상업 기능. 자, 이렇게 찾았을 때요. 우리는 주간 인구와 상주 인구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사실 추론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좀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주어질진 모르겠지만 주간 인구하고 상주 인구가 주어졌을 때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 주간 인구 지수잖아. 항상 주간 인구 지수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그 10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20, 40, 6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에 딱 대각선을 그어봐.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기준이라는 곳입니다. 그치? 그럼 이쪽은 100이 안 된다는 거죠. 상주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이쪽은 100을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A는 100이 안 돼. 주간 인구는 적고 상주 인구가 더 많아. 인구 유출 지역이야. 주간 때. 그러면은 가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치? 그 다음, 나하고 다를 찾았을 때요. B하고 C 둘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요. 차이가 있다면은 B의 주간 인구가 더 많고 B의 상주 인구가 더 많아. 이거는 B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도 하면서 상업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서 일자리도 많아서 외부에서 인구도 많이 들어와. 이런 뜻이야. 바로, 나가 B가 되는 거죠. 다가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셨어요. 요거는 기출에서도 진짜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심하고 부도심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부도심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일자리도 정말 많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인구까지도 기억하면은 너무 좋아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은 중구가 되겠죠. 중구는요, 도심이고요.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 10만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12만 정도. 자, 이쪽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강서쪽에 있네. 김포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외곽 지역이니까 주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정도, 50만 넘어간다. 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거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얘들아, 상주 인구가 나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나가 강서구구나, 가가 중구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었지만요. 다른 지표들도 한번 봐보자. 상주 인구하고 초등학교당 학생 수 또는 초등학교 수는요,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많으면 초등학교 학교당 학생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 수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 초등학교 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치? 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총 사업체의 종사자 수라고 한다면요, 여기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사자 수가 많겠지. 그치? 이제 일자리는 어디가 더 많아? 가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네요.

상주인구 대비 주간인구가 3배 이상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즉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죠. 일자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인구는 적은데 일자리는 많네. 이렇게 추측하셔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나는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은 인구가 비는 현상이죠. 밤에 도심에서 발생하겠어? 아니면 외곽에서 발생하겠어? 도심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치?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고요. 디귿입니다.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 요거는 약간 6월, 9월 수능에선 잘안 물어보는데 뭔가 3월, 10월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래요. 어디가 더 먼저 개발되었니?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치? 가하고 나중에서 가가 먼저 더 도시가 먼저 형성되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리을. 나는 가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 수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항상 도심, 부도심이야. 알겠죠? 수로 비교하면 부도심이 더 많아. 왜냐면은 낮 동안에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대기업도 그만큼 더 많다라는 거고. 그치?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결국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서울과 부산의 내부 구조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할수 있겠지? 중요한 내용들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도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를 맡고 있는 권유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3단원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3단원 문화변동 파트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고요. 또 4단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단원 문화변동 우리 몇 문제 남았냐면은 지금 여섯 문항 남았습니다. 여섯 문항 같이 마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4단원 넘어가서 사회 불평등 현상 관련된 문항들 개념 먼저 기출엔 플러스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져 있는 문항들 순차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보게 될 문항들을 사전에 풀어보고 이 강의를 의미있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2번입니다. 102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각국과 을국에서 발생한 문화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1차 문화변동 시기에는 내재적 변동만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2차 문화변동 시기에는 각국과 을국 간 문화 접변만 있었다. 가에서 라는 각각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며 가와 다는 각각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요인이다. 그럼 여기서 벌써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가, 나, 다를 적어볼게요. 다, 라를 적어보면은 가와 다가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요인이래. 지금 가에서 라가 단서 조항의 발견, 발명, 직접 자극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와 다는 발명 또는 자극 전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1차 문화 변동 시기에는 내재적인 변동만 있었대요. 발견 또는 발명만 있었다라는 거죠. 화면을 넘겨서 봤더니만 1차 문화 변동에 뭐가 있어요? 가, 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난은 발명 아니면 발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종합적으로 봐서 가와 다 새로운 문화유서를 창조한다. 그러면 요 가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발명이 되는 거죠. 가가 발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다가 나머지 새로운 문화유서를 창조하는 요인, 자극전파가 되는 거예요. 다는 자극전파, 남아있는 라는 뭐가 된다? 직접 전파다 라고 하는 걸로 가나다라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구분의 표에서 갑국과 을국의 문화변동 나와 있고요. 1차 문화변동, 변동 전에 문화요소 A, B, 갑국, 을국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문화변동, 즉 가는 발명이죠. 적어 볼게요. 발명. 그 다음에 나는 발견이죠.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추가된 문화요소가 C,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문화변동, 두 번째 문화변동, 다는 뭐였어요? 자극전파였고요. 라는요, 직접 전파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에 추가된 문화 요소가 E와 여기 A,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문화변동 이외에 다른 문화변동은 없었고요. 문화 요소의 소멸도 없었다라는 정보를 챙겨 두셔야 합니다. 1번 선택지. 가는 발견, 다는 자극전파다. 가는 발명이고요. 그다음에 다는 자극전파. 두 번째 건 맞지만 앞에 거가 틀려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나는 나와 달리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다. 나는 발견이고요. 라는 직접 전파죠. 어쨌든 직접 전파든 다음에 저기든 직접 전파든 발견이든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모두. 둘다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을 통해서 요거 D가 추가되잖아요. 그다음에 직접 전파를 통해서 AC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을국의 변동 전에는 B가 있었는데 스몰 B가 있었는데 여기에 D가 추가되고 여기에 AC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다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인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3번에 2차 문화 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자, 2차 문화 변동 결과 지금 을국에서는요. BDAC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ABCD. 그래서 결국에 A, B, C, D가 지금 계속 추가되고 추가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문화 병존을 또 추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읽었어요? 2차 문화 변동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 간의 문화 접변만 있었다. 갑국과 을국끼리만 문화 접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 맥락과 추가된 맥락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2차 문화 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있었다라고 하는 요 3번 선택지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원래 뭐 처음에 B만 있었는데 A는 원래 갑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맨 마지막에 추가돼서 요 A가 여기 추가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 사회에서 A의 문화 요소도 있고 B의 문화 요소도 있는 그 갑국의 문화 요소도 있고 을국의 문화 요소도 있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을국은 매개체를 통해 갑국의 문화 요소를 전달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간접 전파이냐라고 말하는데 을국은 지금 발견, 직접 전파 이런 개념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추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2차 문화 변동 결과 갑국과 을국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화 요소는 3개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국 같은 경우는 2차 문화 변동 결과 추가돼서 A, C, E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 아까 지웠지만은 을국 같은 경우는 A, B, C, D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공통되는 게 A, 그 다음에 이렇게 C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세 개가 아니라 몇 개다?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2번의 정답은요, 3번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두 번째 표도 중요하지만 이 이전에 있었던 요 정보들을 잘 꼼꼼하게 살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으로 갈게요. 자, 21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9번 문항입니다. A에서 C의 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집을 읽어볼게요. A국은 갑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후 강력한 자국어 사용 정책을 펼쳐 일상생활에서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 분야에서는 갑국 언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자, A국이 갑국의 식민 통치로부터라고 하는 자, 직접 전파적인 맥락이죠. 자, 직접 전파. 이 맥락에서 일상생활에서 자국어를 이제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학문 분야에서는 갑국의 언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의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B국에서는 서적을 통해 소개된 갑국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외관은 B국의 가옥 형태이고 내부 구조는 갑국 종교 양식을 따른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돼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바로 문화 융합의 사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서적을 통해라고 하는 거니까는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융합의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C국에서는 돌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C국에 들어온 갑국 상인들에 의해 갑국 주화가 유입되면서 모든 거래에서 돌화폐 대신에 갑국 주화를 사용하게 됐다. 모든 거래에서. 그럼 기존에 사용됐었던 돌화폐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상인들에 의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동화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선택지. A국에서는요, 독립 이후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문화 제공자가 문화 수용자의 의지와 반대해서 강제적으로 문화를 강요하고 이식하는 거, 식민 통치만 보고 판단할 거야? 아니죠. 그 뒤에 읽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의 내용이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 접변 나타났다. 오답이고요. 이번에 B국에서는 A국, C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그렇죠. B국에서 간접 전파에 따른 문화 융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A국, B국은 C국과 달리 외국 사회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A, B, C국 모두 다 지금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직접 전파, 즉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접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고요. 4번에 B국, C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유지가 되었다? 근데 C국은 동화잖아요. 동화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C국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병존 요 A국과 융합 B국에서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4번의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번에 A에서 C국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B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두에서 지금 비국이 해당하지 않는다. 비국이 요 직접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거죠. 직접 전파는 A국과 C국만인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갈게요. 21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9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A국은 갑국을 점령한 후, 자, 갑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였다. 갑국을 점령한 후, 갑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였다. 이로 인해 갑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사라지고 A국의 일부 일처제가 정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점령이라고 하는 직접 전파적인 맥락에서 갑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어기면 처벌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A국의 일부 일처제가 강요당하고 그것이 이식되어지고 있는 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적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각국의 일부 다처제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또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국으로부터 을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 을국 사람들은 비국의 전통춤도 즐기게 됐다. 이민 온 사람들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에 따른 교류로 인해서 즐기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직접 전파인 거고요.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른 후 을국에서는 을국의 전통춤에 비국의 전통춤이 접목된, 서로 다른 문화가 지금 접목되어서 별별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문화 융합의 사례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선택지. 갑곡에서는 직접 전파와 자발적 문화 접변? 아니죠. 오히려 직접 전파는 맞지만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오답이고요. 니은의 을곡에서는 문화 병존을 거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을곡에서 문화 병존을 거쳐서 동화가 나타났다? 아니죠. 지금 을곡에서는요, 직접 전파에 따른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문화 병존을 거쳤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 을곡 사람들은 비국의 전통 춤도 춤도 즐기게 됐다. 본인의 전통 춤도 본인의 나라 것도 즐기면서 동시에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서 비국의 전통 춤도 같이 함께 나란히 존재하면서 즐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존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문화 병존을 거친 건 맞아요. 그런데 문화 동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융합이 나타난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니은 오답입니다. 디귿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됐다. 갑국은요, 동화가 나타났으니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됐잖아. 하지만 을국에서는요, 병존에 따른 융합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보존됐다. 옳은 내용입니다. 리을의 갑국과 을국 모두 외부 사회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됐다. 외재적인 요인, 즉 직접 전파에 따른, 그쵸? 따라서 리을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됐다라고 했으니까는요, 접촉을 통해서 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화, 외래 문화가 고유한 문화를 흡수하면서 외래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여기는요 병존을 통해서 비국의 전통춤도, 그쵸? 새로운 문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별별춤, 요것도 새로운 문화인 거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21학년도 수능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사 도구로 수저를 사용하던 A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이웃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수저를 사용하는 A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사람, 이웃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 도구로 사용했다.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직접 전파죠? 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 도구로 포크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병존인 거죠, 병존. 수저도 사용하고 나이프와 포크도 사용하는 병존이고요. 두 번째, 비국의 군인들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서 조리도구로 사용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으니까는 이거 자극전파네 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틀려. 요거 두 개가 키워드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적용하기 전에 뭘 보라고? 맥락. 자극전파는 어떤 맥락? 문화전파의 맥락. 외재적인 거.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가 전제됐는지. 봤더니만 어때요? 비국 군인들은 하고 하면서 비국 한 사회 내부에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자극전파가 아닌 거죠. 뭐인 거예요? 예, 발명입니다. 발명으로 캐치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였던 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고기를 자국의 전통 요리에 접목하여서 새로운 음식을 즐기게 됐다. 식민 통치에 따 대표적인 직접 전파인 거죠.
요 맥락에서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접목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회.

사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선택지 A국에서는 문화 병존, B시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A국은 병존 맞죠? 그 다음에 C국에서 융합 맞죠? 하지만 B국에서는 발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이번에 A시국에서는 직접 전파,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A국 직접 전파, C국 직접 전파 맞죠? 하지만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아니라 발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3번에 A, B국에서는요, 자발적 문화 접변이,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일단 C국 같은 경우, 여기 아래, 뭐 식민 통치만 보고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단정은 안 됩니다. 요거의 정확한 개념, 문화 제공자의 의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문화 요소를 이식하는 거. 그 내용 확인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요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거. 문화 접변이라고 한 자체가 외재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B국은요, 발명이잖아. 발명은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A, B국은 C국과 달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C국과 달리 해서 지금 C국도 문화 융합이잖아. 문화 융합도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문화의 개별적인 정체성이 유지 보존된다라고 정리했죠? C국과 달리라고 하면은 안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동화 병존 융합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이셋 중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존과 융합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개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A 시국에서는 B국과 달리 외래 문화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쵸? 지금 외래 문화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거, 직접 전파라고 하는 거, 그다음 직접 전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병존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고, 융합으로 새로운 게 나타났잖아요. 그쵸? 외재적인 직접 전파. 그런데 B는요, 발명이라고 하는 내재적인 요인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 유사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요. A시국은 B국과 달리라고 하는 요 설명이 뭐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106번 가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완탕으로 불리는 만둣국의 일종인 완당은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직접 전해져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그 배운 요리사에 의해 전해졌다라고 한 거니까 직접 전파. 직접 전파. 일본식 완탕은 닭고기를 사용하여 육수를 내지만, 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국수처럼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피가 일본식보다 훨씬 얇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식의 특징에다가 우리나라 문화 요소의 특징을 가미해서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는요,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 가루는 인도의 카리가 기원이다.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직접 가져간 카리가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일본에 다시 전래가 되었습니다. 카레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카레 우동, 가치 카레, 카레 돈가스죠, 그쵸? 그다음에 등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였고 기존의 우동 돈가스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그쵸? 요 맥락이니까 직접 전파. 그리고 그것이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서, 즉 여기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 가루, 인도의 카리라고 하는 게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인도의 어떤 음식 문화가 영국인의 음식 문화, 적인 어떤 요소와 접목이 되어서 변형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 맥락. 이 맥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융합의 사례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가 일본으로 전래되어져서 일본에서 이렇게 돈가스,
기존의 우동과 함께 일본의 음식 문화 중에서 공존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다? 뭐예요? 병존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석됩니까? 선택지 볼게요. 1번에 가에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아니죠. 가는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나에는요.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식민지 인도라는 말만 보고서 요것만 보고서는 나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식민지, 정복, 침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강제적 문화 접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어져서 문화유서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제시문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고요. 3번에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가에는요, 지금 문화 융합이고, 그쵸? 오히려 나에서 문화 공존, 병존이 나타나 있죠? 따라서 3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오히려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문화 공존이고, 4번에 나에는 가와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문화 동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가, 나, 둘다 동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5번에 가, 나에는 모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여기 융합, 나에서도 여기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제시문에서 분석했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단원 마지막 문항이죠? 10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읽을게요. A국에서는요, 전통 신앙의 외래 종교가 결합된 새로운 성격의 종교가 나타났다. 이제 금방 캐치할 수 있지. 문화 융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국은 자신들을 정복한 이민족의 강요에 의해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자를 상실하였다. 정복이라는 맥락, 대표적인 직접 전파적이고요. 그 정복한 이민족이 문화 제공자로서 강요하는 거야.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자를 상실했대요.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이면서 그 문화 접변의 결과가 문화 동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C국은 나무를 이용해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어 사용했다. 활을 만들었대, 이전에 없던 거. 그건 발명이죠. 또그 활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악기를 만들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를 만들었다? 이거 자극전파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키워드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맥락이 중요하다고. 지금 어떤 맥락인데, C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에서만 서술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회와의 교류가 전제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발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활이라고 하는 1차 발명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2차 발명의 현악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A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자, A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아니라 융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답이고요. 니은혜, B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그렇죠. 정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선택지는 옳은 내용이야, 얘들아. 디귿에 C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얘를 자극전파라고 보는 순간 디귿을 오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개념이 이런 거 되게, 개념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사회문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야. 되게 생각보다 개념을 엄청 디테일하게, 되게 세밀하게, 되게 구체적으로 내고 있구나. 정확하게 개념을 우리 수능특강 수능 개념에서 정리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실수하고 틀릴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어요. 개념을 다시 한번 되게 많이 들어봤었던 거라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문화 전파 들어봤던 것 같은데? 교과서로 공부 안 하고.
특수는 특강으로 공부 안 하고 들어봤으니까 풀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를 다 염두한 우리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우수수수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기출 강의에서 계속 개념을 강조하는 거니까 꼭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귿입니다. C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얘를 발명으로 봐야 돼. 그래서 C국에서 옳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디귿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BC국에서는요. A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B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화잖아요. 그 다음에 C국에서는 지금 발명이잖아요. 오히려 A국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국과 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단원 문화 변동 파트 문항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단원으로 가볼게요. 자, 4단원 한눈에 보는 출제 빈도. 이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할 내용은요.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 상대적으로 4단원은요, 크게 사회계층 구조와 사회이동, 다양한 사회불평등 양상,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파트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사회불평등 현상의 이해 파트, 대표적으로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두개 비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문항 출제 빈도수는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요. 그래서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다시 5학년도에 나왔고, 6학년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6월, 9월, 또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공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해야 합니다. 오케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앞서서, 기출 플러스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먼저 개념 잡아보도록 할게요. 154쪽으로 오세요. 154쪽입니다. 자, 154쪽 보시면은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요. 부, 권력, 명예 등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 사회적 희소 가치. 두 번째. 자, 7번으로 건너뛰어 볼게요. 7번으로. 기능론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른 무엇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더 많이 기여하는 직업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덜 중요한 직업에게는 더 적은 보상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차등 보상 혹은 차등 분배라고 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기능론에서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OX에 해당하는 개념도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예요.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떤 시대나 사회나 보편적으로 존재했었던 현상이다. 11번에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상,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 맞습니다. 기능론은 맞아요. 하지만 갈등론은 타파하고 변혁해야 된다라고 보죠. 12번에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의 귀속적 요인, 이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본다. 여러분, 귀속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가정 배경,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러한 내용들의 가치 배분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어디서 강조되냐? 갈등론에서 강조되어지는 가치 배분 기준입니다. 반면에 기능론은요, 기능론의 가치 배분 기준은요, 개인의 노력,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 등과 같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규정된 이러한 가치 배분 기준에 따라서 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의
갈등론에서 강조하는 가치배분 기준인 귀속

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보겠죠. 12번에 동그라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13번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어떤 현상이라고 본다?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그라미입니다. 14번의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갈등론에서는 뭘 강조한다고요? 개인의 노력, 능력, 업적보다도 재산, 권력, 가정 배경 등을 더 강조하고 중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업적, 요런 부분들이 사회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 놓친다, 가볍게 여긴다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중요한 개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116쪽에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위에 보니까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직업 AB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 임금 기준 하위 25%와 상위 25%, 연평균 임금을 나타낸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표만 딱 보면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자료 분석 문항인가라고 약간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발문이 뭐예요?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야. 갑을의 관점. 그러면 어쩌면은 요 위에 표보다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 갑과 을의 멘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갑과 을로 가볼게요. 갑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직업은 B 직업에 비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오랜 기간의 기술 숙련을 요구하므로 연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더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노력과 숙련도가 필요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대요.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요, 갑은 뭔데요? 기능론에 해당하는 입장이네요. 자, 을은요, B 직업의 연평균 임금이 A 직업보다 낮은 이유는 사회의 지배 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B 직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배 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어진 것이다. 갈등론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번 선택지입니다. 자,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한다. 기존의 지배 피지배의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이번에 을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균등 분배가 균등 똑같이 분배하는 거. 균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본다. 기능론은 뭐라 그랬어요? 차등 분배를 통해서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경쟁을 유발해서 사회적인 효율성을 신장시킨다. 인재 적재적소 배치에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거꾸로 표현하면 결국에 균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적소 배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 입장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아니라 갑의 관점이다. 2번 오답이고요. 3번에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을의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이다. 4번에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재산, 권력, 가정 배경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이건 오히려 갈등론이죠.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5번의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에 의한 노력, 능력, 업적, 성취라고 하는 가치 배분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학년도 10월학력 평가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현대 사회에서 분업 체계의 발달은 분배 결과의 측면에서 시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등은 경쟁 조건의 평등이지 분배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경쟁 조건의 평등이 전제된다면 분배 결과의 불평등은 분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분배 결과의 불평등이 분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대요. 그 분배 결과의 불평등은 차등 분배, 차등 보상에 따라 불평등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대. 어떤 입장이야? 기능론인 거지. 기억 선택지.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기능론 입장이죠? 니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기능론 입장입니다. 디귿에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야. 이거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리글의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에 의해 강제된 거야. 이것도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요.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5학년도 수능 16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자, 확인평가. 제시된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 진술을 완성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위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진위 판단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이라고 했는데 진위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을 봤더니만은 A와 달리 B는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 요 자체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능론이죠, 기능론. 그쵸? 기능론이야. 그러면 결국에 A와 달리 B, 뭐 기능론은 이렇게 말했을 때 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B가 만약 기능론이라고 하면은 기능론이면은 참이라고 말한 진위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1점이 와야 되잖아. 근데 채점 결과가 0점이야. 그러면 결국에 B를 기능론으로 놓지 않았다라는 거지. A를 기능론으로 놓고 B를 갈등론으로 놨기 때문에 기능론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주어를 갈등론으로 놨는데 그걸 참이라고 말하니까 진위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0점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따라서 그러면은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진입한 자는 거짓이라고 했어요. B가 지금 갈등론이지.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이라고 하면서 가의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고 채점 결과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선택지 가볼게요. 기억입니다. A는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기능론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 보상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답이고요. 니은의 B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B, 갈등론. 그렇죠.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타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변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니은,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에 가에는요,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요 내용 자체. 요 내용 자체는 누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갈등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지. 그쵸? 근데 지금 주어가 기능론이야. 기능론이 이 내용을 말했을 때, 그럼 당연히 거짓이라고 하면 여기 몇 점이 와야 돼? 진입 판단이 옳게 된 거기 때문에 1점이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0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는 디귿이 틀린 거라고요. 오케이? 디귿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는 기억이 1점이라면, 가에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 전체가 합의한 것. 그럼 요 내용만 놓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기능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지금 주어가 기능론이지. 기능론에 부합하는 설명이 왔는데 얘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1점이에요. 그러면 1점이라는 것은 여기에 진술과 진입 판단이 일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1점인데 여기에 진술과 진입 판단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헷갈리십니까? 헷갈려요? 계속 해봐야 돼. 반복적으로 해봐야 돼. 오케이? 계속 제 설명을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 정답 3번에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을, 리을. 아유, 점수.
진입한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고 연습이 필요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넘어가서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임금 노동자들은 많이 일하면서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라고 규정되고 부당한 임금 구조는 은폐된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지배계급이죠. 국가를 통해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이 제정되고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구조로서 갈등론적 입장에서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고 있죠? 기억은요.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거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니은의 균등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그래서 차등분배, 차등보상해야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 요거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되겠어요.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리을의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24학년도 10월학력평가 6번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A를 반박하는 학자들, 이거 잘 봐야 돼. 반박하는. A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여러 직업의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다 직업은 다 중요하지. 어떤 직업은 중요하고 얘는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어딨냐.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반박하는 거야? 바로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강조하는 기능론을 반박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국 A는 기능론이어서 기능론을 골라주셔야 돼요. 아, 이 반박이라는 워딩 때문에 제시문을 잘못 해석해서 갈등론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기억,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 유발에 기여한다. 기능론이죠.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기능론이죠. 되게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제거돼야 된다. 요거 갈등론입니다. 리을의 사회의 차등분배 체계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이것도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2학년도 3월학력평가 18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볼게요. A는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B의 주장. 요 내용을 보는 게 누구의 주장이라고? B야. 여기가 기능론이야. 여기는 뭐가 되고? 갈등론이 되는 거지. 요 B의 주장이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누가 보는 건데? B가 보는 게 아니라 A가 보는 거잖아. 그쵸? 요것도 이전에 봤었던 문제의 제시문과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요, A를 기능론, B를 갈등론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꼼꼼하게 읽어봤더니만 B가 기능론이고 A가 갈등론이구나. 1번 선택지. 자, 1번에 A는 차등분배 체계가 기존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정답 여러분 1번이에요. 1번이 바로 나왔고요. 이번에 A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수준에 비례하여 사회적 성공 정도가 결정된다라고 본다? 능력, 노력 강조하는 거 기능론이죠? 3번에 B는 원칙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본다? 아니죠. 기능론은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에 B는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제거돼야 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다. 요거는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그래서 5번 오답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선택 잘 보셔야 돼. 기능론 불평등 현상을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거라고 인식합니다. 7번 문항 가겠습니다. 21학

2016년도 10월학력 평가 18번 문항인데요. 7번은요. 제시문 볼게요.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 기억이고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인가라는 이두 질문에 대해서 A의 응답은 일치한대요. 일치하는 거 뭐겠어? 기능론이 뭐로 일치한다? Yes로 일치하겠네. 여기도 Yes, 여기도 Yes, 그쵸? 하지만 갈등론은 불일치하지. 여기는 No라고 하고 여기는 Yes라고 하겠지. 왜? 보편적인 거는 공통점인 거니까. 그래서 불일치한다라고 해서 A, B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 A는 직업 간의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기능론은 차이가 있죠. 이번에 B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고 본다. 가치 배분 기준에서 노력 업적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B가 아니라 A고요.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의 중요한 입장입니다. 아셨죠? 요거 잘 챙겨두셔야 돼요. 4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가 반영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능론 A인 거지. 따라서 B가 아니라 A이고요. 5번에 기억에 대한 A의 응답과 니은에 대한 B의 응답은 모두 예이다. 기억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 뭐예요? Yes. 예고요. 니은에 대한 갈등론의 응답은 뭐예요? 이것도 보편적인 현상인 거니까 갈등론도 예죠. 모두 예여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에 5번이고요. 8번 가겠습니다. 21학년도 3월학력 평가 10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바로 볼게요. 자, 사회가 평온할 때, 직업 간의 중요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회에 위기가 닥치면은 직업별 중요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차등 분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게 돼. 이는 직업 간 차등 보상이 왜 정당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대. 아, 너무 명확하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죠?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기억 선택지.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해.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보지도 않고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라고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지 않는 거지.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는 거죠. 니은의 차등 분배 체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요거 갈등론에 해당한 입장이고요. 디귿의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유발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요게 불가피한 현상의 세부적인 설명인 겁니다. 리을의 사회적 희소 가치의 소유 정도는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 재산 권력과 같은 귀속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그럼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정답은 기역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점수에 맞춰서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가정해 보셔야 돼, 가정. 어떻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 먼저 A를 기능론, B를 갈등론이라고 놓고 점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보자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A를 기능론으로 놨어, 얘들아. 그러면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니까 이게 틀렸네. 얘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세 번째, A도 기능론이잖아. 기능론은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예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아니요라고 말했으니까 또 틀렸네. 근데 이 점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응?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맞는다라는 거고, 여기도 맞다라는 거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B,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요 기능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갈등론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 요거 두개 맞아서 갑은 2점으로 충족이 되네요. 그런데 을을 봅시다. 을을 봤더니만은
여기가 아니오가 옳은 거면은 예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반대가 되니까 틀리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오가 틀린 거니까 예라고 말하는 게 맞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 얘가 2점 맞추기 위해서 얘가 여기 맞죠? 똑같이 얘라고 했네? 여기도 맞겠네. 어머? 그럼 1점이 돼야 되는데, 최소 2점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결국에 요렇게 세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뭐, 운 좋게 처음부터 A를 갈등론, B를 긴론으로 놨으면 이 시간이 안 걸렸을 텐데, 모르는 거란 말이야. 해봐야지. 빨리 신속하게 해봐서 정확하게 A와 B를 세팅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갈등론이지. A 갈등론. 갈등론은 직업 유형과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어때요, 갈등론은요? 차이 없다고 보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론은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한다? 아니죠. 아니라고 말하니까 옳겠네요. 2점 돼야 되니까 여기 틀리고 여기 틀려야 되겠네요. 여기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야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거죠. 여기 2점 충족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아니오가 틀렸으니까 예라고 하는 게 여기 맞겠네요. 그리고 여기 아니오가 맞는데 예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네요. 예, 틀렸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틀렸겠네요. 1점이 나와야 되니까는 결국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얘랑 똑같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와 반대로 얘라고 함으로 인해서 얘가 틀려줘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갑과 을에서 요구하는 2점, 1점 모두 충족할 수가 있으면서 A, B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 가겠습니다. 기억에 가에는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치? 가에는 A는 B와 달리, 즉,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는가? 갈등론은 간과하는가? 어때요? 요거 귀속적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요? 갈등론이요? 아니죠.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야지 옳은 내용인데 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라고 말해서 틀려야지만 점수에 부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 넣음으로써 틀린 답으로서 2점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 내용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틀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이 응답에 따른 점수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는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기억 선택지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것들도 잘 연습해 두셔야 돼. 그래서 맞추는 것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그래도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개념적으로 얘가 어떤 건지,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념적인 구분 플러스 문제를 푸는 요령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챙겨달라. 이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기억은 어쨌든 옳은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니은의 기억은 아니오다. 1점 충족하기 위해서는 얘가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니오가 아니라 얘가 와야 돼서 니은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A는, A 뭐였니, 얘들아? A는 갈등론이다, 갈등론. 갈등론은 균등분배가 인재 적재적소에 배치해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지금 요 워딩 한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앞에서부터 문제 풀면서. 이 말에 결국 반대가 뭐라고요? 반대가 차등 분배, 차등 보상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특징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 갈등론이 아니라 B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디귿 선택지 그래서 오답이야, 오답. 그다음에 리을의 B는 기능론이지, 얘들아.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 B가 뭐였어, 얘들아? 기능론이잖아. 얘의 분배 기준 뭔데? 개인의 노력,
능력, 개인의 업적,

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 유형이 단순한 어떤 텍스트 읽기, 제시문 읽기, 줄글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점수에 부합하는 형태, 뭐 진위 판단 이런 걸로 적용됐었을 때도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4단원 첫 번째 파트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는 연습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3단원 후반부 문제와 4단원 초반부 문제를 연습했으니까는요.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에 관련된 문항들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 워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진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1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탈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 통제 관련된 개념 간단히 정리하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지는 해당하는 관련된 문항들 모든 문항들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에서 세 번째 주제를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2단원에서 개인과 사회,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정리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활용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일탈행동과 사회통제, 특히 일탈행동 간단하게만 리마인딩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일탈행동 관련해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일탈행동과 관련된 이론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노미 이론. 네, 아노미 이론 꼭 물어볼 거예요. 그 아노미 이론 가운데서도요.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 변동 맥락에서 아노미가 발생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규범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즉 무규범 상태, 아니면 한 사회에서 사회 규범이 두 개 이상이 혼재되어져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그 규범이 두 개 이상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과 무질서를 느낌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중 규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했었죠.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로는 문화적 목표와, 기억나십니까? 문화적 목표와, 이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 즉, 제도적인 수단, 이것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 불일치한 상태, 어려운 말로 괴리되어져 있는 상태로 인해서 아노미가 생겨서 일탈 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맞고 1등급 맞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합법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형태, 이런 형태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말하는 대표적인 일탈 행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 교제 이론 있었죠? 차별 교제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자, 상호작용 맥락에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탈자, 일탈 집단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이나 일탈의 내용을 습득하고 또한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우호적인 가치까지,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학습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았었던 낙인 이론도 정리했었습니다. 낙인 이론. 얘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맥락에서 정리했었죠. 상호작용 맥락. 그래서 이두 가지가 상호작용 과정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내용 공통점이 돼서 시험에 무지무지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구체적인 상호작용 맥락은 뭐였냐? 1차적 일탈에 대한. 자, 1차적 일탈. 의도하지 않는 좀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한 즉흥적인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인 을 부여하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 혹은 어려운 말로 차별적 제재라고도 했었죠. 이 낙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서 그 부정적인 자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탈에 해당하는 2차적 일탈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 범죄학 이론도 있었어요. 비판 범죄학 이론도 정리했었는데요. 비판 범죄학 이론 같은 경우에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 행동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기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지난 시간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 마저 사회 통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8쪽으로 오세요. 사회 통제. 뭐 이름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을 줄수 있겠지만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사회 통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미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뭐 법이나 아니면은 도덕, 윤리, 규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사회의 규범이죠. 자, 이것을 지키면서 일탈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일탈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을 사회 통제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사회 통제는 어떠한 영향이 있냐? 무조건 뭔가 못하도록 막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는 부정적인 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통으로 지키자고 약속한, 그렇죠? 법이나 규칙이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맥락의 윤리와 어떤 도덕 같은 규범,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서 이끌어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일탈 행동이 줄어들면은 일탈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요, 이게 너무 과할 경우, 과도한 사회 통제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자유를 억압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회

통제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부정적인 영향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통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게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사회 통제의 유형은 크게 얘들아,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어. 자, 내적 통제 읽어보면은요, 개인이 내면화한, 내면화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학습한, 그쵸? 뭔가 익힌, 받아들이게 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내면화한 사회적인 가치, 사회의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또 법의 가치, 규칙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신념, 개인의 소신, 개인의 양심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에요. 개인의 소신이나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의 양심적인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형태가 내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외적 통제는요, 개인 외부에서 사회적인 보상 및 제재 등을 활용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요, 외적 통제 안에 또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조금 외적 통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적 통제가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공식적 통제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공식적 통제는요, 말 그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또 법원 등과 같은 공식 기관이 법률과 같은 공식적 규범에 따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이나 공식적 규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일정, 뭐, 60km, 이거를 막 지키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지키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식적 규범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의 내용이 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통제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이나 법원 등과 같은 공식적 통제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일상생활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거나, 아니면은 훈계해주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공식적 통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 내면 스스로 소신과 양심, 이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훈계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라고 비난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의식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공식적 통제라고 한다. 자, 자료 탐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9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탈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 통제에는, 자,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다. 자, 내적 통제란, 사람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화 과정, 가족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또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쵸? 그쵸? 아니면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고 또한 자신의 역할을 규범에 맞게 수행하려고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사회화되지 못했거나 의식적으로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외적 통제가 작용하기도 한다. 자, 외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방법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가 있고, 공식적 규범에 따라서 형사처벌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 통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개념 체크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일탈 행동에 대해서만 확인했었죠? 이 사회 통제와 관련된 개념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개인이 내면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스스로 통제하는 것은 외적 통제가 아니라 내적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X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8번입니다. 외부의 강제를 통한 사회 통제. 바로 이것은 외부의 강제. 그러면은 내적 통제가 아니라 외적 통제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공식적 통제 기관이 아니라,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칭찬, 훈계, 비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 통제는 외적 통제 중에서도 뭐다?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자, 니은과 리을 남았어요. 자, 니은의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외적 통제. 외적 통제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요렇게 니은 와야 되고요. 자신의 양심과 신념, 소신에 의한 통제,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는 통제는 바로 내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리을이 11번에 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11번, 12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적, 외적 통제, 즉 사회 통제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과 포함해서 지난 시간 일탈 행동 포함해서 관련된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입니다. 과거에는 흡연이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일탈로 간주된다. 자,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또한 한 사회에서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시간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행위가 다 똑같이 평가받고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즉, 다르게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일탈 행동에 대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일탈 행동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 해당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3번에 일탈 행동은 사회 발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탈 행동의 긍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자료의 결론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에 개인의 사회에 대한 부적응은 일탈 행동에 대한 요인이다. 요 내용도 제시문에서 말하는 결론이 아니죠. 5번의 일탈 행동은 해당 사회의 문제점을 표출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얘 역시 일탈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측면이지만은 제시문에 해당하는 결론에 부합하지 않아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일탈이론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는 제시문 가를 보겠습니다. 자, 특정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 통제 기관이 일탈자로 규정하면 특정 행위를 한 사람에게서 사람들이나 통제기관이 일탈자로 규정하면 그 사람은 점차 일탈적인 정체성을 갖게 돼서 지속적으로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은 특정 행위를 한 사람 요것이 1차적 일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탈자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한 낙인인 거죠. 차별적인 제재. 그래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져서 지속적인 일탈로 나타나는 2차적 일탈이 초래되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상. 따라서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이죠. 나는요, 사회의 규범이나 법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끔. 따라서 지배 집단의 이익에 반하거나 반대하거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일탈로 규정이 되고 법적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기억에 가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

한다? 일탈자로 규정하는 낙인, 요게 다른 말로 차별적 제재라고 했었죠? 니은에 나는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한다. 지배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의해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비판범죄학에서는 그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대책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죠. 디귿에 간은 나와 달리 일탈행동의 대책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중시한다. 자, 이것은 디르켐이 이야기한 아노미 이론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리을에 나는 가와 달리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중시한다. 일탈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사회적인 반응을 중시한다고 선생님이 별도로 메모해 줬잖아. 그거 뭐였어요?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일탈 이론 A는 기억의 개념을 통해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라고 말하죠.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즉,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불일치하다. 이처럼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나타남으로써 발생한다. 어떤 이론이에요? 아노미 이론 중에서도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번의 기억은 규범의 부재 상태, 무규범 이야기하는 것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죠. 2번의 A는 차별교제 이론이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 이론. 3번의 A는 일탈의 원인으로 선천적인 요인을 중시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의 A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바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사회 제도적인 수단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바로 사회 구조,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의 A는 일탈행동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라고 보는 것은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요.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A와 B는 각각 낙인과 차별교제 이론 중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질문을 보세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 정상적인 환경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교제 이론이죠. 따라서 A가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B는요, 단서 조항에 따라서 낙인 이론이 됩니다. 1번의 A는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일탈행동 설명할 때 낙인 이론만 차별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했고 나머지 이론들은 모두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의 B는 사회적 제재의 부재가 반복적 일탈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나요? 사회적 제재의 부재가 요게 잘못된 거죠. 부재가 아니라 바로 낙인 때문에 이 사회적 제재라고 하는 차별적 제재인 이 낙인으로 인해서 반복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 일탈 말하는 거잖아요. 2차적 일탈. 그래서 부재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고 사회적 제재, 즉 낙인에 의해서 2차적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3번에 A는 B와 달리 일탈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한다. 여러분 이 선택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지예요.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다라고 하는 걸로 꼭 기억해 두세요.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모두 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4번에 가에는요. 아노미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이것이 들어갈 수 없다? 아니죠. 들어갈 수 있죠. 둘다 아노미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둘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5번의 가해는요,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해결 방안이다. 즉,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

낙인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고 하는 것은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아니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특히 낙인을 예라고 반응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 질문이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가 조금 변별력 있고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의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별표 쳐두시고요. 자, A에서 C는 낙인 이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질문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 라 그랬을 때, 지금의 단서 조항에 따라서, 단서 조항 여부와 상관없이 얘는 누구의 공통점이에요? 앞서서 확인했듯이 차별교재 이론과 낙인 이론이, 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점이죠? 근데 지금 낙인 이론만 있고 차별교재 이론은 없어요. 그 말은 이 질문에 대해서 A와 B의 응답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A와 B에는 낙인 이론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 A와 B에는 낙인 이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낙인 이론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C로 간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A와 B는 아노미 이론이 되면서 아노미 이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응답이 일치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가? 누가 예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아노미 이론 중에서도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B와 C의 응답이 일치한데요. C가 낙인이 들어가요. 그럼 낙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것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질문이 아니요로 일치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노미 이론 중에서도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는 거고, A가 아노미 이론으로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정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1번입니다. A는 일탈에 대한 우호적 가치 관의 학습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차별교재 이론 하면서 일탈 행동,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학습하는 것, 그 누구라 그랬어요? 차별교재 이론으로 추가적으로 메모해달라고 했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차별교재 이론으로 잘 챙겨두시고요. 이번에 B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강조하는 거, 얘도 차별교재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에 C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낙인 이론이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봅니까? 아니죠. 차별적 제재.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낙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자아가 생겨 2차적 일탈,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봤잖아요. 따라서 오답이고요. 4번에 A는 B와 달리 일탈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의해 일탈이 반복된다. 일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즉, 낙인에 의해서 일탈이 반복된다. 2차적 일탈이 발생한다. 즉,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런데 지금 낙인 이론은 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5번의 B는 C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제공을 중시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사회 통제 관련된 문항이죠. 자, 사회 통제가 기역, 니은, 내적, 외적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또 외적 안에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역선지. 자, 요 기역, 내적 통제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 맞죠?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니은은 기역보다 일탈 행동 억제에 효과적이다. 외적은 내적보다 더 효과적인가? 여러분, 이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디귿의 친구들의 비난에 의한 통제는요, 디귿이 아니라 리을의 사례이다. 그렇죠. 외적 통제 중에서도 친구들에 의한 비난은 공식적 기관에 의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통제 옳은 선택지. 리을의 경찰인 부모의 훈계에 의한 통제. 경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경찰인 부모의 훈계잖아요. 경찰인 부모의 훈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것에 의한 통제는 디귿, 리을에 모두 해당한다. 경찰 때문에 디귿 고려할 거예요? 아니죠. 디귿은 들어가지

않고 리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다. 네, 비공식적인 통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일탈 이론과 부합하는 진술에 모두 체크를 한 학생은 대신을 읽겠습니다. 범죄는 행위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로 조직된 사회에서 권력 계층이 결정한 인간 행위의 법적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는 권력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행동들을 대상으로 규정되며, 즉 권력층의 이해에 반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법 적용 역시 권력을 가진 계층에 유리하게 이루어진다. 즉 권력 계층, 지배 집단, 지배 계급 중심, 즉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일탈은 행위 자체의 속성에 의해 규정된다. 자, 이 질문에, 이 내용의 비판 범죄학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죠. 두 번째, 일탈의 해결책은 일탈자에 대한 제사여야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비판 범죄학에서 체크하지 않을 거고요. 세 번째,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갈등이 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을이 되겠죠. 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표는 사회통제 유형의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사회통제 유형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A를 볼게요. 자, 고등학생 갑은요, 담배를 피워보고 싶기도 하지만, 자,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스스로를 억제했다. 너무 잘했어요. 내적 통제가 되는 거죠, 내적 통제. 이런 친구 흔치 않은데, 그쵸? 자, 담배 흡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하시면 안 되고요. B는요, 고등학생 을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비난하는 친구들 때문에 흡연의 유혹을 이겨내며 금연을 유지하고 있다. 친구들의 비난인 거잖아요. 얘는 외적 통제가 가운데서도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 친구들의 비난이 공식적 기관에 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C. 고등학생 병은 흡연자에 대해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을 시작하였다. 바로 공식적인 통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학교 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돼서요. 따라서 모두 다 정리해 보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내적 통제,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답형 문항으로 가서 우리 이제 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행동이 강조하는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을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 목표로 삼는 사회에서 가난한 가정 출신의 청년이 교육 불평등, 취업 기회의 부족 등 정당한 수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도나 사기 등 해선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서 불법적인 방법,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내용,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습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의 불일치, 즉, 어떤 상태에서 아노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지금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불일치가 되어지는 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자료에 사회적 목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정당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 합법적인 맥락에서의 정당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수단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간은 사회 통제는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로 구분된다. 외적과 내적으로 구분된다. 외적 통제는 다시 공식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A와 그렇지 않은 B로 구분된다.

즉 A는 뭐예요? 공식적 통제.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바로 물어보는 1번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공식적 통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비공식적 통제. 요렇게 차례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괄호 1번은 해결했고요. 괄호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회통제 유형과 관련하여 나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갑은 컨닝을 해서라도 시험 점수를 올리고 싶지만 자신의 양심과 주변의 비난이 걱정돼서 포기했대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내적인 통제죠. 그쵸? 그 다음에 주변의 비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통제 중에서도 공식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닌 비공식적 통제가 작용되고 있다. 다는요, 을은 신호를 위반해서라도 회사에 늦고 싶지 않지만 부과될 범칙금과 그로 인해 받게 될 아내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신호 위반의 유혹을 뿌리쳤다. 부과될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통제 중에서 공식적 통제에 해당하죠. 그리고 아내의 눈초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외적 통제 중에서 얘는 이제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 답안. 나와 다의 공통점. 나와 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도 지금 주변의 비난이라고 하는 비공식적 통제. 다에서도요, 아내의 눈초리라고 하는 비공식적 통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통제인 무엇이? 비공식적 통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나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나에서는 지금 내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적 통제를 여기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에서는 외적 통제 중에서도 뭐가 있다? 바로 공식적 통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마지막 빈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문항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제시문 읽어보겠습니다.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최초의 일탈을 한 행위. 최초의 일탈을 한 행위. 자, 이것으로 최초의 일탈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1차적 일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문제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리면, 즉, 낙인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그 개인은 원래의 자신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일탈자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되고, 즉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서 일탈 행동이 고착화되거나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탈 행동, 2차적 일탈이 초래되어진다. 자, 이러한 상호작용 맥락에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요,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낙인 이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괄호 2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윗글에서 나타나 있는 일탈 이론이 강조하는, 즉, 낙인 이론이 강조하는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을 서술하시오. 그런데 선생님이 제시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활용해서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처음부터 일탈 행동의 의미를 갖는 행동은 없다고 본다. 즉, 최초의 일탈, 즉, 1차적 일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2차적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식의 내용.

내용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4번으로 가죠. 자, 제시문에서 갑은 청소년들이 절도와 같은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데에는 가까운 친구나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뭐 한대요? 배우게 된다, 학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차별 교제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 교제 이론이다. 줄여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다음에 을은요. 절도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이 증가한 데에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전통적인 사회 규범 또그 가치가 약화된 것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사회 규범의 통제력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 자, 아노미 중에서도 뒤르켐이란 학자가 이야기한 아노미가 되겠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축약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괄호 2번에서 갑, 콤마, 을의 일탈 행동이 일탈에서 주장하는, 일탈 이론에서 주장하는 대책을 각각 써봐라. 차별교제 이론과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주장하는 대책, 뭐냐, 첫 번째.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갑의 이론인 차별교제 이론은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을의 이론인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요, 바로 사회규범의 통제력을 회복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규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또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또한 추가적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답형 문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1등급 도전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세 문항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서 조항 A에서 C는 각각 낙인,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는요, 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지금 단서 조항에서는 뭐랑 뭐만 되는 거야? 즉, 아노미 이론 머튼과 차별 교제 이론만 여기에 yes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낙인 이론은 아니죠. 두 번째, 일탈 행동이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하는가는 차별 교제 이론만 yes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는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단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하는가? 자, 이것도 차별 교제 이론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의 응답 개수가 0이고요. 아니요가 3개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yes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뭐죠? 낙인 이론이죠.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낙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아니요. 즉, 다 얘가 세 개인 경우, 다한 번씩 언급됐던 게 뭐예요? Yes로. 차별교제 이론이 모두 다 Yes가 세 번이었죠? 따라서 B가 뭐가 된다? 차별교제 이론이고, 나머지 C가 아노미 이론 가운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지금 yes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라고 해야 되고요. 니은에는 아니요가 두 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역은 두 개, 아니죠. 기역은 한 개, 니은이 두 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A는 B와 달리 일탈 원인으로 차별적 제재를 중시한다. 그렇죠? 낙인 이론이 차별적 제재. 즉, 낙인을 말한다라고 했었죠? 얘를 차별 교제 이론으로 연결시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3번에 B는 C와 달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탈의 원인을 설명한다. 문화적 목표와, 즉, 사회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구조적인 수단 사이의 불일치, 괴리, 강조하는 사회 구조적 측면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따라서 C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4번에 C는 A와 달리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즉 낙인 이론이죠. 이것이 일탈을 반복하게 한다. 2차적 일탈을 발생시키는, 2차적 일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낙인 이론이죠. 따라서 A와 달리가 아니라 A로 연결시켜야 돼. 5번에 C는 AB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합니까?

머튼의 아노미로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5번 역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기역에서 디귿에 부각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서 조항 보니까는 부각된 일탈 이론은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비판 범죄학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회계 부정 사건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부정적인 관행을 기술적으로 학습했대요. 일탈의 내용과 기술을 학습했대요. 따라서 기억은 차별 교제 이론. 니은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기존의 사회 규범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사회 규범의 통제력 약화를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 가운데서도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중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고위층 재산 범죄에는 관대한 반면, 생계형 범죄는 엄격히 처벌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즉,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맥락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자, 비판 범죄학 이론이 되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1번입니다. 자, 기역의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이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따라서 적합하지 않고요. 이번에 니은의 이론은 일탈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 일탈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사회적인 반응, 낙인에 주목하는 것은요, 바로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오답. 3번의 디귿의 이론은 일탈자들의 행동을 학습된 결과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학습의 결과로 보는 것은 차별교제 이론이죠. 차별교제 이론이어서 기억으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4번의 기억의 이론과 달리 니은의 이론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이 반복된다. 차별적 제재, 낙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돼서 2차적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니은의 이론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은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5번에 니은의 이론과 달리 디귿의 이론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는 사회의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즉 지배 집단 중심, 그쵸?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갑은요. 자, 사회 통제는 개인이 내면화한 가치관을 통해 스스로를 억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슨 통제다? 자, 내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자, 니은의 외적 요인에 의한 규범 준수 과정, 즉, 외적 통제도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도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얘도 중요하지만은 얘도 중요해. 이거를 빼먹지 마. 이런 뜻임이죠. 그쵸? 얘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디귿의 법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무슨 통제? 공식적인 통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무슨 통제? 비공식적 통제. 자, 이런 것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기억에 갑은 사회 통제를 내적 통제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죠. 개인의 소신, 신념,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를 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적 통제 맞습니다. 니은의 을은 갑과 달리 내적 통제를 사회 통제로 보지 않는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도 중요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을은 갑과 달리 내적 통제를 사회 통제로 보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을도 얘도 고려하면서 근데 얘도 중요해라는 맥락인 거잖아. 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따라서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잘못된 표현이고요. 약간 요런 유형이 조금 뭔가 치사하지만은 내신 유형의 느낌이죠.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챙겨줘야 돼요. 내신 시험에서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0: 디귿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사회적 보상 및 제재를 활용하는 사회 통제이다. 그렇죠. 외적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디귿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사회 통제. 아니죠. 디귿은 공식적 통제죠. 따라서 틀렸고요. 리을에 의한 통제는요. 공식적 사회 통제가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 통제라 해서 여기 비공식적 사회 통제. 이렇게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에서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일탈 이론과 사회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잘 정리했으니까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또 문제를 통해서도 등장하는 선택지, 제시문들,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회와 문화는 럭키복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새로운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같이 보고 싶은 어떤 그림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둥글둥글 바리수 작가님 그림 중에 하나야. 좋은 건 다 가질래. 욕심도 부려봐야 한다. 부려봐야 그제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인지 알게 되니까. 다음 그림 보면 다다다 해봐야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정말 좋아하는 걸.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래서 나는 저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수많은 경험을 해봐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연유라 떼를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수많은 커피들을 먹어봐야 아 나는 연유라 떼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커피 하나 고르는데도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특히나 더 이렇게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다음 그림 보면 다 겪어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뭐가 나에게 걸맞고 또 걸맞지 않는지. 그래서 저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경험이 중요하다. 다음 그림 보면 다 해보고 다 겪어보고 그리고 선택해야 돼. 좋다고 하는 거나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다음 그림 보면 오롯이 네가 좋아하는 걸. 그래서 간혹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저런 흔들림이 생기는 것 같아.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언젠가 책을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란 없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처럼 난 너희들이 물론 고등학교 3년 생활하면서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좀 수많은 경험들을 보고 또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로그를 좀 만나봤지. 그리고 우리 로그에 대해서 구구단이라 그래서 성질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3번까지 정리를 해봤지? 복습하면서 칸 한번 채워보자. 나 로그 A의 1이야. 우리 로그라는 거 정의부터 좀 잠깐 보면 로그의 시작은 누구였어? 로그의 시작은? 그치, 지수였다. 나 우리 A의 X제곱은 B라는 식이 있었어. 나 여기에서 너무 무거워서 머리 위에서 떼굴떼굴 떨어지는 게 로그였지. 그래서 X라는 애를 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 로그

한번 미신 영원한 미인, 나 미시 A였어. 그대로 A인 거고, 나 오른쪽에 있던 애가 그대로 따라와서 B라는 진수가 됐지. 그래서 A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에서의 표현 그대로 밑, 그리고 B라는 건 원래 이름은 없었는데 생겨났어. 진수. 그리고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에 만족해야지만 로그가 정의될 수 있었지. 그래서 밑 조건이라는 건 양수이면서 1은 빼주기로 했고, 진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요 개념이 기본. 그걸 가지고 이제 지수하고 로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성질들을 만들어냈지. 나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야. 우리 그럴 때는 항상 로그값 0이었었고. 나 밑하고 진수가 같아. 그럴 때는 로그값 1이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1. 얘는 항상 몇인 거야? 그치, 무조건 0인 거야. 근데 만약에 로그 2의 2, 밑하고 진수 같다. 이럴 때는 따닥 마치 약분 되듯이 그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두 가지 특징이었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로그 가지고 더하기 하는 방법. 근데 조심해야 될건 뭐가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 그치, 밑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 나 로그를 가지고 더하기를 할 건데 밑이 같아. 그럴 때 로그끼리 합은 뭘로 바뀐다 그랬냐면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뀐다 그랬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 나 이제 4번 한번 볼게.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로그를 뺄 거야. 근데 어떻게 빼냐면 밑이 같은 로그를 뺄 거야. 그때 우리 결과값을 좀 먼저 적어보자면 로그 a에 3번하고 비교 한번 해봐. 나 더했을 때 뭘로 바뀌었냐면 곱하기로 바뀌었어. 나 이번에는 뺄 건데 느낌상 뭘로 바뀔 것 같아? 그치, 나누기로 바뀌었을 것 같지. 그래서 로그끼리의 합이 진수끼리의 곱이 됐어. 로그끼리의 차가 뭘로 바뀌냐면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뒤에 있던 게 분모로 앞에 있던 게 분자로. 그래서 우리 네 번째 특징은 왜 저렇게 되는지 같이 또 증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 증명하고 비슷해. 나 로그 A에 M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거 잠깐 P라고 부를 거고, 로그가 하나 더 등장을 하지. 로그 A에 N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Q라고 한번 불러보자. 그러니까 우리 그랬을 때 로그식보다는 내가 아직 지수가 편하지. 그래서 요두 개를 가지고 지수 표현으로 바꿔볼게.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었으니까 A의 P제곱, 그게 지금 M인 거고. 나 여기서도 밑이 A였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A의 Q제곱, 그게 지금 N인 거지. 근데 지난 시간에는 3번 증명하기 위해서 요두 개를 가지고 내가 곱했다? 근데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 두 개를 가지고 나눠 볼 거야. n분의 m으로. 그럼 나 n이라는 애는 누구였었냐면 a의 q제곱이었고, 나 m이라는 애는 누구였었냐면 a의 p제곱이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에서의 성질 이용해 보면 나 미시 같은 그 지수를 가지고 나눴어. 그럴 때에는 식 어떻게 나와야 돼? 그치, p하고 q하고 빼야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시작하고 끝만 보자. 나 A의 P-Q제곱은 뭐하고 같냐면 N분의 M이 된대. 나이 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로그식으로 바꿀게. 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뚝 떨어지는 게 로그였어. 즉 P-Q는. 나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 그랬지? 로그 A에다가 진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N분의 M이 들어가. 근데 저 PQ라는 애는 내가 마음대로 맨 처음에 만든 거잖아. 그래서 P하고 Q라는 애를 원래 모습으로 이제 돌려주자. 나 P라는 애는 누구였었냐면 로그 A의 M이었어. 그리고 나 Q라는 애는 누구였었냐면 로그 A의 N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나 로그끼리 빼기를 해. 근데 언제 빼기를 하냐면 미시 같은 두 로그를 가지고 뺐어. 근데 그 식이 뭘로 바뀌냐면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뀌는 거야.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바뀌는 거야. 합이었을 때 곱으로, 빼기였을 때 나누기로. 그래서 우리 결과값 한번 다시 보자. 3, 4번 너무 중요해. 처음에는 애들이 요두 가지 특징을 엄청 헷갈려 하거든. 특히나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등호라 그랬어. 내가 얘를 가지고 로그 하나짜리로 합칠 수도 있지만 로그 하나짜리를 가지고 그치, 쪼갤 수도 있는 거야. 나 로그 두 개짜리의 차를 가지고 로그 하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진수의 나누기 표현을 이용해서 두 개를 다시 쪼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증명해 봤고, 우리 예제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제 저 계산식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로그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로그 2에 3이 있었어. 그리고 로그 2에 8이 있었어. 이런 식들이야. 나 지금 밑이 뭘로 갔냐면 2로 똑같아. 우리 저렇게 밑이 같을 때에는 하나로 합칠 수 있었고, 나 로그끼리의 합이었으니까 진수끼리의 뭘로 바뀌어야 돼? 곱으로. 그래서 83, 24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니까 로그 2의 6 더하기 로그 2의 4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질을 이용해 줄수 있어. 자, 3번하고 4번 성질이었고 이번에는 5번 한번 보자. 5번. 나 5번 같은 경우는 위에 나오는 식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 나 로그 a인데 이번에 뭘로 바뀌었냐면 진수가 어떻게 생겼어? m의 k제곱. 나 이럴 때는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머리 위에 있는 저 k 너무 무겁지. 저 k가 떼굴떼굴 앞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k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a의 m 요렇게 바뀌어. 우리 진수에 있는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거 로그 a의 m으로 그냥 쓸수 있는 거야. 우리 저 특징도 한번 증명을 좀 해볼까? 여기서 저 식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걸까? 지금 우리 숫자 가지고 보여줄게. 로그 2의 3의 5제곱.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 우리 3의 5제곱인데 저 머리 위에 있는 5가 어떻게 된대? 머리 위에서 떼굴떼굴 떨어진대. 그럼 5로 튀어나오고 남는 거는 로그 2의 3. 지금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거냐면 나 로그 2의 3의 5제곱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 우리 지금 진수가 3의 5제곱이잖아. 3을 몇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치, 5번 곱했단 얘기다?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풀어서 써보면, 로그 2에다가 3, 3, 3, 3, 3이지. 나 지금 이만큼이 통째로 진수야? 근데 우리가 배웠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진수에서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쪼갤 수 있었지.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땡땡땡 나가다가 마지막 로그 2의 3, 이 얘기지. 나 로그 2의 3이 지금 몇개 생기는 거냐면 다섯 개. 우리 같은 값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더할 때에는? 그치, 개수 곱하기 이용하지. 그래서 다섯 개야. 뭐가 다섯 개야? 로그 2의 3이 다섯 개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진수에 거듭제곱이 있을 때에는 그 머리에 있는 거뚝 떨어지면서 아래로 튀어나올 수 있어. 반대로, 나 지금 등호 쓰고 있지? 우리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는 거 어떻게 줄수 있는 거야? 진수 조건, 밑 조건만 만족한다면 다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이제 5번 형태처럼 나 문자로만 바꿀게. 우리 거기에서 무슨 식이 나왔었냐면 로그 a의 m의 k제곱이었어. 나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성질 그대로 쓰냐면 머리에 있는 거 떼굴떼굴 떨어져서 k 튀어나오고 그리고 로그 a의 m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로그 a의 m의 k제곱이라는 애가 로그 a에다가 진수가 누구인 거야?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계속 계속 m 곱하기. 근데 그 m을 가지고 지금 몇 번을 곱하냐면 k번. 그 우리 진수에서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쪼개줄 수 있지? 밑이 같은? 그래서 로그 a의 m 한 조각, 로그 a의 m 한 조각, 이런 게 계속 계속 나와. 나 어디까지 나오냐면 로그 a의 m 마지막까지. 근데 이런 게 지금 몇개 생기는 거냐면 그치, k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나 로그 a의 m이 k개 있으니까 즉 k 로그 a의 m인 거지.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끝만 비교했더니 머리 위에 있던 k가 떼굴떼굴 떨어져서 k 로그 a의 m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 자주 쓰이는 성질이다. 그래서 진수에서 머리에 있는 지수는 나 너무 무거워서 떼굴떼굴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 형태 보자면 얘는 결과값 쓸게. 나 A하고 C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 C에다가 로그 B에 A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해. 나 6번 같은 경우는 증명을 뒤에서 나밑 바꾸는 성질까지 하고 그 다음에 6번은 증명을 할게. 근데 이제 저 내용이 문제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면 로그 밑부터만 대자. 나 2에다가 로그 4의 3이었어. 이런 특징이 나와. 그럼 나 여기 있는 밑하고 로그에서의 진수하고 둘이 따닥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둘이 자리 바꾸게 되면 3에다가 로그 4의 2가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해져. 그래서 요 여섯 번째 특징까지는 꼭 같이 봐놓고 저 6번은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밑 바꾸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줄게. 그래서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자. 첫 번째로 나 진수가 1일 때에는 값이 항상 0인 거고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에는 그치, 1인 거고.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한 세트야. 나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의

곡 로그끼리의 차는 진수의 나누겼어.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로 머리 위에 저렇게 제곱 있으면 너무 무겁잖아. 앞으로 떼굴떼굴 떨어져서 튀어나오고 반대로 모두 가능. 다시 머리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됐어. 나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그럴 때에는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해. 이렇게 여섯 가지 특징을 알아야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자유롭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로그의 99단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 로그 2의 72 더하기 2, 로그 2의 3분의 루트 6. 거기서 또 뺐어 이번에. 저식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달래. 그리고 나서 특징을 봤더니 로그가 지금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와. 근데 그 3개가 전부 뭐가 똑같아? 그치? 밑이 똑같아? 나 이렇게 밑이 똑같으니까 그래도 자유롭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지. 근데 얘를 가지고 합치고 빼려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계산은 밑이 같아야 돼. 그리고 로그 앞에 뭔가가 없어야지 계산이 가능하지. 그래서 요 2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나 저 2는 애초에 어디 있었길래 뚝 떨어진 거야? 그치? 다시 한번 머리 위로 올려줄 수 있지. 그럼 나 이 식을 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72 더하기 로그 2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뭐 할 수 있어? 전체 제곱해줄 수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3. 나 이제는 로그 로그 로그가 한 덩어리씩 나왔다. 얘만 조금 더 예쁘게 쓸까? 나 쟤를 가지고 제곱했으니까 진수가 뭐가 되냐면 제곱하니까 9, 제곱하니까 3. 즉 얘는 로그 2의 3분의 1이 되는 거지. 가운데 것만 먼저 계산을 해봤어. 나 로그 2의 3분의 1로 정리 한번 해봤다. 이제는 우리 한 덩어리로 합쳐보자. 밑이 같으니까 나 로그 2를 한 번만 쓸 거야. 앞에는 72가 있었어. 나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는 빼기야. 우리 더하기일 때는 진수끼리 곱할 거고 빼기일 때는 진수로 나눌 거지. 그럼 나 누구하고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72하고 3분의 1은 곱할 거고 그리고 뭘로 나눠야 되는 거냐면 3으로는 나눠야겠다. 만약에 지금 요 과정이 한 번에가 어려우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도 괜찮아. 나 로그 2의 72랑 로그 2의 3분의 1을 먼저 더해. 그 다음에 로그 2의 3하고 빼기를 해도 괜찮아. 편한 방법으로 해. 그럼 나 이 식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3하고 약분시켰어. 3이 6에 3, 4, 10이었고 로그 2에다가 나 3분의 24였으니까 그치 8인 거지. 요거 한 번 더 하자. 나 로그 2인데 우리 8은 누구의 얼마? 그치? 2의 세제곱. 그럼 나 저렇게 머리 위에 있는 거 어떡해? 너무 무거워서 떼굴떼굴 떨어지기로 했지. 그럼 앞으로 떼굴떼굴 떨어지니까 3 남았어. 그리고 로그 2의 2가 됐다. 나 우리 로그 2의 2는 몇이야? 그치? 1. 그러니까 뭐 나오냐면 3. 이렇게 정리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로그의 99단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쓰이면서 저 복잡했던 로그식이 결국 3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계별로 넘어갈 때 내가 어떤 특징들을 활용했는지를 봐야 된다. 나 여기 앞에 있는 2라는 거 로그 합치기 위해서는 불편해. 그래서 다시 어떻게 버렸어? 머리 위로 올려버렸어. 진수한테. 그래서 진수한테 줬단 얘기는 앞에 있던 2가 전체 제곱이 됐단 얘기지. 그래서 전체 제곱하면서 뭐부터 정리한 거야? 진수부터 정리를 해준 거야.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계산해도 괜찮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로그 2, 로그 2, 로그 2 밑이 몽땅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합쳐버렸어. 그래서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었고 로그끼리의 차는 진수끼리의 나누기였다.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풀어봐야 돼. 이제 4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로그의 밑바꾸기 보자. 너무 중요해. 이게 새로운 숫자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그 새로운 애를 배우기 위해서 정의도 알아야 되고 또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정말 더하기 빼기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번에는 제목이 뭐냐면 밑 바꾸기야. 나 우리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어떨 때만 연산이 가능해? 그치? 밑이 같을 때만. 근데 이 로그만의 엄청난 장점이 있어. 내가 원하는 밑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로그의 장점이야. 우리 로그 A에 B라는 애가 있었다? 지금은 밑이 누구? A라는 애지. 근데 내가 그 밑을 뭘로 바꿀 거냐면 C라는 애로 바꿀 거야. 우리 얘를 가지고 밑을 C라고 바꾸면 어떤 값이 되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된다. 모양 잘 봐야 돼. 나 로그 A에 B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그 아이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완전 새로운 밑 C라는

애로 밋에 바꿔버리고 싶어. 그랬더니 이 A라는 애가 밋이었지. 밋이 밑으로 와. 분모로 오고 진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치 분자 쪽으로 올라가. 그리고 밋이 뭘로 바뀌었어? C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선생님 식이 오히려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연산을 할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밋으로 저렇게 만드는 게 가능해진 거야. 근데 우리 요 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 같이 증명 한번 좀 해보자. 나 로그 A에 B가 있었어 맨 처음에. 나 이거 X라고 잡아볼게. 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로그보다는 누가 편하지? 그치, 지수에 대한 표현이 편하지? 그래서 우리 지수에 대한 식으로 고쳐볼게. 한번 밋은 영원한 밋이었다. 그래서 지수식으로 돌리면 A의 X제곱은 B라는 식이 성립하겠지. 등식이야. 나 우리 등식이란 얘기는 왼쪽, 오른쪽에다 내가 뭔가를 똑같이 한다면 그 식의 값도 동일하겠지. 근데 지금 밑을 뭘로 고치는 중이냐면 C로 고치는 중이거든. 그래서 나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뭐할 거냐면 밑이 C인 로그를 한번 해보자. 양변에 똑같으니까 당연히 식의 값 그대로일 거야. 나 양변에다가 밑을 C로 생긴 그런 로그를 좀 취해줬어. 로그 C의 AX제곱 그리고 로그 C의 B가 됐지. 양쪽에 똑같이 로그 C, 로그 C를 해준 거니까 등호 그대로 성립하고. 근데 우리 진수에 있는 이런 머리 위에 있는 X는 어떻게 해? 무거워서? 그치? 떨어지기로 했잖아. 그러면 x에다가 로그 c의 a가 되고 나 오른쪽이 로그 c의 b가 됐어. 나 x에 대해서 정리하자. 나 얘를 가지고 x로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로그 c의 a로 나눠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됐어. 근데 그 x라는 문자는 맨 처음에 내가 만든 거였지. 애초에 x가 누구였냐면 로그 a의 b였다. 그래서 그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냐면 이 모습이 결국 로그 a의 B인 거야. 그러니까 왼쪽식, 오른쪽식이 어때? 같은 거지. 나 로그 A에 B라는 애를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밑은 밑으로, 진수는 위로. 즉, 분모 분자 형태로 고쳐줄 수 있어. 근데 여기서의 C라는 건 뭐냐면, 위쪽 것만 만족시킨다면 어떤 숫자든지 전부 다 가능해. 나 한번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있잖아. 나 얘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밋을 좀 5로 만들어 보고 싶어. 5. 내가 마음에 드는 밋이 5야. 그럼 이제 2라는 거, 3이라는 거 쪼갤 거지. 밋을 5로. 근데 어떻게 쪼갠다 그랬냐면 밋이 밑으로 분모로 온다. 그래서 로그 5에 2가 되고 그리고 분자는 로그 5에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치게 가능. 근데 얘를 가지고도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어야 돼. 나 로그 5에 2고 로그 5에 3이야. 지금 두 로그가 그치, 분수 형태야. 근데 밑이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밑에 있던 게 밑으로 와. 즉, 2가 밑으로 오고, 분자에 있던 게 진수로 오는 거야.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수식 볼게. 나 로그 A에 B라는 그런 로그가 하나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C라는 애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C로 바꾸는 방법은 밑이 밑으로, 진수가 위로, 즉, 분자로 슉 올라간다.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로그 A에 B도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C하고 C가 똑같다면, 나 로그 하나만 쓰고 싶어. 그럴 때에는 로그. 밑에 있던 게 밑으로, 위에 있던 게 진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근데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사실 한 덩어리야. 우리 밑이랑 진수랑 자리 바꾸겠대. 나 밑이랑 진수랑 자리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나 지금 진수가 누구야? 그치, B지. 그럼 그 B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밋이 된다는 얘기야. 저거 한번 해볼까? 오른쪽으로 와서. 2번이야. 지금 누구였냐면, 로그 A의 B였어. 근데 우리 여기서의 개념은 뭐냐면,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꿔버리겠다 그랬지. 그럼 밑하고 진수하고 내가 자리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밑을 B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 우리 방금 전에 새로운 밑으로 바꾸는 방법 해봤잖아. 그거 한번 해보자. 나 지금 로그 A의 B였어. 밑을 뭘로 만들고 싶어? B로. 그럼 나 밑이 밑으로 오니까 로그 B의 A분의. 나 밑이 밑으로 왔어. 진수는 분자로 올라가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로그 B의 P. 이거 몇이야? 밑하고 진수 같아. 그치? 1이다. 그래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로그 B의 A분의 1로 바뀌어. 이제 처음하고 끝만 볼게. 나 로그 A의 B였거든? 근데 그 A하고 B하고 뭐 했어? 둘이. 따닥 자리 바꿨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치, 역수된 거야. 그래서 밑하고 진수가 바뀌게 되면 역수가 된다. 연습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이었어. 나 밑하고 진수 내 마음대로 바꿨어. 바꿔버린 흔적 남겨줘야지. 로그 3의 2분의 1로 바뀌는 거야. 기억해야 돼. 우리 이제 정리하러 가보자. 나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꿀 거야. 내 마음대로 밑하고 진수 자리 바꾸니까 역수된다 그랬지.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 그래서 밑하고 진수 자리 바꾸게 되면 역수가 돼. 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제 3번 한번 보자. 이 3번도 마찬가지야. 나 방금 전에 봤던 특징 이용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 나 로그 A에 B였고 거기다가 로그 B에 C를 곱할 거야. 나 우리 밑이 다르잖아. 얘는 A고 얘는 B거든. 그러니까 우리 밑을 A로 한번 맞춰보자. 나 밑을 A로 맞출 건데 앞에는 정리할 게 없지. 얘는 그대로 로그 A에 B야. 뒷부분만 고쳐볼까? 내가 밑을 뭐로 만든다 그랬냐면 A로 만든다 그랬어. 그럼 밑이 밑으로 오니까 로그 A의 B분의 분자 보면 로그 A의 C인 거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뭐가 눈에 보여? 로그 A의 B, 로그 A의 B가 있지. 나 그 로그 A의 B 둘이서 없어졌어. 그래서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결국 로그 A의 C만 남아.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요 왼쪽에 있는 식에서 지금 결국 누가 없어진 거야? 그치? B들이 없어지고 A하고 C만 남았다? 로그 A의 B. A는 밑이고 B는 진수지. 나 로그 B의 C. B는 밑에 있고 C는 진수지. 마치 진수 하나 밑 하나 없어지고 로그 A의 C가 나온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굳이 안 외워도 괜찮아. 나 기본식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는 느낌처럼 로그 A의 C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 4번 한번 보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너무 중요해. 저것도 수없이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결과값만 좀 먼저 알려주면 요식은 나 밑에 있는 제곱, 진수에 있는 제곱이 앞으로 전부 다 밀려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 중에 뭐 있었어? 내가 떼굴떼굴 밀려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근데 저 위에 있는 것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제곱도 튀어나와. 근데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밑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n분의 m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나 튀어나갔으니까 a 됐고 튀어나갔으니까 b 됐지. 요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각각에 대한 제곱제곱들이 앞으로 쭉 밀려나오는데 밑에 있던 건 분모가 되고 진수에 있던 건 분자가 되는 거야. 우리 요 마지막 4번 특징 한번 증명해보자.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리 4번에 나오는 특징이 지금 뭐인 거냐면 맨 처음 시작이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었어.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수식이 증명된다 그랬냐면 앞으로 쭉 밀려 나와서 M분의 N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로그 A의 B가 된다 그랬지. 근데 우리 밑만 중심으로 보자. 밑에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우리 지금은 밑이 누구냐면 A의 M제곱이야. 근데 이 식이 뭘로 바뀌었냐면 밑이 A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밑이 어디서 어디로 바뀐 거냐면 A의 M제곱에서 A로 바뀐 거야. 그 우리 밑 얼마든지 바꿀 줄 알잖아. 그래서 우리 밑 바꾸는 공식 한번 써보자. 나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설명하는 게 단계단계 이해는 돼야 돼. 나 맨 처음 시작은 A, M제곱에 B, N제곱이었어. 근데 뭘 바꾸자고? 밑을? A, M제곱에서 A로 바꾸자고. 그럼 나 밑을 A로 바꿀 거야. 우리 항상 밑은 밑으로, 진수는 위로.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로그 A의 M제곱. 괜찮아. 로그 A의 진수 그대로 올 거야. B의 N제곱.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너무 무거워, 떼굴떼굴. 너무 무거워, 떼굴떼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M 튀어나왔고 로그 A의 A인 거고 N 튀어나왔고 로그 A의 B인 거야. 근데 이때 밑하고 진수 같은데 우리 로그 A의 A 몇이었냐면 그치 1이었지. 그래서 예쁘게 썼더니 N분의 N 앞에 살아있고 남은 게 누가 되냐면 로그 A의 B로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하고 끝만 보자. 우리 맨 처음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었어. 각각에 있는 제곱들이 앞으로 쭉 밀려나왔고 알맹이만 남아서 N분의 N 로그 A의 B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예를 들면 로그 4의 8이었어. 로그 4의 8 예쁘게 쓰자. 우리 4는 누구의 얼마? 2의 제곱이고 우리 8은 누구의 얼마냐면 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제곱들을 갖고 있을 때에는 앞으로 쭉쭉 밀려 나간다 그랬지. 근데 밑에 있던 건 밑에 분모로, 위에 있던 건 분자로 나가. 그러니까 뭘로 나가냐면 2분의 3으로 튀어나가고, 남은 것만 썼더니 지금 로그 2의 2인 거지.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되면서 사라져. 그러니까 요식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해져. 꼭 기억해야 돼. 저 계산식들이 정말 문제 안에서 계속 계속 등장하게 될 거야. 하나씩 같이 보자. 나맨 처음에 등장하는 요 기본식 1번이 제일 중요해. 새로운 밈 만드는 거. 나 로그 A에 B였거든? 근데 그걸 내가 미스 C로 만들고 싶어. 그럴 때에는 로그 C에 A분의, 로그 C에 B. 밑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로그 A에 B였는데 밑하고 진수 자리 바꿔버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바꿨잖아. 바꾸는 정 남겨줘야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역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치 식 계산하듯이 밑하고 진수 곱하면서 약분되는 느낌으로 정리가 돼. 그리고 마지막 4번은 뭐였어? 만약에 밑에도 제곱, 진수에도 제곱이 있다면 우리 그런 애들이 앞으로 쭉 밀려 나오고 알맹이만 남는다. 이게 4번이었지.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성질 중에서 이거 다음번에 밑바꾸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증명해 줄게 하는 성질이 하나 있었다. 마지막에 배웠던 그치, 지수에 로그 들어가 있는 성질. 그래서 우리 그 수식만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어떤 특징을 배웠었냐면 모양 볼게. A였어. 근데 여기에 지수에 이렇게 로그가 들어가. 그래서 A에 로그, B에 C 이런 애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 여기서 뭐 된다 그랬지? 그치,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댔지. 밑하고 진수하고. 그래서 C에다가 로그 B에 A가 된다 그랬다? 근데 이 식이 진짜로 성립하는지 우리 한번 증명을 좀 해보자. A에 로그 B에 C라는 애가 있었는데, 나 잠깐 얘를 가지고 X라고 부를게. 그리고 양변은 지금 등식이지. 내가 양쪽에다가 뭔가 똑같은 걸 하면 시계값 그대로 유지되지. 나 양쪽에다가 뭐 해볼 거냐면, 이 머리에 있는 로그를 좀 떨어뜨리고 싶어. 그래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할 거야. 나 미시 A인 로그를 취할게. 그 왼쪽 식은 뭐가 되냐면 로그 A에 로그 B에 C가 됐어. 나 양쪽에 똑같이 하는 중 로그 A에 X가 됐지. 근데 우리 이렇게 진수인데 제곱 있어. 그런 걸 떼굴떼굴 떨어지기로 했어.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냐면 로그 B에 C가 되고, 그리고 로그 A에 A인데 그거 어차피 1이잖아. 안 쓸게. 나 이만큼이 지금 누구하고 같냐면 로그 A에 X하고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 나 이번에는 둘을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결국 내가 이 식을 A 로그 B에 C, C 로그 B에 A 형태로 바꿀 거지. 그래서 나 이번에는 양변에 로그 C를 좀 취해볼게. 양변에다가 똑같이 밑을 C로 바꿔줄 거야.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로그 C에 B 분의. 잘 봐야 돼. 나 지금 밑을 뭘로 바꾸자 그랬지? C로. 그럼 나 밑을 C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역수된다는 얘기지? 분의 1이 됐어. 이제 오른쪽. 나 우리 밑은 밑으로. 나 C로 바꿀 거야. 나 원래 밑이 A였었거든? 그거 분모로 내려오고. 나 분자가 뭘로 올라가야 돼? 로그 C에 X로. 그럼 나 X가 주인공이라서 X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거 반대편으로 넘겨보자. 그럼 나이식 그대로 로그 C에 X는. 나 분모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로그 C에 A를 곱했어. 그러니까 로그 C에 B분의 로그 C에 A가 되지.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한번 더. 나 우리 요 분수 형태를 봤더니 로그 C에 B, 로그 C에 A야. 밑이 같아. 나 우리 이렇게 밑이 같을 때에는 로그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었지. 어떻게 합칠 수 있었어? 로그. 나 분모에 있던 거, 밑에 있던 게 밑으로 오고, 분자에 있던 게 진수로 온다 그랬지. 나 로그 C의 X가 로그 B의 A가 된대. 우리 그식 그대로 밑에 대한 형태로 고쳐보자. 밑이 C였어. 즉, C에다가. 뭐가 올라가야 돼? 로그 B의 A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 그 값은 애초에 누구였던 거야? 그치, X였던 거지. 근데 그 X가 있잖아. 맨 처음 시작 보러 가자. 맨 처음 시작. 그 X 누구였어? A에 로그 B에 C였어. 그거 쓰러 갈게. 내가 열심히 정리해서 요 값이 X가 됐거든? 근데 그 X가 누구였냐면 A에 로그 B에 C였어. 그럼 나이 값이 X니까 결국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은 어떤 식인 거야? 같은 식인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나 여기는 C였고 여기는 A였어. 근데 오른쪽 봤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C였어. 저 밑하고 진수하고 둘이 뭐 해준 거야?
자리 바꿔.

준 거야. 이 책이 성립하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었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 수는 없어도 내가 중간중간 로그에 구구단도 썼고 미세 변환하는 공식도 썼어. 이런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막히지 않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 나 로그가 미시 같아. 근데 나누기 형태로 표현될 때는 한 덩어리의 로그를 써줄 수 있어. 그래서 로그 C에 B, 로그 C에 A였으니까 밑에 있던 게 미수로, 로그 B에 A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부 다 섞여서 등장을 한다. 그래서 로그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미세 바꿔줄 수 있는 계산하기 좋은 아이야. 이번에는 유형 5번 한번 볼게. 두 실수 AB에 대해서. 나 2의 A제곱은 3이었고 2의 B제곱은 5였어. 그때 로그 9의 225를 AB로 좀 표현을 해달래. 나 우리가 배운 성질들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하고 계산 과정이 다를 수 있다. 각각에 대한 AB가 들어있는 지수 표현이 등장을 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 9의 225였어. 나 로그 9의 225 모양부터 좀 볼까? 얘 누구야? 저 9하고 225라는 숫자가 심상치 않지. 9는 누구? 누구의 얼마? 그치, 3의 제곱. 225는 누구의 얼마? 그치, 15의 제곱. 나 얘를 보는 순간 기억이 나야지. 나 방금 전에 했는데 어떤 특징 했어?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나 미세도 제곱, 진수에도 제곱. 이럴 때는 앞으로 쭉 밀려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m분의 n에다가 알맹이들만 예쁘게 남아서 로그 AFP. 나 요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요 수식 그대로 한번 보자. 나2 썼고 2 썼어. 앞으로 쭉 밀려나와. 2분의 2. 1이니까 안 쓸게. 그럼 남은 게 지금 뭐냐면 로그 3의 15야. 나저 로그 3의 15라는 애를 AB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대. 근데 AB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그 AB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 지수에. 그럼 내가 원하는 저 AB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 머리 위에 있는 지수가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 떨어지는 방법, 그게 바로 로그였지. 그래서 하나씩 해보자. 나 2의 A제곱이 3이래. 그 얘기는 결국, 나 머리 위에 있는 지수를 또 떨어뜨렸어. A는. 어떻게 쓸수 있어? 로그.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었으니까 로그 2의 3으로 정리 가능. 한번 더 해보자. 나 이번에는 2의 B제곱이 5였어. 그 얘기는 나 머리 위에 있는 B를 뚝 떨어뜨렸고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로그 2의 5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나 A도 구했고 B도 구했어. 근데 그 A는 로그 2의 3이었고 그 B는 로그 2의 5였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값은 로그 3의 15야. 나 내가 이 식을 AB로 표현을 하고 싶잖아. 근데 지금 뭐가 달라? 밑이 다르지. 내가 가지고 있는 AB는 둘다 밑이 2잖아. 그러면 나이 식을 가지고 AB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도 밑을 2로 바꿔야지. 이제 이 식을 2로 바꾸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로그 3의 15야. 저 로그 3의 15라는 값을 AB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밑을 일단 뭘로 바꿔야 되냐면 2로. 그럼 3이었는데 나내 마음대로 밑을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꾸는 거야? 밑은 밑으로 온다 그랬지?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뭐가 되냐면 15가 됐어. 근데 여기에서 로그 2의 3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 우리 로그 2의 3 누구였냐면 A였지. 근데 15를 몰라. 15도 다시 한번 쪼개봐야겠네. 나 우리 15는 누구 곱하기 누구야? 그지? 5, 3, 15. 나 우리 미시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할 거지. 우리 그렇게 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 다시 쓰면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이거 잘안 되면 99단 다시 봐야 돼. 나 미시 같은 두 로그를 더했어. 진수끼리 곱할 거잖아. 즉5 곱하기 3이었으니까 15가 된 거지. 그것처럼 곱의 형태로 다시 한번 합으로 쪼개줄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나 로그 2의 3은 알아. 로그 2의 3 누구였냐면 요거 A였어. 그리고 이제는 로그 2의 5도 알고 있지. 로그 2의 5는 누구였냐면 B였었네. 그래서 우리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A분의 A 먼저 쓸게. A 더하기 B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AB로 나타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A분의 A 더하기
B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어디냐면 로그 3의 15까지는 아마 정리를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로그 3의 15라는 애를 AB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AB를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AB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지수에. 그럼 내가 원하는 AB가 지수에 있어.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게 바로 로그였지. 그래서 지수를 떨어뜨리고 났는데 미시 2가 나와. 그럼 내가 원하는 그식도 미시 2가 될수 있도록 고쳐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제 5번 한번 해보자.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 4의 3 곱하기 로그 9의 2야. 자, 지금 저한 줄의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나와. 당연히 수학에선 누구 먼저? 곱하기 먼저. 그러니까 나는 요두 개의 로그를 곱할 거고 뒤에 있는 두 로그를 곱해서 그두 덩어리를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일단 순서부터 정해야 돼. 그럼 각각의 곱하기들부터 좀 해볼까? 로그 2의 3이었고 거기다가 뭐할 거냐면 로그 3의 4를 곱할 거야. 우리 곱하는 것도 이 안에서 너희들이 보이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하고 풀이법이 다를 수 있어. 나는 어디가 먼저 보이냐면 저 4가 먼저 보여. 우리 4는 누구의 얼마? 그치,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우리 저렇게 진수에 있는 제곱은 뭐할수 있어? 너무 무거워서 떼굴떼굴 떨어질 수 있지. 그럼 그식 그대로 써보면 로그 2의 3이었고 거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머리에 있던 2가 떨어지면서 로그 3의 2가 됐다? 얘가 보이면 좋은데. 나 일단 곱하기는 우리 순서 상관없잖아. 2는 앞으로 뽑아버릴게. 그럼 이제 뭐가 남냐면 로그 2의 3 그리고 로그 3의 2야. 자, 로그 2의 3, 로그 3의 2. 둘이 무슨 관계야? 밑하고 진수가 달라. 자, 우리 이렇게 밑하고 진수 바꾸면 무슨 관계였어? 그치, 역수 관계였다? 그래서 우리 로그 A의 B는 누구하고 똑같았냐면 로그 B의 A분의 1하고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요두개 값을 계산할 때도 로그 2의 3에다가 뭘 곱해달래? 로그 3의 2. 근데 쟤는 로그 2의 3분의 1하고 같다? 그러니까 없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굳이 고쳐도 되고, 아니면 밑 진수, 밑 진수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요렇게 봤어도 괜찮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나 밑하고 진수 바뀌었으니까 역수된다는 거 이용해서 1 나왔어도 괜찮고, 나 밑하고 진수 소거되는 느낌으로 봐도 괜찮고, 나 앞쪽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 요 부분은 이제 지울게. 우리 뒤에 곱하기 계산식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식에 뭐 나오냐면 로그 4의 3 곱하기 로그 9의 2. 나 여기서도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일단 4부터. 우리 4는 누구의 얼마? 2의 제곱. 거기다가 3이었고 진수가. 다시 한번 로그. 나 9는 누구? 그치, 3의 제곱. 거기다가 진수가 2였어. 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식은 밑에만 각각 다 제곱제곱들이 있다? 근데 저거 우리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 앞으로 밀려나와. 근데 밑에 있던 건 어떻게 밀려나와? 그치, 아래로 밀려나와. 즉, 분모로 밀려나온다? 그럼 요 지수인 2는 2분의 1로 나오면서 로그 2의 3인 거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나 하나씩 다 쓸게. 나요 뒤에 있던 것도. 나 밑에 있는 2는 분모로 나오니까 2분의 1에다가 로그 3의 2가 되는 거지. 지금 요렇게 두 덩어리가 된 거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먼저 앞으로 뽑았어. 그랬더니 4분의 1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보이면 좋은데. 로그 2의 3? 로그 3의 2, 둘은 역수 관계. 곱하면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뒷부분은 4분의 1이었겠네. 이제 한 덩어리로 합치자. 나 우리 앞에 거 먼저 계산한 거 2였고, 뒤에 거 계산한 거 4분의 1이고, 나는 그두 개를 더하는 중이지. 나 4분의 2에다가 4분의 1 더했어. 4분의 9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분의 9인 거지. 그래서 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나 진수에 있는 제곱은 앞으로 떼굴떼굴 떨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식 계산을 할 때도 나 이렇게 밑에 있는 제곱도 앞으로 밀려나갈 수 있어. 대신에 밑에 있으니까 뭘로 나가? 밑으로, 분모로 밀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밑하고 진수 바뀌게 되면 역수관계였지? 그래서 역수로 바꾼 다음에 없애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우리 요 정도는 바로 봐서 지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가 유제 5번이었고.
이번에는 유형 4번 한번 보자. 우리 교재가 이론이, 개념 부분이 앞쪽에 쭉 몰아서 나오지. 그리고 그 개념을 활용한 유형 문제들이 뒤쪽에 한 4개씩, 5개씩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 근데 앞에 개념을 다 배우고 나서 전체 다

문제만 풀기가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순서를 바꿨어. 개념하고 관련된 유형 문제 풀고, 개념하고 유형 문제 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파트지.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배웠고, 성질 배웠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자. 자, 두실수 AB에 대해서. 이게 A제곱이 5였고, 로그 B의 2는 3이었대.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B의 A제곱이야. 나 일단 B의 A제곱이니까 나 B부터 좀 한번 만들어 보자. 로그 B의 2가 누구였냐면 3이었어. 나 얘가 지금 3이었는데 우리 무슨 식이 더 익숙해? 그치, 로그보다는 지수식이 더 익숙해. 지수 형태로 바꿔보자. 우리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 그랬었지? 지금 뭐가 되냐면 B의 세제곱. 그게 지금 2인 거야. 그럼 나 B의 세제곱이 2라는 것까지는 했어. 그리고 2의 A제곱이 5라는 거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B의 A제곱이지. 그러면 나 여기서 로그 형태로 바꿨어도 괜찮다? B 지금 형태 구했고, A라는 애는 내가 원하는 지수에 들어가 있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B를 구하자면 B는 누구의 얼마? 식 봐야 돼. B의 세제곱이 지금 2였다? 나저 3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등식이니까 양쪽에다가 똑같이 해주면 사라지지? 즉, 3분의 1을 3분의 1 해주면 사라지지. 그러면 B가 될 거고. 그러니까 B는 누구야? 2의 3분의 1이었겠다. 그럼 나 B 값이 지금 누구였냐면 2의 3분의 1이었어. 거기다가 전체 몇인 거야? A인 거야. 그래서 2의 3분의 A 값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요식은 잘만 좀 바꿔보면 내가 2의 A제곱이 5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중에 뭐가 있었냐면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이라는 거 있었다? 우리 안에 거 밖에 거뭐할수 있었냐면 둘다다 곱할 수도 있었고 안에 거 밖에 거뭐할 수도 있었냐면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었어. 그럼 내가 2의 3분의 1의 A여서 내가 요식을 합쳐줬었는데 근데 만약에 잘안 보이면 내가 저 상태로 그냥 둘게. 나 3분의 1하고 A하고 뭐할수 있어? 3분의 1하고 A하고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럼 뭐가 되냐면 2의 A제곱의 3분의 1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근데 우리 그 2의 A제곱 알고 있지? 얘가 누구였냐면 5였었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5의 3분의 1제곱이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답을 쓸 때도 우리 문제에서는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5의 3분의 1제곱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나 우리 3분의 1이라는 거 무슨 지수? 분수지수. 우리 분수지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 그지? 루트로 표현이 가능. 그러니까 몇 제곱근인 거야, 지금? 세제곱근인 거지. 그래서 세제곱근 5 요렇게 쓰더라도 같은 정답. 근데 나하고 풀이가 분명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이식 보자마자 그리고 요식을 보자마자 지수를 보게 되면 로그로 만들고 싶고 로그를 보게 되면 그치 지수식으로 고치고 싶지. 그럼 이식 보면 나 머리 위에 있는 거뚝 떨어졌어. 그게 지금 로그였지.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지수 A 값뚝 떨어졌고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었으니까 로그 2에 5로 고치는 게 가능하고 나 여기서도 로그 형태를 가지고 아까처럼 지수식으로 돌리자면 이식은 밑이 B였어. B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지. 그럼 나 이럴 때에는 A가 로그 2의 5였잖아. 그 로그 2의 5라는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식 정리했어도 같은 답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우리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만 좀 해보면 다른 느낌으로 한번더 보자. B의 A제곱이었어. 근데 우리 B라는 게 2의 3분의 1제곱이었지. 지금 그거의 얼마인 거냐면 로그 2의 5인 거지. 나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식을 가지고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2에다가. 나 안에 거 밖에 거 따다 곱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의 로그 2의 5인 거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나이 3분의 1이 어디 썼길래 떨어졌냐면 머리 위에 있었으니까 떨어질 수 있지. 그러면 2에다가 로그 2의 5의 3분의 1로 쓸수 있다. 이제 여기서 기억나는 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밑하고 누구하고 자리 바꿀 수 있었어? 진수하고. 나요 둘이 지금 따닥 자리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식이 되냐면 5의 3분의 1에다가 로그 2의 2가 되지. 이만큼. 그래서 로그 2a는 1이었으니까 정답은 결국 5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a라는 값을 로그로 바꿔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해준 것처럼 그냥 b의 형태만 이용해서 식 정리했어도 괜찮아.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해보자. 로그. 나 우리 로그라는 거 지수가 자리 바꿔준 거야. 밑 조건, 진수 조건 너무 중요해. 우리 두 번째로는 로그의 성질. 99단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영 끝판왕 종종영입니다. 함수의 극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올림포스에 있는 모든 문항들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개념 복습하는 게 잘 안 될까봐 지난 시간에 개념 복습도 함께 했습니다. 개념을 그냥 한 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꼭 알고 가야 하는지 이제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원이 끝날 때에도 또 한 번 더 개념을 때려박아 넣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요, 이제 교재에서는 끝이 났으니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좀 고난도 문항들 가지고 와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사실 고난도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주 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함수의 극한에서 보통 한 문항이, 함수의 연속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한 문항 정도가 수능에서 출제가 될 때에는 간단한 극한값을 읽는 정도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분해서 읽어내는 것 할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슨형, 부정형의 극한 계산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단독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 물론 학교 시험이야 좁은 단원에서 여러 문항들을 출제해야 하니까 이런 주제의 문항들이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한 문항씩은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누구를 찾는 것?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것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차수, 계수 결정하고 미정계수들 공통인수로부터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함수의 극한에 활용해서는 도형의 활용 문항이 하나, 그리고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고난도 문항들이 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아, 이런 문제들 예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이 부분들을 건드린 문항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여섯 문항 함께 할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잡아볼 겁니다. 첫 번째 유형, 두둥, 다항함수의 추론입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죠. 이런 유형들은 가볼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두 개 있어요. fx, gx입니다. 그러니까 fx도 x의 세제곱 하고 시작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gx도 x의 세제곱. 근데 두 함수 모두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조건 가를 보았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g1이 0이야. 1을 넣었는데 0이 된대. 왜? 인수분해 하면 누가 있으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gx에서는 모르는 게 1차항과 상수항 이렇게 두 개고요. fx에서는 2차항, 1차항, 상수항 세 개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건 나를 보았더니 이게 하나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주어진 극한값이 이렇게 털어요. 언제? n이 1일 때 하나, n이 2일 때 하나, n이 3일 때 하나, n이 4일 때 하나, 식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쭉 적어봅니다. 이제 스텝 1, 본격적으로 조건 나의 해석입니다. 적어볼게요. n이 1일 때부터. n이 1일 때 어떻다는 거예요? limit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거야? 1 넣었더니 0입니다. 하나 주어진 거죠. 또 n에 이번에는 2 넣어볼까요? limit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얼마다? 0이다. 이번에는 n에 3 넣습니다. limit x가 3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극한값 얼마? 2 곱하기 1이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n에 4. limit x가 4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극한값은 3 곱하기 6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fx와 gx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들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극한값이 2야, 극한값이 6이야, 얘들이 강력한 조건일까? 아니면 극한값이 0인 게 강력한 조건일까? 위에 있는 애들 더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두 가지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서 인수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극한값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선 극한의 기본은 뭐야? 대입이지. 대입해봤는데, 0이 나왔다고? 누가? 분자가 0이 나왔다는 거야. 분모만 0으로 나오면 이러면 안 되잖아. 분자가 우선 0이 나왔다는 거야. 아, 얘가 이야기하는 건 F1이 0이라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얘가 이야기하는 건 F2가 0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FX 안에는, 분자인 FX 안에는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FX에는 누구도 존재한다. X-2라는 인수도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야? 얘죠. GX에도 X-1이 있는데? 이런 거야. 분모에 있는 GX에도 X-1라는 인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론을 해야 돼요.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분모에도 분자에도 둘다 X-1이 있어. 그래서 X-1을 어떻게 해? 약분해. 그런데도 극한값이 0이라는 거지. 왜? 약분하고 나서도 X-1이 살아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분자한테. 아, FX에는 말이죠. X-1이라는 인수가 분자보다 더 많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개 이상 있어요. 이런 거잖아. FX가 몇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와우! 여기에서 이제 스텝 2. FX를 결정해버립니다. FX의 정체는 말이야. X-1이 있어요. 또, X-2도 있어요. 근데 X-1은 두개 이상 있어요. 몇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몇개 있다는 거야? 딱두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먼저 완성이 된 거죠. 아, 그럼 여기에 다시 써본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모의 gx는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분자에는 x-1의 제곱, x-2,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질 때, x-1,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이번에도 x-1의 제곱, x-2, 이렇게 됐어요. 자, x-1을 하나 약분하는 것까지 괜찮죠? x-1을 하나 약분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럼 생각해봐. x에 이제는 3을 대입할 수 있지. 대입했더니 3 대입해봐. 분자가 그냥 2 곱하기 1이야. 근데 얘가 극한값이 되려고 하니까 분모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3 넣었더니 그냥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자 얘 x자리에 4를 넣었더니 얘가 뭐야? 3 곱하기 2지. 다시 1이어야 되죠? 1.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분모도 어디로? 1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스텝 3. 이제는 GX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저는 연립할래요. 라고 하면 3 넣어봐.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1이라는 사실과 4 넣어봐.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1이라는 사실. 모르는 게 A와 B. 문자 두 개, 식두 개. 연립하면 당연히 풀리겠지.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센스를 발휘하면 이런 게 될까? 3 넣었는데 1이 돼요? 4를 넣어도 1이 돼요. 3을 넣어도 1이 되고 4를 넣어도 1이 되는 그런 2차식. 선생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연립하는 건 물론 어렵지 않지만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근데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 정도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을 넣어요. 4를 넣어요. 그러면 3 넣으면 0, 4 넣으면 0, 여기 뒤에 1만 붙이면 3 넣어서 1, 4 넣어서 1 나오게 그냥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찾았습니다. 결국에 GX는 말이야.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그리고 X-3, X-4,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는 센스 따라서 G5는 말이야. 4 곱하기
2 곱하기 1에 1 더하면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정답이 12 되겠습니다. 문제 깔끔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지금 fx도 gx도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로 시작하는데 극한값이 0입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조건입니다.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fx에는 x-1이라는 인수가, x-2라는 인수가 있다. 근데 분모도 1로 하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분모에도 x-1이 있어. 약분해도 x-1이 분자에 또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자는 x-1이 두 개 이상 있어요. fx를 찾아줄 수 있느냐. 그 이유의 과정은 간단한 계산. 이건 앞선 문항보다 쉬워요. 그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부등식이 나오는 걸 보면, 얘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수의 범위가 나오겠다는 거죠. 자, 다음 함수 fx가 스텝 1. 앞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에이, 너무 쉽죠, 선생님.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라는 조건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fx는 3차 함수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지. 우선 괜찮고요. 그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오? 앞에 있는 조건을 가라고 하면 여기 조건 가에서부터 알수 있는 거고요. 이제 조건 나로 갑니다. 스텝 2. 조건 나를 보았더니 x에 마이너스 1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극한값이 있잖아요. 수렴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가야만 해. 그래서 알수 있는 건 f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고요. fx 안에는 누가 있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잡아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F1이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스텝 3예요. F1은 말이야. 여기 하나 더 계산해야 되네요. 조건 나로 들어가야 되네. 조건 나에 그대로 넣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꼴은 찾았으니까 넣고 나서 식더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약분하고 이제는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대입해 보세요. 1 빼기 a 플러스 b 얘가 얼마야? 2야. 그러니까 b는 말이야. a 플러스 1과 같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b가 a 플러스 1랑 같아. 그럼 여기에서 또 기분 좋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순 있죠. 근데 우선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는 스텝 3로 가서 이제는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1 먼저 표현을 해봐요. f1은 두 배에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두 배에 a 플러스 1 여기에 네 배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3 이하고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A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죠. 자, A의 범위가 나오고 나면 마지막 F2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F2는 누구야? 3배의 인어바. 그럼 몇 A야? 3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A의 범위가 있어요. 3A 플러스 5는 3배해서 5를 더하니까 범위 11보다 작거나 같고요. 따라서 3배합니다. FE는 33보다 작거나 같아요. 정답 33 되겠습니다. 자,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냥 한 커플 벗기면서 나가야 돼요. 조건과를 해석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본 구조입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라는 표현은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를 알려주는 거다. X의 세제곱하고 시작하는데 2차항 몰라요? 1차항 몰라요? 상수항 몰라요? 0분의 0 꼴. 땡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군요. 그럼 X 플러스 1을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있는 2차식. 누구 몰라? 1차항 몰라? 상수항 몰라? 한번더 넣고 나면 A와 B의 관계가 주어지면서 이제는 A 딱 하나만 모르는 거야. 근데 A가 얼마인지가 주어지질 않아요. 얘가 함수값이 주어졌다면 A가 얼마 하고 결정되었겠지만 유일하게. 근데 이건 함수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A의 범위가 주어진다는 거죠. A의 범위를 알려줄게. F2의 최대값을 구해봐. F2의 범위도 구해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이 과정들은 그냥 산수 과정이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다항함수를 추론해내는 이 부분들 연습이 이제는 충분히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고를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다항함수의 추론 두 문항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갈까요?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 속에서 상황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도형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프 문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도형의 활용이야. 상황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형의 활용, 스텝 1. 항상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이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고정된 것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 얘들을 고정시켜 놓고, 변하는 것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을 설계할 때, 아, 변하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나머지는 고정된 모양으로 관찰해야 상황 자체가 쉽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변하는 것을, 얘를 t라고 하자, 이런 거죠.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건 t에 관한 식을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스텝 2. 두 번째 상황으로 옵니다. 보통 이제 조건이 그냥 도형 속에서 생각들을 하는 문항들도 있거든요. 도형에서의 문제들은 순수하게 뭐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원 이야기들, 삼각형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조선을 긋는 게 중요하죠. 보조선을 긋는 대원칙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삼각비, 삼각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도구, 닮음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도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말고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좌표 평면에서의 그래프 이야기가 나오면 중요한 건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죠. 근데 좌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 말고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텝 3로 넘어가면 이제는 t에 관한 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항상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문항이 돼요. 뭐 주로 0분의 0 꼴의 구조고요. 뭐 가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구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0분의 0 꼴의 구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리밋! 티가 한없이 커질 때, t 제곱 분의 ab, 3분의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3분의 ab의 길이, 얘가 누구인지 찾아주세요. 이런 거죠.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만난다, 그러니까. 교점이 어디 있을까?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들을 관찰하는 건 결국에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달라는 거죠. 스텝 1입니다. 스텝 1.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은 tx 플러스 t 플러스 1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뭐 그래프 보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네요. 뭐 오른쪽을 알파, 왼쪽을 베타라고 할까요? 자, 오른쪽 양수, 얘를 알파, 왼쪽 음수, 베타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얘를 넘기고 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인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근의 공식을 쓰겠다라고 하면 근의 공식 x는 2a분의 가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1차 항이 계수 절반 가지고 놀겠다 그러면 a분의 반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플러스 플러스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근을 직접 구하는 것도 뭐할 수야 있겠죠. 너무 작나요? 다시 써볼까? 얘는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아니면 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t와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했어. 선생님, 결국에 제가 찾아야 되는 건 3분의 2b의 길인데, 3분의 2b의 길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그 상황을 해석하러 가야 되겠죠? 여기 직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이 짠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야? 그럼 기울기가 지금 t야. 이건 무슨 말이야?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만약에 여길 l이라고 할까? 뭐, 그냥 별표라고 합시다, 별표. 그럼 얘는 t 곱하기 별표. 그럼 여기는 t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별표. 이렇게 되네. 1 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찾으면 뭘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만큼. 뭔데? 알파 빼기 베타야. 1 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1. 루트 t제곱 플러스 1. 여기에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스듬히 놓인 선분의 길이를 찾으려면 교점에서 x좌표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두 실근의 차가 필요하다고. 그냥 여기서 빼버리면 되죠. 그냥 두 근을 직접 구해서 빼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겠네요. 스텝 3.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먼저 구해요. 둘의 합을 알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면 되거든. 그럼 합 2t 1제곱하니까 4t 제곱이고요. 플러스 4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인 거니까 풀마 루트 가는데 나는 플러스인 걸 택해야 되겠죠. 얘가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입니다. 물론 루트 안에 4를 뽑아내면 얘는 두 배의 루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나올 거고요. 그건 당연히 왼쪽에서 두 근을 직접 구한 것과 같은 결과겠죠. 자, 이제 여기에다 뭐 하면 돼요? 루트 t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리밋 t가 한없이 커질 때 t제곱 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1. 두 배의 루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이렇게 됐습니다. 에이,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그냥 최고차의 계수비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 2차 항이고요. 루트 안에 2차. 그러니까 이게 1차로 보는 거죠. 루트 안에 2차. 1차로 보는 거죠. 이게 잘안 되면 그냥 t로 나눠 보세요.

A 밑에 t가 한없이 걸릴 때, 그러니까 t제곱을 나누는 분모는 1. t로 하나하나 나눠져. 루트 1 더하기 t제곱분의 1. 두 배에. 루트 1 더하기 t분의 1, t제곱분의 2.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0, 0, 0으로 갑니다. 정답 2가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근의 공식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고 나면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 어떻게 얘들을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것인가? 자, 2023년 10월 학력평가 수학 10번 문항이었고요. 자, 같은 결의 문항 하나 더 갑니다. 사실 이 문항이 조금 더 먼저 출제가 된 평가원 기출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마주로 이제 방금 뒤에 있는 문항이 만들어진 거죠. 자, t가 0보다 큽니다. 같은 꼴이에요. t가 0보다 큽니다.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자. 뭐 이렇게 상황이 딱 그려져요. 그때 내가 찾아야 된건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아까워질 때 t분의 ah 빼기 ch 점에 의해 x좌표는 양수이다. 우선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이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보여요? 스텝 1. 뭐부터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x의 제곱은 x 더하기 t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알파가 베타보다 커.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 이렇게 가져갑시다. 자, 왼쪽 알파, 다시. 오른쪽이 알파, 왼쪽이 베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필요한 건, 이 비스듬히 있는 얘가 아니잖아요. 누구야? AH랑 CH. 얘들을 구해야 되는 거네요. 괜찮아? 자, 알파, 베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특성은 얘가 대칭성이잖아. 그러니까 점 A의 X좌표가 알파면 점 C는 뭐야? Y축 대칭 땅 하는 순간 아, 여기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 얘는 알파 빼기 베타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 알파 더하기 베타네? 이런 거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둘의 차 알면 게임 끝이네요. 물론 2차 방정식 깔끔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니까 얘도 근의 공식 쓸수 있겠죠? 근의 공식부터 한번 해볼까? x는 불러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플러스, 왼쪽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겠지. 혹은 뭐라 할 수도 있다. 근과 계수와 관계를 쓸 수도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얼마?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t입니다.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합니다. 합은 땡큐 여기에 그대로 있고요.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차만 알면 돼요. 방금 했던 거 스텝 2. 자, 리밋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 넣어보세요. 합이 1이야. 1 빼기 4알파 베타 하면 플러스 4t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이걸 양수인 걸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누구야? 루트 4t 플러스 1입니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지. 따라서 스텝 3. 내하고 해야 되는 건 리밋. t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t분의 자, ah가 뭐야? 알파 빼기 베타. 루트 4t 플러스 1. 빼기 ch. 1이죠. 여기 계산하는 거야. t 자리 0 넣어보세요. 0분의 0꼴. 그러니까 유리화 하는 것처럼 합쳤습니다. t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앞에 거 제곱 루트 날아가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원래 t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루트 4t 플러스 1 더하기 1 계산하는 거죠. t랑 약분 하고 나면 이제는 0 넣어봐.

그럼 2분의 4죠? 정답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 문제 두개 살펴봤습니다. 앞선 문항과 이번 문항 아무래도 하면서 조금 똑같은 모양인데 훨씬 익숙하게 두 번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나타나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이때 두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니까 우선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의심해 보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하고 가는 것이 계산이 제일 간단하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문항들이 더 많다. 자, 이렇게 두 문항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따끈따끈한 기출이에요. 2025년 9월 모의평가 수학 13번 문항이고요. 실수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항. 근데 해석할 수 있나? 바라봅시다. 지금 fx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4차 빼기 3차야, 분모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 대입해 보는 거야. 분모가 0만 아니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오케이. 얘는 항상 극한값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건 분모가 0이 될 때죠. 그때 극한값이 가지일 수도 있잖아. 분모가 0으로 하더라도 0분의 0꼴이 될수 있잖아. 얘를 체크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0분의 0꼴을 체크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틀린 친구들 되게 많은 거야. 가봅니다. 스텝 1이야. 리미트.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FX. 이뻐. 하나 묶어주시고. 그러면 fx 빼기 k배에 x 더하기 2 되었습니다. 분자에는 x제곱이 있어요. 얘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는 거죠.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근데 fx를 딱 째려보니까 fx는 말이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잖아. 무슨 말이야? 얘는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뒤에 3만큼? 뭐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fx가 항상 0보다 큽니다. fx가 0이 되는 실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야. 분모가 0이 될 때만 따로 체크해주면 되거든. 분모가 0만 안 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펴야 되는 건 얘라고 해. 앞에 있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쟤는 극한값이 무조건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가 문제인 거지. 스텝 2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건 누구야?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야. 얘랑 계산해봐. 6 빼기 KX. 12 마이너스 2K. 분자 X제곱.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밑에 있는 분모를 보았더니 뭘 체크하면 된다고요? 분모가 0만 안 되면 돼요. 혹은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이게 0분의 0꼴. 약분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었다.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었다.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실근이 없으니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이러면 될 거고요. 케이스 2. 선생님 실근이 있어도 약분하면 되잖아요. 아, 분모에 얘가 0이 되는 실근이 있는데 실근이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x는 0만 존재하면 오케이. 그럼 얘는 0분의 0꼴 하면서 약분되는 이런 구조도 갈수 있겠네. 이게 된 거야.

끝났습니다. 스텝 3. 자, 케이스 1부터 시작. 판별식이 0보다 작아. 판별식은 6-K의 전체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 이걸 못 떠올려서 틀렸을까? 아니. 케이스 1은 다 생각하고 다들 푼 거야. 학생들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일까? 케이스 2 때문에 틀린 거지. 이건 쉽잖아요.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K 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48 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범위가.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했다 하는 친구들은 기분 좋게 두 번째를 풀면서, 아, 이것 때문에 친구들 많이 틀렸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푼다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를 실수해서 틀렸다면, 다음부터, 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실근이 없을 때고요. 그럼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실근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냥 여기에서 너무나 직관적으로 얘가 x제곱분의 x제곱. 여기에서 0이 되는 실근은 0밖에 없으니까. 얘는 x제곱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되면 굿. 너무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x가 a에 가한 합치가 가까워질 때. 얘가 실근이 있대. 뭐 중근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 중근. 얘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할 때. 나. 혹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분의 x 제곱이 l. 이런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 제곱이 0이어야 돼. 알파가 0이어야 되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알파 제곱도 0이어야 되고, 그리고 베타 제곱도 0이어야 돼. 뭐야? 그냥 0이라는 거네. 아, 그래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x제곱, 얘는 가능하다는 거야. 약분이 되어버리니까 계속 그냥 1, 이런 거잖아. 아, 이런 이야기들이구나. 굳이 아래에 있는 모양들을 따져보지 않아도 이걸 만족하는 K? K에 0 넣었을 때네요. 6일 때네, K에 6일 때.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경우들 따지고 나면 총몇 개의 정수가 있어요? 정답. 8개 있습니다. 8.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fx가 몇 차? 2차요. 그러니까 4차 빼기 3차. 얘 구조야. 근데 이 분모를 잘 봤더니 fx가 묶여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fx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될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2차식입니다. 2차. 얘만 잘 보면 돼요. 뭐라는 거야? 얘가 0이 안 되면 되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없으면 돼요. 아니면 실근이 있더라도 누구만 있으면 돼. X는 0만 있고 그 이외에는 실근이 없으면 돼. 아,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0으로 가도록 K가 6 이런 걸 따로 세팅 잡아주면 끝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다음에 분모가 X제곱이 되도록 하는 K가 6. X가 0일 때밖에 안 되니까 0 넣어보면 얘가 0으로 가야 되잖아. K가 6.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자, 이 부분들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놓칠 수 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해석할 수 있느냐? 였고요.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2022 5학년도 수능 수학 21번이고요. 이 문항 역시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함수의 극한 굉장히 쉬운 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함수의 극한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온 적이 없어. 나와봤자 도형의 활용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 정말 간단한 명제 하나, 간단한 조건 하나, 여기에서 정의를 제대로 담고 있는 문항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FX가 3차예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분모가 0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모가 0만 아니면 얘는 오케이. 극한값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모가 0이 될때 무슨 꼴? 0분의 0꼴. 얘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가볼까요? 스텝 1. 분모를 딱 째려봅니다. 분모를 봤더니 fx가 있잖아요. 분모에 있는 fx. 얘가 몇 차야? 3차야. 근데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반드시 존재해요. 아, 물론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내용들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니까 우리가 아직 다룰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얘가 실근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는데 실근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뭐세 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니까 이때의 실근을 x는 p라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야? fp는 0이라는 거고요. fx 안에는 x-p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뒤에는 이제 2차가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생각해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limit x가 알파에 가까워질 때 fx분의 fex 더하기. 얘가 항상 어떤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야.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죠. fp가 0이면 누구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fep 플러스 1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fep 플러스 1, x에 ep 플러스 1 넣으면 그때 분자 f4p 플러스 3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상하다. f4p 플러스 3이 0이면 누구도 f8p 플러스 7도 0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실근이 무한히 많은데요, 선생님? 말이 안 되지. 3차 방정식은 기껏 해봤자 실근은 최대 3개인데. 그럼 무슨 말일까? 같은 애가 나온다는 거죠. 주기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실근이 이럴 수 있잖아. 1, 2, 3, 1, 2, 3, 1, 2, 3. 그러면 이제 실근이 1, 2, 3, 3개.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 같은 애가 존재한다는 거죠. 얘가 같을 수 있고, 뭐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뭐 얘와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p가 2p 플러스 1과 같습니다. 혹은 p가 4p 플러스 3과 같습니다. 혹은 2p 플러스 1이 4p 플러스 3과 같습니다. 어떤 방정식을 풀더라도 와우! p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거야.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은 마이너스 1 오직 하나 유일하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딴 애가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가 있어? 그럼 2가 근이야. 그럼 2가 근이면 5가 근, 5가 근이면 11이 근. 이렇게 무한히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라는 실근 말고 다른 실근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조건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실근이 마이너스 1밖에 없구나. 자, 이제는 스텝 2 넘어가서. 그러면 fx는 말이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지.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가? 선생님, 근데 fx가 처음부터 생김새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니까. 에이.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게 좋겠는데요? a랑 b가 아니라. 여기에 kx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3차원 계수 맞고요. 상수항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모든 계수가 정수, a와 b가 정수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k도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우선 fx의 모양은 찾았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뭐예요?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두 허근이 있으면 되잖아요. 실근 어차피 저 하나밖에 없다고 한 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두 허근? 아,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하는 0. 여기에서 실근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니까 누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지. 또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과정입니다. 판별식 불러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k제곱이 16보다 작은 거고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 이렇게 됐네요. 이걸 만족하는 k는 누구? 정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왔어. 자, 이제 케이스 2. 선생님, 실근이 마이너스 1, 오직 하나 유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복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3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1란 실근은 두 개, 중근에 허근이 하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여기 있는 뒤에 식에서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허근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중근으로 나오거나 뒤에서 이런 거지. 근데 그건 안될것 같은데요. 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라는 애가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라는 애가 중근이 나오려고 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건데 상수항 안 맞잖아요.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수 k는 누구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야. 따라서 내가 찾아야 하는 건 얘가 밑에 걸 따지는 게 스텝 3겠죠?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x자리 1 넣어보세요. 두 배에 1 넣었더니 5 더하기 k입니다. 근데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3, 1 때, 최대값, 정답 16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해석을 해봅시다.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조건. 이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0안 돼. 이런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가 0만 아니라면 오케이, 항상 극한값 있지. 극한의 기본은 뭐니까? 대입이니까. 근데 분모가 0이 될 때에는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세팅하고 관찰해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있잖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어야 하나. 그게 p라고 하면 p가 근이야. 그럼 2p 더하기 1도 근이야. 4p 더하기 3도 근이야. 8p 더하기 7도 근이야. 그러니까 근이 무수히 많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중복, 같은 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얘랑 얘가 같나? 얘가 같나? 얘가 같나? 이런 경우들 따져보면 p가 마이너스 1, 실근이 오직 하나 유일하다. 이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실근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서는 어때야 돼? 실근이 없어야 돼. 얘가 허근이 나오거나. 케이스 1번. 아니면 실근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중근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중근으로 나오려고 하면 뒤에 있는 애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얘는 허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 수의 범위 확인. 정수 K가 됩니다. 그럼 K의 범위가 나타나니까 F1의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K의 범위 안에 가능한 애들 쭉 따져보고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끝! 자, 이렇게 이제 요즘에 고난도 문항들인데요. 극한이라는 것들 지금 우리가 존재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두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맞춰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원이 끝이 났고요. 이제 함수의 연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지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장유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깨를 풀고 있다가 여기 뚜둑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야 말았어요. 원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잖아. 나는 항상 보면 어깨를 이렇게 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했는데 뭘 하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집중을 들어가기 전에는 팔을 풀고 있거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툭툭 털고 있거든요. 전혀 공부랑 관련된 걸 하더라도 그렇게 풀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 제가 수영했었던 그 습관 때문에 대회에 나가면 항상 그 어깨 푸는 거랑 다리만 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데 어깨랑 다리를 왜 풀어야 어깨는 필요한가? 뭐 그러네. 아, 어깨는 나름 괜찮네요. 근데 내가 다리를 털털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맨날 근데 그러고 있어, 스스로. 뭔가 긴장될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 만난다고 긴장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러고 있다가 근데 슬픈 소식인 거지. 이렇게 하다가 어깨 툭 그래. 근데 매번 그래. 하, 운동 부족을 여실히 느끼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만난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선생님이셨지?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유빈쌤, 운동 부족이 시간 부족으로 인한 거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 되게 멋진 분의 어떤 어른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지 아무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진짜 핑계고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물속에서 있는 것만 좋아해요. 물개같이 물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움직이는 건 다 잘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지상에서 나를 달리게 한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야.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러닝이 어른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달리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에 의해서 끌려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달리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저 근데 오래 달리기 되게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단거리는 전교 꼴등인데 중학교 때 장거리로 오래 달리기를 내 전교에서 1등을 했어. 왜냐? 단거리를 뛸 수 있는 그 시간만큼으로 장거리를 계속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지. 아예 없어. 아예.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지구력은 또 좋아가지고. 최근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쇠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뛰었는데 2km를 뛰어도 안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게 좀 러닝을 해보는 건 어떻냐는데 아 싫어요. 달리는 거 왜 달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달리는 거랑 등산이에요. 왜 뛰어야 하는가? 왜 올라가야 하는가? 내려올 것을 왜 올라와야 하는가? 저는 등산 절대 케이블카 타는 거 아니면 등산 하고 싶지 않았고 달리는 거 왜 달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2km를 뛰는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달려야 할까? 진짜 왜 달려야 하지? 왜 달려야지? 왜 뛰어야 되지? 왜 뛰어야 되지? 무엇을 위해 뛰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땀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뛸까? 아 근데 난 왜 뛰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서 뛰었었어.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았고요.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하나네. 오늘의 의상을 그 우리 코디 선생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 왜냐? 의상과 내 신발이 색깔이 맞아가지고 짠짠 맞아가지고 좀 좋아하셨어요. 되게 편안함을 안정감을 느끼셨어. 귀걸이까지 항상 색깔을 맞춰주시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 신발이 오늘 짠 이렇게 된 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으로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원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의 개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을 우리는 공부를 했고, 제목이 중복 순열이니까 여기가 중복 순열과 관련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세요. 왜? 그냥 이 문제를 만났어. 누가 봐도 뭐예요, 그냥? 집합 문제 아니야? 그죠? 공통수항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거 주면 그냥 집합인 줄알 거라고. 자, 근데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이러나 저러나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뭐부터 할까요? 그냥 읽고 있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저는 무조건 쓰고 무조건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냥 말하고 있는 거는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데요라고 하잖아. 이미 여러분들 그거를 가시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다 그리세요. 제발. 제발.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 헷, 에, 뿅. 그려놓고. 전체니까 A가 있고, 아, B가 있는데 안 겹치는데 굳이 A를 뚱뚱하게 그렸으니까 B를 날씬하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합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들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얘네랑 얘네 안에 4개를 집어넣자. 됐죠? 네 개가 한쪽으로 쏠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개를 집어넣자.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좋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까? 그네 개가 누구야? 그죠? 이 여섯 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고릅니다.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고르시고요.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고른 다음에 그네 개가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한다면 1, 2, 3, 4는 어떻게 돼요? A에 들어가도 되고 B에 들어가도 됩니다. 각각 두 개씩 선택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에 4제곱.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15 곱하기 16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 너무 어렵잖아. 15 곱하기 8을 두번 할까요? 아, 240.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가 240,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주의사항은 선생님은 지금 집합 A와 집합 B에 해당하는 순서상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순서상의 개수가 240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집합 A와 집합 B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써주면 그게 순서상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 순서상의 개수라는 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방법의 수라고 해석을 해도 똑같은 말인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방법의 수라는 것은 이 중에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 선택해서 그들이 들어갈 자리를 결정만 하면 이미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A랑 B라는 집합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들의 순서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로 결과가 끝나는 거예요. 정답 240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풀이냐면 그네 개를 결정해서 각각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면 되는데 좀 귀찮게 해볼까? 왜냐면 좋은 풀이의 고마움을 느끼려면 귀찮은 풀이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처럼 가볼까요? 원소의 개수로 A가 0개, B가 4개 가져갈 수가 있고요. A가 1개면 이게 세트 세트야. A가 1개 가져가면 B가 3개 가져갈 수 있고요. A가 2개, 3개, 4개, 그럼 B는 2개, 1개, 0개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개수로, 원소 개수로 결정을 할게요.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야만 해. A가 공집합이면 B는 자연스럽게 4개를 다 가져가야 되는, A가 1개 가져가면 나머지 3개를 B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 자, 그럼 갑니다. A는 원소를 안 갖기로 했으니까 B가 원소 4개 갖겠대요. 총몇개 중에? 6개 중에. 이번에는 64를 안한 거잖아. 그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64 아니고 총 6개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그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돼. B가 들어가요. 그러면 64. 이때 64인 거지. 더하기. 자, 이걸로 갈게요. 6개 중에 1개는 A가 가져간대. 나머지 5개 중에 3개를 B가 가져간대요. 그죠? 얘가 전형적인 조합에서의 분할, 분배의 개념인 것 같아요. 쪼개고 나누어 줄 거다 보니까 6개 중에서 A가 가져갈 1개를 고르시면 남은 5개 중에서 B가 가져갈 3개를 골라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걸까요? 이땐 어때요? 6개 중에서 A가 가져갈 두 개를 골랐고요. 4개 중에 B가 가져갈 두 개를 고릅니다. 선생님, 제가 분할과 분배 이런 거 했었는데요. 6개 중에 두 개, 얘도 두 개면 여기서 이 팩토리알 나누어 주는 그런 거 봤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잘했는데 깊이 있게 공부했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아예 이름표를 붙이고 가져갔습니다. A가 가져갈 것. B가 가져갈 것. A 거, B 거 일부러 우리답게 썼어요. A의 것과 B의 것을 의미하는 거야. A 주머니에 집어넣을 것과 B의 주머니에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A가 선택하는 거에서 두 가지 뺐고요. 남은 4개 중에서 B가 가져갈 두 개를 그냥 골라주면 돼. 끝. 그죠? 자, 그럼 여기도 해야지. 더 갈까요? 6시 3. 이건 뭐야? A가 가져갈 거 3개, 남은 5개 중에서 B가 가져갈 거 1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6개 중에 4개. 혹시 눈치챘겠지만 두번 쓰였고 두번 61 있어. 6개 중에 1개. 이제 계산해야지 뭐.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나가는 수 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15 위에다 쓸게. 복잡하니까. 얘는 6 곱하기 10해서 이제 6 곱하기 10해서 60. 얘는 15 곱하기 6 해서 90. 얘는 20 곱하기 얘왜 아니 잘못 쓴 거지. 아, 깜짝이야. 이상했네. 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6 빼기 3은 3입니다. 6 빼기 3을 제가 지금 5라고 쓴 현장을 여러분들 잠깐 보신 거예요. 잘못 쓴 거야. 그 정도로 6 빼기 3을 할지 못하진 않아. 6개 중에서 A가 가져갈 거 3개를 골랐고 남은 3개 중에서 B가 가져갈 거 1개를 골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3 하니까 다시 60. 마지막으로 15.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 이게 아까 나온 240이랑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요 풀이는 뭐예요? 오로지 사실상 조합을 풀이로 푼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수학 상태에서라면 이렇게 풀었겠지. 맞지? 물론 그때도 곱의 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네 개를 A랑 B가 나누어서 가져간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마 분할과 분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네 개를 나누어서 가져가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각각의 A 또는 B라는 주머니가 가져갈 수 있는 원소들을 고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거고요. 그땐 이렇게 풀었겠죠. 그죠? 응. 재밌는 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중복순열을 보내주고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순열인데. 그죠?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딨어. 너무 당연하잖아.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말 그대로 같은 것들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배열한 다음에 겹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를 배열해 볼게요. 대단하고 거창하게 갈 것도 없이 예시로 설명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는. 그치? AAA, BBC를 배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다양하게 있죠. 아니,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거야. 여섯 자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면 돼. 자, C가 들어갈 자리 골라볼까요? 몇 가지? 여섯 가지. C부터 자리 배치했어요. 남은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볼까요? 왜? B가 들어갈 자리 골랐어. 그럼 알아서 A들은 배열이 됩니다. B가 들어갈 자리. 그럼 끝나요. 굳이 대단하게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할 필요 없어. 맞잖아, 사실. 그치? 그니까 어떤 문제가 됐건 어떤 유형이 되었건 절대적으로 이 풀이만이 필요하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로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 종류가 더 많아질수록 계산이 더 많아지겠지. 그리고 C를 매번 계산을 해서 다 곱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자, 여기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 봐봐. 요것이 요래 생겼거든요. 근데 그 6팩에다가 아니 5팩에다가 6을 곱했으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팩토리알인 거지? 3팩, 2팩이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를 역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6개를 배열.

그죠? 여섯 개를 배열해. 근데 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여섯 개를 배열한다를 뉴팩토리안이라고 제가 썼다는 말은 저 여섯 개를 각각 다른 것으로 본 거죠. 그죠? 각각 다른 것으로. 각각 다른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섯 개를 여섯 자리에 배열하는 6팩토리얼을 썼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때? 똑같은 A들을 배열할 때마다 내가 똑같은 것을 여러 번 겹쳐서 중복해서 세주게 되었습니다. 중복해서 센 것들을 그냥 한번 요때도 세고 저때도 셌으니까 빼야지의 개념이 아니야. 교집합처럼 겹쳐서 센게 아니고 똑같은 친구를 A를 배열하는 만큼, 즉 3팩토리얼 번만큼 똑같은 것을 또 세고 또 세고 또센 거예요. 자, 3팩토리얼 번 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똑같은 것을 나누어줘야지. B들을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센걸 나누어주는 겁니다. 다시 얘는 뭐예요? 똑같은 A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팔 아파. 그럼 이건 안 써야지. 똑같은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그죠? 똑같은 A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똑같은 B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내가 겹쳐서 여러 번 세줬다 보니까 나누어 줘야죠. 내가 똑같은 것을 두 번씩 세게 되면 2로 나누잖아. 그거야, 그거. 그치? 그래서 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다야. 그래서 사실 손바닥만큼도 없어. 근데 제가 그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쓰이는 유형은 하나 보여줘야지. 누가 있느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말. 아, 우리 앞에서도 썼잖아. 그래서 이 워딩이 그 공식 용어는 아니야. 순서가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비교를 하죠.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거, 이런 함수, 그치? 크다 함수 같은 거. 크다 함수도 순서가 정해지니 맞아. 크다 함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조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느꼈겠지만 가디순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에도 어차피 똑같은 것이 되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를 뽑아.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 그죠? 자, 그럼 요번에도 요런 거 해볼게. 예를 들어보자.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합시다. 기역, 니은, 디귿을 배열할 거야. 근데 알파벳 A, B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순서가 있어. 꼭 A, B는 왼쪽부터 꼭 순서가 있어야 돼. 즉 A가 더 왼쪽에 있고 B가 더 오른쪽에 있도록 배열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야. 다섯 자리인데 조합의 개념으로 순서가 있는 경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고르시면 돼요. 이 자리랑요, 이 자리요, 이렇게 고르면 어때? OC.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럼 A랑 B는 결정이 되었어. 남은 세 개를 배열만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죠. 조합이잖아. 근데 왜 대체 선생님 여기 가디순에 쓰고 있느냐? 자, 요걸 한번 분석을 살짝 해보자. 어? 살짝 해보자. 얘가 뭐가 됐냐면, 여기 3팩 곱한단 말이요? 그럼 지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2팩분의 5팩이야.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짜라란. 똑같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똑같은 문자로 바꾸세요. 똑같은 그림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배열하는 것으로. 그러면 어때? 가디순이 적용이 되죠. 서로 다른 다섯 개를 배열합니다. 5팩토리아. 그 중에서 어때요? 똑같은 두 개의 배열만큼으로 나누어 줍니다. 두둥.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요, 어차피 조합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어차피 순서가 정해진 것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동그라미로 바꾼다.

어떤 비를 앞에 놓을 건지 두 가지. 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는 푸는데 문제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비랑 요 비랑 어때요? 똑같아요. 내가 요 비랑 요 비가 똑같은데 짜라란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의 수일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방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거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결국은 같은 카드끼리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누구누구누구 남아있고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끼리 배열하는 거 곱한 걸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B들은 그냥 끝났어요. 이젠 뭐만 하면 돼? 안에 날맹이들인 ACCC를 그냥 배열하면 됩니다. 몇 가지? 이걸 고민하는 게더 억울해. 선생님, 4개니까요. 4개를 4팩토리알. 거기에 가디순을 적용해서 3팩토리알이죠. 그래서 4가지라고 하신다면 난 서운하다니까.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딱그 규칙에 맞게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ACCC 있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눈에 띄어? A가 눈에 띄지. A야, 너 어디 들어갈래? 4가지. 이러면 끝나요. 나머지는 C가 들어가는 거니까. 쉬운 건. 가장 쉽게 푸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케이, 이제 한번더 갈게요. 이번에는 여기는 CC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C가 3개 있는데 저 3개 중에서 어느 두 C가 뽑힐지를 골라야 할까요? 같은 C들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알았죠? 같은 것에 대한 걸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어떤 C가 들어왔던 상관없어. 그냥 C 두개 사용했네? 끝이야. C 두개 사용해서 양 끝을 만들었고, C 하나 남았고, BB 남았고, A 남았습니다. 자, 요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몇 가지? 이건 그냥 가디순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자, 12가지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가디순 아니게 풀수 있어요? 당연하지. 여기 네 자리 중에 A야, 너 어디 들어갈래? A가 여기 들어갔어. C야, 너 어디 들어갈래? 이러면 돼요. A랑 C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B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되어 주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네를 넣는 거예요. 4팩을 2팩으로 나눠요.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디순을 안쓸 필요는 없잖아. 가디순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고 쉬운 요소거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온 두 가지의 케이스마다 나온 경우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은 곱해 더해. 각각의 케이스에 나온 경우들은 더합니다. 정답은 16이죠. 자,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헷갈리고 힘들면 경우의 수를 하는 내내 힘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왜 곱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곱하게 되고요. 왜 더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더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 제가 곱의 법칙 쓰는 중복순열에서 항상 얘기했잖아. 각각이 다 완성되어야 한 경우를 완성할 때는 곱하는 거야.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자, 이거예요. 양끝에 같은 문자가 적혀야 된다는데 양끝에 B가 오거나 양끝에 C가 와. 둘다다 만족하는 거죠? 얘네 둘다 정답이 되겠죠? 총몇 가지예요? 16가지. 이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 경우의 수가 나오면 더해주세요. 겹치면 그건 빼줘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우리는 1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편두통이 없어졌는데 오늘따라 여기가 들락날락거려요. 이마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런 느낌 알아? 편두통이 없어졌었는데 이게 대학, 그 엄마의 그 신체적 특징들이 나에게 다시 결국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유전의 신비란. 저희 엄마 원래 편두통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 아무튼 자. 오늘도 잔소리 메뉴판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잔소리 메뉴판. 유료로 판매하고 싶은 잔소리 메뉴판. 그 고등학생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돌 덕질을. 근데 저에게 후회가 남는 점이 있었다면 아이돌 덕질을 고등학교 때까지 할 걸. 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왜냐고?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돌 덕질을 하느라고 이성에 관심이 아예 없었고요. 아이돌 덕질을 그만두고 고등학교에 가니까 이제 약간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사, 뭐 꾸미는 것이 됐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냥 내가 아이돌만 좋아하던 시절은. 그러니까 아이돌을 좀더 오래 좋아했으면 나의 사춘기가 아예 없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돌 좋아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 덕질이라는

것은 되게 뭐든지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좋아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좋아해요. 들어보기 전에도 피디님 그 얘기 하셨는데, 저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요즘은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지니가 나오는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랬어. 막 엄청 우와 막 이렇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우빈이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도 요즘 나의 최애는 누구냐? 변우석이 나오는 드라마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원동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 그거를 좋아하는 일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잔소리를 듣게 되느냐?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잠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건 안 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노력은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자유시간, 나의 행복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휴대폰만 계속 붙잡고 있는다. 이거는 특별히 나에게 도파민을 주지 않는데 그냥 그 의미 없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 죽이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쁜 건데, 내가 특정한 누구를 좋아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굉장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야. 대신에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왜이 잔소리를 하세요라고 짜증만 낸다면 그거는 우리가 나쁜 거야. 그럼 우리가 나쁜 거지. 내할건 하세요. 내할걸 했는데도, 그리고 내가 아이돌로 힐링을 얻고 있는 그 상황에 뭐라고 하신다면 그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유빈쌤이 덕질하라 그랬어. 이렇게. 진짜야. 진짜야.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돌 좋아하고 이런 거는 되게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조정석 배우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연말에 콘서트를 한다는 거야. 다, 주변이 다 나에게 웃었어. 야, 배우가 하는 콘서트를 왜 가니? 티켓팅은 맨 앞자리를 사수하면서 티켓팅을 했다고. 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12월을 위해서 지금부터 행복하고 있어요. 왠지 내가 아이컨택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덕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즐겁게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1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개의 숫자 0, 1, 2, 2, 3, 3, 3을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지금도 잘 알아야 되는 자연수 만들 때의 원칙입니다. 맨 앞에는 0이 올수 없다. 이거는 기본이지. 맨 앞에는 0이 올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연수 만들기를 하는데 그 후보군에 0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은 조심하자. 맨 앞에 0은 조심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짝수래요. 그럼 여기서 짝수는 누구누구 있어요? 0과 2가 있습니다. 다시 잠깐 생각해봐요. 그러면 끝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0이거나 2입니다. 케이스 나눠야지. 1번이 사랑스러워요. 왜? 1번은 맨 앞자리에 0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해결했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2번처럼 할 때에는 맨 앞자리에 0이 오지 못한다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차이점 알겠죠? 그죠? 자, 맨앞 자리에는 이제 0이 올 수가 없고 짝수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1번은 뭐만 하면 되냐면 남아있는 6개를 그냥 배열만 하면 돼요. 너무 마음 편안하게 해볼까요? 총 6개를 배열하는데 2개를 배열할 때마다 겹치고요. 3개를 배열할 때마다 겹칩니다. 삐뚤뚤 끝.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계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해야지 뭐, 그지? 60까지. 첫 번째 케이스가 60까지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2가 맨 끝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야? 0, 1, 2, 1, 3, 3, 3입니다. 여기서 맨 앞에는 0이 올수 없어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맨 앞에 올수 있는 게 1이거나 2거나 3인 경우라고 케이스를 이 안에, 케이스 안에 케이스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 아니, 뭐 여기 3을 써놨어? 그지? 맨 앞에 3이 오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1 사용했으니까 여기는 0, 2, 3, 3. 그지? 가운데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4, 0, 1 사용했고, 2, 3, 3, 3. 두 번째 여기는 2가 하나 사용되었어. 여기 또 사용했어. 그럼 0, 1, 3, 3, 3. 그 다음에는 3 하나 사용했어. 그럼 어떻게 돼? 0, 1, 2, 3, 3. 이들을 각각 그냥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 여기는 몇 가지예요? 총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가짓수 적용하면 3팩분의 5팩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몇 가지냐면 20가지. 4, 5, 20 이렇게 되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네. 그럼 그냥 바로 20가지 쓸게요. 확통 문제를 풀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센스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1번 케이스에서 이미 사용을 했다? 그럼 2번 케이스를 굳이 굳이 또 계산해? 안 해. 안 해. 갖다 써. 갖다 써. 그지? 지금 보니까 2랑 1만 자리 배치 바뀐 거니까 뭐 그게 그거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은요. 3이 오게 되는 경우는 요렇게 둘한테만 배치가 되는 거니까 가짓수 적용할게요. 5팩을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5, 4, 3 곱하니까 60. 이렇게 세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맞습니까? 되었어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예요? 총 100가지. 그러면 1번 케이스 60가지, 2번 케이스 100가지, 정답은 160. 이렇게 쓰는데, 눈치챘겠지만 이쯤에서 자꾸 집중력이 흐려지는 저를 여러분들 발견하였나요? 왜? 하기 싫어. 이렇게 풀고 싶지 않아. 아니, 이렇게 간단한 상황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게 싫다는 이유로 맨 앞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여집합. 여집합 개념으로 가요. 무슨 소리야? 자, 그냥 이 상태에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총 6개를 배열하는데 333한테만 가짓순이 적용되니까 6팩을 3팩으로 나누는 게 전체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빼는 거지. 뭐? 맨 앞이 0이 들어간 경우는 얘네들만 배열하는 거잖아. 그들을 제외시키면 돼요. 얘네만 배열하는 방법의 수몇 가지? 5팩을 3팩으로 나눈 경우만 제외하시면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쵸? 6, 5, 4 곱하니까요. 120. 5, 4 곱하니까 20. 100 끝. 아까랑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풀이를 시작할 것인가가 엄청 중요해. 그 눈이 되게 길러져야 돼요, 여러분. 느껴지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고생하는 풀이를 보여는 드려요. 근데 고생하는 풀이를 보여주는 중간에 나에게도 약간 집중력 흐림의 효과가 나타나지. 왜냐면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최선의 좋은 풀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문제들 열심히 푸는 거고. 되었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8개의 숫자 1, 2, 3, 4, 4, 5, 5, 5 이렇게 있는데 짝수는 전제,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건 얘네야. 짝수는 앞에서부터 짝수 번째 자리에만 와야 된대요. 뭔 소리야? 써야지. 뭔 소리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가 뭐예요? 짝수 자리예요. 짝수 자리. 짝수 번째 자리. 짝수는 이 안에 누가 있냐면 2, 4, 4. 그러면 이거잖아. 2, 4, 4는 네 자리 중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이하 너 어디 들어갈래? 이러면 되잖아. 이하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요. 그몇 가지? 네 자리 중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41. 남은 세 자리 중에서 두 개를 고르시면 4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세 자리 중에 두 개를 골랐어. 그러면 이미 2, 4, 4는 자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잘 봐. 1 하나 어디 들어갈래? 3 하나 어디 들어갈래?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다섯 자리에 서로 다른 숫자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냥 다섯 자리의 숫자들을 배열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쓰여요?

0: 가디슨이 적용되겠죠. 다섯 개 지금 남아있는 1, 3, 5, 5, 5를 차례대로 배열하면 됩니다. 빈자리에 차례대로 배열을 하면 됩니다. 가디슨 적용은 5, 5, 5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300으로 나누어주면 끝나는 거죠. 예.
1: 머리를 쓴 것도 없어, 여러분, 사실.
0: 글쩍글쩍. 머리를 쓴 것도 없어, 사실. 그러면 나는, 자, 이제 일단 저의 첫 번째 풀입니다. 얼마예요? 4, 3, 여기 얼마? 5, 4니까 20. 12 곱하기 20 하니까 정답은 얼마? 240. 그런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할게요. 출제자의 의도는 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출제 선생님의 의도였다면 저는 가디순을 지금 딸랑 한번 사용한 거예요. 누구한테만? 남은 홀수들을 배열할 때의 가디순을 한번 사용했어. 근데 출제 선생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겠지. 그죠? 맞습니다. 출제 선생님의 의도대로 바꾸면 이 부분을 살짝 더 바꿀게요. 짝수 번째 자리가 네 자리 있거든요. 그네 자리 중에서 세 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선택된 자리에 2, 4, 4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가디순이죠? 그래서 어떻게? 3팩을 4, 4 겹치니까 2팩으로 나눕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출제 선생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가디순을 적용하는 대로. 근데? 더 쉽죠? 그냥, 아니, 어차피 계산의 양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복잡할 거 없는데 어차피 2랑 4랑 4랑 끼워놓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라면 요렇게 푸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17번 보세요. A, B, B, C, D. 아니지? 거봐, 거봐, 이런다고. A, B, A, A, B, B, B, C, D. 그래서 항상 제가 뭘 체크하냐면, 저같이 좀 인생을 덤벙덤벙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요. 이런 것들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스스로한테 약간 그, 잔소리하고 있는 거야. 일곱 장이야. 또 일곱 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곱 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자. 문자 C가 적혀있는 카드와 D가 적혀있는 카드는 이웃하지 않겠대요. 자,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기본이 뭐냐면 요구 조건이 많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C와 D는 이웃하지 않겠대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끼워넣기 합니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여러분들 문제풀이할 때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끼워넣기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두 가지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저는 당연히 뭘 선호할 것 같아요? 난 끼워넣는 거 좋아해.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CD가 나중에 자기네들은 끼워 들어가겠대. 그럼 나한텐 누구누구 남아있어요? 자, A, A, B, B, B를 일단 배열해 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야? 5팩인데, AA 배열, BBB 배열. 요렇게 되죠. 되었어? 10가지네. 자, 그 다음 시작합니다. 이제 CD 끼워 넣을 건데, 자, 넣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입니다. 자, C야 너 어디 들어갈래? 여섯 가지. C가 여기 들어갔어. D야 너 어디 들어갈래? 다섯 가지. 뭐 순열로 표현할 필요도 없죠. C야 너 어디 들어갈래? D야 너 어디 들어갈래가 최선의 방법 아닐까? 10 곱하기 30 하니까 정답은 뭐예요? 300. 저는 끼워 넣는 걸 훨씬 좋아해요. 끼워 넣는 게 풀이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웃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주머니로 묶어서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주머니로 묶어. 라는 말이 뭐냐면, 한 몸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 문제 풀이로도 두 번째 풀이는 해보겠습니다. 왜냐? 끼워넣기를 하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 않지 않는 경우, 즉, 여지팝의 개념으로 갔을 때, CD가 이웃하면 되잖아. 딸랑 두 개이기 때문에 이웃한다. 그럼 얘네들이 묶어버리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세 개가 되면 어때요? 이웃하지 않는 건다 끼워넣기 해야 되지만, 이웃하게 되면 세 개들은 어떠냐?

0: 두 개만 이웃해도 이웃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두 개만 이웃해도 이웃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두 개만 이웃해도 이웃하는 경우고요. 얘네가 다 이웃해도 이웃하는 경우예요. 이걸 전부 다 세서 전체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면 되게 힘들어. 응?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경우는 두 개일 때야, 두 개. 일 때만 가능해. 두 개일 때만.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일곱 장이야. 자, A, A, B, B, B, C, D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총 일곱 개. A들을 배열해, B들을 배열해. 이게 전체 경우거든요. 그 중에서 빼, 누구를. C, D는 이웃한다고 묶어버려. 한 몸으로 생각해. 그럼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하는데, 가디순을 적용해봐. 두 개, 세 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머니로 묶어서 생각한 다음에 주머니 안 배열을 마지막에 꼭 생각해야 돼. CD를 내가 묶었지만 CD일 수도 있고 DC일 수도 있잖아. 그두 가지를 또 곱해야 돼요. 이렇게 풀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해볼까요? 하실 수도 있다는 건왜 그러겠어? 아, 계산의 양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거든, 내가 볼 때. 420. 쟤랑은 다르잖아, 그렇지? 여기는 6, 5, 4고요. 2는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120 빼니까. 정답은 몇 가지? 300가지. 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웃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몸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주머니 한 배열만 곱하면 되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기에는 전체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웃하는 경우 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 한 배열 같은 거 빼먹지 않아야 되고, 요런 소스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대체적으로 심플, 깔끔, 귀찮은 거 싫어, 끼워넣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봐도 보이시죠? 그래도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어차피 뒤에도 계속해서 가디순이어가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쭉 연결을 할 거고,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최단거리도 등장을 할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복습 철저히 하셔야지 이제 최단거리로 넘어가서도, 아, 이웃하는 것, 아니, 이웃이란다. 가디순이 있을 때, 줄임말을 자꾸 쓰니까. 가디순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잘하고 오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1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한번 훑고 나면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사례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주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고요. 두 가지 방법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귀납적인 탐구 방법. 두 번째는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이름을 먼저 뜻풀이를 해보자면 귀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갈 귀. 그래서 뭐 귀가 귀로 할 때 그 귀자. 그 다음에 나비, 쌓을 나비입니다. 쌓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돌아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관찰한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가 뭔가가 발견되는 그런 방법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거기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반화된 그런 어떤 원리라든지 법칙, 을 저 데이터로부터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많은 어떤 관찰 결과가 모여야 요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과는 구분되는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이거는 이따가 그 한자풀이를 해볼 텐데 얘랑은 좀 사뭇 다릅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가 맞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고요. 주로 문제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99.5% 정도로,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만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물어오고 있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귀납적인 탐구 방법도 정리를 해둬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탐으로 옮겨가는 친구들이 많은 가운데도 지금 생명과학을 수능을 보고자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공계 쪽에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과학 분야에선 좀 다르게 여겨지는지를 미리 공부를 좀 잘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일단 첫 번째 귀납적인 탐구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 아주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 이렇게 관찰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거의 관찰로 시작해서 관찰로 끝난다.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것저것 봅니다. 관찰을 이것저것 해요. 처음에는 뭐 저런 새도 있네. 뭐 이런 풀도 있네. 뭐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겠죠. 과학자가. 그러다 보면은 나는 쟤를 주로 봐야겠다. 쟤에 대해서 봐야겠다 하는 그런 관찰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무슨 주제? 관찰 주제를 정하게 되죠. 난 쟤를 볼 거야. 계속 볼 거야. 그러면 걔를 진짜 그냥 바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이런 귀납적인 탐구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동물 집단에 아주 오랫동안 그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 동물들의 습성을 계속해서 관찰해서 아, 저 동물은 저런 어떤 문화가 있구나, 저런 습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방법도 이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또는 무엇을 볼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아, 그것도 봤어야 내가 정확히 이거를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찰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면 관찰하기 전에 면밀하게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 데이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절차를 고안하는 방법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관찰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계속 곱씹어서 보면서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것이 바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선생님이 교재에 써놓은 것은 바로 세포설입니다. 세포설.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현미경으로 이 세포도 보고, 이 종류의 생물도 봤더니, 세포로 구성돼 있네. 다른 B라는 종의 생물을 봤더니, 얘도 세포로 구성돼 있네. C도 보고, D도 보고, E도 보고, 막 어마어마하게 봐요. 근데 죄다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아,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요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요. 이제는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넘어간다. 자, 그럼 연역적인 탐구 방법의 뜻풀이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연이 뭐할때 쓰는 연이냐면, 연주, 그 다음에 연극, 그 다음에 수학 연산할 때 하는 그 연자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계산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행하다, 뭔가를 뭐 여러 가지 하는, 뭔가 깊이 있게 뭔가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연자고요. 그 다음에 역자는 역사할 때그 역자거든요. 그래서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펼쳐서 풀어낸다. 그래서 연역은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헤아려 보고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뭐 쉽게 와닿진 않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논리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쉬운 설명으로 그냥 기본 골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거는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것저것 막 봐요. 그러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난 그럼 쟤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관찰 주제를 정하는 게 이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었고,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막 이것저것 봐요. 그런데 보다 보면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뭔가 궁금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저거 왜 저러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요? 아, 모르겠다 하고 이제 잊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상황일 거고. 그런데 과학자들은 저거 왜 저러지? 너무 궁금해. 잠이 안 와. 그럼 막 이것저것 찾아보겠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아무도 세상에서 밝혀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자기가 관찰했다. 그러면 답이 없잖아.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내가 가진 모든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임시 답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저게 왜 저런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아마 이러이러해서 저러지 않을까라고 내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여기서 그치면 과학이라고 할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뭘로? 실험으로. 그거를 실험으로 검증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연역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임시 해답. 그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설이라고 부를 거예요. 가짜 설명. 이렇게 해도 할수 있죠. 임시적인. 우리가 임시로 세운 벽도 가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시 설명.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게 진짜 맞는지를 실험으로 증명해서 검증한다. 이런 과정으로 항상 전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냥 큰 골격에서 설명을 한 거고 단계 단계로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출제되는 수능의 문제 스타일은 이런 단계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단계를 뭐 배열하라거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역적 탐구 방법도 일단 관찰에서 시작은 합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뭐 궁금한 게 생기겠죠? 그래서 관찰부터 시작한다. 관찰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궁금증이 생긴다. 그거를 우리는 문제의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의 인식 단계이다. 궁금한 게 생기는 단계, 문제 인식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저거 뭐지? 왜 저러지? 하고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가진 모든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 이거 이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뭘 세운다? 가설을 세운다.
가설 설정. 그래서 이 가설 설정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는 없고 면역적인 탐구 방법에만 있는 단계로서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근데 선생님이 옆구리에 달아놨듯이 가설은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 증명도 가능해야 된다. 정말 증명할 수 있는 뭐 우주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가설을 세우면 안 되고요. 내가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실험으로 증명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탐구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관찰도 그냥 냅다 관찰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뭘 해야 돼? 계획을 잘 세워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탐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잘 세워야지. 탐구

설계한다. 뭐 계획이라고 해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설계라고 부릅니다. 탐구를 설계하고 어떻게 해요? 수행해야죠. 설계한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길면 이제 탐설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 탐설수 이런 단계가 있다. 자, 그럼 탐구를 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관찰 결과,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결과, 분석. 결과는 정말 이 실험에서 얻어진 딱 그 측정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때 값은 이렇다. 요때 값은 저렇다 하고 그냥 읽어주는 단계가 결과 분석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결론 도출이에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가 도출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탐구 왜 했지? 왜 했어요? 목적이 뭐야?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결론은 뭐여야 돼? 아, 가설이 맞더라. 또는 틀리더라가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내가 뭐가 궁금했어? 뭘 보다가 궁금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가설을 세웠어. 그래서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구를 설계해서 수행했죠. 그러면 결론은 뭐 해야 된다고? 아, 내가 탐구해보니까 가설이 맞구나. 또는 아니구나.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맞다. 한번 실험했는데 맞게 나왔어. 그럼 바로 과학 교과서에 실릴까? 아니죠. 그게 여러 번 반복해도 다른 어떤 나라의 다른 연구자들이 똑같이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계속 검증을 받는다면 그러면 그게 일반화되어서 생명과학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끔 어? 전혀 아니잖아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 가설이 맞지 않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면 그럼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다른 탐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사실은 결론을 내려봤더니 가설이랑 안 맞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 틀렸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가설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험 설계를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뭔가 어떤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접근하기도 하니까 여기서 어느 단계로 돌아가는지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그건 우리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뭘 보다 보니 어?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 그럼 뭘 만든다고? 일단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검색도 해봤는데 안 나오면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 지식을 총동원해봤을 때는 이게 가장 타당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가설을 세운다고요. 그리고 나면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탐구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수행해서 그로부터 나온 결과를 읽어줍니다. 그 결과를 읽고 나면 뭐가 나와? 아, 그래서 가설이 맞았구나 또는 틀렸구나 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연역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가설을 적절하게 잘 세우는 것도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 가설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탐구를 잘 설계하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탐구를 설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볼게요. 연역적 탐구를 설계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대조실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 보시면 대조실험이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실험군 외에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되는 대조군을 두어서 실험을 해야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가 아팠어. 병에 걸렸어.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나았어. 그래서 이 약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장한 거죠. 정말 효과가 좋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너가 충분히 앓고 그냥 극복한 거 아니야? 그 약 때문이 아니고 그냥 네가 충분히 아팠고 너의 그냥 면역력으로 이겨낸 걸 수도 있잖아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정말 약에 의한 효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비교 대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의 주장이 이렇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조실험은 대조군과 실험군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해졌어. 이거 진짜 약의 효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러기는 힘들지만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정말 그 어떤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럼 지금 내가 이 약을 먹었을 때 낫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은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인가? 이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실험군은 뭔가 변화를 준 집단입니다. 변화. 약을 평소에는 그냥 안 먹는 게 기본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 약을 인위적으로 먹였어. 그러면 뭔가 변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걸 볼 수 있는 집단이 일반적으로 실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궁금한 거. 약의 효과가 궁금해. 약을 먹였어. 그런 집단이 보통 실험군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조군. 그러면 다른 어떤 임상실험 할 수 있는 다른 집단은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약을 안 먹었을 때는 그 질병의 어떤 그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군은 변화를 시키지 않은 그대로 둔 집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명은 10명 총 20명인데 20명이 둘 다 병에 걸렸어. 근데 이쪽 10명은 약을 안 먹고 이쪽 10명은 약을 먹어요. 근데 약을 먹은 쪽만 병이 빨리 나았어. 통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봐라. 약의 효과 아니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대조군이 있어야만 나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는 대조군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어떤 실험들이 다 그런 대조군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비교 집단들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인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변인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 뭐 여러 명칭의 변인들이 있는데 통제 변인이라는 애를 잘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변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탐구랑 관계되어 있는 관련된 거는 죄다 변인이에요. 죄다 변인이야. 그냥 이 탐구랑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은 다 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요소들을 조금 나눠볼 수 있겠죠. 속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영향을 미치는 쪽의 요인이 있고 어떤 거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것들의 속성을 갖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무게라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 운동, 뭐 수면 시간,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요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몸무게라는 요인은 어떤 영향을 받은 쪽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근데 요쪽, 요런 라인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인을. 그래서 독립변인은 뭐냐? 영향을 주는 쪽. 영향을 주는 쪽. 그래서 다른 말로 원인에 해당하는 쪽. 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독립변인이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쪽이니까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뭐 몸무게도 이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기분 컨디션 뭐 이런 것도 얘네들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종속 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탐구의 종류의 어떤 탐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 중에 영향을 주는 쪽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독립 변인이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많이 쓰죠. 내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쪽에 해당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속적이다 하는 거는 매여있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쪽인 그런 성향일 때 우리가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독립과 종속 서로 반대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몸무게라는 종속변, 얘를 종속변이라고 잡은 어떤 탐구가 있다. 근데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내가 지금 이 탐구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몸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다. 나는 얘에 대해서 볼 거야. 그러면 이 독립 변인 중에서 내가 이 탐구로 알아보고자 하는 그 초점, 그게 바로 조작 변인이 됩니다. 요거. 내가 이 탐구에서는 이거 볼 거야. 그게 조작 변인.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는 운동이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 이 탐구로. 그러면 음식은 통일해줘야 되죠.

그리고 수면 시간은 통일해 줘야 되죠. 만약에 운동도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 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이클하고 어떤 사람은 뭐 러닝하고 하는데 음식도 다 다르게 먹고 잠자는 시간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면 나중에 몸무게 차이가 나도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자 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여기서 나타나는 요 차이 결과가 얘에 의한 결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조작 변인 말고 다른 변인은 똑같이 잘 맞춰주는 것, 적절하게. 그것이 바로 변인의 통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 통제 변인들을 잘 적절히 설정해서 맞춰주는 것. 이렇게 볼수 있고요. 조작 변인은 내가 이 탐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원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다른 요인. 자, 만약에 이런 거죠. 어떤 집단이 있어요. A 집단, 그 다음에 B 집단, 사람의 집단인데, 이렇게 C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은 운동 안 함. 그 다음에 이 집단은 하루에 달리기 1시간. 이 사람들은 하루에 달리기 3시간. 요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A, B, C 세 집단에서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건 뭘까? 이 운동 조건 말고 나머지 뭐 수면 시간, 음식 종류, 잠자는 뭐 조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맞춰주는 통제 변인이 되어줘야 되겠고 지금 여기서 딱 다른 거. 이 운동의 강도 요런 것들만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조작 변인이죠.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뭐가 다른가 그거를 봐주면 그게 바로 조작 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주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라는 얘기죠. 원인에서도 다 맞춰준 거 말고 이 탐구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원인을 찾아내란 얘기죠. 그래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둘다 조 또는 종으로 시작해서 둘다 지읒으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조작 변인은 내가 이 서로 다른 집단에 내가 다르게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능동적인 그 느낌을 기억을 하시고 종속이라는 말 자체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영향을 받는 쪽이니까 결과에 해당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예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어떤 탐구 사례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이니까 이 연역적 탐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지? 뭐죠? 관찰이죠, 관찰. 자연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궁금증이라고 쓸 뻔. 그걸 우리는 문제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저거 왜 저래? 문제를 인식했어. 그리고 나서 막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 그럼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래서 그런가 하는 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죠. 일단 단계를 먼저 적어 놓고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는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설계 및 수행.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실험했어. 그럼 뭐가 나와? 결과. 데이터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결론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아, 그래서 가설이 맞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 또는 아니구나. 요거를 결론으로 내립니다. 결론 도출.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파스테르가 탄저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을 때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실험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뽑힙니다. 자, 그럼 그걸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관찰과 문제 인식은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편이에요. 모든 사례가 다 각각 단계가 다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거를 맞으면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한국에서 관찰이나 문제 인식은 조금 가려져 있고, 뭐부터 시작하냐? 이 내가 만든 백신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만들었는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진 않겠죠?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야, 여기서는. 자, 내가 만든 백신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그냥 주장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증명해야 되죠. 탐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양을 이제 쓰는데, 탐구를 할때꼭 해야 되는 거. 일단 뭐를 설정한다? 대조군이라는 걸꼭 설정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양을 준비해서, 자, 요 양한테, 아이고, 다리가 몇 개야. 요 양한테,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췄어요. 탄저병 백신을 맞췄어. 그랬는데 얘가 탄저병에 안 걸려. 그러면 만약에 요 실험만 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낸 백신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양이 슈퍼 양일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면역력을 가진 슈퍼 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안 맞으면 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 대조군이 필요하죠. 요렇게. 얘는 주사를 안 맞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맞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백신의 효과가 궁금하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주사를 놔서 뭔가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주사 맞은 애들이 실험군이고요. 안 맞은 애들이 대조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맞춰줘야 돼. 예를 들면, 이 양들의 종류라든지, 뭐, 크기, 건강 상태, 뭐, 연령, 요런 것들, 먹이 종류, 사육 장소, 요런 것들, 기타 등등등, 뭐만 빼고,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그한 가지 빼고는 다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나머지는 죄다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한 가지만.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다르죠. 그럼 그게 무슨 변인? 조작 변인이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뭐가 다른지를 보면 그게 조작 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건다 똑같이 맞춰줬는데, 백신을 맞은 것과 안 맞은 것 하나가 다르다. 요거. 그럼 그게 조작 변인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네들한테 인위적으로 탄저균을 주입시킵니다. 탄저균에 노출을 시켜요. 탄저균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탄저균에 감염돼서 탄저병에 걸리면 거의 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인데 그 질병에 일부러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 상태를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실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했어요. 그리고 뭐만 달라?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작 변인입니다. 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나는 백신을 포인트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작 변인이고요. 그럼 이 실험의 결과 값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이 양들의 생존 여부죠, 생존. 생존 여부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되겠죠. 뭐 죽진 않아도 굉장히 아플 수도 있으니까, 건강 상태. 그러면 이 실험을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측정한 결과값이 이 생존했느냐, 건강 상태가 어떠냐, 그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종속 변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탐구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확인한 데이터, 그게 바로 종속 변인, 결과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백신을 맞은 집단과 안 맞은 집단 해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탄저균에 둘다 노출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백신 맞은 애는 죄다 살았는데, 백신 안 맞은 애들은 죄다 죽었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어때요? 나의 가설을 지지하는 백신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를 너무나 지지하는 결과가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의 내용은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주면 돼요. 내 가설이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였기 때문에, 아, 실제로 백신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게 맞다. 확인, 확인.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게 바로 결론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어요. 그럼 지금 이 적용한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다양한 상황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에
우리가 1, 2, 3

3, 4번을 공부를 할 건데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냈다. 연역적 탐구 방법. 그리고 표는 서로 다른 탐구 사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A, B, C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A, B, C는 각각 가설 설정, 문제인식, 탐구 설계 중 하나이고 가와 나는 각각 연역적 탐구 방법의 사례이거나 귀납적 탐구 방법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빈칸부터 채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연역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그러면 이것저것 봤어요. 관찰했어.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궁금한 게 생긴다고. 그거를 문제인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아, 그렇다면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임시 해답.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설정.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으로, 탐구로 확인해야 돼. 근데 냅다 그냥 탐구해요? 아니라고 했지. 설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탐구를, 설계를 잘 꼼꼼히 하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 그러고 나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과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탐구 사례입니다. 가는 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를 관찰했어.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계속 적었겠죠. 그리고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엄청나게 많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뭐 한 번 이렇게 뭔가 휘적했는데 침팬지는 도구를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얘도 쓰고 쟤도 쓰고 이럴 때도 쓰고 저럴 때도 쓰고 계속 써. 그러면 아, 침팬지는 도구를 쓰는구나.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관찰 결과를 축적해서.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영희는 갯바위에서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여 내가 뭔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그거를 증명해냈다. 이거는 뭐뭐 할 것이라고 가설 세우고 증명하는 전형적인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맞는 거를 고르면 되는데 보기 기억에 A, B, C 중에 대조군이랑 실험군을 설정하는 단계는 실제로 탐구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설계를 대조군, 실험군 나눠서 해놓고 그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C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의 사례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는 B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B단계가 뭐예요? 가설 설정 단계죠.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있어? 그럴 것으로 생각했어. 가설입니다. 뭐뭐 할 것이라고.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아. 가설. 그래서 B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어떤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는 용어를 읽고 이제 배열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다음은 영희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럼 가나다라 말을 우리가 읽어보고 순서에 맞게 배열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영희는 카페인이 물벼룩의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수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높일 것이라고 나오면 뭐지 이거? 가설이죠. 그럴 것 같아. 그것 때문일 것 같아. 뭐 때문에? 카페인 때문일 것 같아.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자, 나를 읽어볼게요.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빨리 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인과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수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어? 내가 나의 어떤 이 신체 반응을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 그래서 관찰 및 그리고 문제인식 단계가 같이 들어있죠. 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물벼룩의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이거는 탐구를 뭔가 하고 있네요. 실제로 탐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얻고 있죠. 그 다음에 라에서 물벼룩을 20마리 준비하여 1, 2에 각각 10마리씩 나눠 담고 1에는 어쩌고 저쩌고 2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건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뭔가 얘도 하고 있습니다. 탐구를 수행하고 있어. 뭔가 하고 있대. 그 다음에 마에서 물벼룩 배양액이 든 동일한 용기 1, 2를 준비하여

실제로 측정하는 건 어떤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벼룩으로 바꿔서 물벼룩의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수를 높일 것 같아 라고 가설을 세웠죠. 물벼룩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카페인? 이렇게 이제 실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물벼룩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일까? 마가 먼저 나와야 되죠. 물벼룩을 일단 동일한 용기 1, 2에다가 배양액을 넣어요. 물벼룩이 잘 살 수 있는 뭐 영양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 1, 2에 물벼룩을 20마리씩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1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물벼룩 배양액을 넣고, 이거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용기 1, 2가 있습니다. 1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배양액을 넣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은 다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라에서 물벼룩을 20마리씩 넣었습니다. 20마리. 그 마리수랑 이런 건 다 맞춘 거죠. 그런데 뭐만 다르냐. 1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걸 넣어줬고 2에는 양은 똑같은데 카페인이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지금 이 두 용기에서 다른 점 딱 하나를 뽑자면 카페인 첨가 여부겠죠. 여기는 카페인이 들어갔어. 여기는 안 들어갔대.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양이랑 이런 거 다 똑같고 그렇게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물벼룩의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이제 순서 맞추는 거 나가 말하다 요거는 우리가 했고 그 밑에 보면 표에 빈칸을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일단 조작변인, 그 다음에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을 구분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속.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잘 설정했죠. 2가 지금 카페인 안 넣었으니까 대조군이고 카페인을 넣은 집단 1이 실험군입니다. 얘가 대조, 얘가 실험. 그럼 그 두 집단에서 똑같이 해준 건 다 통제변인이죠.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일단 배양액의 양, 전체 양. 그 다음에 그 물벼룩 마리수. 그리고 물벼룩 종류도 좀 다를 거고 물벼룩의 뭐 건강상태, 팔팔한 정도도 종류도 같게 해주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비슷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놓아두는 뭐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어차피 물속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등등등등. 나머지는 죄다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예요. 뭐만 빼고? 카페인 처리 여부만 빼고. 뭐 처리 여부라고 할 수도 있고 첨가 여부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카페인 넣냐 안 넣냐. 처리는 처리를 했다 하면 넣어준 거예요. 처리했다는 넣어줬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결과로 측정한 건 뭡니까? 결과가 바로 종속 변인이라고 했죠.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수죠. 단위 시간당 심박수 요렇게 이거를 결과로서 이 탐구의 데이터로 최종적으로 수집을 했다. 요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순서라든지 어떤 변인에 대한 것들이 감이 좀 올 거예요. 자, 요걸로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이거는 뭔가 탐구 과정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보면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가설. 근데 가설을 숨겨놨어. 뭐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실험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했는데 내용이 뭐냐? 동일한 양의 단백질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시험관에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한 후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맞춰줬을 텐데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춰줬죠. 근데 뭐만 달라? 첨가한 물질이 증류수만 있느냐? 증류수와 효소도 같이 있느냐? 효소 X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유일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효소 X의 처리 여부, 첨가 여부가 바로 조작변인이다. 자, 그리고 나서 반응시키고 뭐를 결과로 봤어요? 1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았고 2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었다. 그러면 단백질의 분해 여부를 결과로서 봤죠. 이게 결과다.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할수 있다? 이게 종속변인이다. 종속변인이란 표현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 단백질의 분해 여부.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효소 X가 단백질을 분해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렸어. 근데 결론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가설이 맞다 틀리다잖아요. 그러면 가설에 효소 X가 단백질이 분해한다는 내용이, 분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로 그러네가 바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효소 X는 단백질을 분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진짜로 분해하네가 결론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해할 것이다는 동그라미 A, 가설에 적절하죠. 기억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온도는 통제 변인에 해당한다. 맞춰줬잖아요. 그렇죠?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원은 대조군이고 투는 실험군이다. 더 무언가를 해준 집단이 실험군이에요. 효소 X가 원래 안 들어있는데 넣어줬잖아. 인위적으로. 그럼 얘가 실험군. 투가 실험군. 원이 비교해주는 대조군. 그래서 효소 X가 없으면 단백질이 분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조군이 원입니다. 그래서 원은 대조군이고 투는 실험군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예시를 보다 보면 뭐가 대조군이고 뭐가 실험군인지 알기가 어려운 실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냐가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제 표현이 뭐가 대조군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실험에서는 대조 실험을 하였다를 물어봅니다. 이 탐구에서는 대조 실험을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두 집단을 나눠서 비교하고 있네. 그럼 대조 실험 했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걸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4번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전형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9월 모평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그래서 자료 내용 나왔어요. 가나다라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가에서 물질 X가 살포된 지역에서, 살포는 뿌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질 X를 뿌린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갖는 수컷개구리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생식기관이 이상해.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그런 수컷개구리가 유독 많더라. 그래서 뭐야, 왜 저러지? 처음에 궁금증은 뭐였겠어? 왜 비정상적인 수컷개구리가 많지? 이렇게 힘들게 줄을 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왜 비정상적인 애가 많지라고 처음에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이 지역에 물질 X를 뿌렸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물질 X가 수컷개구리의 생식기관의 기형을 유발한 것 같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거 가설이죠. 뒷부분에 가설 설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앞에는 관찰과 문제 인식 단계가 앞에 녹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그런 가설을 세웠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탐구를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물질 X가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X를 뿌려보고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X라는 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는 올챙이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집단 A와 B로 나눈 후에, 그래서 올챙이, 물론 여러 마리였겠지만, 한 마리씩만 대표로 그리겠습니다. 종류와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그룹으로 골랐겠죠? 이렇게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눴는데, A에만 X라는 물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처리했다는 건 얘네들한테만 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처리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역과 니은, 갑자기 기역 니은 왜 나오지? 보통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위에서는 A, B라고 해놓고 밑에 결과는 기역 니은으로 줍니다. 그럼 이건 A, B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나중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각각의 수컷 개구리 중에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갖는 개체의 빈도를 조사했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애들의 빈도. 이 그래프가 높다? 그럼 비정상인 애들이 많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역니은 A, B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 우리한테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결론을 보고 맞출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이 물질 X가 수컷 개구리의 생식기관에 진짜로 기형을 유발했구나. 내 가설이 맞았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X를

0: 어린 애들한테서 유독 기형이 많아야죠.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이 A여야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과를 감춰놔요, 이렇게. 그리고 결론을 보고 결과를 반대로 유추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니은이 B겠죠? 얘는 X에 노출이 안 돼서 기형이 적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B다. 아니죠? A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설 설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조작 변인은 X의 처리 여부이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조작 변인이란 뭘 보면 된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딱 다른 한 가지를 뽑아보면 된다. 뭐가 달라? X를 넣어줬느냐, 안 넣어줬느냐,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맞춰줬을 거 아니에요. 통제 변인으로. 요거 하나. 이게 바로 조작 변인이다. 그래서 조작 변인은 X의 처리 여부, 맞죠? 처리 여부, 뭐 첨가 여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는 뭘까요?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 종속 변인은 여기서 처리하고 뭘 조사했어?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갖는 개체의 빈도를 조사했죠. 요거. 요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종속 변인이죠. 요렇게. 그래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항상 물어봅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이 강의 내용도 깔끔하게 클리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 우리가 두 강을 딱 공부하고 나니까 벌써 1단원이 끝났습니다. 야호! 그래서 이 1단원을 끝낸 기분을 만끽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단원에 진입을 하니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 2강이고요. 주제는 판구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대륙이동설부터 판구조론의 정립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판구조론에 의해서 실제 우리 지구 표면에서는 어떠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떠한 지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요,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개념의 맥, 아셨죠? 자, 우리 개념의 맥 나오면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딱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다가 딱. 아셨죠? 왜냐면 요 자료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걸 가지고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착 해가지고 찰칵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럼 이 판의 경계가 멘틀 대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0: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1: 그 다음에 이러한 판의 경기에서 어떠한 지형이 발달하느냐, 요거.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형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느냐, 요거. 됐죠? 판의 경계와 멘틀 대류. 그 다음에 어떠한 지형이 만들어지느니, 그 다음에 어떠한 지각 변동이 발달하니, 발생하니, 요것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말고요. 여기서 좀 생소하게 보이는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국대. 우리 열국대 얘기 안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저 징해된 다 얘기는 했었는데, 열국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대륙이 갈라질 때. 대륙이 갈라질 때. 마치 해양조 확장설에서 해저가 갈라질 때처럼 대륙도 갈라질 수 있어요. 판의 운동에 의해서. 갈라질 때 대륙과 대륙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틈 구조를 열국대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상과 열도가 띄어져 있죠. 열도라고 하는 건 섬이 줄지어 발달하는 거. 호상이라고 하는 건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호 모양으로 섬들이 화산섬들이 이렇게 줄지어 발달하면 호상열도. 판의 경계랑 관련 있다.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건 습곡 지층이 힘을 받아서 휘어져서 구부러지는 구조. 습곡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습곡이 거대한 규모로 발달하면 이제 습곡산맥이 되는 겁니다. 꼭 산맥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 얘기했었죠. 변환단층은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상 다룰 수 있는 변환단층은 판의 발산, 해령에서 해저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해령과 세령을 연결하는 또는 이렇게 대륙과 대륙이 뜯어져서 발산하는 과정에서 이 변환단층이 우리가 교육과정상 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잡아당기는 힘이 양쪽에서 완벽하게 균열하지 않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곳의 변환단층. 단층인데 해령과 같은 그런 구조를 변화시킨다. 아셨죠? 변환단층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니까 지각 변동을 보니까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네. 마그마에 의한 어떤 활동이 있을 수가 있네. 됐죠? 근데 보존형 경계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리. 보존형 경계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벌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모이면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긋나는 운동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지진은 우리가 크게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으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중발 지진을 구분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천발과 신발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발은 우리가 오늘 배울 판의 두께, 판의 요 깊이 내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천발 지진. 아셨죠? 판의 깊이, 판의 두께보다 훨씬 더 깊은 곳, 300km 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신발 지진. 아셨죠? 그 중간 지점, 중발 지진. 아셨죠? 모든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다 발생을 하는데, 모든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다 발생을 하는데,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여기와 여기는 신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고, 신발 지진은 섭입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잘 발생을 한다. 신발 지진은. 아셨죠? 이렇게. 여기서만 신발 지진. 모든 지진, 모든 곳에서 천발 지진은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은 여기서만.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 많이 얘기했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내용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것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직권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얘기할 건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엇을 배웠냐면, 자,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지구 가장 안쪽엔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멘틀이 있어요. 가장 바깥에 아주 얇은 지각이 있어요를 배웠어요. 핵, 멘틀, 지각으로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성분을 가지고 직권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의 성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성분들이 핵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성분이 뭐냐면 철. 우리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철. 그 다음에 니켈. 가장 무거운 성분 핵에 있어요. 가장 가벼울 수 있는 암석을 내릴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울 수 있는 물질이 이 지각에 있어요. 산소와 규소. 아셨죠? 멘틀은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산소와 규소도 어느 정도 있고, 철도 꽤 많이 있고, 마그네슘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분을 가지고 핵, 멘틀, 지각으로 기본적으로 나눠서는데,

있고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도 발산이에요. 왜냐하면 벌어지니까 얘와 얘가 사이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발산. 만약에요. 여기 판의 경계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얘가 이렇게 간다. 이것도 발산이에요. 얘가 빨리 가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 발산형 경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아셨죠? 수렴도 한번 해볼게요. 수렴. 수렴. 판의 경계가 있는데, 판의 경계가 있는데 모여요. 그럼 수렴이지. 그죠? 근데 판의 경계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갑니다. 요 판은 이렇게 가는데 요 판은 이렇게 가요? 수렴이에요. 판의 경계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더 빠르게 오네? 그러면 얘 수렴. 됐죠? 보존. 보존. 판의 경계가 있는데 얘 이쪽 판은 이렇게, 이쪽 판은 이렇게 갑니다. 서로 어긋난 운동하고 있어요. 보존. 판의 경계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그만큼 못 따라가네. 이것도 보존. 아셨죠? 그래서 판의 경계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리. 자, 다시 갑니다.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벌어집니다. 그럼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를 채우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된다. 벌어집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 장력. 그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면서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층, 정단층. 이 정단층의 모습은 다음에 다시 합니다. 아셨죠? 자, 모입니다. 모여요. 모이면 둘 중에 어떤 녀석이 압도적으로 만약에 밀도가 크다? 그럼 밀도가 큰 녀석이 사라지겠지만, 모이는데 둘다 밀도가 작아요. 밀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계속 충돌을 하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 정도. 자, 모인다. 모이는 힘, 횡압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 역단층. 횡압력이라고 하는 건 모이는 힘, 미는 힘, 양쪽에서 미는 힘. 장력이라고 하는 건 잡아당기는 힘. 됐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변환 단층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변환 단층은 모이는 것도 아니고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기만 한다. 어긋나는 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령, 해령 이렇게 있는데 해령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해령이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해령이. 그럼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 있죠? 여기가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해령에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간다고요. 땅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보존형 경계. 여기서 요 땅과 요 땅이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달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벌어지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없어요. 아셨죠? 요거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는 요 정도만 정리 됐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발산형 경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 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과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볼 것은, 해양과 해양이 발산한다. 우리 이거 해양조약장서를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마그마를 만들어내고요. 얘가 벌어지면 이 마그마가 여기를 채우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발산. 다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요, 발산.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요, 발산. 그 과정에서 마그마가 나오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벌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판이 부서지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판이 부서지니까. 판 깊이에서.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요 마그마가 나오는데, 마그마가 나와서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데, 이 마그마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멘틀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멘틀 기원 마그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 멘틀 기원 마그마다. 체크. 아셨죠? 멘틀 기원 마그마.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꼭 이렇게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대륙과 대륙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륙이 벌어지겠지. 대륙이 벌어지면 대륙과 대륙 사이가 틈이 생기겠지. 그 틈을 우리는 열국대라고 부른다고요. 나중에 틈이 충분히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지대가 낮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물이 차서 여기가 바다가 되겠지. 그럼 바다 밑에 해령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즉, 현재 모습은 이 모습인데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하자고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얘가 대륙이고요. 얘가 대륙이고요. 대륙.
대륙이고 여기에 지금 바다가 있는 상태고 멘틀 대류의 상승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얘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

해양판. 그리고 이 해양판에 이 멘틀 대리의 상승부에 뭐가 이렇게 해령이 존재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지. 나중에 아셨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천발 지진 일어난다, 화산 활동 일어난다, 똑같은 거. 됐죠?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발산형 경계 모습 봤고, 이 발산형 경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우리가 해양조 확장설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요 또는 대륙이동설에서 얘기했었던 요 대서양.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는 요 대서양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해령이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러요.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 해령이 어긋나 있죠. 어긋나 있죠. 어긋나 있죠. 어긋나 있는 게다 변환단층. 변환단층으로 다 끊어져 있다. 위치가 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가 대서양 해령의 중심부, 그러니까 열곡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땅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져서 분포하는 거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많아져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해양조 확장설을 했던 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셨죠? 이 그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아셨죠?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발산형 경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건 일단 두 판이 모여야 돼요. 두 판이 모이고 두 판이 모여야 돼. 모일 때 압도적으로 밀도가 큰 하나의 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 걸 우리가 섭입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밀도가 큰 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 걸 우리가 섭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판이 모이는데 둘 다 밀도가 작고 둘의 밀도 차가 없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지 않고 계속 충돌하면서 부풀어 버린다. 이 안에 있는 지층들이 다 휘어져 버린다. 거대한 습곡 산맥을 만들어 버린다. 충돌형 경계. 됐죠? 요걸 조금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심플하게.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그릴 거냐면 요렇게 아까 그렸던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아까 지우지 말걸 그랬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얘가 누구냐면 대륙판입니다. 대륙판이고 얘도 대륙판이고 대륙판. 그다음에 얘는 해양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해양판. 대륙판, 대륙판, 해양판. 됐죠? 여기에 지금 뭐 나무가 하나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이유는 일단 여기서 묻지 않고 여기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판들이 모일 겁니다. 모이는데 자, 색깔을 좀 구분을 해 볼게요. 요 대륙판과 요 해양판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판이야. 얘와 얘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판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의 판이라고 불러요. 대륙판, 해양판, 성질은 다르지만 그냥 하나의 판이라고 부른다고요.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같은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그럼 얘는 색깔을 좀 구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걸로 구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른 색깔, 이렇게. 하나의 대륙판. 자, 요런 상태에서 여기 멘틀 대륙의 하강부가 생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와 얘가 모이는데, 여기에 있는 요 A판하고 여기에 있는 요 B판이 모이는데, 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기 때문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해양판은 해양 지각, 대륙판은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됐죠? 물론 여기는 지금 바다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들어가면서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구. 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 해구. 그리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지진이 꽝, 지진이 꽝, 지진이 꽝. 섭입대. 배뇨부대. 그리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마그마가 분출을 하게 되면 화산활동이 일어난 이런 상태. 됐죠? 그리고 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밀잖아요. 미는 힘에 의해서 이 대륙지역에 있는 지층들이 휘어져 버리면 여기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습곡산맥 중간중간에 마그마에 의한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이 생길 수 있는 상태.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륙 해양판과 대륙판의 이런 수렴형 경계. 아셨죠? 이런 상태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럼 얘가 수수수수수수수수 다 들어가겠지. 수수수수수 다 들어가겠지. 그럼 남는 건 A판에 있는 대륙판과 이 대륙판 두 개가 남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자 여기 있었던 대륙판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다. 여기 있었던 요 대륙판과 A판과 아까 남아 있었던 요 대륙판 B가 충돌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맨틀 대류의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충돌하게 되는 거야. 해양파는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얘와 얘가 충돌하겠지. 근데 얘와 얘는 밀도 차이가 없다고요. 둘다 밀도가 작은 녀석이라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지층들이 다 일그러지겠지. 일그러지면서 결국에 솟아오르겠지. 밑으로 부풀어버리겠지. 엄청나게 큰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겠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충돌형 연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녀석이 있으면 들어간다. 그러면 섭입대가 만들어진다. 물론 해구도 만들어진다. 그런데 밀도가 큰 녀석이 없이 둘다 밀도가 작은 해양 대륙판과 대륙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큰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요거를 정리하셔야 된다. 됐죠? 다시 그림 가볼게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납니다. 그럼 둘다 밀도가 작아요? 그러면 서로 밀면서 일그러지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부딪히면서 지진이 꽝, 지진이 꽝, 지진이 꽝, 지진이 꽝. 그러니까 지진은 거의 판의 내부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이 주, 중발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밀도가 큰 녀석과 밀도가 작은 녀석이 만나요? 그럼 밀도가 큰 녀석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지진이 꽝, 꽝, 꽝, 꽝. 그러면 판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뭐 400km 이 부분까지도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올라와서 분출하면 화산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만약에 여기에 대륙판이 있는데, 이 미는 힘에 의해서 여기 있는 대륙판에 있는 지층이 휘어져 버리면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역에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됐죠? 이렇게 정리.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난다.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 선생님, 해양판과 해양판은 같은 판이니까 밀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해양판은 오래된 해양판일수록 냉각 수축을 많이 했다고요.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냉각 수축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해양판, 냉각 수축을 많이 한 해양판이라고 한다면 그 녀석이 밀도가 커요. 그래서 같은 해양판이라고 하더라도 해양판은 밀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밀도가 큰 녀석이 들어간다. 똑같습니다.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마그마가 만들어져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분출하고 봤더니 여기가 바다네. 그럼 바다에 화산섬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화산섬을. 화산섬이 줄지어 발달합니다. 근데 줄지어 발달했는데 이 줄지어 발달한 모습이 판의 경계, 이 해구의 어떤 모습과 거의 나란한 상태. 그런데 지구는 어떠한 상태냐면 구면이라고요. 평면이 아니라 구면. 휘어져 있는 면. 휘어져 있는 면에서 이러한 섬의 배열이 나타난다.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 됐죠? 이렇게. 수렴형 경계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 보면서 또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와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맨틀 대류의 하강이 있다. 하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해양판이고 얘가 대륙판이라고 한다면 또는 둘 중에 얘가 판의 밀도가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들어간다고요. 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런 상태에서 지진 꽝, 꽝, 꽝. 됐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서 분출할 건데, 분출하는데 이 분출하고 난 지역이 대륙이에요. 그럼 그냥 화산이 줄지어 발달한 모습이고, 분출했더니 바다에서 분출해버렸네? 섬이 줄지어 발달해버렸네? 그러면 호상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지진 화산 활동은 섭입 당하는 판. 섭입 당하는 판에서 주로. 여기서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이니까 우리가 요 위에서 보면 이쪽 판 위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 내용이고. 자, 해구에서 섭입 당하는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 해구에서 섭입 당하는 판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한 깊이.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진원의 깊이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만약에 이쪽에 바다가 있고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줄지어서 화산섬이 발달한다? 그럼 호상열도가 되는 거. 됐죠? 바다가 없으면 여기에 화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륙에 있는 지층은 미는 힘에 의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정리.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수렴형 경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자, 수렴형 경계의 유형은 해양판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해양판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섭입이에요. 섭입. 해양판이 들어있어요? 그럼 무조건 섭입. 아셨죠? 무조건 섭입. 섭입이기 때문에 신발 지진이 가능하다. 판 이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쑥 들어가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오, 아셨죠? 근데 만약에 해양판이 없어요. 대륙과 대륙만 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있다. 그럼 둘의 밀도 차가 없다. 둘 다 밀도가 작은 녀석이다. 어떠한 녀석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서로 밀기만 한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미는 힘, 횡압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지층들이 휘어지면서 엄청난 스폭산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신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셨죠? 천발 지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지진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말라야 산맥.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죠. 이 높은 산맥. 위치로 따지면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에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어서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과 대륙의 충돌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충돌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아셨죠? 자, 해양판이 있으면 수렴을 섭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섭입을 당한 쪽에 바다가 있어요? 그럼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섭입을 당하는 쪽에 바다가 있으면 호상열도가. 근데 섭입을 당하는 쪽에 바다가 없고 그냥 육지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고 습곡산맥 중간중간중간에는 화산이 발달할 수 있다. 습곡산맥은 지층이 휘어지면서 거대하게 습곡 구조가 만들어진 산맥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밑에서 올라온 마그마에 의한 화산이 뿅뿅뿅뿅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대표적인 지역 마리아나해구, 일본해구, 그다음에 페루 칠레해구,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이 지역을 현 시점에서는 암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은 따라오는 거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수렴형 경계와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느냐? 여기 보면 히말라야 산맥은 굉장히 큰 습곡 산맥이다.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거기가 어디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고 있어요.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충돌. 여기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충돌하고 있다? 횡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모이니까 멘틸 대류의 하강부가 이 밑에 있겠다. 이런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 둘 중에 밀도가 큰 녀석이 없으니까 하나가 하나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해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천발지진이나 중발지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 마그마가 이 지표 부근을 뚫고 나와서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 큰 규모로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너무 큰 규모의 산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얘가 분출을 못해요. 얘를 뚫고 나올 수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충돌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아셨죠? 화산 활동이 있으려면 섭입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해양판이 관여를 해야 해. 아셨죠? 그거 고려하시고요. 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판, 해양판, 그다음 여기 있는 필리핀판, 해양판 만나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여기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 아셨죠? 제일 깊은 해구, 수심이 제일 깊은 해구. 아셨죠? 그거 좀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에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고요. 여기에 남아메리카판이 있는데 얘와 얘가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어. 수렴을 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해구가 존재하는 거고 해구 바로 옆에 바다가 아니라 대륙이 딱 붙어있네. 그러면 대륙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요. 쑥 이렇게 얘가 얘 밑으로 쑥 들어가면 대륙이 딱 붙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마그마를 만들어서 마그마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화산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호상열도는 생길 수가 없다. 하나 더 여기 있는 이 대륙은 미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휘어지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습곡산맥이 안데스 산맥. 아셨죠? 안데스 산맥은 화산이 아니에요. 습곡산맥이에요. 다만 그 습곡산맥 중간중간에 화산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수렴에 대한 좀 중요한 지역 지도로 확인을 해봤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일본 해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면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과 유라시아판, 대륙판입니다. 유라시아판. 이 대륙판이 수렴을 합니다.

즉 여기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있다는 거야. 수렴을 하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얘가 밀도가 크니까. 들어가면서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됐죠?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나올 건데, 마그마가 나와서 봤더니 여기가 바다네. 바다니까 화산섬의 배열을 만들어냅니다. 구면상에서 휘어져 있는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우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죠? 판의 경계가 나란하게 호우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일본이 그 호우상열도의 이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기 시작하는 요 지형을 우리가 이제 해구. 수심이 평균적으로 가장 깊은 지형, 해구. 수심 얼마? 6km 이상이라고 얘기했었죠? 6km 이상. 요까지. 됐죠? 정리하시고, 진원의 깊이,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해구로부터 섭입을 당하는 판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예요. 아셨죠?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판이 있어요. 얘가 남아메리카 판이야.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붙어서 하나로 움직이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판은 대륙판이라고 얘기할 순 없고, 대륙판 일부, 해양판 일부가 같이 있는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판이 있고요. 여기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어요.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 그러니까 여기서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판이 발산을 해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해저가 만들어지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긴 뭐가 있냐면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있고 나스카판이 지금 남아메리카 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을 한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들어간다. 그 여기에 해구가 존재하는 상태. 됐죠? 자, 볼게요. 자, A는 페루 칠레 해구이다. A는 페루 칠레 해구.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는 지금 해구가 존재하는데 여기가 페루 칠레 해구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 A에서는 호상열도가 나타난다. 지금 여기 해구예요, 해구. 호상열도는 해구보다 섭입을 당하는 판 쪽에 바다가 있다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해구 바로 옆에 대륙이 나타나네. 대륙이 나타나면 여기에 화산이 발달할 수 있지만 그걸 호상열도라고 부를 순 없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요. 그 습곡산맥 중간중간에 화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틀렸다. C는 동태평양 해령이다. C는 지금 해령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발산이 경계, 벌어지고 있는 발산이 경계 해령인데 대서양 중앙 해령. 그 다음에 C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해령이에요? 판이 벌어져요? 판이 벌어지려면 밑에 있는 녀석이 올라와서 벌어져야 되겠지. 올라와서 벌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하강부가 아니라 상승부. B는 C보다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다. 자, 이제 해양지 확장설의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서 또는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져서 확장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땅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갔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져서 갔다.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땅. B라고 하는 녀석은 만들어져서 충분히 이동한 땅. 그러니까 이 땅의 지각은 굉장히 오래됐겠지, 나이가. 그래서 B는 C보다 해양 지각이 나이가 많다. 맞는 거고요. B는 C보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 지각의 나이가 많다? 퇴적 시간이 길다. 오랫동안 쌓였어요? 그럼 많이 쌓인 거지. 왜냐면 바닷속에서 퇴적물이 쌓인다라고 했을 때이 쌓이는 양은 시간에 따라서 거의 일정해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두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래 쌓였어요? 그럼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짧게 쌓였어요? 그럼 얇은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OX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판의 경계들을 다 얘기해봤고,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자, 지구력 플러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력 플러스. 자, 요 표, 앞서 우리가 개념에 맥할때 했었던 거, 사진 찍어서 넣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죠? 자, 지금 수렴형 경계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에 누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렴형 경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형 가져왔고요. 여기에 있는 수렴형 경계 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의 하강부, 그죠?

다음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져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셔야 된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을 합니다. 그럼 해양판이 들어가요. 아셨죠?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에 해구가 생기는 거고. 그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밑에서 마그마를 만들어서 위에서 화산 활동을 일으킬 텐데, 위에서 화산 활동을 일으키려고 봤더니 거기가 바다야. 그럼 화산섬이 뽕뽕뽕뽕 줄지어 발달한다고요. 호상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호상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마그마가 나오고 봤더니 지금 거기가 대륙이야, 대륙. 육지야. 그럼 호상열도 안 만들어지겠지. 대신 대륙이 있어요? 그럼 수렴형 경계니까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이라고 했죠. 미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휘어져 버린다고. 그러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지각 변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두 해양판 중에 밀도가 큰 녀석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서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아셨죠? 다양한 깊이의 지진이 발생한다. 진원 깊이가 다양한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 중발, 신발.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화산 활동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그 위에 섬에다가 그 위에 바다에다가 화산섬을 줄지어서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한다. 됐죠?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력 플러스까지 해서 중요한 부분 체크했고요. 이제 그럼 지구력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테스트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서로 다른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판의 운동,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호로 발산과 수렴을 표시하고 있네요. 얘는 지금 발산이야, 발산. 발산. 얘는 수렴. 그 다음에 발산.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해양판, 대륙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판 A와 판 B가 해양판이네. 아, 너 해양이구나. 해양. 너 해양. 그 다음에 판 C와 판 D가 대륙판이네. 대륙. 대륙.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진입 판단이 비교적 간단할 것 같습니다. 가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가는 어디니? 어디니? 어디니? 어디니? 해양과 해양이 발산을 합니다. 해조학장설, 해양조학장설. 발산하면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 새로운 땅을 만들어낸다. 아셨죠? 새로운 땅.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마그마가 돼서 올라와서 새로운 땅. 그러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맞네요. 자, 나에 의해 판 B는 판 C 아래로 섭입한다. 나, 수렴형 경계. 이 수렴형 경계에서 두 녀석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밀도가 큰 녀석이 있네요, 해양판이. 그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 맞네요. 그 다음에 해구는 다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다. 다는 뭔데? 발산인데? 발산에 의해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져? 대륙과 대륙, 발산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져. 누구? 열곡대. 이렇게 가야 되겠지. 해구는 수렴에 의해서. 아셨죠? 해양판이 수렴할 때 만들어지는 거. 그럼 넌 틀렸네요. 기역, 니은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1번 문제 봤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지금 판의 경계가 나와 있고요. 태평양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네. 자, A, B, C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옳은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은 B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판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이 거지.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면 두 판이 만날 텐데? 두 판이 만나면 이 과정에서 지금 뭔가 미는 힘에 의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부풀지 않을까? 이런 관점. 발산형 경계라고 하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판과 판이 뜯어지는 건데, 나중에. 판과 판이 뜯어지는 곳에서는 거의 판의 두께가 0에 가깝겠지.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마그마를 만들어내고 얘가 새로운 땅을 만들겠지. 아, 발산형 경계는 다른 어떠한 곳보다 판의 두께가 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은 B다. 발산형 경계는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판의 두께가 얇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발산이 가능한 거예요. 벌어지고 나서 올라와야 되니까. 아셨죠? 그다음에 분출된 용암의 평균 점성은 B가 A보다 작다라고 됐는데, 자, 용암의 평균 점성을 물어보고 있죠. 점성이라고 하는 건 끈끈한 정도. 얘는 유동성이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요. 유동성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 반대되는 개념인데, 점성이라고 하는 건 끈끈한 정도,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잘 흐르는 정도. 잘 흐르면

유동성이 큰 거고 점성이 작은 거. 잘안 흐르면 유동성이 작은 거고 점성이 큰 거. 이 유동성이 누구랑 걸려 있냐면 온도랑 걸려 있어요. 마그마 온도. 뜨거운 녀석일수록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다. 지금 보면 여기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거고 여기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텐데 기본적으로 발산형 경계에서의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건 판이 벌어져요. 판이 벌어지면 맨틀 대류가 상승하다가 맨틀 물질이 올라와서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맨틀 물질은 안 그래도 뜨거워요. 뜨거운 녀석이 올라와서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뜨거운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크다? 점성이 작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맨틀 물질이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녀석은 뜨겁다. 뜨거우면 유동성이 크다? 점성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서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진대요?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제 5부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령 벌어지면서 맨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정도만 일단은 기억하자고요. 아셨죠? 자,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는 C가 B보다 작다. 지금 여기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가 하나 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밀도가 큰 녀석이 있겠지. 밀도가 큰 녀석이 있으니까 들어가겠지. 밀도 차가 제법 큰 거예요. 근데 B는 어때요, B? B라고 하는 곳은 지금 해령에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때이 판은 맨틀 물질이 올라와서 만들어낸 똑같은 성질의 판. 똑같은 성질의 판이 만들어져서 확장되는 거니까 판의 경계에 붙어 있는 양쪽 판은 거의 밀도가 똑같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두 판의 밀도 차는 C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여기 밀도 차가 크다고요. 여기가 작다고요. 됐죠? 기억, 니은이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봤고요. 자, 3번 문제. 지금 간단한 문제인데 보면은 판에 경계 나와 있고요. 나는 시간에 따른 대서양이 먼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A와 B는 각각 대서양과 태평양 중 하나다라고 했죠. 보면 B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요. A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면적은 B가 더 크다. 태평양이랑 대서양 중에 누가 더 커요? 태평양이 크지. 누가 작아요? 대서양이 작지. 아, 대서양은 면적이 커지고 있구나. 태평양은 면적이 작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서양에 발산형 경계가 있으니까 대서양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됐죠? 자, 기역의 하부에서는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다. 여기 어떠한 판? 지금 얘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해양판이잖아요.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자,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는 니은보다 디귿에서 얕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여기고요. 디귿은 여기인데 발산형 경계는 천발 지진만. 얘는 지금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면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니까 니은이 더 깊다라고 얘기지. 니은보다 디귿에서 얕다. 맞네요. 니은이 깊은 거니까 A는 대서양, B는 태평양. 맞네요. 기역류는 디귿 다 맞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답 골라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풀이까지 해봤고요. 자, 밑에 오늘의 지구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지구력 업 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력 업 퀴즈까지 하면 100점 되는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2강 마치도록 하고요.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든든한 적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우리 벌써 3강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번째 긍정 주문 함께 보시죠. 그래, 그냥 하자. 이게 무슨 긍정 주문이냐고요? 사실 선생님이 진짜 진짜 좋아하는 긍정 주문이랍니다. 자, 그래, 그냥 하자. 그래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단순함, 단순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이 떠올리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 그냥 하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요.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순간 그래, 그냥 하자의 마음가짐으로 헤쳐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나한테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래서 시작해서 나 나중에 뭐해 먹고 살지? 라는 그 정말 쓸데없는 걱정까지 갈 수가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이 순간을 그래. 그냥 하자. 라는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이 수험 생활은 단순함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이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20초의 용기에 더해서 속으로 20초를 세며 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아이, 그래, 그냥 하자. 라고 몸을 일으킬 수 있는 단순함. 이 단순함을 잘 새겨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그래, 그냥 하자의 마음가짐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3강 시작합니다. 빈칸 출원과 함축 금이 추론할 거고요. 9번에서 12번 오늘도 4개의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만나볼 질문들은 1강, 2강에 비해서는 또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1번 문제에서 엄청난 겁을 줄땐 언제고 조금 더할 만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게 또 영어 독해 연습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지는 9번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길이도 짧아요. 그리고 소재도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전에 등장했습니다. 모의평가, 수능에 등장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1번, 시간.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빈칸 추론은 총 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지금 9번 문제처럼 굉장히 수월한 난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시간을 팍 줄이셔야 돼요. 시간을 팍 줄인 다음에 나머지 분명 어려운 빈칸이 있을 터이니 거기에 시간을 더 길게 쏟아 부으셔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 등장하면은 빈칸은 사실 이게 빈칸을 한 중반부쯤에 등장했을 테니까 사실 시간도 시간인데 긴장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일 거란 말이죠. 어법 어휘 다음에 빈칸이 등장을 하니까. 따라서 이 긴장도도 한번 관리하는 나의 높아진 긴장을 좀 낮추는 마음 멘탈 관리를 하는 구간으로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빈칸 문제 나왔어. 아싸라고 대충 읽고 풀어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은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때 여기에서 시간 아끼고 긴장도 관리하는 전략적인 구간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한 가지 팁도 같이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소셜미디어의 빈칸,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A significant milestone. Milestone이 지금 주석 단어로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Milestone이 지금 이정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일, 몇 마일이 남았는지를 가리켜 주는 돌입니다. 돌. 도로 이런 돌이 있는 겁니다.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3마일 더 가시오를 보여주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갖다가 마일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나온 김에 알아가면 좋겠지요. 그치? 여기에선 이정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 자,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자, 이것은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네이버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뭐를 가능하게 해주냐면, 되는 거. 무엇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거? Organizations, 조직. 여기에선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깔끔한 빈칸이 들어간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아하.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찾아야 할 빈칸도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Social media. Social media라고 하는 것은 was initially and mainly, 처음에, 그리고 주로 used, 사용이 되었는데, for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family, 친구,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 지금 뭐 나왔어? Social media라고 한 핵심 소재를 그대로 주어로 받으면서 initially, 처음에는 이렇게 쓰였어 라고 나왔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쓰였대. 근데, 우리 처음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니? 아니. 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가 처음에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변화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처음 용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변화의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치? Initially 주목해야 할 표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벗으로 뒤집으면서 With the popularity of some platforms, 몇몇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아하, 이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social media는 has turned into,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변화죠, 변화. has turned into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변화했다를 알려주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으나, 이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social media가 변화합니다. 중요하다고요. 무엇으로 변화를 했냐면, a vital tool, 중대한 도구로 변화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업을 위한. 근데 그 기업이 뭐 하고 있냐면, seeking to sell their products online. 그들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답니다. 자, 변화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도구로서 변화가 되었구나. 이 변화의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다고요. 좋아요.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기업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그 수단이 무엇이 되었다? 소셜미디어가 되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모습.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빈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좋아요. 저희 다음 문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Social media is now used라고 하면서 now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치? Social media가 now, 지금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처음의 용도와는 다른 변화한 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하겠다고, 그치? 이런 단어의 무게를 느끼는 연습. 지금 지문이 조금은 수월하다 보니까 이런 중간중간의 팁들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지금 사용이 됩니다. By businesses, 기업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promote their products and offerings, 그들의 제품, 그리고 offerings라고 하는 건 서비스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뭐 하기 위해서 provide 제공을 하는데 a direct shopping option for buyers 구매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화한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홍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매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갖다가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구체화죠. 구체화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것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직접 쇼핑을 할수 있게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얘들아,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SNS에 어떤 제품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클릭해서 판매처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바로 제품 가격이 뜨고 결제 화면이 뜨는 바로 직접적으로 쇼핑을 할수 있게끔도 기업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가봅시다. Influencer marketing, influencer marketing이라고 하는 것은 it's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이랍니다. 소셜미디어가 has evolved into는 진화한 거죠.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기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했어요.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다? 소셜미디어 속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라는 이야기네. 즉,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또 기업이 활용을 하겠구나. 요 정도의 내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가봅시다. 자, influencers.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Those users. 그러한 사용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용자인가 봤더니, size up은 상당한 규모가 있는 거죠. 상당한 규모가 있는 소셜미디어의 follower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인정을 받아요? Authorities, 권위자, 아니면 thought leaders라고 해서 요거는 한 덩어리의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견해가 권위 있고 영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갖다가 thought leader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한 팔로워를 거느리는 그 의견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인플루언서. 사실은 근데 요 정의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워낙에 익숙한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 마케팅은요. allows business to reach. 지금 또 어떤 중요한 표현을 하냐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가능하게 하는 거지. 얘가 기업들로 하여금 가능하겠다라고 하거든.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reach는 도달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들의 관심을 얻는 겁니다. 즉,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하, 팔로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구나. 자, 왜냐면 이 팔로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떤 제안이지? 사람들의 제안이지. 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그 사람들 누구겠어? 인플루언서겠어요. 그 인플루언서의 제안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서 그 팔로워들, 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팔로워들의 관심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단서는 다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이 뭐였습니까? 소셜미디어의 어떠한 특성이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였거든. 우리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지예. 소셜미디어가 변화한 모습.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제공하고, 글쎄,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의 관심을 얻는 이 내용을 갖다가 잘 담아내고 있는, 압축하고 있는 선택지를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Declining popularity among younger users. 나이가 더 어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인기 하락에 관련된 거 아니었고요. 2번 가겠습니다. Transformation into, 이게 변화잖아, 변화. 자, 소셜미디어가 변화했답니다. 전환이 되었다고요. 무엇으로? e-commerce 플랫폼, 전자상거래지 요거 요거. 이렇게 압축이 된 겁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해준 거죠. 전자상거래, e-commerce, 요 단어 잘 잡는 것이 중요했겠어요. 3번 갑니다. Return to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회적 유대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사회적 유대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가족 간의 소통이니까 처음에 사용된 그 목적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지, 그치? 4번 갑니다. Change, 변화랍니다. 변화? 솔깃하긴 하지만 user privacy settings across platforms, 플랫폼들 간의 사용자 개인정보 설정에 있어서의 변화, 변경입니까? 아니었네요. 그쵸? 5번 갈게요.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대체입니까? 이런 이야기 전혀 안 나왔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구나. 좋습니다. 질문 수월하게 잘 넘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스윈트는 뭐였습니까? 일단 앞에 처음에는 이러한 용도로 쓰였으나 벗으로 뒤집히면서 변화의 내용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 변화의 표현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Has turned into. 이 표현도 변화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now, 지금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었던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표현도 가능하게 했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변화를 나타내는 간접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ut 뒤에 변화가 등장했던 그 부분들 단서로 잘 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소통 수단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직접 판매까지 할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변모는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이정표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땡스타그램 같은 SNS 있잖아. 내가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자주 입고 나오는 가디건이 있어. 그 많은 사진 속에 가디건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가디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라고 하는데 가디건의 가격, 살수 있는 정보 이런 제품 홍보에 더해서 우리가 구매까지 할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소재였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10번 넘어가셔서 이제 쉬운 질문 하나 넘겼고 조금 더 난도 올라갑니다. 질문의 길이도 길어졌을 겁니다. 볼게요. One way,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We stop listening. 우리가 듣기를 중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언제냐면, We start preparing a response. 우리가 응답을 준비하기를 시작할 때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응답이냐면, What the other person has just said. 상대방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듣기를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흔히 언제냐면, immediately after. 직후죠, 직후. They have started speaking. 상대방이 말하기를 시작한 직후에 그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느라고 듣기를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긴 길지만 핵심은 잘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듣기를 중단한다라고 하죠? 상대방이 뭔가를 말했어. 근데 그 직후에 나는 응답.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하기를 시작해. 그때 우리는 듣기를 중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듣기를 중단을 합니다. 자, 상대방이 어떤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때 듣기 중단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다음 문장에 for example 바로 예시가 등장하죠. 자, 이렇게 앞부분에 바로 예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이 중요하니까 얘가 주제니까 이 주제를 바로 뒷받침해주겠어라는 의도거든요. 따라서 앞부분에 지금처럼 예시가 등장했다면 그앞 문장이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깨달음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갈게요. Imagine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줄 건가 봐요. You are in a meeting with your manager.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리자랑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그 관리자는 여러분한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Reorganization is coming soon. 조직 개편이 곧 있을 것인데, you and your team, 당신과 당신의 팀은 are going to be moved under a lower level manager, 더 낮은 직급의 관리자 밑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관리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했어요? 상대방이 말을 시작을 했어요. As soon as you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 말을 시작한 직후에 지금 앞선 주제가 예시에 딱딱 적용되고 있죠. You stop listening. 뭐 한다고? 듣기를 중단한다고. 듣기를 중단하고요. Your mind goes into high gear. 즉, go into high gear라고 하는 건 기어를 높은 단수에 놓고 달리는 겁니다. 기어를 높은 단수에 놓으면 고속주행을 하는 거거든. 즉, 빨리 달리는 거야. 빨리 막 이제 돌진을 하는 거거든. 너의 머릿속은 빠르게 굴러간다고요. 그치? 최고속도로 굴러가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지금 응답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예시 이어서 또 쭉쭉쭉 나올 겁니다. You start thinking of ways. 여러분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을 한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응답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convince, 뭐 하는 거야? 설득하는 겁니다. convince 목적어 to 부정사는 목적어한테 to 부정사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건데 not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치? 관리자한테 not to let that happen.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거기로 이동 안 하게 해주세요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You think of, 여러분 생각합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How much you don't like the manager you're about to move it under. So be about to 부정사는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곧 아래로 이동하게 될 그 매니저를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And you prepare, 준비를 한답니다. 여러분의 매니저, 관리자한테 뭐라고 말할 준비를 하냐면은 You are incompatible with the new person.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랑 성미가 맞지 않는다고, 잘 맞지 않아서 함께 일하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할 준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You fear, 여러분 두려워한답니다. Your career is starting a downward spiral. Spiral은 소용돌이거든요. 소용돌인데 지금 downward는 아래로 향하는 거니까 결국 악화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의 경력이 악화되고 있기 시작해. 지금 나 경력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더 직급이 낮은 관리자 밑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예시를 보니까 어떠합니까? 앞서 나왔던 주제문의 내용이 예시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우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사실 빈칸 문장에서 이 내용은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빈칸이 뚫린 부분은 얘 말고 플러스 알파예요. 따라서 우리는 얘 말고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지금 찾아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예시 속에서 찾아줘야 되거든. 가볼게요. 자, meanwhile, 그러는 사이에 중요한 전환 표현입니다. 자, meanwhile,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러는 동안에 라는 뜻이거든. 아, 그러는 사이에, 뭐 하는 사이에, 너가 응답을 준비하는 사이에 your manager has continued talking. 여러분의 관리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Laying out은 제시를 하는 겁니다. The rational for the decision, 그 결정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요. And explaining,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y this is a good move for both you and your team.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에 있어서 이것이 왜 좋은 조치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나는 듣기를 중단하고 내가 뭐라고 말할지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확인하러 갈게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흐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you stop listening. 여러분은 듣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자, so 별표 하나 쳐주실까요? 듣기를 중단했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뭐 나올 겁니까? 새로운 정보 나올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정보가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빈칸이랑 직결될 것이니까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듣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you missed everything beyond you were going to be moved to. 자, 관리자가 여러분이 이동할 것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게임 끝. 요거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바람에 지금 뭐 했다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었다고. 요거예요, 요거. 요것이 빈칸이랑 연결이 될 거거든요. 가봅시다. When you prepare your response as the other person is talking,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응답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you are 빈칸.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듣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놓치게 되었지요. 요 정보를 빈칸에 넣어줄 거예요. 자,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거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1번 했어요.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빈칸에는 분명히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앞에 unfortunately, 안타까운 결과다라는 표현도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자, 소통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 탈락입니다. 2번 갈게요. Better analyzing the speaker's emotional tone. 화자의 감정적인 어조를 분석하는 것을 더 잘한다.
지금 감정적 어조 분석을 잘한다도 아니죠. 3번 갈게요. 뭐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화자한테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자신감으로

우리 일단 빈칸이 요구하는 말을 잘 봤어야 되는데, 빈칸이 요구하는 것은 앞서 나온 주제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보가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Meanwhile. 그러는 사이에라고 내용을 전환하면서 unfortunately. 불행히도 우리가 듣기를 중단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이 결과에 해당한 부분이었거든. 요 덩어리들을 내가 정답의 근거로 잘 잡았는가, 자신이 표시한 근거랑 비교하는 과정을 좀 거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도중에 반응이나 응답을 준비하느라 경청하지 못합니다. 예시 등장했지요? 관리자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내면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하면서 결국 중요한 설명들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빈칸이랑 직결되었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응답을 준비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놓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 친구랑 학교에서 만났어요. 쉬는 시간에 내 친구가 고민 상담을 시작합니다. 야, 있잖아. 어제 내 남자친구가 밤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나는 응답을 준비를 하는 거지. 아, 얘또 시작이다. 아, 그냥 헤어지라고 말할까? 아,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얘 상담을 끊을 수 있을까? 막 응답만 준비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그 친구가 그 얘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야, 근데 남자친구가 사실 시험 앞두고 스터디 카페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였대. 너무 기특하지 않냐? 야, 근데 내 남자친구랑 같이 스터디 카페에 간 친구가 너한테 관심 있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근데 혼자 막 방어 논리를 구성을 하느라 그걸 못 들었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어지는 빈칸 문제입니다. 우리 빈칸 또 풀어보고 함축 의미 추론으로 마무리를 해볼 것인데, 제 또한 소재 자체 친숙했습니다. 빈칸도 앞에 있으니까 찾아야 하는 것도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스윙트, 지문 속에서의 포인트와 전략 같은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것이고. 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many marketers, 많은 마케터들은 believe that, 믿습니다. buying, 구매라고 하는 것이 should be regarded as, 여겨져야만 하는데, process,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믿는답니다. 자, 어려운 표현 한개 등장했어요. whereby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에 의하여라고 해석을 하거든.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에 의하여 뭐뭐 하는 앞선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빈칸하는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믿는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maximizing their gain, 이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좋아요. 지금 이한 문장 내에서도 단서가 등장하긴 했거든? Rather than maximizing their gain이라고 해서 이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빈칸하는 과정이다. 즉, 이 뒷내용과는 뭔가 대비되거나 어쨌든 비교되는 내용이 빈칸에 등장할 것이다. 라는 단순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마케팅에서의 구매는 무엇으로 여겨져야 하는가에 해당하는 빈칸이었습니다. 가볼게요. 마케팅에서의 구매는 자, 뭐라기보다는, 즉, 뭐가 아니라,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빈칸하는 과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요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물음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When a person is faced with competing brands in a new product field, 신제품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마주합니다. 경쟁하는 브랜드를 마주할 때, they feel risk. 그들은 위험을 느낍니다. 아하, 위험을 느끼는구나. 뭔가 동그라미를 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단어의 무게입니다. 위험을 느낀답니다. 예를 들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느낀답니다. 불확실성을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뒷부분 쫙 나열. 이 나열은 선생님이 건너뛸 수 있는 덩어리는 없어요라고 했지만, 지금 for example 나왔고요. 뒤에 나오는 덩어리를 봤더니 weather, 그리고 뒷부분에 또 나오죠. weather 나옵니다. 이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이구나. 이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요 덩어리 정도는 날려도 괜찮습니다. 그쵸? 아니면 불안하다면 앞선 한 덩어리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Whether the brand will work? 글쎄, 그 브랜드가 효과가 있을까?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느낀다고요. 그치? 좋아요. 나머지 덩어리들은 건너뛰셔도 괜찮지만, 우리 어휘를 위해서 해석 정도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Whether they will be wasting money. 그걸 돈을 낭비하는 거진 않을까? 그냥 돈 날리는 거 아니야? Whether their peer group, 그 또래 집단이 disagree with their choice. 내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지? 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whether they will feel comfortable with the purchase. 내가 그 구매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아, 괜히 기분만 불쾌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들, 이러한 위험을 느낀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지금 이 구매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내 친구들이 내 선택을 비웃지는 않을까? 나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불안을 갖다가 느끼고 있다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자, 그랬을 때 구매는 어떠한 과정이 되어야만 하는가 살펴보러 다음 단서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문장 같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 많이 등장합니다. Successful brand marketing should therefore be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blah blah 나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이겁니다. Successful,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이래야만 합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 지금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찾는 동그라미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까지 여기에서 단서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자,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따라서 뭐랑 관련이 있어야만 하냐면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거지. 구매자의 위험 인식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이 구매자가 어떠한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까?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까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Followed by 그 다음에.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followed by 나오면 해석이 좀 막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면 followed by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도표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해석 똑같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developing 개발하고 presenting the brand 브랜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buyers feel minimal risk 구매자들이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보여주는 거 이것이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 해야 하는 것이구나. 자, 좋습니다. 구매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어떠한 브랜드를 갖다가 보여주어야만 하냐면은 구매자들이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도록 그 위험을 인식하고 최소화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뭐 나옵니까? An example, 예시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가 등장할 것이에요. 좋습니다. An example of an industry, 산업의 예시랍니다. 뭐 하는 산업이냐면 appreciat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죠. 인지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 산업의 예시는 the pharmaceutical industry, 제약 산업입니다. 자, 뒤에 나온 예시는 어떻게? 약하게, 강약 조절까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강약 조절 중에서도 약한 부분으로 남은 덩어리를 빠르게 읽어내려 가면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예시에 접근하기 전에 한번 빈칸의 단서를 잡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마케팅에서의 구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구나. 따라서 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드들도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치? 좋아요. 답은 정해졌습니다.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거 이따가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이어지는 내용 덩어리는 예시 덩어리. 이 내용이 잘 적용되는가 빠르게, 약하게 읽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A company marketing a new drug suitable for children. 아이들한테 적합한 신약을 마케팅하는 회사는 아이들한테 적합한 신약을 마케팅하는 회사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parents' concerns. 부모의 걱정, 우려죠. 위험에 대한 걱정을 갖다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One company, 한 회사가 있어요. 런치는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한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work with, 협력했습니다. 함께 노력을 했다고요. 누구랑? A series of pain specialists in pediatric hospital. 그 소아병원이에요. 소아병원에 통증 전문의를 여러 통증 전문의들이랑 지금 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providing 제공을 합니다. clinical data and product trials. 임상 데이터랑 제품 시험을 갖다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specialist endorsement 이 전문가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reassure 안심을 시킨 것이지. 아하,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게 되었고요. 또뭐 했습니까? Help,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Minimize their perception of risk. 아, 이 부모님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구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신약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여기 소아병원의 전문의들, 의사들이랑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심을 시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 뭐였습니까? 마케팅에서의 구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과정인가? 요거 찾아주는 거였는데,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요거였어요. 그쵸? 1번부터 분석 갑니다. 자, sellers, 판매자들이 gather, 얻는답니다. As much product information as possible.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얻는 과정입니까? 지금, 판매자들이 제품 정보를 많이 얻는 과정이요. 아니, 지금 우리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치? 좋습니다. 2번 갈게요. Consumers miss the best deals by not comparing prices. 소비자들이 최고의 거래 혜택을 놓친답니다. 뭐 하지 않음으로써 가격을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비교를 안 해서 최고의 혜택을 놓친다. 전혀 아니죠. 그쵸? 3번 갈게요. Buyers attempt to, 구매자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Reduce the risk of a purchase decision. 구매 결정의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완전 이거네. 아하, 구매자들이 구매 결정의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위험을 줄이는 거. 핵심 잘 담아내고 있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Buyers focus on, 구매자들이 초점을 맞춘답니다. Following the latest market trends and styles. 최신의 시장 트렌드와 스타일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요. 지금 최신 트렌드와 스타일을 따른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X 표시해 주시고. 5번 갑니다. Purchasers, 구매자들이 의존을 하는데 뭐보다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advertisement, 광고에 의존합니다. 개인적인 판단보다 광고에 의존한다. 사실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의 스윈트는요, 우리가 빗금을 굉장히 많이 쳤던 문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빗금. 선생님, 뭔가 정답의 단서가 되는 표현, 무게가 있는 단어들을 표시할 때 쓰는 방법들인데, 어떤 문장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자, 일단, successful. 성공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더해서,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라는 조동사도 보였고요. therefore, 따라서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3종 세트였어. 이 문장을 잘 잡아내는 거, 단어들의 무게를 느끼는 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요 표현까지 익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followed by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으로라고 해서 그랬지요. 그치? 요 표현의 쓰임도 챙겨주시고, 이 표현 역시 답에 대한 근거가 되었으니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많은 마케터들에게 구매는 구매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이며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서 신약
그 신약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그런 산업의 예시까지 등장했었고요. 따라서 많은 마케터들은 구매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구매자가 구매 결정의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샀을 때 잘 될지도 몰라,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망하지 않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도 SNS를 막 내리는데 중간중간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그 광고 속에 모델이 피부에 막 번쩍번쩍 광이 나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광크림을 홍보하는 그러한 게시물이었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 있지. 그래서 살까 말까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진짜 막 몇십 번이고 들어갔었거든요. 가서 막 제품 소개 글도 읽고 성분 같은 것도 보고 후기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제품이고 처음 보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아, 이거 샀다가 내 피부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괜히 광고에 속아가지고 막 돈만 날리는 거 아니라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막 홈페이지에는 계속 들어갔는데 결국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국 이 광크림이도 사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몇번 써봤던? 근데 효과가 좀 괜찮았던? 결국 그 광크림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 아, 잘 될지도 몰라,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아, 망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 이것이 우리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는 방식이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그것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같이 잡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12번으로 넘어오시는데, 이거는 함축 의미 추론되겠습니다. 지금 발문을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함축 의미 추론의 틀 공부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직역할 필요 없다. 발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괜히 읽거나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셔요. 그리고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치?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직역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벌이었습니다, 벌. 벌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벌을 이용한 실험 장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읽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치? 선택지 길이 한번 보고 올래, 얘들아?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치? 막다두 줄씩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얘들아, 요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발문을 봤을 때 21번 함축음이 출연해서 발문을 봤을 때 밑줄 부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냥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 이거 선택지에서 읽을 양 엄청나겠다, 시간 거의 1.5에서 2배로 들겠다 생각하시고, 지문을 읽는 것과 선택지를 분석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갖다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길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22, 23, 24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 관리 전략에 해당하는 거기도 한데, 우리 듣기 끝나고 18번부터 독해 나오죠, 그치? 24번까지 내 시계가 몇분몇 초에 들어올 것인가, 우리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분침이 어느 정도에 가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 대한 사이클은 확실히 고정을 해 주셔야지만 내 실력을 나름대로 다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4번까지 몇분 안에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한다면은 21번에 할애하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주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For the longest time, 아주 오랫 동안, it was debated, 이러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How bees computed the distance to their nectar. Nectar는 꽃의 꿀이라고 나와 있네요. 벌이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compute는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어요. 그러나 we have now, 이제 figured it out,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뭐를 알아냈다고요? 벌이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는 알아냈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지, 그치? 어떻게 등장합니까? The bee is actually. 벌은 실제로 approximating distance. approximate는 뭐 하는 거예요? 어림잡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 거리를 갖다가 대강 어림잡아 계산을 한답니다. by measuring, by ing 나는 애들아. by ing가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해석을 가지는 방법, 수단입니다. 저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지? 벌이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지? how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방법 수단이 바로 등장한 거지? 아, 얘가 중요한 거네. 얘가 주제겠네. 잘 잡아주시면 되겠다고요. 벌은요, 실제로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을 합니다.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요.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자극들은 벌이 바다에 on the trip 이동 중에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벌이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벌이요.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그치?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뭐 함으로써?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그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을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 중요한 거다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이 뭐냐입니까?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This setup. 이 실험 장치를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구체적인 실험의 내용이 나올 거고, 요 내용이 증명될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You take a paper towel tube. 여러분이 종이 타월 심, 우리 그 휴지 심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거 한번 떠올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종이 타월 심을 가져다가 split it open, 쪼개서 열어요. 그렇게 펼쳐지겠지. 쪼개서 엽니다. 그리고 paint a bunch of tiny trees all along the inside. 안쪽을 쫙 따라가지고 가득 작은 나무를 갖다가 다 그리는 거예요. 쭉 펼친 이러한 종이 심에다가 작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가득 그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실험의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려나? Then, 그런 다음에, you tape it back up. 이것을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요. Put the tube. 그 심을 갖다가 어디에 두냐면은, at the door of the hive. 하이브가 벌집이잖아? 벌집의 입구에다가 두는 겁니다. So that, 뭐 하도록? The bees must fly through it to exit. 벌이 나가려면 그 심을 무조건 통과해서 날아가도록 입구에다가 지금 그 심을 설치를 한 겁니다. 좋아요. 어떠한 상황인 거야? 자, 이렇게 벌집이 있어요. 벌집이 있고 입구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그 종이 타월, 휴지심이라고 하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나가려면 무조건 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작은 나무가 가득 그려져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bug scientist, 곤충 과학자들은 discovered that, 발견했어요. 아하, 발견의 내용 역시나 중요하겠구나. 자, 뭐이지만. While the bee only flies 10 inches through the tube. 글쎄, 그 벌은요, 오직 심을 통과해서 몇 인치를 날아가는 거예요? 10인치를 날아가는 거예요. 10인치를 날아가지만, from its point of view, 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it just flew through an entire forest. 이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flew는 fly의 과거형이죠. 날아갔던 겁니다. An entire forest. 숲 전체를 가로질러 날아갔던 것이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벌이 통과한 것은 이 종이 타월 심 정도죠. 이 종이 타월 심의 길이가 어떠하다고요? 10인치라고요. 실제로는 10인치만 날아갔을 것인데, 글쎄 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전체 숲을 다 가로질러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벌은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치? 좋습니다. 아하. 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숲 전체를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였겠구나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if the scientist, 만약에 과학자들이 from nectar source, nectar source라고 하는 거는 그 꽃의 꿀 공급원이죠? 그꿀 공급원을 갖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Right at the end of the tube, 그 심의 끝부분에다가 위치를 시킨다면, the bee would fly 10 inches to it, 벌은 10인치를 날아갈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10인치를 날아갈 것이지만, go back. 돌아와서는 report that 뭐라고 보고를 할 거야. 즉, 다른 벌들한테는 뭐라고 보고를 하겠니?
실제로 난 것은 10인치지만 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 숲 전체를 통과해서 난것 같았단 말이지. 그 내용을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할 겁니까? There is nectar, a whole forest away. 아하. 숲 전체 너머에 꿀이 있어야 되더라. 굉장히 멀리 가야 해. 라고 다른 벌들한테 보고를 할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볼게요. This was confirmed by. 이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증명한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By removing the tube. 그 심을 갖다가 제거를 했어요. Then putting tiny little RFIDs. 이거는 전자 태그라고 합니다. 뭔가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자 태그, 아주 작은 그 태그를 갖다가 벌의 등에다가 부착을 했어요. 근데 그 벌은 보았죠. The dance of the trick bee라고 해서, the trick bee는 속은 벌이지. 속은 벌이 누구니? 아까 예지에. 지금 이 종이타월 심을 통과해 날아간 벌. 굉장히 많은 나무를 보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아, 나 지금 숲 전체를 통과하고 있어. 라고 속았잖아요. 그 벌이 춤을 췄어요.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만큼 숲 전체를 통과해서 날아가야지만 꽃에 꿀이 있단다는 정보를 주기 위한 춤이 될 겁니다. 하, 그 춤을 보고요. 갔어요. 그 정보를 받은 벌이 갔어요. Went to the overshoot이라고 해서 overshoot은 더 가다란 뜻입니다. The location by a mile. 글쎄, 그 위치를 1마일 정도 지나서 더 갔어.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한 것은 아까 10인치 정도였는데, 이 속은 벌이, 야, 숲 전체 통과해야 해. 라고 춤을 추며 알려줬잖아? 그래서 1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더 가버렸다고요. 그치? 그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네. 실제로는 10인치. 네, 10인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센치 개념으로 따지면 한 25c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있을 때한 책의 세로 길이 정도만 통과하는 거였어. 그치? 근데 이 심을 제거하고 그 정보를 받은 다른 벌이 쭉 날아가길 1마일. 네, 1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1.6km 정도니까 거의 우리 동네에서 다른 옆 동네로 넘어가는 정도 엄청나게 먼 거리. 먼 거리를 실제로 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 거리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치? 아하, 좋습니다. So, 그러니까. The bee, 벌은요, is really just a simple little robot. 단순한 작은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에 의해 움직이는 cunning algorithms, 교묘한 알고리즘에 움직이는 단순한 작은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있죠? 이 내용이거든? 이 내용이거든. 이걸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는지 볼 건데, 선택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길이도 길고요. 그러니까 지금 찾은 내용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볼게요. The bee understands. 벌은 이해한답니다. 복잡한 시각적 이미지를 컴퓨터처럼. 자, 지금 복잡한 시각적 이미지를 이해합니다. 전혀 아니죠. 2번 갈게요. The bee deceives other bees. 벌이 다른 벌을 속인답니다. 먹이 공급원의 위치에 대해서 다른 벌을 속입니까? 지금 꽃의 꿀, 그 위치에 대해서 다른 벌을 속이더라. 이게 아니지. 일부러 속인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것이 중심 내용도 아닐 뿐더러. 3번 갈게요. 벌은 사용을 합니다. 공학 체계를 갖다가 사용을 한답니다. 로봇 의사소통에 상응하는 공학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지금 밑줄 부분에 등장했던 로봇을 함정 어휘로 넣긴 했지만, 공학 체계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치? 4번 갈게요. 벌은 behaviorally manipulated, 행동적으로 조종된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 내적인 자극들을 통해. 얘들아, 봐봐. 지금 과학자들이 벌을 행동적으로 조종했다라고 해서, 지금 나무가 많이 그려진 종이 심을 갖다가 설치해서, 와, 이 과학자들이 벌의 행동을 조작했구나, 옳다구나, 고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요게 핵심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치? 뭐였어요?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해서 거리를 대강 계산을 하는데, 실제 거리와는 다르더라. 지금 요게 중요한 거였거든? 5번 가셨어야 됩니다. The bee is mechanically guided by.

0: 기계적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basic mechanism.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아하. Respond to. 뭐에 반응하는? Visual stimuli. 시각적 자극들에 반응하는 이거지. 시각적 자극들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안내된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basic mechanisms라고 하는 것이 뭐니? 벌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많이 보면 멀고 적게 보면 가깝다. 이거지. 많이 보면 멀고 적게 보면 가깝다. 내가 나무들이라고 하는 시각적 자극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먼 거야. 라고 해서 이 심을 갖다가 없앴을 때그 정보를 받은 다른 벌이 엄청나게 멀리 거의 6,000배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선택지는 아니었지만 잘 골라줄 수 있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인트 정리 갈까요? 일단. 우리 벌에 사용했었던 그 실험 장치 소개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물이 하나 나왔었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죠? 앞에서 clear out 알아냈어요. How 방법에 대해서 알아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by ing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이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얘가 엄청난 단서가 되어줬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벌이 꿀까지의 거리를 이동 중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각적 정보를 조작한 실험을 통해 벌이 실제 거리보다 더 멀다고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벌은 실제로 교묘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단순한 작은 로봇일 뿐입니다. 벌은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기계적으로 안내됩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벌에 해당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뭔가 그냥 직진으로만 쭉 가면 되는 맵을 건너갈 때에는 굉장히 빨리 온것 같은 가까웠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맵에서 이동을 하는데 막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막 날아가기도 했다가 막 몬스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실제는 굉장히 짧았을지라도 아 진짜 멀리 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아, 벌도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 요 정도로 한번 이해를 도와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3강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그냥 하자. 이 마음가짐으로 4강. 원래 4강 공부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4강. 그래 그냥 하자의 마인드로 꼭 찾아와 주시고요. 스윙트와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질문 또 재밌는 질문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제 꼭꼭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냥 하자의 마인드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13강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영풍자 탈출 전문가 승익쌤이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공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인드 먼저 슥 한번 또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마인드, Hard study days, 열심히 공부하는 날들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Easy future choices, 쉬운 미래의 선택을 만든대요. 아, 이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한 그런 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하면 좀 힘들죠. 예, 공부 열심히 하면은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쉽다기보다는 더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아, 다만 또 오늘 또 내가 놀면은 휴식도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참 잔인하지만 진실 아니겠습니까? 자, 기왕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할 거고요.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6강까지 왔거든요. 6강에 1번 들어갈 거고요. 이제 새로운 유형들에도 많이 적응이 되셨을 겁니다. 어법부터 출발할 건데요. 단어, 이 단어 한 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맞추기도 하고, 예, 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갑니다. Supplier. 공급자죠. Supplier가 공급하는 거. Leading 하면은 이거 참 많이 나오거든요. Leading은 어떤 분야에서 앞서가는 겁니다.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선도적인 공급자. Hardware. 얘는 장비죠. 그래서 military 붙이면은 이제 군사용으로 쓰는 군사 장비 되고요. Shipment. 선적이라고 합니다. Overseas shipment 하면은 해외 선적, 배로 나르는 거요. Invasion. 얘는 침략하는 거. Military 붙이면은 군사적인 침략. Oppose. 반대하다. Oppose a plan. 뭐에 반대합니까? 계획에 반대하더라. 자, 핵심 문장입니다. 얘 이제 시작하면서 this also happened. 이것은 또한 일어났더라. 짧게 끝났죠. 그 다음에 when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뭐뭐 할 때요. 그래서 뭐 했을 때냐? 이렇게 쭉또 가는 겁니다. 스팅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게요. 얘네가 지금 수식하고 있는 구조네요. 왜냐면 스팅어 미사일이랑 미국이 안 붙거든요. 미국이 공급했다. 어디다가요? 탈레반 군에다가 공급했더라. 그리고 요 resisting이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이 탈레반 군을 수식해주면서 이들이 저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소비트 유니언의 1979년에 침략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여기까지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when 다음에 주어는 스팅어 미사일입니다. 이 스팅어 미사일 같은 경우가 동사가 여기 fell into로 연결되거든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얘네가 어디 손으로 넘어갔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또 나중에는 뭐 하더라? opposing. 이렇게 다시 한번 현재 분사 수식 받으면서 미국에 대항을 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구조였는데, when 나오는 완전, 아주 간단한 구조였는데, 그 안에서 수식 한번 들어가고, 현재 분사 들어가면서 문장이 엄청 복잡해졌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제는, 이 blow back 이라는 겁니다. blow가 때리는 거거든요. 타격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역타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unintended, 의도치 않았던 consequence,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supplied weapon, 공급된 무기가요. 근데 얘네가 뭐 하는 겁니까? being used, 사용되는데, against 하면 뭐에 반대해서거든요. 누구누구에 대항해서, 이 공급자에게 대항해서 이 무기가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랭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미국에서 무기를 공급해 줬어. 근데 그 무기가 오히려 미국에게 대항할 때 사용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 어법 문제니까 어법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영어 독해 연습의 문제들이 진짜 매콤합니다. 매콤 중에서도 그 매운맛이 꽤나 높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습 많이 하시면은 정말 정말 수능 영어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도 쉬운 게 없습니다. 어법도 그렇더라고요. 자, 시작하면서 the inability,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요? arms 하면은 이 arms가 무기죠. army 팔이라면은 S 붙여가지고요. 무기 arms로 쓰거든요. 무기 공급 업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 없느냐? 1번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겁니다. 수능 영어 기출 어법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기출 분석을 해보면은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또는 형용사적 용법 또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얘도 그래요. 얘가 지금 무슨 용법으로 쓰였느냐?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따져봤더니 저기 앞에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능력이 없는지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괜찮게 쓰였습니다. 무슨 능력 없어요? 통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용도를요? uses. 그리고 구조가 어렵죠. to which가 붙었습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붙어주면서 여기에는 용도가 들어가겠죠. 그들의 군사적인 장비가요, will be put까지가 수식이거든요. 원래 이 put이라는 동사

동사를 갖다가 put something to use 하면은 무언가를 어떤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들의 군사 장비, 그 이제 그들의 군사 장비가 사용되는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 용도를 통제를 못해.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이 그것은요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 inability의 동사는 is가 되면서 그거는 troubling 문제가 된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가 복잡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friends 이때 이제 친구라는 것은 우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우방은요 can become enemy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요 backfire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기를 공급해서 친구니까요, 우방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적이 되면 나를 공격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generating,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왓덩어리가 나오네요. 2번 우리 계속 나오죠. 중국집의 짜장면, 짬뽕처럼 왓은 계속 나옵니다. 왼쪽에 명사 없어야 되고요. 왓을 쓰고요. 불완전해야 되거든요. 왼쪽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generating은 지금 동사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명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CIA가요, 불러요. 뭐라 부릅니까? blowback. 역타격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렇게까지가 왓덩어리거든요. 오른쪽 문장은 불완전합니까? 네, 불완전합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죠. 2번은요, 왜 이게 왓에다가 밑줄 쳤는지 대번에 합니다. cal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얘 다음에는 무엇을 blowback이라고 부르다. 이렇게 되거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목적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왓이 맞다. 이렇게 되죠. CIA가 blowback, 역타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술하기 위해서입니다. What can happen? 일어날 수 있는 일. 뭐 했을 때? 그 외국의 활동들,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밀로. shipment, 운송, 수송하는 겁니다. 무기를요. 예,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용되는 겁니다. 뭐할 때요? Retaliation, 보복할 때요. Against the supplier, 그 공급업자에게 보복을 할 때에 사용될 수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CIA가 blowback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번에 what까지 봤고요. 그냥 갑니다. 자, 이제 사례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로 출발합니다. 미국은요, 이 정말 고통스러운 교훈을 갖다가 hard way, 정말 힘들게 배웠다라는 것은요, 뼈저리게 이제 이걸 어떤 교훈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The weapons 다음에 수식 들어갑니다. 미국이 공급을 했었잖아요. Ship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옮겨준 거죠. 배로 옮긴 겁니다. 어디다가요? 이라크에다가요. 뭐 했을 때요? 사담 후세인이 싸우고 있었죠? 이란이랑 1980년대 때요. 그랬을 때. 지금 구조가 과로 계속 나오죠. 이 복잡한 구조를 타고 3번에 뭐가 나옵니까? 수일치가 나오죠. 수일치는 주어랑 동사를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복잡한 문장 속에서 주어는 the weapons입니다. 이렇게는 수식하는 거고요. 미국이 이라크로 옮긴 거고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웬덩어리 나오면서 사담 후세인이 이란이랑 싸우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시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 동사 연결을 딱 해본다면은 were 괜찮나요? 네, 괜찮죠. 힘들게 찾았는데 이게 was냐 were이냐 싸움인데. 주어가 weapons이기 때문에 word도 괜찮습니다. 복수주어에 맞게 잘 썼고요. 이 나중에 사용됐습니다. 미국군에 반해가지고요. 언제요? 페르시아만 전쟁할 때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일어났습니다. 뭐 했을 때입니까? 우리 아까 봤던 거. 이 시딩어 미사일도요. 여기는 대정도가 생략이 되면서 미국이 공급을 했던 거죠. 누구한테? 탈레반 군에게요. 근데 그냥 탈레반군이 아니고 저 4번은 앞에 나오는 탈레반 forces를 갖다가 요 세력들을 갖다가 수식하고 있는 현재 분사 수식이거든요. ing 현재 분사는 잘 썼습니까? 과거분사 아닙니까? 네, ing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이 소비에트 유니언에게 이 세력에게 저항을 하던 저항을 하고 있었던 그 탈레반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4번이 현재 분사로서, 이제 분사로서 수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들이 지금 1979년 침략을 했단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을요. 여기까지가 지금 수식이거든요. 여기에 저항하고 있던 그 탈레반 군에게 미국이 공급했던 스팅어 미사일은 이게 왜 아까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어고요. 이게 어디 손으로 떨어졌습니까? Fell into hands. 어디 손으로 떨어졌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떨어졌고요. 이들이 나중에 뭐 했습니까?
나중에 opposing 대항을 했던 거죠. 미국이요. 그러면서 역시 미국이 공급했던 것이 다시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 아주 복잡한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5번이 되게 어려워요. 많은 친구들이 5번을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이거 뭔지는 제대로 복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5번에 it에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생각할 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단수 자리가 아니라 복수 자리라면 댐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명사는 제귀대명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어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itself로 써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에 해당을 하죠. 이렇게 되면 약간 허에 허를 찌르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정답처럼 생겼는데 it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수능 영어에 출제가 됐다면 이거는 허를 찌르는 푹 이렇게 찌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답처럼 안 생겼는데 답이다. 왜냐? 유사하게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사례 보겠습니다. 1982년이었습니다. 영국은 found를 오형식으로 쓴 겁니다. 이 it이 가리키는 게 뭐냐? 물론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요. 뭐 무난하게 과목적어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어인 영국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거든요.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입니다. 주어가 문장 안에서 목적으로 다시 한번 나올 때 같은 대상이란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쓰죠. itself를 씁니다. 이 영국이야, 영국. 영국이 알게 된 겁니다. 영국 자기들 자신이 지금 운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쉬핑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사적인 어떤 장비들을요, 아르헨티나로요. 근데 이게 단 8일 전이었어. 아르헨티나가요, 공격하기 8일 전입니다. 어디 공격했습니까? 영국이 통제하고 있는 영국령의 포클랜드 제도를 아르헨티나가 공격하기 8일 전에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은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목적으로 반복될 때 제기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서 5번이 정답. 자, 그러면서 1998년이었습니다. 미군의 그 기술인데요. 여기 수식입니다. 과거분사입니다. 중국에 팔렸던 그 미군의 기술인요. was exported, 수출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으로. 그러면서 분사구문 나오면서 가능하겠죠. 그들이 핵무기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더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끝이 났다. 근데 문제가 너무 좋죠. 이런 허이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은 연습이 됩니다. 뭐야, 네가 답이었어?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얘를 그냥 지울 수는 없잖아요. 너이 뭐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단수 복수냐? 아니면 제기대명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야만 한다. 다음 2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단어 체크, wholesaler, 도매업자라고 하죠. 그래서 local, 지역에 있는 도매업자. distribution, 이게 뜻이 많아요. 분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market, 시장에서는 유통이 되죠. 그래서 유통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통 채널, 유통 경로. manufacturer, 제조업자고요. car, 자동차 만드는 제조업자. bulk는, 우리 벌크로 구매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대량을 말합니다. buy in bulk. 이것이 대량으로. 왜 이제 아빠들, 엄마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러시면서도 많이 사면 싸거든요. 예, 그래서 buy in bulk.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 transport. 이거는 운송하는 겁니다. 그 참은, 이게 이제 경제 쪽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상품, 제품이 되죠. 상품을 운송하더라. 자, 핵심 문장입니다. instead of 한번 봐줄까요? 뭐뭐 대신에. 그 결과로 뭐뭐 대신에니까 아직 주어가 안 나왔죠. 뭐 대신에요? 접촉하는 겁니다. 연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산자들에게 연락하는 대신에 주어는 여기 있네요. 소매업자들은 오직 뭐만 하면 됩니까? 한 명의 도매업자에게만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나왔죠. 무난하게 부사적 용법 들어왔습니다. 투부정사 나오면은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뭘로 쓰였는지 아시면 되고요. 접근하기 위해서네요.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 하면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주제는 beneficial functions, 유익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wholesaler, 도매업자들이요. 어디서요? 유통 시스템에서요. 단어 체크해 주세요. 우리는 주제 추론 갈 겁니다. 주제는요, 초반을 잘 읽어야 됩니다. 딱한 세네 줄, 한두 문장 정도를 읽어주면서 거기에 묵직하게 나오는 반복적인 소재를 잡아내야 된다. 바로 나오거든요. wholesaler, 도매업자. 사실 제가 그 만두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식을 잘안 하는 편인데, 뭐 혼자 먹는다면 만둣국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만둣국이 계속 생각이 나요. 왕만둣국에 그 만두 한 두세 알밖에 없거든요. 왕만두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왕만두가 탁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글은 도매업자에 대한 글이 되는 겁니다. 도매업자는

조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acting as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들이 딱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요? 생산자와 소매업자들 사이에서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생산자와 소매업자 사이에 있는 도매업자 이야기인데요. This is reasonable.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뭐가요? 묻는 게. What the point?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Might be. 포인트가 뭘까요? 뭐에 대해서요? Having a wholesaler. 도매업자를 가지는 겁니다. Indeed, distribution channel 이런 거를 맥락 맞게 해석해야지. 분배 채널이라기보다는 유통의 채널인 거죠. 생산자에서 소매업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가는 그 유통의 채널에서 도매업자를 가지는 포인트가 뭐야? 물어봤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건데요. 맞아요. 도매업자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why the manufacturer? 자, 왜 이러지 않을까요? 제조업자가요. 아니 그냥 전달하면 되잖아요. 스포츠 제품입니까? 그거를 직접 누구한테다가 소매업자한테 전달하면 되잖아요. 도매업자를 끼지 않고요. 생산자가 바로 소매업자한테 이거 전달하면 되는 건데, 도매업자는 왜 필요하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이 글의 주제거든요. 바로 however 나오면서 직접 전달보다는 그러나 wholesaler 도매업자는요,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요? In helping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그 유통 채널에 있는 멤버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끝났죠. 이 글에서의 도매업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끝입니다. 도매업자는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서 바로 역할 첫 번째 거 first 하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익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도매업자들은요, 지금 벌써 반복을 한 다섯 번쯤 했죠? 도매업자들은 보통은요, 물건을 bulk로 산다, 대량으로 삽니다. 누구한테요? 제조업자들에게서요. 그러고 나서는 store, 단어 체크, 저장한다. 저장해줍니다. 그래가지고는요, retailer, 이 단어도 아셔야 되는 거죠. 소매업자가요, 준비가 되잖아요. order, 주문할 준비가 되잖아요. 몇몇 상품을. 그럼 도매업자가 transport, 운송해줍니다. 그게 지금 스포츠 분야라면은 스포츠 상품들을 갖다가 소매업자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거죠. 도매업자는요, 또한, 나면서 stock 하다. 이 단어도 아셔야 됩니다. 이 stock은 경제 쪽에서는요, 제품의 재고를 마련해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다양한 범위의 제품들입니다. Large range of goods. 다양한 범위의 제품들을 갖다가요.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자들로부터 이제 갖다가 재고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instead of, 뭐 대신에요? Having to contact. contact, 연락하다. 그 모든 생산자에게 연락해야만 하는 것 대신에요. 소매업자는 단지 누구랑만 연락하면 됩니까? 한 명의 도매업자랑만 연락하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to 부정사, 부사적용법. access는 접근하는 거고요. 그걸 얻는 거니까 뭐에 대한 접근이에요? 이 다양한 스포츠 제품들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한 명한테만 연락하면 된다. 그렇겠죠. 생산자가 되게 많아요. 제조업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야구 배트도 하나 필요하고 뭐 축구공도 하나 필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다 연락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간에 도매업자가 딱 있어 버리면은 이 사람한테만 딱한 명한테만 연락하면은 굉장히 편리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능에 출제되면 이 문제 다 맞출까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50만 명의 절반은 무조건 틀려요. 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소재에 대한 생각. 소재에 대한 생각. 소재에 대한 생각. 이렇게 2단계의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본문에서 나왔던 표현들에 끌릴 수밖에 없다. 항상 도매업자. 소재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움된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찾아볼게요. The problem. 문제가 있대. 벌써 이상하죠. 대량으로 퍼치싱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죠. 2번, the role of wholesalers. 도매업자들의 역할. 네, 괜찮습니다. 뭐에서요? 유통 과정에서요. 정확하죠. 역할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다면은 도움이 된다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3번, shift.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상하죠. shift 너무 중요한다는데 변화했다. 변화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무엇에서요? 이 현대시장에서 도매업자들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전혀 말하지 않았다. 벌써 틀렸거든요. strategy,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인데요? 소매업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유통 비용을
미니마이즈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틀렸죠. 지금 소매업자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5번, impact of wholesaler. 저 이거 답했다면 5번 정도가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도매업자들의 영향입니다. 무엇에 미치는 영향입니까? 제품 가격인데요. 그럴듯해 보이죠? 이거 본문 제대로 파악 안 하면 5번 답한단 말입니다. 가격에 도매업자가 영향을 주나요? 주겠지. 주겠죠. 중간에 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거는 상식이지. 본문에서는 단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매업자가 기능을 하더라, 유익한 기능 하더라, 역할이 있구나 하면서 2번 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요, 제목입니다. Categorize, 분류하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은 책을 분류하는 거. Interaction, 상호작용이네요. Social, 사회적인 상호작용. Investment, 투자. 그래서 foreign, 해외, 외국의 투자. Distinct, 구별되는 겁니다. 특이한 거거든요. Distinct feature, 구별되는 특이한 특징들. Irrational, 비합리적인 거. 그래서 fear, 두려움인데 근거가 없어. 비합리적인 두려움. 문장 보겠습니다. While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While은 두 가지잖아요, 해석이. 첫 번째는 뭐만의 동안에, 두 번째는 뭐만 반면인데, 수능 독해에서는 뭐만 하지만, 뭐만 반면, 이렇게 더 많이 쓰죠. 현실 검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동 발달 쪽에서 나오는 건데, 얘네가요, 뭐처럼 보입니까? 순전하게 인지적인 어떤 능력처럼 보이지만서도, while이 걸리면서 얘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 필요합니까? 투부정사 나왔죠? 수식해. 형용사 적용법. 이런 능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아에 대해서요, 감정적인 감각을 체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다시 한번 대세수식을 받으면서, 이거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과는 다른, 그런 자아에 대한 감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능력이 요구가 되더라.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그리고 대세 수식이 나오면서 문장이 길어진 구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while 하면서 뭐뭐 하지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제는요, role, 역할입니다. 무엇의 역할? 이게 핵심이에요.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몇번 나올 겁니다. 세 번, 네번 나올 겁니다. 그게 정답으로도 연결되거든요. 반복은 진짜 중요하다. 감정적 상호작용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역할이고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Developing, 발달시키는 겁니다. 현실 검증과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가지고요.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 맺고 이게 참 중요하대요.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발하면서 이제 묵직한 거 찾아야 되죠. Connecting ideas logically. 묵직하죠. 생각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Reality testing. 현실 검증이라고 우리말로 바꾸거든요. 현실 검증 몇번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아이들은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개월 정도가 되면은요, 커넥트 연결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경험을 갖다가 뭐랑 연결합니까? Those outside 밖에 있는 경험들과 연결하면서 이제는 categorize 뭐였습니까? 분류합니다. 뭐가 뭔지, 어느 것인지를 분류합니다. 주로는 어떤 분류입니까? 공상과 reality, 현실, versus가 그 유명한 vs죠. 이걸 구별한대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공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하겠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뭐,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립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막 공상, 자기의 공상, 우리 막 방에, 괴물이 산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공상이랑 현실이랑 구분이 잘안 되는 게 초기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뭐가 뭔지, 뭐가 현실이고 뭐가 나의 공상인지를 알게 되더라. 그런 발달 단계가 있는 거죠. 자, 그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I입니다. 그녀의 ongoing, 지속적인 emotional 나오죠. 정서적인 상호작용은요, 지지해줍니다. 어떤 능력? To form a category of reality, 현실의 카테고리를, 이 항목들을 형성하는 그 능력을 도와주더라. 아이가 공상과 현실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얘를 도와준다고요? 정서적인 상호작용이요. 자, 그러면서 왜 그랬습니까? 그것들은요, continuously 이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put on me, 나를 갖다가 접촉하게 하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요? 상호작용 통해서요. 누구랑 접촉합니까? 내가.

뭘 제공해요? Constant contact, 계속적인 접촉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External reality, outside oneself, 누구 자신의 밖에 있는 외부의 현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제공하더라. 그렇겠죠. 만약에 내가 완전히 막 동굴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동굴에서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닌 어떤 존재와의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는 공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존재와 다른 어떤 존재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뭘 접촉하게 되는 겁니까? 외부의 현실. 이게 외부의 현실이잖아요. 이 외부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는 아, 이거는 나, 저거는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상과 현실의 구별까지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투자는요,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가 뭐 하도록 합니까? recognize, 인식하게 합니다. 차이를요, 뭐와 뭐 사이의 차이입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fantasy와 공상들과 그리고 실제적인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 이게 현실 정도가 되겠죠. 자기의 공상과 현실, 이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현실은 많이 다를 거잖아요. 가령 내 생각에서는 배고파. 그럼 눈앞에 치킨이 쫙 깔리면 좋겠죠. 이거 공상이거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마 치킨 시켜줘. 조용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공상과 현실은 우리는 지금 뭐 당연히 이 단계를 지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구별을 잘 하지만 아이들은 구별을 못했지만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내 생각? 아, 현실은 다르구나. 이렇게요. 자, 뭐 하지만서도 while이 나왔습니다. 현실 검증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might appear 뭐처럼 보입니까? 순전하게 cognitive 인지적인 capacity 능력, 인지적인 능력 두 단어 모두 중요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아, 이거는 현실이다. 이거는 공상이다. 머리를 쓰는 것 같으니까 순전하게 이 인지 능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서도 뭘 요구합니까? 이런 능력 필요합니다. Organize, 체계화 시켜야 됩니다. 뭐를요? Emotional. 이게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감각, 이거를 체계화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감각은 달라요. Distinct from, 달라요. 뭐랑 달라요?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이랑 나는 좀 다르구나. 이 점점 이제 정서적으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거고. 아,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러한 현실 검증은요, critical foundation,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무엇에? 아, 이게 돼야 논리적인 사고도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 아니, 현실과 공상을 제대로 구별해야 논리적인 사고가 될 거잖아요. 공상에 빠져 있어 버리면은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라는 거고요. Without it,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facts are often used. 사실은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Irrational beliefs. 비합리적인 믿음을 지지하기 위해서 막 사실이 막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공상과 현실을 만약에 구별하는 능력을 제대로 발달을 못 시켰어. 그러면 이게 상상과 현실이 섞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말도 안 되는 공상을 지지하기 위해서 막 사실을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절대 사고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정상적으로 발달을 한다면은 이게 아이들의 정상 발달 단계거든요. 아이들은 상호작용하면서 타인과 접촉하면서 나의 공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때가 되면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쉬운 질문은 절대 아니거든요. 1번, rational thinking learned or inherited.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쓰인 소재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어렵다 보니까는 이런 말들이 되게 멋있죠. 합리적인 사고는 learned, 학습된 겁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한 걸 말하는 거고요. inherited는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유전이냐, 환경이냐. 뭐가? 합리적인 사고가 아무 상관없죠. 우리는 아이가 현실 검증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감정의 도움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현실 검증 통해서 공상과 현실을 구별하게 된다. 이 얘기 담아야 되거든요. 2번 갑니다. 상상력이 가득한 그 놀이는요, strengthen, 강화시키나요? 사회적인 이해를요?

imaginative play 누가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3번은요, fact over feelings. 감정보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over이라는 것은요, 뭐뭐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감정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겠죠? Don't let, 그렇게 하지 마. 감정이 너의 합리성을 cloud 뭡니까? 흐리게 만들지 마. 라고 해서 이거는 감정을 배제해 여기에 휘둘리지 마라는 소리잖아요. 너무 멋있지만 정답 전혀 아니죠. 4번은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다음, mimick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 싸움이죠. mimic이 뭡니까? 모방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모방은요, 초기에 사회적인 기술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방이 지금 초기에 사회적인 형성을, 사회적인 기술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있거든요. 자, 키워드 들어왔죠. emotion. 감정이야. 이 맥락에서 감정은 뭡니까? as, 뭐뭐로서. foundation, 토대가 됩니다. 무엇에? 현실 검증의 토대가 된다. 현실 검증의 토대가 된다. 그러면서 그게 돼야 logical thinking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검증과 논리적인 사고의 토대로서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는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현실 검증도 돼서 아 이거는 공상, 이거는 현실 알게 되고 그게 대한 논리적인 사고까지도 된다는 거고 그 기반이 뭐다? 정서적으로 조금 더 가면은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 정답은 5번. 4번 가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predisposed 되면은요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generically 비추면은요 유전적으로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demonstrator, 시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watch 하면은 그걸 보는 거죠. 시범자를 지켜봐. facilitation, 촉진. social, 사회적인 촉진. adaptive, 적응적인 거. adaptive behavior, 적응적인 행동. acquisition, 습득하는 겁니다. language acquisition 많이 쓰거든요. 언어 습득. 문장 되게 기네요. 저기를 쓸 때 막 끝으로 능력이고 수식 들어갔죠.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여기까지네요.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그 능력이 나도 니 버돌소네. 보이십니까? 실제로 굉장히 긴 문장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나도 니 버돌소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보통 나도 니 버돌소는요. 뒤에 나오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both A and B가 둘 다라면 나도 니 버돌소를 쓴 이유는 뒤에 나오는 것에 강조점을 포커스를 조금 더 두는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주제를 잘 잡을 수가 있다. 물론 어법 문제니까 우리가 내용 따라가면서 어법 위주로 갈게요. 주제는 adaptive benefits, 적응적인 이점이 있더라. 이 적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화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환경에 적응을 도와줘서 생존과 번식을 도모하는 건데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동물이 모방하는 게요. 동물들이 막 따라하는 거야. 누군가를. 누군가가 아니겠지. 다른 동물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need to understand this underlying mechanism. 그 근본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고 동물 모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동물 이야기 출발합니다. 어법이니까요. 어법 포인트 위주로 갈게요. 자, 처음에 procedures, 어떤 절차들이 최근에 발달이 됐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요 that은요. 지금 이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수식을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행사라고 하죠.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없거든요. 의미가 통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것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지금 최근에 개발됐느냐. 이 절차들은 separate, 분리하는 겁니다. 모방을 뭘로부터요?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어떤 영향으로, 영향과 그리고 어떤 social learning, 사회적인 학습, 이런 걸로부터 분리해내는 그런 절차들이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요, 지금 어떤 초기에, 그리고 초기의 연구들의 결과는 indicate,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보여줍니다. 이 침팬지에서부터 메추라기거든요. 밑에 나오죠. 거기 이르는 종들이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 실제로 이 문장은 첫 문장이 되게 긴데 엔드 기준으로 두 문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문장이 지금 엔드 기준으로 연결된 것이고 엔드 다음에 1번이 그 유명한 접속사죠. 접속사 that을 썼습니다. 특징은 왼쪽에는 명사가 없어야 되고요. that을 쓰고요. 완전한 문장을 쓰게 되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나오던 I know that, I believe that 할 때 그 that입니다. indicate은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명사 없고요. 오른쪽에 여기 제가 판단 구간 물결 처리해드릴게요. 침팬지에서 매출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들이 모방할 수 있다. 문장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요거는 접속사 대시 괜찮다. 1번은 합격. 그거를 보여주

주더래요. 자, 그런 발견들은요, should not be surprising.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사회적인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콤마 찍으면서 수식이거든요. 뭐든 아니든 그게 모방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절차들을 이용한 것이든지 간에 사회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종종 provide 제공하더라. 오, 이번도 포인트가 매콤해요. 동사에 s부터 있는 거에다가 지금 딱 이렇게 밑줄을 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느냐? 그리고 또 주어가 S 붙이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Because를 봐야 되거든요.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좀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어는 요거죠. 주어는 얘고 중간에 얘는 괜히 삽입돼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애고 동사가 얘거든요. 그럼 social learning에 대해서 provide 쓰면 되나요? 네, 괜찮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공을 해주더라. 얘가 제공해준대요. 더 많은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뭐보다는요, 유전적으로 이제 어떤 성향이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시행착오를 통한 그런 학습들보다는 모방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지켜보면서 모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모방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진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남는데,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남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모방합니다. 왜 모방하겠습니까? 도움 되니까요, 살아남는데. 자, 그래서 3번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다. 문제들이, 좋게 말하면은, 참 진짜 공들여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어렵다. 좀 어려워요. 얘가 지금 being이 있습니다. 2번, 3번이 가장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뭔가 보기를 많이 활용되고 정답도 많이 나오는데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동사 ing입니다. 생각할 게 되게 많기도 한데요. 얘는 지금 문장이 되게 복잡해요. 절차들인데요. 이게 동사처럼 딱 생겼죠. 구조만 보면은 진짜 내용 다 무시하고 구조만 보면은 동사 대시니까 대디아를 involved 했다.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속으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involved는 이렇게 해서 관련된 쓰는 과거분사거든요. involved 이렇게 씁니다. 원래 involved가 관련시키다라서 관련된 절차 이런 말할 때 involved를 써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고요. 이 대수는 뭐겠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수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절차입니까? 관련된 절차고요. 얘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동물들이 뭐 하도록 일치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누구한테다가요? 저기 시범 보여주는 demonstrator. 내가 이제 동물이 있다면은 데몬스트레이터가요. 뭔가 동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를 모방하겠지, 얘가. 그 시범 보여주는 그 아이의 동작과 자기들의 동작을 매치시키는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절차가 주어인데요. 동사가 여기에요, 지금. 그럼 끝났죠. 제일 유명한 포인트. 진짜 동사 자리입니다. 진짜 동사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1, 2위를 다투는 겁니다. 이 자리는 진짜 동사 자리고 ing 꼴은 대표적으로 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어가 possesses 복수기 때문에 3번 자리는 are이라고 하는 진짜 동사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구조 대박이죠. 여기서 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막 단어 뜻 모르고 이래 버리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동사입니다. 이 절차들은요, 되게 이해가 잘안 된다는 거야. 허무하게도 내용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거 동물들이요, 어떤 특정한 시범자의 동작을 따라해, 모방해. 근데 어떻게 따라할까? 뭐, 우리라면은 받아 적거나 뭐 영상 찍어서 공부하겠지만,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따라하는 거지? 그게 참 밝히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방은요, may involve,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뭘 포함할까요? 자, 동물이 모방하려면은 어느 정도 형태의 coordination, 조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시각적인, 감각 기반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양식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조정도 해야 될 거고요. 상대방의 perspective,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취해보기도 해야 될 거고, 그쵸? 그래, 모방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반응에 대한 촉진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야. 그러나, the role of such processes in opaque imitation. 밑에 나오죠. 불투명한 모방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은.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의 그런 절차들의 역할은요, 여전히 unknown이다. 비슷한 말 계속하죠. 이거 어떻게 동물들이 따라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당한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뭐하기 위한 건데요. 투부정사가 수식하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이 메커니즘인데 어떤 메커니즘? 이 모방에 관련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모방에 관련되고 포함되어

이어진 이 메커니즘을 더잘 이해하려는 타당한 전략은 이게 동사 파트입니다. 결정해야죠. 뭘 결정할까요? 필수적이고도 충분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이런 어떤 불투명한 모방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거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알아내야 되고요. 이땐 알아내다가 맞겠네요. 그러면서 이 to 부정사도 굉장히 어렵다. and 보이시죠? 4번 자리는 병렬 포인트 물어봅니다. 4번 병렬. 두 개가 지금 대등하게 연결된 겁니다. 투 부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죠. 얘랑 얘랑 병렬이죠. 으드비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탐구해야 됩니다. 이 동물들이 모방할 수 있는 행동들의 범위를 갖다가 explore 좀 탐구해야만 이 절차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4번은 병렬 포인트로서 투 부정사가 괜찮다. 제 끝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다른 이들로부터, 다른 개체로부터 배우는 그 능력인 나돈이가 나왔죠? 적응적이다. 적응적이다. 적응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데요?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무엇을? Acquisition of behavior. 이 행동의 습득을요. 그리고 5번은 형용사 덩어리거든요. 형용사 자리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요. 형용사는 뒤에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이런 식으로 이 형용사는 뒤에 친구들을 좀 끌고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중요한 그런 행동들의 습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더라. 형용사 수식, 명사 수식 괜찮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동물들을요 좀 자유롭게 합니다. 뭘부터? 시행착오의 그 학습으로부터요. 그러면서 참여하게 하도록 합니다. 어떤 혁신적인 변형을 좀할수 있도록 하더라. 그리고 이 변형은요, that may be adopted by others. 다른 개체들에 의해서 채택될 수도 있는 좀 혁신적인 뭔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하더라. 그래서 끝으로 이 지금 이 모방이 굉장히 진화적으로도 동물들에게 가치가 높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5번 가죠. indefinitely 하면은 무기한으로. 그래서 delayed 하면은 무기한으로 연기된 거. assimilate 좀 어렵죠. 근데 은근히 나와요. 동화되는 거죠. 동화하는 거. assimilate into society 사회에 동화가 되더라. incorporate 통합하는 거. incorporate changes 변화를 변경 상황을 통합하다. duplicate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design을 모방하더라. outcome 맨날 나오는 결과. 그래서 predict 그 결과를 predict 예측하더라. 핵심 문장입니다. because가 나왔죠. 이거 이제 은근히 어법에도 많이 활용되잖아요. 저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because 다음에 문장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동화된 기쁨이라 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용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객이 통합시켰습니다. things 다음에 지금 수식 들어갔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자기들을 갖다가 기쁘게 했던 걸 갖다가 자기들의 경험에 통합시켰다라는 겁니다. what is normal? 무엇에다가요? 정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 what is normal, 한 덩어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because 다음에 문장이 쭉 나오는 그런 구조. 주제는요, challenges,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challenge 뜻이 되게 많아요. 도전도 되고요. 어려움, 이의 제기하는 거, 뜻이 되게 많은데, 이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maintaining, 유지하는 겁니다. 고객의 기쁨을요. 왜 그러냐? rising expectation,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요. competition, imitation. 컴피티터 경쟁자가 이미테이션 모방을 하기 때문이더라. 자, 이거 얘기 되게 금방 이해됩니다. 우리는 무관한 문장으로 갈 겁니다. 주제를 잡아줄 거고요. 그거랑 관련 없는 거를 잡아낼 겁니다. 흐름이 아니라 주제로 접근하자. 스포츠 산업에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묵직한 게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 나와야 되니까. 이 기쁨이라는 그 느낌은요. Do not stay permanently with the customer. 영구적으로 고객이랑 머무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있습니다. 이 고객이 스포츠 산업의 이제 고객이라면은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겠죠. 근데 이 기쁨이 영구적으로 함께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They will not continue to feel. 자, 그 고객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신체적인 강렬함, 즐거움이었던 강렬함, 어떤 물리적인, 즐거움의 물리적인 강도를 느끼는 것을 계속하지 않을 거다. 이게 맞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막 신났다라던가, acceleration 비슷하죠. 막 신이 났어. 흥분됐어. 이런 것과 같은 즐거움의 물리적인 강도를 느끼는 것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그 고객들이 아마도 그 경험을 기억은 하겠지만서도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고객이기 때문에 금방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쫓아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피트니스 센터에 고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 뭐를요? delighted가 나오니까 1번 괜찮죠? 자, 1번 나오기 전에 이제 즐거운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즐거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뭐 했을 때? 이 사람이 지난번에요.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요. 자, 그런데요. 그랬다면은 그들의 expectation, 기대는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well above normal. 평균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만 읽어봐도 지금 이 고객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나오겠죠. 지난번에 딱이 수준에서 기뻤어요. 그러면은 기대치가 이번에는 높아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번에 this로 갑니다. 물론 1번은 답이 됐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1번은 또 게다가 대명사로 연결되니까 연결이 돼요. 이것은요, 이렇게 용어를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Assimilated delight, 동화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왜요? 고객은요, incorporated, 통합시켜버렸습니다. 뭐를 갖다가? 자기들을 갖다가 즐겁게 했던 그 지난번의 걔를 갖다가 어디다가 통합했습니까? 그들의 일반적인 거, 정상적인 거, 이 기대치에다가 통합시켜버려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은 고객의 기대치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다. 자, 그래서요. 이 고객을 이번에서 봤습니다. 이 고객은요, may even tell, 심지어는 남들에게 말해. 뭐에 대해서요? 이 서비스의 특징들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요, 또한 come to expect, 기대하게 됩니다.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그게 정상이다. 그게 노멀한 거다. 보통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야, 거기 대박 좋아! 이래버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요, 거긴 되게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아시죠? 기대치가 높으면은 그걸 만족시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어디 맛집이 되게 맛있대.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걸 만족시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3번이 이렇게 가거든요. 고객은 끌고 왔어. 근데 고객들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할 때요? Interpreting, 해석할 때요. 결과의 어떤 품질을요. 그럴 때, 그 고객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Rely on, 의존하는데요. 서비스 전달해줬던 측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친절한가? 아니면 얼마나 응답성이 빠른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높아진 기대 때문에 고객의 기쁨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고객만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worse로 연결했거든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3번이 빠져나간 자리에 앞에 이야기에서 worse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더안 좋은 거는요. 경쟁 조직들이 듣죠. 뭐에 대해서요? 야, 지금 이 제공되는 거. 야, 거기 지금 어디 서비스 되게 좋대. 그걸 듣게 되죠. 그러면 뭐 합니까? 그거를 그들 스스로 duplicate, 모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요, 이 물론, 뭘 의미하는 겁니까? There's nothing unique about the original service. 원래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독특한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시장에서는 많이 벌어지죠. 제가 특별한 거를 막 공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옆에서 다 따라해. 그러면은 그 고객의 역시 기쁨, 만족을 유지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결론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요. 스포츠 조직입니까? 그렇다면은요. 신중하게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뭐를요? 인지 아닌지인데요. Providing a delighting feature. 어떤 기쁨을 주는 특징들을 제공하는 그 비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이건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연결되죠.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운영하는 어떤 주체라면은 고객들에게 당연히 기쁨 줘야 돼. 근데 이거 끝도 없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 돈을 계속 써. 돈을 계속 써. 그것이 괜찮은지를 한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고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5번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글의 순서로 돌아와서요. Counter example, 발레입니다. 반대되는 사례요. Find a counter example, 발레를 찾더라. Exclude, 배제하고 빼버리는 거. Exclude the possibility, 그 가능성을 배제하더라. Institution, 기관, 제도, 뜻이 많죠. 여기서는 교육기관 됩니다. Educational, grant, 아셔야 됩니다. 이거 수여하고 주는 거거든요. So, degree 하면 학위를 수여하더라. Chop 하면 chop, chop, chop. 이렇게 써는 거요. 그래서 chop vegetables, 채소를 써는 거. 핵심 문장입니다. 요거는요, 쓱 가봤더니
대신 그냥 무난하게 수식하고 있죠. if로 출발해서 그 정의가 너무 넓으면 끊어지면서 주어, 발레는 이런 것이다. 대신 수식 들어가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그대로 끝까지 가네요. 얘네가 그 개념에는 속하지 않지만서도 정의에는 포함되는 그런 것이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 문제 굉장히 좋아요. 주제는 간단해요. 발레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뭐인지 아닌지요? 이 정의가 넓으냐, 좁으냐, 이거야. 우리는 정의 내린 걸 좋아합니다. 인간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정의 내린 걸 좋아하는데, 그게 넓으냐, 좁으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인 게요. 보통은 어떤 연결어나 대명사, 그 구조적인 단서만으로도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얘는 해석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 주어진 글. We can tell.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정의라는 것이요. 너무 넓은가 아니면 너무 좁은가 그 여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찾아봐. 뭐를? 발레를 찾아봐요. 키워드는 이 정의와 발레의 관계인데요. 발레라는 건 뭡니까? 특정한 어떤 사례가 되는 겁니다. 얘네가 증명해 주는 거죠. 정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요. 만약에 정의가 너무 좁아. 그러면은 발레는요. 이런 겁니다. 이 발레라는 것은 속해요. 그 개념에는 속하지만서도 배제되는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요. 자, 여기 표시해 놨죠. 정의가 굉장히 좁은 사례가 지금 narrow한 사례가요. 주어진 박스의 마지막 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ABC를 보는 겁니다. A번의 this definition 이거 틀렸죠. 왜요? 대명사가 있는데요. 정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정의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정의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했지, 특정 definition이 나온 적이 없다. A번은 탈락.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요. 이 문제는 다분히, 당연히 의도적인 겁니다. 시작할 때요. B번에 새들은 발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리가 두 개인 동물이다라는 정의의 발레다. 얘는 무신론자들은 발레다. 무엇의 발레이냐? 인간은 종교를 가지는 그런 어떤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발레래요. 대박이죠. 두 개가 구조가 똑같아. 연결어, 대명사, 조건 다 똑같습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이두개 중에서 정의가 너무 좁기 때문에 주어진 박스의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의가 너무 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개념은 맞지만 정의에 의해서 배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개념에는 그 얘기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쫓아가 봐야 되거든요. 요거요. 너무 좁은 정의의 예시가 여기에 딱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번으로 먼저 갑니다.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닌 게 무신론자들 얘기 풀어볼게요. 발레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인간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종교가 있는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인간은 종교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무신론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종교 없는데도 인간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을 종교를 가진 동물이라고 정의 내린 거는 너무 좁은 게 맞잖아요.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박스 글의 뒤에 것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의가 너무 좁을 때는요. 발레는 뭡니까? 이 개념에는 속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속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의에 의해서 배제가 되더라. 정의는 뭡니까? 인간은 종교를 가져야 된대. 근데 그 무신론자라는 발레는 인간이기는 한데 종교는 안 가졌으니까 이제 이게 이 발레를 통해서 야, 이렇게 정의 내린 건 너무 좁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 풀렸어요. 자, 그러나 만약에 정의가 너무 넓어요. 이제 반대 사례 가는 겁니다. 정의가 너무 넓은 거야. 그럼 발레는 뭡니까? 똑같은 구조죠. 얘네가 개념에는 속하지 않지만서도 정의에는 또 포함되는 앞선 박스의 구간은 반대 사례가 발생하고요. 이제 새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처음 보면 되게 낯설고 어렵지만 이해를 한 번만 하면은 뭐 누구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는요, 반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뭔데요? 인간을 갖다가 두발 달린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 두 발이면, 다리가 두 개면은 인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정의가 너무 넓은 겁니다. 인간이 여기까지라면은, 아니, 여기 새가 있잖아요. 새도 다리가 두 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를 통해서 어떤 걸알 수가 있죠? 새는 정의에는 맞아. 근데 개념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건 뭐다? 이 정의가 너무 넓다. 너무 넓어. 너무 브로드하다. 라는 사례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정의 어때요? 대학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대학은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다. 라고 정의를 딱 내렸죠. 발레는 뭡니까?

이 발레사리는 로스쿨 되는 겁니다. 로스쿨은요,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은 맞아요. 하지만 대학은 아니죠. 똑같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 정의는 좁았다, 넓었다? 너무 넓었죠. 너무 넓었어. 너무 넓게 학위 주면은 다 대학이다 이래버리면은 대학을 제외하고도 학위를 수여하는 다른 곳들이 있다면은 이게 대학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this definition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방금 말했던 대학은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이다라고 했던 그 정의가 되는 거죠. 그 칼리지 정의는요,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넓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또 다른 사례, 담배는 She chopped tobacco rolled in white paper. 담배라는 것은요, 착착착착 쏜 담배들의 잎을 갖다가 하얀 종이에 싼 거다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갈색 종이에 싼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또 발레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counter examples, 발레가 되는 겁니다. Proving, 뭘 증명해 주는 거죠? 이 정의라는 것이 does not include enough, 충분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다? 또 너무 좁은 것의 사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어때요? 이게 처음 보면은 정신이 없어.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정타는 뭐였습니까? 시작하는 지점에서 헷갈렸던 거는 B번과 C번이었죠. B번과 C번이 딱 봤을 때 첫 문장이 이건 의도적이에요. 구조가 똑같아. 근데 내용을 따졌어야만 했던 겁니다. 정의를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 사례를 우리가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사례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좁아지면서 끝났던 그 정도의 구조였거든요. 정말 좋은 문제다. 정답은 CBA로 나가주는 5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참 여러분에게 연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뭐 연결사라든가 대명사 때문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확실하게 걷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보기가 이거는 되게 괜찮은데 둘 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해석까지를 해야 되는 문제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연습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고 복습하실 때는요. 명확하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애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네.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드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단어 싸움이죠. 단어 복습 들어갑니다. 오늘의 수강후기 퀴즈 드릴 겁니다. 요거 정답을 갖다가 수강후기 지금도 잘 올려주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올리다 보면은 단어 기억나거든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정답을 맞추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요. 또 끝까지 같이 가야죠. 수능 날까지 매일매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거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문제 풀고 만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요한중입니다. 32번째 시간이고요. 네, 계속 사람의 유전, 그 유전병입니다. 아직 유전병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음 시간쯤에 이제 유전병 문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사람의 유전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 형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형 그리고 배열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이에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그랬어요. 한 쌍의 대립유전자. ABD, 복대립유전. 표현형 네 가지니까 불완전성이 섞여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전장이 AA인 사람과 AB인 사람이 표현형이 같다 그랬으니까 A가 B에 대해서 무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유전장이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자, 됐고. 유전장이 AB인 아버지와 BD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이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과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걸 우리가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그렇죠? 네, 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된다. 일단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AB와 BD, AB와 BD 요거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AB, AD, 그 다음에 BB, 그 다음에

B, D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4분의 1이 나와야 돼. 4분의 1. 이게 이제 아빠, 이게 부, 이게 모. 요 확률도 4분의 1, 요 확률도 4분의 1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우열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D와 A 사이가 DD와 AD가 다르다고 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같은 표현형은 A 표현형이겠죠? 얘 같은 표현형은 네, 이러한 별도의 표현형. 얘 같은 표현형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얘 같은 표현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 표현형은 뭐란 얘기죠? 얘가 이러한 표현형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얘는 어떤 표현형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형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 되고요. D라고 하는 것이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요 문장을 가지고 유전장이 요런 사람과 요런 사람이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끌어와야 이제 이 문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BD. BD인 아빠와 AD인 엄마 사이의 표현형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어요. 정리하시면 A, B, BD, 그다음 뭐 AD, DD 나왔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A 표현형, 얘 같은 경우는 D 표현형, 얘 같은 경우에는 자, AD, 얘 같은 경우는 D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현형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네, 세 가지 표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대립 유전 맞습니까? 네, 이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A는 D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까? 자, A가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얘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표현형? A 표현형. 얘는 무슨 표현형? D 표현형. 가능하죠? 이걸 이렇게 놓고 정리했을 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4분의 1, 4분의 1 조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는 3이다. 확인했죠?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1번 가볼게요. 자, 이건 좀 문장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가는 대립유전자 AA에 의해서, 나는 B에 의해서, 다는 D에 의해서, 라는 E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완전 우성입니다. A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우성을 다 줬다. 조금 특이하죠, 그죠? 가라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고, 네, 두 개의 상염색체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가다의 유전자는 라의 유전자와 다른 염색체 있다. 그러니까 가에서 다까지는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연관 1독립이네요. 가라의 표현형이 모두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 모두 우성? 그럼 대문자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E.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태어날 때 가라의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16분의 3을 맞춰주십시다. 얼마야?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확률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가 있을 것이고 Q가 있을 것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요 확률을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 네, 일단 좀 쉬운 게 요쪽을 독립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이니까. 얘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 얼마예요? 4분의 3이다 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만 확인하시면 돼? 4분의 1의 확률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게 있는 것이고 여기도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그지? 둘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4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이 맞춰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성 표현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그림을 조합해주면 될까요? 4분의 1의 확률로. 요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거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이제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그냥 대문자만 그려도 되겠지. 그지? 요렇게 만나면 라지 A, 라지 B, 요게 안 되지. 그지? 요렇게 만나면 라지 A 되고 이게 안 되지. 그지? 요렇게 만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되죠? 이렇게 만나면 라지 A가 없지. 그럼 4분의 1 확률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가라 중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형을 하나 갖고 여기서 이형을 하나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두 가지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형을 두 가지 갖고 어차피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 이런 조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형을 하나 갖는 거. 자, 무슨 얘기냐? 얘랑 얘랑 만나보세요. 그러면 동형, 이형, 동형 되는 거잖아. 그지? 이형 하나잖아. 갖는 거. 그지? 이렇게 만나볼까요? 이형, 동형, 이형. 그지? 이형이 몇 개야? 두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 해볼까요? 이형, 동형, 이형. 두개 나왔잖아. 안 되지. 동형, 이형, 동형. 되죠? 1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 그죠? 여기서도 얘랑 얘랑 만났을 때, 이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라지 스몰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2분의 1. 그 얼마야? 4분의 1이죠. 됐고. 여기서 이형이 두개 나올 확률. 이형이 두개 나올 확률. 자, 했는데. 하나.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안 되죠? 네, 여기. 자, 이형 두개 나올 확률 몇 가지예요? 이형이 두개 나올 확률. 자, 확인하시면 이형 두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모두니까 1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이죠. 더해주시면 4분의 3이다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좀 독특했죠. 뭐, 아니, 독특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 조금 결이 다른 게, 얘도 우성 형질이야, 얘도 우성 형질이야. 그지? 그럼 얘도 대문자 ABC, ABD, ABD를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 둘이가 만나서 4분의 1. A도 우성 대문자 있고, B도 대문자 있고, D도 대문자 있을 확률. 이게 4분의 1로 맞춰지려면 어떻게 이제 염색체에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됐고요. 그다음 132번 가겠습니다. 기역 디귿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륙체에 있습니다. 기역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됩니다. 복대립 유전이죠. ABD. 표현형 네 가지입니다. 불완전성 있다는 얘기고. 유전장이 AD인 사람과 AA인 사람 표현형 같다. 자, 우회광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전장 BD인 사람과 BB인 사람 표현형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B 표현형, 네, 그 다음에 A 표현형, B 표현형, D 표현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대립 유전자 2와 이스타에 결정되는데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이 달라서 표현형 세 가지. 불완전성 이런 얘기고. 디귿은 F와 F스타인데 F는 F스타에서 완전성. 여긴 두 가지 표현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요 조건에 맞춰서 요게 나오는지 최대 12가지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1과 2를 해보시고, 1과 3을 해보시고, 2와 3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좀 해보시면, 1과 2부터 한번 해볼게요. A, B, E, F, F스타. 이제 하나의 예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뭐구나, 이게 뭐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것만 좀 잡으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확정할 수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좋아요. A, B 빼고, 요거 빼고, E 보고, 예, 그 다음에 F 보고, 이건 확정할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2, 2하고 2-2이니까 다시라고 할게, 스타를. 그럼 얘는 요런 표현형 하나밖에 안 나오지,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얘 해보면은 F밖에 안 나오지, F밖에. 어차피 F가 완전성이니까. F-1만 있더라도 어차피 F가 나오니까. 얘도 표현형이 한 가지예요. 얘도 한 가지.
7 곱하기 1, 여기가 몇 가지 나와야 돼? 12이 나와야 되는 거야,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 개가 곱해져 가지고 이제 1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3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긴 하겠지.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해봤을 때 뭐하고 뭐를 좀 해보셔야 되냐면 1과 4를 좀 보시면 얘가 BD 2-F-F-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2가 있고 2-2-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F-F-가 있고요. F-F-가 있으니까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면 되는 거야? 12가지 나오려면 3이 나와버리면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만나서. 얘하고 얘가 만나서 해보면 되는 거야. AB 나오고요. AD 나오고요. BB 나오고요. BD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일단 요거 적용해보자. A가 D에서 완전성입니다. 요거 A 표현형. 그지? 요건 B겠지. 동형이니까. 얘도 B입니다. 그럼 두 가지잖아. 그지? 얘네들은 불완전. 요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표현형.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A의 기억부터 디귿의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1. 자, A, B부터 볼까요? A, B. 얼마야? 4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2, 2. 요거 2, 2. 요거는 유전장이 꼭 2여야 되는 거지, 그지? 얘와 얘 사이에서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가 있으니까 얘랑 만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 2분의 1 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F'인데 어차피 F가 완전성이니까 F표현형 나온다는 얘기죠. 자, F표현형 나오는 거 역시 2분의 1. 그래서 16분의 1 여러분들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133번 가겠습니다.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개 상륙체에 있습니다. 가는 대리분자 A와 나는 대리분자 B와 다는 D에 있습니다. 각각 완전성입니다. 가다는 모두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부터 다는 모두 열성 형질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열성 형질입니다. 열성 형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유전장에서 BD, 자, BD, small d 유무를 나타낸 것입니다. 했고, 더한 갑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더 이따 보시고, 요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두 문장 가지고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을 조금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P 같은 경우는 B가 없습니다. B가 없다는 얘기는 small b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유전이니까. 네, 스몰 B 있다는 얘기고, 라지 D 없습니다. 스몰 D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할 수 있겠고, 얘는 모르지만 D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P와 Q 사이에서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자손에 라지 D 스몰 D 나오겠죠. 얘도 라지 D 스몰 D 있다. 라지 스몰 D 있다. 얘도 라지 D 스몰 D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라지 라지 B 라지 D 합이 1이니까 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대문자 없는 녀석이겠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런 자손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요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요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요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몰라, 아직.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이용하셔야 돼. 가와 나중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한 형질에 대해서만 같다. 이거 다르지, 그지? 얘가 같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같거나 얘가 같다. 요런 조건을 맞춰주면 되는 거야. A가 같거나, 유전장이 B가 같거나. 됐고. 그 다음에 자녀 2와 3은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어요. 가와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요, 이제 표현형은 뭐, 요런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문자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쵸?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3번이 될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거겠지, 그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요런 거. 그렇죠. 요게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요것도 대문자 두 개. 요것도 대문자 두 개. 요걸 한번 해보시고, 요걸 한번 해보시고, 모순이 없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요거 한번 볼게.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하자. 얘가. 됐어?

얘가 3이 3 지금 3한 거야. 대부터 두 개.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가하고 다의 표현이 같대. 2하고 3이. 표현이 같으려면 이게 이제 3이니까 2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3개 있어야 돼. 대문자가 3개 있어야 돼. 어떻게 있으면 될까? 이렇게. 이렇게 있어버리면 A 표현형에 small b 표현형에 large d 표현형으로 표현이 같다 이런 얘기야. 될까? 자, 그러면 요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요런 애들이 나오려면 전부 다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아, small b, small b 나와야 되니까. 됐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PQ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 P와 Q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한 형질에 대해서. 근데 얘가 지금 한 형질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미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래도 어차피 스몰 비 스몰 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는 같게 맞춰주면 뭐 지금까지는 모순이 없어요. 됐죠? P와 Q는 나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나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네, 틀렸죠. 나의 유전장 서로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 2의 가다에 대한 유전자형. 요게 2야. 요게 3이야. 가다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오케이. 맞죠. 그 다음 디귿번.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서, PQ 사이에서,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3은 뭐야? 요거, 요거. 요게 3이야. 그러니까 large A, small a. A 표현형. 어차피 구성이니까. A 표현형. 그다음 스몰 b 표현형, 대문자 a 표현형, 그다음에 라지 a 표현형, 스몰 b 표현형, 라지 d 표현형. 요거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a가 나올 확률이니까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지? 그다음에 스몰 b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그지? 8분의 3이네. 그다음에 요거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지. 1이지. 예, 곱하시면 8분의 3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그것이 이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4번 가겠습니다. 가는 세상의 대립전자 A, B, D에 결정됩니다. 가의 표현형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전자 수 결정됩니다라고 했고요. 다인자 유전, 그죠? 이 대립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이 다릅니다. 많이 했던 거고요, 그죠? 나는 한쌍 대립전자 결정되고 대립전자 EFG 복대립유전입니다. 우연계가 분명하다고 돼 있어요. 나의 유전장이 FF인 사람과 FG인 사람은 나의 표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가 G에 대하여 우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겠죠? 네. 기억과 니은 일부 염색체 유전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 니은 사이에 A가 태어날 때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기억과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 대문자 세 개에 여기 보면 G2. 요거와 같을 확률이 3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문제는 표를 그리시는 겁니다. 앞서도 많이 했지만, 먼저 단일인자 유전부터 보시는 거예요. 요거, 요거. 얘네들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 GGN은 대문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대문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시면 되는 거야. 얘네들에서 대문자 수가 몇개 나오는지 요걸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문자 수가 최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GG 봤죠? 그 다음 GF 보겠습니다. G랑 F를 보란 얘기야. 자, G랑 F 보시면은 역시 대문자 하나죠. 아까 두 개였고 하나였고. 여기 똑같고,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보자. E랑 G 보자. E랑 G. EG 보겠습니다. EG. 이지도 대문자 하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EF. EF 대문자 없다. 대문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2분의 3, GE. 자, G 어디

있어요. G2 여기 있죠, 여기. 네, G2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문자가 세 개란 얘기는 요거 하나고, 요거 두개더 하니까 요거란 얘기죠, 요거. 요거. 요게 이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 좀 해주시면, 4분의 1이죠, 요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여기 8분의 3. 계산이 얼마가 나와야 돼? 32분의 3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나오나 봅시다. 32분의 3. 이거 값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F와 G를 보시면 얘가 이제 F 표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F가 G에 대하여, E가 G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우열관계를 여러분이 우열관계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E 표현형, 얘 같은 경우에는 G 표현형.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E 표현형이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이게 이제 F 표현이 돼야 되니까 결국 F, E, G 이런 순서로 우리가 우열관계를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시면 A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니은과 같은 확률. 니은은 몇 개,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치? 대문자 네 개에 GF인데 F가 우성이니까 F 표현인 거야. F 표현형. F 표현형. 네 개에 있는 게 여기 네 개. 그치? 네 개지. 하나, 세개 더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 요거. 요쪽 네 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럼 정리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8분의 3. 그지? 또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32분의 3. 32분의 1. 32분의 4. 얼마? 8분의 1이다. 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135번 가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전자 D와 E에 결정됩니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이것도 뭐, 세 쌍이든 두 쌍이든 다인자 유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대립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남자 PH세포와 여자 Q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억을 E와 스몰 E를 놓고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되는 거야. 한번 E를 넣어보시고, 라지 E를 넣어보시고, 스몰 E를 넣어보시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둘다 해볼게요. 먼저 스몰 E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이 스몰이다. 여기다가 이제 스몰 E를 넣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PQ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 PQ를 정리하면 이쪽에 P 정리하시고 이쪽에 Q 한번 정리해보자.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대문자 수가 최대 몇 개야? 두개올수 있겠지, 두 개. 두 개. 하나도 안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올수 있는 거니까. 0개, 1개, 2개. 이렇게 올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무조건 대문자 몇 개? 1개 올수 있는 거지. 두개올수 있나? 안 되지. 대문자 하나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때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대문자가 몇 개야? 두 개야. 대문자 두 개? 요거죠. 대문자 두 개. 그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이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돼? 4분의 1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2분의 1이니까 모순이지. 아니란 얘기야. 다시 그려볼게. 두 번째는 이제 기역이 라지이라고 해볼게. 라지. 자, 라지. 여기를 라지이라고 놓자. 여기를 라지이라고 여러분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올수 있는 대문자의 수, 최소 하나, 최대 두 개지. 그지? 예, 여기서 올수 있는 대문자의 수, 최대 하나, 최대 두 개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대문자가 두 개야. 대문자가 두 개니까 여기가 두 개죠. 자, 다른 데 되는 데 없지?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1 확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확정이 뭐다? 라지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역번부터 볼까요? 가는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그렇죠. 네, 두 쌍. 두 번째, 기역은 라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6번 가볼게요. 네, 136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 일치 여부를 안 줬습니다. 얘가 이제 얘하고 얘는 표현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얘하고 얘는 이제 표현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얘하고 얘가 표현형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 얘가 얘에 대해서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얘하고 얘가 우리 관계가 불분명한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쵸? 만약에 이제 얘가 얘에 대해서 완전 오성이라면 얘는 라지의 표현형. 얘도 라지의 표현형이니까 표현형 일치하는 거지. 동그라미겠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랑 요거랑은 표현형이 다르니까 X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아. 마찬가지로 이제 B가 스몰 B에 대해서 완전 오성일 수도 있고 얘하고 얘가 이제 불완전 오성일 수도 있다. 요런 계열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또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요 그림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면 글의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그림은 이제 요것만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셔야 됩니다. 디귿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면서 대립유전자는 DF다. 디귿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대립유전인가 보세요. 복대립유전인가 봐. 그지? 됐고. 그 다음에 디귿의 표현형이 네 가지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하나 이제 불완전 오성이 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D2하고 E가 표현이 같다고 했으니까 뭐 요거는 하나 확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F인 사람과 FF인 사람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P죠? 네, 이건 이제 여자 P의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남자 Q는 안 줬고요. 여자 P에 대한 그림을 줬고. 기억부터 디귿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이쪽에 좀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P를 한번 그려볼게요. DF.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따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됐죠? Q가 있을 텐데, 얘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Q와 기역부터 디귿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같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건가? 일단은 뭐 한번 이렇게 놔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아직 몰라요. 얘가 이제 완전 우성인지 불완전 우성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불완전 우성이라면 라지 스몰 A겠죠, 그죠? 표현이 같다 그랬으니까. 불완전 우성이라면 라지 B 스몰 B겠죠. 그죠? 완전 우성이라면 이게 라지 A도 괜찮고, 라지 스몰 A도 괜찮고, 상관없죠? 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현형이 F 표현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FF가 오거나, 그죠? 또는 뭐 FD가 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이제 그림으로 가셔야 되는데, PQ 그림으로 가셔야 되는데, 좀 독립되어 있는 것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독립되어 있는 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이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좀 따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 조건에 마지막 줄에, 요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표현형 중한 가지만 부모와 같을 확률. 자, 한 가지만.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8분의 3인데, 요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두 가지가 다를 확률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가 같을 확률을 두 가지가 다를 확률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B부터 좀 해볼게요. B부터. 얘가 이렇게 한번 일단 있다고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얘하고 얘가 불완전 우성이다. 이런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불완전 우성이다라는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를 조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여러분들 이거 같은 거죠. 그죠? 다른 거는 얘하고 얘가 다른 거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8분의 3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 곱해주면 될까요? 네, 4분의 3이 곱해지면 8분의 3 확률이 나오겠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조합을 해보시는데 그 조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이제 FFFD, 요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가 F고, 여기가 D를 한번 써 볼게요. F와 D를 써 보고, 여기는 역시 요런 식으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와 스몰 A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AA, DF, A, 스몰 A, DD, 그 다음에 A, 스몰 A, FF, A, 스몰 A, 스몰 A, 뭐 FD, DF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표현형이 이제 같다라는 걸 조건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면, 자, 얘는 다른 거죠? 얘가 불완전 음성이니까. 라지 스몰 a만 같은 표현이니까 표현이 다르죠, 그죠? 얘는 표현형 같죠, 그죠? F 표현형, F 표현형. F가 음성이니까, 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 같죠? 얘는 D 표현형이니까 안 되죠. 얘 같죠? 얘 F 표현형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얘, 안 되죠? 얘 F 표현형 같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건 뭐냐면 지금 다를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가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가지가 달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가 다를 조건을 찾으면 되겠지. 그지? 한 가지가 달라. 한 가지가 달라. 한 가지가 달라.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몇개 중에 몇 개? 네개 중에 세 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두 개가 다를 조건. 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가 얘랑 다를 조건 2분의 1, 얘가 한 가지가 다를 조건 4분의 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서 불완전 음성이냐 이것도 해봐야 되겠죠. 요것도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나오는 거, 여기에서 모순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예, 선생님이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못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써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다. 물론 실전 문제에서는 거기까지 해볼 수가 없겠지만. 알겠죠? 네, 그럼 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번. 니은의 표현형은 라지비 라지비인 사람과 라지비 스몰비인 사람이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런 얘기죠. 요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네. 그 다음, 니은번. Q에서 A,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게 Q인데요. 네. A, B, D. 요게 지금 따로 있죠, 그죠? 네,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 D급번.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2가지입니다. 그랬는데, 표현형 4가지 나왔고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가지. 불완전 음성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 나오죠, 그죠? 이건 같은 표현형이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12가지. 네,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되겠네요. 자, 137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 자, A, B, D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이 봤던 이제 다인자 유전이죠.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 나와 있어요. 가는 됐고. 나는 이제, 예, 유전장 다른 표현 다르다 했으니까 표현 세 가지. 그죠? 유전장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많이 했었죠. 나는 가와 서로 다른 거에 있다라고 했어요. PQ의 가의 표현형이 같다 그랬으니까 P와 Q의 대문자 수는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유전장이 서로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결국은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푸는 겁니다. P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다. P 그려주고 Q 그려주는데 P의 이제 가와 나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요거다. 라는 건데, 그럼 얘네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힌트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쨌든 요런 애들이 양쪽에 있을 것이다. 그지? 요런 애들이 양쪽에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저러한 자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확률과 여기서의 확률을 더 곱했을 때 P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쉽게 보이는 것부터 해봅시다. 요거 연관되어 있는 것보다 요것부터 먼저 좀 해보시면 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제 라지, 라지고 얘가 이렇게 돼버려도 얘네들의 유전자형은 다르니까 요 조건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 라지, 라지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얘와 얘 사이에서는 2분의 1의 확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랑 곱해서 16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얘의 확률이 8분의 3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죠. 8분의 3.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보지 않았던 확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 이제 이게 될까? 보통 우리가 항상 3개 기준으로 많이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는 상관없어요. 이게 뭐 A가 됐든 B가 됐든 D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대문자가 4개. 대문자가 4개. 대문자가 4개인 경우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정리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최소 하나죠. 그죠? 최소 하나, 두 개, 최대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문자가 네 개. 그죠? 네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네 개죠. 여기 네 개. 그다음 여기 네 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확률을 여러분이 이제 8분의 3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4분의 1. 얘가 4분의 1. 그쵸? 네, 여기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1. 얘도 2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네,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16분의 4잖아요. 16분의 6이니까 네, 약분하면 이제 8분의 3이다 라는 확률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문자가 4개인 경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8분의 3이 있구나 라는 걸 하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겠죠? 예, 최대 이제 대문자 하나부터 시작해서 6개까지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대문자 수가 이게 2잖아, 2. 그지? 그럼 2부터 해가지고 6까지니까 2, 3, 4, 5, 6, 5가지. 여기서 5가지. 그죠? 여기서 5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죠? 네, 두 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열 가지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37번은 4번을 여러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38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식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입니다. A, B, D 나와 있어요. A와 B가 7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A와 B는 7번에 연관되어 있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전자수에 결정된다 그랬고요. 여기까지 이제 뭐 했던 거에 넘어갑시다.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자, 서로 같다라고 그랬어요. 대문자 수가 같구나. P와 Q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네, 최대 5가지다라고 했어요. A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다. 확률 8분의 3. 이것도 A 유전장이 요거 나온다는 얘기죠. 요런 애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줘봐야 되겠죠? 이쪽에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쪽에 요런 게 있으면 이쪽에 요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야 이제 요런 게 나오니까. 얘네들은 이제 7번에 있고, 얘는 이제 다른 염색체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확률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8분의 1의 확률이라든지, 8분의 3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은 이렇게 2형 접합으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주시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여기서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대문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이쪽도 대문자가 세 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에 대한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표를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수는 최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얘가 있는 거니까 최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까지. 세 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대문자 최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현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 다음에 6. 1, 2, 3, 4, 5, 6. 1, 2, 3, 4, 5, 6.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 여기 2잖아, 2. 2, 3, 4, 5, 6. 다섯 가지. 여기 표현형 다섯 가지. 무조건 이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대문자 몇 가지니? 하나, 둘, 셋, 네 개죠. 대문자 네개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네 개죠. 이게 네 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개죠. 우리 아까 한번 했었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했을 때 얼마나 나왔어요? 8분의 3 나왔죠. 그렇죠? 네, 여기 8분의 3 확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배열을 앞서 문제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요 배열이 이제 앞서 문제에서 한번 연습했기 때문에 요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보는 문제였으면 좀 힘든데 우리가 앞서 한번 봤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 가의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이니까 대문자 몇 개? 대문자 3개인 확률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문자 3개 한번 볼까요? 요거 3개죠. 그다음 요거 3개. 이렇게만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 그럼 확률이 여기가 이제 4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죠. 요건 8분의 1이고, 그다음 여기가 2분의 1, 여기 4분의 1. 그럼 또 뭐예요? 네, 8분의 1이죠. 계산하시면 우리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 모양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요 모양 말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과 해보면 가능한 모양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요런 그림도 한번 그려서 연습해 보세요. A, B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독립되어 있는 거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차피 대문자가 지금 3개잖아. 대문자 4개로 지금 표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순 없이 확인했는데, 대문자 3개짜리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조건 같은 것들은 만족하는데, 한번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네, 표로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0, 1, 2, 3이죠. 그죠? 0, 1, 2, 3. 이렇게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는 하나하고 두 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니까 대문자 세 개잖아요. 그럼 대문자 세개 나오는 게 얘가 세 개죠. 그 다음에 얘가 세 개. 됐죠? 얘는 8분의 3이거든요. 여기도 8분의 3이에요. 여기는 이제 2분의 1씩이고요. 그러니까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더했을 때 8분의 3의 확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순을 여러분들이 하나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거 하나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은 얘는 가는 상용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점이 결정된다 그랬고, 우형의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 표현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유전장이 B씨인 아버지와 A빈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될수 있는 게 얘와 얘 사이에서 한번 만들어지는 조합을 보시면 AB, BB, 그다음에 AC, BC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C는 두 개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럼 결국 4분의 3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여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4분의 3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A, B, BC. 자, 요 조건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요거 A 표현형이고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무슨 표현형? 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B 표현형. 얘도 B 표현형이에요. 근데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정리가 되지. 얘가 무슨 표현형? C 표현형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B, C, A.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우여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기억번에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틀렸죠? 우리 복대립 유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A에 대해서 완전성이다. 자, B는 A에 대해서 완전성이다 정리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에 대해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머니와 같은 확률, 어머니는 이제 AC죠? AC. 그러면 C잖아, C. 요거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이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9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40번부터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24강으로 만났습니다. 뭔가 그런 기분 안 듭니까?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파트를 마무리하고 났더니 뭔가 약간 마음에 여유가 찾아온 기분? 뭔가 다한것 같은 기분?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내용 정말 많았죠. 막 기억할 것도 많고 유기적으로 설명할 것도 엄청 많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뭔가 다 끝난 기분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나와 있는 14단원 근로자의 권리부터 앞으로 우리가 쭉딱 개념 두번 남았다. 진짜 거의 다 끝나간다. 15 국제관계와 국제법, 그리고 16 국제연합까지.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밖에 개념이 안 남았으니까 이거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질까 봐 걱정이 돼서 약간의 잔소리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그 앞에 형법의 의미, 그 앞에 민법까지 그 힘든 길을 다 거쳐온 거 맞습니다. 뭐 이것만 힘들었습니까? 선거 결과 분석도 힘들고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도 힘들고 정부 형태도 힘들고 안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뒷부분은 지쳐서 그런 건지 왠지 뒷부분이라는 기분 때문에 그런 건지 계속 놓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근로자의 권리에서만 최근에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틀을 깬 거죠. 지금까지는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이 하나가 나오면 얘는 안 나왔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왔는데 이제 그 틀이 깨진 겁니다. 그 말은요.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라고 여러분들이 대충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근로자의 권리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요거 언급이 없었어. 우리 요거는 알고 가자라는 내용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강까지 해서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살펴봤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18살 미만의 연소근로자가 아닌 선생님 쉽게 성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이번 강부터는 청소년의 근로보호 설명드릴 거고요. 청소년의 근로보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7, 18, 19살을 구분을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이랑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같이 공부할 건데,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는 선생님이 공부 방법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자,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하고 추론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여백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행간을 읽는 연습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요. 그것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포인트들 기준으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가까워진다.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거지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다. 이제 진짜 우리가 개념 강의, 개념 부분에, 개념 파트에 해당하는 게세 번밖에 안 남았다고, 요거 포함해서. 세 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정도면 친해졌지, 뭐.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건데, 얘들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기가 다 시험범이고요. 우리 14, 15, 16 합치면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면은요, 최소 6점이에요. 최대 9점이에요. 6점에서 9점까지 배치되는 문제들을 버릴 겁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는요, 청소년의 보호 조금 더 정확히는 청소년 근로자의 보호랑 관련된 내용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취업 연령 제한입니다. 여기다가 체크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는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된 것들 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요겁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지만 아역 배우는 뭐죠? 여러분, 아역 배우가 뭔지 알죠? 왜? 애기 배우들. 애기 배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애기니까 근로계약서를 안 씁니까? 아닙니다. 애기 배우들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즉, 취직해도 됩니다. 원래 15세 미만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직하셔도 돼요. 취직에 대해서 허락해주는 취직 인허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얘들아, 내가 언젠가는 한번 나이가 기회가 온다면 나이 특강 한번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나이는 15세 미만이 되는 거예요. 왜? 15세 이상부터 원칙적으로 일할 수 있어. 15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다면 가능해. 아역 배우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음.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케이스 기억해 주세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인 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는 나이 15세 미만.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여러분, 그냥 18살 미만 하면 엄청 개념이 복잡해지고 개념이 다 혼동돼서 헷갈리게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인 자도 안 돼요. 선생님, 17살인데 중학교에 재학 중일 수 있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죠. 완전 없을 일은 아니죠. 정말 예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인 자도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올해 나또 여기에도 약간 계속 꽂히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18살 미만인 자도 고용할 수 없다. 여기에 자꾸 꽂혀. 왜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시험 문제 풀어보시잖아요. 청소년 근로보호랑 관련된 제시문이 등장을 했을 때 A하고 이렇게 나온다. 16살 이렇게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앞에 이런 수식어가 나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혹은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 혹은 이런 식으로도 나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왜 주는지 사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조건을 주는 이유가 이제 뭔지 조금 감이 오세요? 그냥 16살은 약간 위험한 거야. 왜? 이 16살이 중학교에 재학 중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조건을 설정한 거야? 중학교를 졸업했다. 재학 아니다. 졸업했다. 중학교 졸업식을 마쳤다. 이런 조건 주는 거야. 이미 고등학생이다. 이 친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의 조건들을 앞에 붙인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에 또 계속 꽂히는 거야? 이 조건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거지. 만약에 A가 16살이야. 뭐 그런 거야. 그거 기억하십니까? 16살이에요. 이거 약간 다른 얘기. 요건 필기 안 해도 돼. 미성년자입니다. 우리 특수불법행위에서. 책임 능력이 있는지, 책임 능력이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었잖아요. 아니, 뭐 16살이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등장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16살인데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오류를 막기 위한 조건으로 줬던 것들이 나는 이제 중요한 단서인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두 개나 뽑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체크해볼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증명서와, 얘들아, 넘버링 한번 해주세요. 1번,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됩니다. 자, 어떤 서류 두 가지? 제일 첫 번째 서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두 개를 모두 다 사업장에 비치 두어야 하는 케이스는 18살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이두 가지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케이스 18살 미만이다. 내가 그래서 나이 특강 아무 얘 한번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사용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18살 미만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소 근로자, 연소자라고 부른다. 18살 미만인 사람을 도덕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근로시간 제한입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근로시간이랑 관련된 거한 번만 옆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살 미만이 아닌 사람, 기억하시는지 봐야지.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 이번에는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5세 이상, 왜 15세 이상이 들어가는지 알겠지?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 금지니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둘 비교 되십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에 대한 시간 외워두세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말한 거야? 18살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얘들아, 하루 기준도 있다. 하루 1시간, 일주일에는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얘들아, 이제 막 나이가 엄청나게 헷갈릴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헷갈릴 내용들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니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17, 18, 19을 요 설명이 끝난 다음

다음에 한 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이번에는 제목을 잘 읽어봐봐. 근로기학과 임금인데 누구는 누구는 이러고 나와 있어. 미성년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미성년자 몇세 미만이야? 19세 미만이야, 민법상.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에 체크해 볼래? 얘들아, 계약도 법률행위야. 우리가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 보자. 계약은 법률행위야. 근데 미성년자야.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수 있어? 다시 차근차근. 근로계약도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수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됩니다. 얘들아, 직접 체결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과 연결시켜 볼게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고요. 미성년자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사례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내일부터 출근해라. 뭐야? 내가 가가지고 근로계약 맺고 왔다. 가가지고 출근하렴. 나는 그럼 원치도 않는 직장에서 억지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억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 착취의 문제가 실제로도 안타깝지만 발생할 수 있겠죠. 대리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대로 노동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알아서 대리로 맺어. 아우, 네가 뭘 알아? 아우, 어린데 무슨? 내가 대신 가서 계약 맺어올게. 계약 맺은 대로 일해. 그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될지, 아니,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뭐 3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사장님하고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부모님이 정해서 오니까. 그럼 나는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싶은데도 막 6시간씩 일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노동의 착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정 대리인 동의는 얻어야 돼. 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할수 없어. 하지만 직접 본인이 체결해야 되는 거야. 대리로 체결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다 체크. 자, 우리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임금을 청구할 때에는요,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돈 벌었어. 내가 돈번 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나의 권리야. 저기, 엄마, 아빠, 나 알바했는데 돈 달라고 해도 돼? 이거는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동을 제공했으면은 그 노동을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할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적어볼까요? 미성년자 역시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받는다. 아니, 뭐, 최저임금이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 하고 갑자기 막 낮아지거나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요. 임금과 휴게시간과 같은 내용은 성인 근로자와 18살 이상인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받는다라는 내용. 다른 점만 선생님이 일부러 가지고 온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른 점이 뭐였어요? 고용 불가의 나이들, 그리고 도덕 또는 보건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자, 또한 여기 내용들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렇게 다른 내용 위주로만 선생님이 체크를 한 겁니다. 되셨죠? 자, 아까 여러분이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약간 복잡해진 순간들이 왔을 거야. 18살 미만, 18살 이상, 19세 미만, 복잡한 순간들이 왔을 텐데, 이제부터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태계 대구성 옆에 여백에다가 같이 봐주세요. 17살, 18살, 19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갑, 을, 병, 3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3명을요,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명을 연소 근로자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세 명을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소근로자. 왼쪽에 썼어야 되는데. 나처럼 쓴거 아니지. 미안. 얘들아, 여기. 어머, 갑에다가 썼어. 미안. 연소근로자. 미성년자. 자, 요렇게 쓰고 나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17살인 갑은 연소근로자에 해당됩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봐. 연소근로자는 18살 미만인 자야. 그러니까 17세인 갑은 연소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18살 을은요? 되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18살 미만이에요. 18살은 18살 미만이 아니에요. 18살은 연소근로자가 아닙니다. 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제 민법상 미성년자 가보자. 17살 민법상 미성년자. 18살 민법상 미성년자. 19살 민법상 미성년자 아님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네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와 법정 대리인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 거는 갑을병 중에 갑에 해당이 되겠죠. 18살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볼까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장 근로 시간,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이 적용이 되는 거는 누구예요? 갑이랑 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야?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에게만 적용이 된다. 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세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는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때 단독으로 할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케이스는 갑. 그리고 을도 가능한 거겠죠.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주세요. 17, 18, 19의 기준을 그냥, 아, 18살 미만이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8살 미만이니까 누구는 안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누구는 되는구나. 라고 꼭 반드시 17, 18, 19에 해당하는 나이. 사실 20부터는 안 어려워. 그리고 15세 미만도 거의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17, 18, 19는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꼭 조심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지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선지 정리 2개 정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럴 때는요, 나이 빨리 체크하세요. 을, 14세야.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으로 병과는 18살이야. 시간당 임금은 10,5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했대. 을, 병 모두 매주 다 5일간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씩 체크해 보고요. 법정 최저임금이 당시에 얼마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을은 갑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뭐 14세,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잘못된 설명. 두 번째, 갑은 병과 합의해서 병의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맞아요. 왜요? 얘들아, 잘 봐야 돼. 병. 몇 살이야? 18살이야. 내가 그래서 17, 18, 19는 여러분들이 숫자가 등장했을 때, 특히 청소년의 근로와 보호에서 17, 18, 19가 등장하면 좀 긴장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18살입니다. 연소근로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한도 내에서도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병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죠.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을이 되는 거겠죠?

두셨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 병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줘야 된다. 이 케이스는 누구에 해당이 되어? 18살 미만인 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주셔야 되는 게 뭐다? 나이다. 특히 우리가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된 거는요, 지금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근로계약서 형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형태가 나왔을 때 나이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18살이에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억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선생님, 8시간이죠? 아니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초과하지 않는다. 법정 근로시간은 뭐였는데? 바로 18살이니까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 이내로 가능한 거였잖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아니, 지금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죠? 그러니까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시간당 만 원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네요. 근로계약 시 을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무효가 된다? 아니다.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되는 케이스는 몇세 미만? 18살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얘들아. 18살 미만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나이를 그래서 보면은 18살 긴장하셔야 돼요. 18살 미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기출선지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구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는요, 부당해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부당해고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해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해고는요,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자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사직 의사를 표명함으로써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종료 중에서도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겠죠. 자, 그래서 해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야 되고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됩니다. 자, 또한 해고의 절차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거를 다 갖추었다면은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쉽게 정당한 해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다 지킨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렇다면은 부당해고는 무엇이게? 그렇죠. 위에 언급된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우리는 바로

부당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나머지를 모두 다 만족했다? 부당해고입니다. 혹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충족했다? 부당해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노동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고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냐면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한, 즉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그리고 두 번째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넘버링 해봐. 1번 얘를 넘버링 해봐. 2번 1번과 2번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1번을 하지 않고 2번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경우의 수에 따져본다면요, 1번만 하고 1번, 2번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X.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왜? 두 개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해도 되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만 해도 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해도 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주고, 저거 한 다음에 저거 해도 되고, 둘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라고? 1번을 거쳐야지만, 노동위원회를 거친 절차를 해야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부당해고의 구제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는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지? 행간을 좀 읽어주세요라고 표현 드렸을 겁니다. 자, 행간 읽어보는 연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지금 부당해고를 당했어요라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제일 첫 번째 어디로 갈수 있는 거냐면요. 얘들아, 이거는 부당해고를 당했어요라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거야. 제일 첫 번째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똑똑 문을 두들깁니다.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요, 부당해고 당했어요라고 하는 근로자에게 구제해줄게요라고 구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아니에요, 돌아가세요라고 기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서 구제해드릴게요라고 한다면, 네, 부당해고가 맞네요라고 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부당해고 여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당해고 맞네요라는 걸 의미하는 걸 거야. 됐어요? 만약에 저 부당해고 당한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부당해고 아닙니다라는 의미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수능특강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한 줄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볼 거예요. 구제명령이 내려졌어요. 얘들아, 이게 구제한다, 기각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구제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는 판정. 기각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정이야. 이제부터 생각해봐. 부당해고가 맞다, 구제해드릴게요라고 한다면은 누가 이에 대해서 불복하겠어? 부당해고가 맞다뇨. 지금 저희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다 거친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다시. 불복할 수 있어요. 구제명령 해드릴게요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당해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해드릴게요. 그럼 사용자가 불복할 수 있겠죠? 아,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다 거쳤는데 부당해고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반면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요. 부당해고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누가 불복해야겠어요? 근로자가 불복하겠죠. 근로자는 어떤 논리로 불복하겠어요? 아, 뭐라는 거예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라는 논리로 이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뭔가 결정이 내려지겠죠?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 근데 갑자기 행정소송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 행정소송도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루트를 거칩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아니, 근데 왜 행정소송이냐고요? 라고 묻는다면요.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불복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냐면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얘들아, 이거 워딩으로 기억해야 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뭔가의 결정이 나올 거야. 근데 이제부터 행정소송이 되는 이유는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왜 그렇게 한 거지? 이거 취소해. 라고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왜 그렇게 했지? 이거 취소해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성격이니까 행정소송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요거 맞나 틀리나 봐봐. 이때 행정소송은 예를 들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거는 소송이다. 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거는 소송이다. 땡.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거는 소송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왜 재심 판정을 그렇게 하셨지? 취소하셔야겠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니까 요게 중앙 행정기관이어서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루트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요게 바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들어있었던 이 행간의 의미를 계속 연습하는 거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풀면서도 같이 해볼 겁니다. 자,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도 있는데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는 별개다.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선후 관계도 상관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지, 그리고 요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 그걸 많이 헷갈려 해. 중앙노동위원회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나요? 라고 한다면요. 요 비유 하나만 떠올리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상장이 나올 때, 뭐 임명장 같은 게 나올 때, 뭐 EBS 고등학교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EBS 고등학교 장! 이라고 나오죠. 가정통신문도 EBS 고등학교라고 안 나오고 EBS 고등학교 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장의 결정인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도 결국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행동, 이거 아닙니다. 근로 3권을 침해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절차는요, 사실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유로는 근로자 개인도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들이 모두 모인 그래서 결성한 노동조합도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앞에와의 차이점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부당해고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 개인만. 반면에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자체가 근로3권, 노동3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행위니까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 행동할 수 있는 거, 단체 교섭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논 절충할 수 있는 거, 단체 행동권, 쟁의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들길 수 있고 근로자 개인도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의외로 선지로 자주 나오고요. 사실 나머지 절차들은 부당해고에서 봤었던 절차와 일맥상통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선지 정리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출선지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모세모기업의 직원 갑은요, 잦은 지각과 무단 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사용자 을로부터 해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에 갑은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세모세모기업의 노동기업의 쟁의를 참고로 사용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대요. 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갑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사유가 아닌데 해고했네. 해고 사유에 안 해당하네. 그 이거는 부당 해고네라고 본 거예요. 얘들아, 이거를 읽어야 돼. 다시.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 해고해? 부당 해고지라고 읽은 거예요.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그 말은 근로 3권 중 하나인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겠죠. 되셨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 봐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행간도 읽을 거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자,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니까 누가 불복했겠어요? 아니, 이게 부당해고라니. 우리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다 갖췄는데. 라고 사용자인 을이 불복했겠죠. 됐죠? 이거는 불복한 사람 찾는 거야. 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 뭐예요? 나 근로상권 침해받았는데, 라고 갑이 불복을 했겠죠. 요거를 그냥 지금은 뭉뚱그려서 갑과 을은이라고 되어 있잖아. 누가 어느 케이스에 불복을 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세모세모기업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서 신청인 될수 있었죠. 우리 앞에서 정리했을 때 절차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노동위원회의 문을 똑똑 두들길 수 있는 거는 근로자 개인도 가능하고 노동조합도 가능했다라는 거 같이 연습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행간을 읽어놔야 돼.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되셨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면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면은 뭐라고 보는 거겠어? 부당해고는 맞다고 보겠어? 아니라고 보겠어?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보겠죠. 이거를 취소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부당노동행위는 맞다고 보는 거겠죠. 이것도 행간을 읽어야 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요 내용까지만 나와 있고요. 바로 선지에 이게 나온 거야. 그 여러분들이 행간을 읽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는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는 맞다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네.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 얘들아, 그러면은 갑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부당해고이다? 맞다. 아,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 이거 부당노동행위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있죠. 근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또 갑은
불복할

수 있겠죠. 얘들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 내용까지 몰라도 되지만 나는 이 행간의 읽는 연습 계속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갑은 또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중앙노동위원회가 을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어요. 얘들아, 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어? 이거 부당해고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어. 그거를 인용했대. 그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라는 거는 그래 부당해고 아니다 라고 한 거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엔 누가 불복하겠어? 갑이 불복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정답 5번이 되는 거겠죠.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다. 선생님이 이거 4번, 5번 물론 푸는데 행간을 읽는 연습 굳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갑은요. 복지사 업무를 맡던 중에 갑작스럽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직업으로 파견근로 명령을 받았대요. 아, 이거는 뭐야? 불복했어요. 그랬더니 징계를 해고했대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이다. 부당한 해고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기각했대요.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부당해고 당했어요. 아니야, 돌아가. 부당해고 아니야. 부당노동행위 당했어요. 아니야, 부당노동행위도 아니야. 돌아가. 라고 한 거죠. 이에 갑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도 모두 다 기각했대. 그러면은 중앙노동위원회도 똑같이 얘기한 거겠죠. 부당해고 당했어요?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 당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행정법원은 이 사건, 이제부터 행간 읽는 연습이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행정법원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사건에 잘 봐요. 재심 판정 중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잘못됐다. 부당해고가 맞다. 위법하니까. 잘못됐으니까.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옳다. 라고 본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일단 우리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다. 아유. 부당해고, 무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옳다.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얘들아, 행정법원은 부당해고에 관한 거는 위법하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쓰면 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랑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다. 그대로. 아니라고 한거 그대로 적법하다.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거랑 별개잖아요. 맞아. 하지만 갑이 제기한 소송은 뭔데? 행정소송 제기하려면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니까 노동위원회 거쳐야 되잖아. 얘들아, 이 선제 꼭 기억하자. 갑이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갑을 해고한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대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의 직원인 갑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대요. 오케이, 이거는 부당해고 아니다라고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구제 신청이 인용이 되었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중앙노동위원회 사업자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어떤 소송인지 잘 봐야 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거쳤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요건과 절차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재심 판정 이후에 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아니, 지금 재심 판정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 이후에 행정소송 가능하잖아요. 동그라미잖아요.

0: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보셔야죠. 행정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길지만 풀 워딩으로 적어봤던 겁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병의정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죠. 왜?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으니까. 부당노동행위 당했어요. 맞네요. 라고 한 거니까. 부당노동행위 맞네요. 라고 한 거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계속 행간을 읽는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7, 18, 19,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랑 부당해고의 행간을 읽는 연습하면서 수특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은 마지막 대단원, 6단원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첫 시간에는요, 분자의 구조를 열심히 그려보자 라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각은 어떻더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에 극성분자인가요, 무극성분자인가요를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 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성질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성질, 바로 실험을 통해서 극성분자인가 무극성분자인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프리뷰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태 여러분들과 1차시, 2차시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을요,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오시면 좋아요. 여기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중복해서 제가 강조를 할 거거든요. 자, 어떤 거를 강조할 거냐? 바로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가 모두 같은 경우예요. 그때 분자의 구조가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라면 무조건 얘네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무극성 분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심 원자에다가 양쪽에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려보았고요. 근데 만약에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가 달라요. 그럼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가 될 거고, 그리고 직선형, 평면삼각형이더라고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를 꼭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삼각불형과 구분형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는 중요한 거는 대칭 구조인가를 봐줘야 되는데 비대칭 구조이다. 그래서 이건 뭐다? 극성 분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우는 거, 이 분자의 성질을 극성과 무극성 분자에 대한 거, 용해성과 전기적 성질로요,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볼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우리가 극성 분자이구나, 이럴 때는 무극성 분자이구나, 라는 거를 실험 결과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요. 총 3문항은요,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게? 분자식이 아예. 이거는 H2야, 이거는 이제 BF2야, 이런 식으로 아예 주어져요. 그때 우리는 가해설 R을 맞춰주면 돼요.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8번입니다. 그리면 분자 가해설 R에 공유전자성 수와 결합각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해설 R에 대한 정보 줬습니다. 물이고요. 또 다른 애는 플로리나 베릴륨이고요. 그리고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가에서 라를 한번 맞춰볼 건데.

네, 가장 결합각이 큰 애들이 가와다. 그럼 결합각 크다? 직선형이겠죠?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서 산소, 양쪽에 수소 9분형, 베릴륨 있고 양쪽에 플로린 직선형, 탄소 있고 수소 4개 있다, 정사면체형, 탄소 있고 양쪽에 산소 있다, 직선형, 직선형 2개 있다, 찾아냈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나겠죠? 자, 이번에는요, 공유 전자상 수와 가장 큰게 나랑 라래요. 그럼 공유전자쌍 수? 중심원자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요. 중심원자 가지고 있는 공유전자쌍 수만 봐주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몇 개다? 아, 두 개네. 여기도 두 개. 여기 네 개, 네 개. 서로 지금 네 개로 가장 크도록 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각 가장 크고 공유전자쌍 가장 큰 애는 여기다가 CO2. 가에서는 BF2. 여기서 똑같이 탄소 중심원자죠. 그래서 여기가 메테인. 여기가 물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나는 무극성 분자이다라고 돼 있어요. 무극성 분자는 일단은 어떤 구조인가 봐주시면 돼요. 자, 탄소 있고 양옆에 산소가 있어요. 직선형인데 중심원자의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같아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칭 구조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 맞습니다. 니은 갈까요? X라는 거 직선형이죠? 그래서 여기가 180도. 그때 A라는 건 공유 전자쌍 수 몇이다? 여기서 4개. 그래서 이거는 몇 도? 45도. 45도가 아니라 그냥 45 이렇게 가겠네요. 45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베릴륨과 산소는 공유 전자쌍 수두 개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여기선 중심 원자 탄소였으니까 모두 다 4개였고요. 디귿. 가에서 라중 비공유 전자쌍 수는 다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보아하니까요. 지금 있는 거 산소. 그리고 플로린, 여긴 없고, 여기 산소. 근데 플로린은 하나에 세 개가 있는데,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산소는 두 개인데 두 개? 그러면 사실 플로린이 가장 많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가가 가장 크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와 같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공통점을 찾아주면 나 찾았을 수 있고, 바로 가 구분됐고, 라도 찾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도 가에서 라가 무엇인지 주어집니다. 그때 결합각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주시면 되겠죠. 봅니다. 자, 이번에도요, 가에서 라는 BEF2, 앞에랑 똑같네요. 여기서 BCl3가 있고요. 그리고 CO2, CF4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합각이 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도 결합각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럼 베릴륨 있고 양쪽에 플로린 있다. 봉소 있고 염소가 있는데 비공유전자쌍 없으니까 평면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탄소 있고 양쪽에 산소 있고 탄소 있고 플로린이 네 개예요. 정사면체입니다. 그러면 직선형으로요. 같은 애들이 누구예요? 얘와 얘가 같네. 근데 우리는 아직 구분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 직선형이니까 얘네가 180도여야 돼. 그럼 알파 몇이냐면 3분의 1을 해줬더니 120이다라는 거네요. 그 알파 몇이라고요? 120이라고요. 그럼 120 얘네가 정사면체, 아, 평면삼각형 누구예요? 여기 있다. 여기가 BCl3, 바로 평면삼각형 갖는 애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모두 다 120도.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요. 공유전자쌍 수는 봉소가 3개. 여기에서 봉소는 비공유전자쌍 없고, 염소에 대해서 하나당 3개. 근데 몇개 있다? 3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 3으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럼 3으로 같은 애를 찾으려고 했더니,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일단 두 개를 구분해야 되죠. 그러면 공유전자쌍 수와 양쪽에 달려있는 원자 수가 같다면 상쇄. 그럼 이제 나머지 누구만 필요하니까 비공유전자쌍만 딱 하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요거 봐봐요. 얘가 지금 베릴륨 양쪽에 공유전자쌍 두 개, 여기서 플로린 두 개, 거기다가 하나당 세 개. 그래서 요게 같으면 상쇄되니까 똑같이 3이 나온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누구야? BEF2가 됩니다. 그럼 당연 얘는 똑같은 결합각이었잖아요. 직선형. 얘가 그럼 CO2다. 나머지 다라는 건 CF4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기억할까요? X라는 거는요, 3이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Y는요, CO2에서 공유전자쌍 수는 탄소가 4개, 여기에서 산소 하나당 2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몇개 있어요? 2개. 그래서 몇이다? 1이다. 그럼 Y는 1. 그러면 3이 아니라 3분의 1이라서 틀렸다. 니은. 가의 분자 모양을 물어봤습니다. 가라는 거 저희가 그려놨어요.

맞죠? 평면 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D급 갑니다. 알파라는 거 120도, 베타라는 거 CF4예요. 모르더라도 지금 무슨 구조다?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120도보다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저거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사면체가 109.5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0도와 그리고 정사면체 구조, 평면 삼각형과 정사면체 구조를 비교하면 당연히 평면 삼각형이 더클 것이다. 답은 디귿이 맞으니까요.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기대가 되죠. 이번에는 1차 시와 2차 시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수소와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 한번 맞춰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문제형이 또 등장했습니다. 한번 더 연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여야 되니까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조금 특이하게 썼죠? 왜냐하면 수소 붙일 거거든요. 탄소 옆에 수소 붙입니다. 수소 몇개 와요? 4개. 자, 여기도 수소 붙일 거몇 개요? 3개. 자, 여기다가 수소 붙인 몇 개? 2개. 플로린 옆에다가는 하나. 그래서 여러분 보자마자 공유전자쌍이 4개, 3개, 2개, 하나 이게 보여야 되고 어떤 모양 갖는가? 정사면체, 삼각불량, 구분형. 그리고 이건 이원자 분자니까 그냥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겠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번 빠르게 세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도 여러분들한테 수소와 그리고 X, 수소와 Y로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그대로 적용 될것 같아요. 수소와 서로 다른 이주기 원소 X에서 Y로 구성된 분자인데요. 가에서 나에서 일단 X와 Y가 오택 규칙 만족하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야라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안 되는 애가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요? 자,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구성원소가 일단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구성 원자 수 4개 X, 가에는 무극성 고온결합이 있대요. 그렇다는 뜻은 H에다가 그리고 중심 원자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두개 있을 거야. 왜냐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애가 있어야 돼. 중심 원자가 두 개일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골라내나요? 여기 보이나요? 비공유 전자쌍 수가요. 공유 전자쌍보다 많아야 돼요. 자, 무조건 지금 중심 원자 XY 탄소다라고 했을 때올수 있는 애들은 수소뿐이죠. 그럼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데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게 보여야 되고, 질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쌍 하나, 공유라는 거는 세 개.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기가 어려워지네요. 그러면 이것도 속어. 그래서 가능한 애가 X라는 애는 산소 와줌으로써 양쪽에 공유전자쌍 각각 하나씩 가능하지만 플로린은 하나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로린이 H와 플로린 구성 원자 수가 두 개구나라고 딱 정해집니다. 그럼 X라는 건 누구예요? 산소요. 그래서 H2O2요. 기억. X라는 거두 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나는 극성 분자이다. 수소와 플로린, 플로린이 딱 지금 전기금속 더 세죠? 치우칠 겁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가 맞고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에서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리고 우린 극성 분자로 판단하기로 했었죠. 치우침 발생한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디귿, 전기금속도는요. X가 산소, Y가 플로린.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래서 플로린이 더 크기 때문에 틀렸다. 그럼 니은만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니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느낌 왔나요? 아,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딱 이주기 원소에서 가능한 얘네들, 공유전자쌍 몇개 가능해? 그럼 뭐뭐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중심 원자 두 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볼 건데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수소와 이주기 원소가 결합된 분자입니다. 표는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XY는 이주기 원소이고 여기에서 모두 오택 규칙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쓰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힌트 하나 주어졌는데요. 중심 원자가 모두 다 하나라면 분자다 이 수소 원자 수에 대한 힌트는 수소는 딱 공유 전자쌍 하나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공유 전자쌍 수예요. 중심 원자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래요. 자, 그럼 플로린은 공유 전자쌍 몇개 가능해요? 하나요. 혹시 기억 안 난다? 4, 3, 2, 1 쓰고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플로린. 그럼 얘네 구성 원자 수는 두 개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 나에서는요, A를 넣어주면 여기가 4, 여기에선 3. 그러면 공유전자상 3개 가능한 중심원자 누구다? 질소겠다. 그럼 질소 왔어요. 여기에서 구성 원자수는 4개 돼야 돼. 수소, 수소, 수소. 그래서 NH3구나. 딱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원자가 하나라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공유전자상 수일 거야 라는 걸 빠르게 체크하면 여기도 보인다. 자, 이 A라는 거 4니까 더해 1 더해주면 5, 여기는 4. 그러면 공유전자상 4개 가능한 누구예요? 탄소죠? 탄소 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구성 원자수 5개. 얘는 CH4입니다. 기억 갑니다. A는 2인가요? 네, 맞습니다. 니은. 나의 비공유 전자상 수는 0이다. 여기 질소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아닙니다. 디귿. 전기 음성도는요. 여기 Y가 탄소고요. X라는 거는 여기서 질소였기 때문에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질소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뭐만 가능해요? 기억만 가능하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우리한테 수소랑 그리고 이중이 원소가 결합되어 있다. 자, 근데 오택 규칙 만족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빠르게 이걸 썼고요. 중심원자가 하나라면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의미하는 게 공유전자상 수일 거다라고 해서 빠르게 얜 질소, 얜 탄소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유형도 동일하게요. 우리한테 또 수소를 포함시켜서 만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와 이중이 원소 동일합니다. 아까와 그쵸? 자, 가에서 다는 각각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알파벳, 이 A라고 써있죠? 그걸 잘 대칭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시작할게요. 가에서는 HAX로 지금 분자식을 줬고요. 나에서는요, YHB로 줬고요. 그리고 다에서는요, XCZ로 줬습니다. 가에서 다에서 X에서 Z는 오택 규칙 모두 만족한다. 자, 이주기 원소 동일하게 줬으니까 얘네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루어졌을 거야.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자료 먼저 해석해 볼까요? 가루 구성하는 원자수는 이래요. 이원자 분자구나. 공유전자상 하나 가능한 애 누구더라? 아까랑 동일하게. 만약에 생각 안 나요. 그럼 빠르게. 공유전자상 가능한 수? 4, 3, 2, 1. 플로린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수소와 플로린. 이게 바로 뭐라고? 가라고요. 그럼 이제 가 만들어냈어요. 그럼 A라는 건 몇이다? 1이다라는 거. X라는 건 F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가를 기준으로 나를 찾아볼 거예요. 분자의 공유전자상 수는 나가 가의 3배인데 가라는 건 지금 하나죠. 하나니까 얘가 3배야. 3개 가능한 애 누구다? 질소다. 그럼 여기는 질소가 있고요. 나머지 수소가 3개 오겠다. 그럼 여기 질소 있고 수소가 3개네. 그래서 B는 뭐예요? 3. Y는 질소다라는 거 찾아냈어요. 그다음 결합각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구조를 갖는가? 바로 질소 있고 수소, 수소, 수소 있는 모양, 삼각불형이죠. 그럼 이 삼각불형과 이 달아내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비교했을 때 나가 더 크대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탄소로 이루어진 애와 산소로 이루어진 애예요. 그럼 탄소로 이루어진 애는 정사면체 구조고 산소로 이루어진 애는 구분형 구조죠. 누가 더 결합각 작아요? 바로 이 물이요. 그래서 얘는 뭐다? H2O다. 그럼 C라는 게 뭐가 돼요? 2가 되고요. Z라는 건 산소가 될 겁니다. 기억할까요? Y다라고 하는 건 질소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5고요. B랑 C를 더하세요. 3과 2를 더했더니 5가 됐습니다. 디귿, 다의 비공유 전자상 수는요, 몇 개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두 개여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럼 우리는 니은만 가능합니다.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소와 이주기 원소가 같이 결합해서 만든 분자식에 대해서 찾아본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3단원에서 우리한테 분자 찾아라라고 하면은 자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공유 전자상, 비공유 전자상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걸 씀으로써 가능한 분자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연습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연습하자라고 해서 보여줬던 건데요. 분자에서 우리가 오택 규칙 만족하는데 얘가 지금 2주기래요. 그럼 가능한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떠올려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럼 얘네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빠르게 떠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직선형일 때, 구분형일 때, 평면삼각형, 삼각불형, 정사면체일 때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있다. 직선형과 평면삼각형, 정사면체는 중심 원자에서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면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가 될수 있는데 무조건 다 결합된 게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면서 극성이다, 목성 문제다라는 연습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베릴은 중심 원자, 양쪽에 플로린, 여기 탄소, 양쪽에 산소, 탄소 옆에 플로린 하나, 그리고 질소 하나. 여기에서는요, 수소에다가 탄소, 질소죠. 자, 여기엔 제가 왜다 썼냐면 중심 원자를 가지고 양쪽에 결합된 애들이 어떤 경우 다릅니다. 직선형이라도 분자 삼각자 모멘트가 0이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극성 분자, 여기는 무극성 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면서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한번더 연습합니다. 구분형. 자, 산소 있고 양쪽에 수소, 산소 있고 플로린 양쪽에 있어요.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구분형이에요. 그럼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죠.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가 0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극성 분자예요. 평면 삼각형 갑니다. 자, 붕소 있어요. 자, 플로린 3개, 붕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염소가 3개. 자, 이번에 이건 주의할게요. 탄소 있고요. 여기에서 산소가 이중 결합. 플로린 양쪽에 단일 결합. 대칭 구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건 비대칭 구조다. 그래서 이거는 극성 분자다라고 빠르게 판단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는요, 두 가지는 뭐다? 무극성 분자이다. 그다음 삼각불형 갑니다. 삼각불형 질소 있어요. 수소 3개. 질소 있어요. 플로린 3개.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 같은데요. 하지만 삼각불형은요, 비대칭 구조이다.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 0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극성 분자이다. 정사면체 갑니다. 정사면체라는 건 이미 탄소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요, 모두 같아요. 수소로 같고, 플로린 같고, 염소로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 이거는 무극성 문자이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만약에 안된 친구들은요, 이거 써놓고 옆에다 빠르게 그리면서 연습 한번 해보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속에서는요, 분자 모양을 가지고 여기 가나다가 누군지를 찾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랑 같이 분자식 연습하자라는 걸 잘했으면, 여기에서 가는 거 누구겠다, 누구겠다, 이게 보일 거예요. 발문 갑니다. 표는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 다의 중심 원자는 1개예요. 자, 그때 가에서 다에서 모든 원소 5대 규칙 만족한다? 이주기 5대 규칙 만족한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빠르게 이제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서 우리한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수, 전체 이 분자를 보라는 게 아니고 중심 원자만 봐주면 돼요. 한 개라고 했었죠? 자, 그때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유 전자상수는 탄소는 없죠? 질소 하나, 산소 두 개, 플로린 세 개. 공유 전자상수도 연습할까요? 4, 3, 2, 1. 그럼 가에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수는 어떨 때 직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야지 직선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탄소가 있고 양옆에 산소가 있는 경우요. 그래서 이 가나 나나 다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어떤 분자다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직선형이 되려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수 어떻게 되는지 분자 모양을 보면서 양쪽을 판단해 줘라라는 문제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삼각불형이에요. 삼각불형이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 하나래요. 누가 떠올라요? 바로 빠르게 질소. 질소는 공유 전자상 3개 가능하죠? 하나, 둘, 세 개.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개 가능하네. 누구다? 삼각불형이다. 그럼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상수 질소 하나 결합된 거는 세 개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요, 이주기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공유전자상 하나만 가능하네, 플로린으로 제가 다 끼워줄게요. 그 다음, 다입니다. 다에서는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3개. 누가 될까 막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상수가 0이래요. 그럼 빠르게 누구밖에 안 돼요? 탄소요. 그러면 탄소라는 거, 아까 연습했죠? 여기에서 결합된 게 3개밖에 안 되려면 단일 결합된 거 지금 2개에다가 이중 결합 하나 가능하네. 그래서 산소와 플로린, 플로린. 얘 모습은 뭐다? 평면 삼각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빠르게 떠오르지 않으면 아까 저랑 같이 연습했던 거한번더 해보시면 잘될 겁니다. 기억할까요? 기억과 니은을 더해보세요. 기억 0, 니은 3, 더하면 3, 니은. 디귿은 평면 3.

삼각형이다. 맞고요. 디귿. 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표현을 그냥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나가 누군데요? N, F3요. 삼각불형이요. 이거 그럼 비대칭 구조의 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분자식 연습하기 했던 거를 잘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가능한 애들이 이거겠다, 저거겠다라는 게 떠올랐겠죠? 혹시나 잘안 돼요 하는 친구는 요거 쓰면서 누군지를 빠르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이 개형들을 봤을 때 가능한 애들이 느낌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시작해 볼게요. 여기도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서 다에서 X에서 Z는 오택 규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가능한 애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이 가에서 다 중에 누굴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정보가 많은 나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여기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가 1대 4의 비율이래요. 누가 공유, 누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힌트 갑니다. Y라는 애가 있고 양옆에 지금 Z가 있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조건 일단 생각했을 때 최소 Y라는 애는 공유 전자쌍 수가 두개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한 거두개 가능한 거 있고 또는 양쪽에 결합된 원자 중 같기 때문에 이중 결합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자 그럼 공유 전자쌍 두 개거나 네 개거나 그럼 여기에서 네 개라고 돼 있는데 그때 비공유 전자쌍 하나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 수는 탄소 0, 질소 1, 산소 2, 플로린 3이죠. 그럼 질소가 와줘야 되는데 질소 하나 와서는 공유 전자쌍이 4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게, 그럼 공유 전자쌍 일단 2개일 때. 그럼 여기서 2배 됐죠? 그럼 여기 똑같이 2배 되니까 8개일 때. 그럼 다시 2개일 때 비공유 전자쌍 8개? 그럼 일단 2개 가능한 애 누구예요? 산소. 공유 전자쌍 2개 가능한 게 산소. 또 생각 안 나면 써야 돼요. 4, 3, 2, 1. 산소 양옆에 그럼 이제 와줘야 되는 애들이 단일 결합할 수 있는 공유 전자쌍 하나면 되는 애 플로린. 그럼 비공유 전자쌍 3개인 게 양옆에 왔다 6개. 산소 비공유 전자쌍 수 2개. 더더하면 8개. 그럼 얘네 OF2구나. 찾아냈으면 여기 바로 넣을게요. 산소가 Y였죠? O2. 산소가 양옆으로 올수 있다. 누구만 가능하다? 탄소 있고요. 양옆에 산소가 오는 구조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누구다? 탄소다. 그럼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 모두 다 4개, 4개죠? 그래서 여기는 1대1의 비율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다 갑니다. 다에서는요. X라는 건 탄소, Z라는 건 플로린이죠? 그럼 당연히 탄소 하나에 공유 전자쌍 4개 가능하니까 플로린 몇개 와야 돼요? 4개 와줘야 된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기억 갑니다. 자, 기억에서는요. 이 모양으로 적절한가? 다시 말해서 이 모양의 의미는 1대1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으로 적절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나의 분자 모양은 9분형이다.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린 약간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9분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A는 3입니까? 4이죠? 4? 4?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린 앞에 배웠던 이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찾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분자식이 무엇인가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로 빠르게 찾아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해볼 거는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용해성, 전기적 성질, 끄는 점 이런 것들 등으로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이 빈칸 채우기 전에 요거 먼저 보고 역으로 이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자, 어떤 실험을 열심히 했대요. 그때 물이라는 이 용매는요, 여기 힌트 있다. 극성이래요. 극성 용매구나. 자, 그리고 또 용매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는 핵세인. 핵세인은 봤더니 용매 성질이 무극성이래요. 자, 그러면 극성인, 바로 물에 잘 녹는 애들 봤더니, 용해된다라는 건잘 이제 섞인다라는 뜻이에요. 극성 분자. 이온결합 물질들은 잘 여기서 용해된대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극성 분자 염화수소, 암모니아. 자,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 황산고리가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우리가 느꼈어. 아, 지금 극성분자는 어디에 지금 잘 용해된다? 극성용매에 잘 용해되는구나. 왜냐하면 물이란에는요 산소 있고 양 옆에 수소 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산소랑 수소 전기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우치죠. 산소라는 건 부분적으로 음전화 띄어 양전화 띄어요. 부분적으로 음전화 띄고 있고요. 산소라는 건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전화를 띄는 부분끼리요 강하게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무극성 물질이 껴요. 낄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 인력이 강한 사이에 끼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보고 제가 질문 더 해볼게요. 핵센이에요. 무극성 용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 잘 용해되는 건 봤더니 무극성 분자. 그래서 여기 보면 브로민, 아이오딘 모두 다 이원자 분자로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서로 같은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무극성 분자, 그리고 벤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맞춰볼까요? 무극성 분자는 어디 용매에 잘 용해될 것이다?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될 거다. 그럼 우리 지금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요. 물에다가 아이오딘을 제가 녹여볼 거예요. 이렇게 잘 섞어볼 거예요. 용해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무극성 분자니까. 그럼 반대로 황산구리를 여기다 녹이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이온결합 물질은 잘 된다라고 했으니까 잘 용해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핵세인에다가 동일하게 아이오딘을 넣어볼게요. 잘 용해될까 안 될까요? 잘 용해될 거고요. 이번에 황산구리를 넣어볼게요. 잘 용해될까 안 될까요?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과 극성 분자는 바로 물에, 바로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될 거고, 반대로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극성 분자라는 게 다른 극성 분자가 왔을 때, 그리고 요게 잘 섞인다라고 한 것처럼요. 이물 분자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끊기 쉬운가 어려운가를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끓는 점 비교예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극성 물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양전하,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분자의 반대 전하를 띠는 부분과 같이 강하게 인력이 작용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극성 물질은요. 분자량이 비슷한 무극성 물질과 비교했을 때 분자사 인력은 큽니다. 인력이 크다라는 뜻은요, 그만큼 끊어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극성 물질은요, 분자량이 비슷한 무극성 물질보다는 끊는 점이 높습니다. 이게 분자량이 사실은 인력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같다라고 했을 때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비교하면 극성 물질의 인력이 더 세요. 그만큼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끓는 점까지 높구나라는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표를 가지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표를 보니까 일단 분자량 비슷한 애들을 묶어두고 성질을 봤더니, 아, 하나는 무극성, 하나는 극성이구나. 그 우리가 사실 유추는 가능해요. 앞에서 배웠어. 아, 극성 물질이 더 끓는 점이 높지 않을까? 한번 결과 볼게요. 끓는 점이 얘가 더 높대요. 아하, 확실하게 극성 물질인 애가 더 끓는 점이 높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됐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분자량 비슷합니다. 그때 끓는 점이요, 높은 애를 봤더니 아, 극성 물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물질에 끓는 점이 더 높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입니다. 네모는 분자인데요. 어떤 분자냐면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요. 다른 네모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대요. 우리 아까 배웠죠? 약간 끼리끼리다. 극성 용매에는 극성 분자가. 그럼 이번에는 무극성 용매니까 무극성 분자가 잘 용해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아이오딘 자체는 무슨 분자더라? 무극성 분자더라. 그렇기 때문에요. 용매가 물인 경우, 극성 용매죠. 물인 경우보다 바로 무극성 용매인 핵세인에서 더잘 용해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3번. 여기서 황화수소는요, 만약에 끌리면
환 그려주고 비혼자 사상 두 개, 양쪽에 수소가 있구나. 그럼 이거는 극성 분자다. 그때 분자량이 비슷한 여기 규소 그려주고 수소가 4개 왔죠? 그럼 이건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할때 끄이는 점 누가 더 높니란 질문이죠? 극성 분자가 더 높겠죠? 그래서 황화 수소가 더 끄이는 점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요,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끄이는 점 높다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기적 성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부분적으로 양전하로 음전하를 띈다, 대칭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비대칭 구도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딱 지금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극성 분자입니다. 자, 전기장이 아직 없어요. 제가 이제 꾹 눌러서 전원 연결했습니다. 자, 전기장이 있을 때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딱 보아하니까 여기 지금 양전하를 띠는 이 부분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장의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보이나요?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 건 어디를 향해서 배열되어 있나요? 전기장의 플러스 극을 향해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자, 무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장을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일 것이다? 무질서하게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배열하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와 나를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무질서하고 어느 누군가는 일정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가와 나를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분자 배열을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는 CO2와 OF2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CO2는 무극성 분자이다, 극성 분자이다. 그렇죠, 무극성 분자입니다. 만약에 전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빠르게 그려보시면 돼요. 탄소 있다, 양옆에 산소 있다, 비공전자성 없다, 직선형. 그래서 대칭 구조다. 자, 이번에 산소 있고요. 플로린, 플로린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구분형이죠? 비호전자성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라는 거 보입니다. 전기장이 있을 때 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향해서 배열된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얘가 바로 극성 분자인 OF2. 무질서하게 존재하구나. 얘가 바로 무극성 분자인 CO2입니다. 얘가 극성 분자고 얘는 무극성 분자. 자, 기억 갑니다. CO2다. 네, 맞고요. 니은, 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오, 요 뜻은 뭐냐면 무극성 분자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얘를 뭐라고 했죠? 무극성 분자라는 아니 아니요. 극성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틀렸다. 디귿, 분자의 결합각은 여기서 얘는 직선형이라 제가 그려놨고, 나에서는 구분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가 더큰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용해성, 끄이는 점, 전기적 성질이요. 자, 이제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바로 그 밑에 탐구 자료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탐구 자료 봐주시면, 뷰렛에다가, 이게 뷰렛이거든요? 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콕을 열어주게 되면 가는 물줄기가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때 제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물체를 딱 갖다 대요. 마이너스 대전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게 살짝 휜걸알 수가 있어요. 물줄기가 휘었구나. 이제 왜 그런가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물 분자를 자세히 보니까 극성 분자예요.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 산소 원자와 부분적으로 양전할 때는 수소 원자로 지금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여기를 보아하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부분적으로 양전하 띠는 수소 원자 쪽이요. 끌려가더라. 그래서 물줄기가 휘더라.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하니까 끌려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플러스 대전체야? 그럼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 산소 원자 쪽이요. 플러스 대전체에 끌려가더라. 그래서 대전체에 전하의 종류와 상관없이
끌려간다. 극성 분자에 대한 성질을 알려주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봅니다. 1번은 플로리나 수소는 전기장에서 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요 뜻이 뭐냐? 수소와 플로린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양자나 음자나를 띠니? 네. 그렇다면 전기장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각각을 향해서 배열될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이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2번. 2번은 산소와 암모니아예요. 모두 전기장에서 분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라는 거는요. 얘네가 전하가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부분적 양자나 음자를 띠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소는 무극성 분자 맞아요? 하지만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죠. 삼각불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고 여기 산소만 분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다입니다. 그래서 X. 3번,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에 대전체를 가져가요.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나요? 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4번,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양자나 음자나 띠는 수소와 산소가 있죠? 다시 한번 더, 부분적으로 음자나 띠면 산소 원자, 부분적으로 양자나 띠면 수소 원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반대 전하를 띠는 누가 지금 끌려가게 될까요? 그렇죠.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쪽이요. 산소 원자 쪽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험 통해서 극성 분자잖아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문항 같이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세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문 읽어보겠습니다. 표는 뷰렛에 액체 X와 Y를 각각 담고 꼭지를 열어 흐르는 액체 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료인데요. 하나는 물, 하나는 핵세인입니다. 일단 물과 핵세인,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이야기해 볼까요? 물이라는 건 극성 분자, 핵세인이라는 건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아까 용해성 실험할 때요, 극성 용매, 무극성 용매라는 거 설명할 때 핵세인 있었어요. X라는 건 줄기가 거의 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끌려가지 않았구나. 그럼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건 무극성 분자인 핵세인일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Y 갑니다.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아하. 그럼 여기에선 전하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양자나 부분적으로 음자나를 띠고 있네요. 그래서 극성 분자인 물입니다. 기억할게요. X는 무극성 물질이다. 네, 맞고요. 니은 Y라는 건물 맞고요. 디귿 Y는 물이라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자, 이거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무극성 분자다. 근데 물이라는 건 극성 분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실험을 통해서 우린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고 부분적으로 양자나를 띠는지 음자나를 띠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풀었던 문제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 과정 읽어 보도록 할게요. 발문에 물의 극성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그럼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극성을 판단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극성에 대한 실험이고, 그래서 기억선지 보시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물의 극성에 대한 겁니다. 실험 과정 가 뷰렛에 물을 넣은 후 꼭지를 열어 가는 물줄기가 흐르도록 합니다. 쭉 흐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물줄기에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가까이 가져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휘어졌다. 아하.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건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 그래서 아하.
극성분자구나. 그래서 물의 극성을 빠르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기억합니다. 물분자가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물이라는 거 산소 있고 양옆에 수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다라고 했을 땐 누가 지금 끌려갈까요? 반대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 부분이 저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물분자가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니은 플러스는

전화로 대전대, 이번에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전화로 대전대, 대전체를 물줄기에 가져가면요, 물줄기는 대전체로부터 멀어진대. 다시. 우리 플러스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서로 반대 전화를 띠는 누가 다가갈까요? 자, 이 산소 원자 쪽이요.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디귿. 물 대신에 에탄올을 이용할 겁니다. 에탄올이 그러면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빠르게 판단해 주시고, 실험하면 에탄올 줄기는 대전체에 끌려간다. 끌려간다? 그럼 얘는 일단 무슨 문자야 돼? 극성 분자. 그래서 얘는 뭐다? 극성 분자가 맞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 아, 물줄기가 휘어졌어. 그럼 극성 분자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험이 주어지면 이물 대신에 다른 물질을 가져올 건데 우리한테 얘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하는 걸좀 우회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휘어진다면 극성 분자. 그럼 얘 극성 분자 맞아? 맞아. 그럼 끌려가겠지. 네, 이렇게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험 문제를 푸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용해성 관련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용해성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입니다. 기억과 뒤에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극성 물질이라고 들어가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무극성 물질이다라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일단은 가설은요. 기억은 극성 용매에, 니은은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됩니다. 이미 우린 사실 알고 있긴 해요. 자, 여기 보니까 가설은 옳습니다. 탐구 과정 한번 볼까요? 극성 용매인 물에 대놓고 알려줬다. 얘가 뭐라고요? 극성 용매다. 그리고 이번엔 무극성 용매인 핵세인. 얘가 무극성 용매다. 우리 앞에서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각각 담겨있는 시험관에 몇 가지 기억과 DNA를 넣고 흔들어 용해되는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극성 용매는 아이오딘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극성 분자의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는 거의 용해되지가 않았고요. 여기서 염화수소와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죠? 극성 분자는 용해가 되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 건 무슨 분자이다? 바로 극성 물질일 것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기역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핵세인 볼까요? 핵세인 무극성 문자 무극성 물질 들어갔더니 용해되었다.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극성 물질 왔더니 거의 용해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또알수 있다. 아, 무극성 용해 잘 용해되는 것 니은이라는 건 무극성 물질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기역 가볼까요? 기역은 무극성 물질인가요? 극성 물질이니까 틀렸습니다. 극성 물질 가져야겠고요. 니은. 이게 새로운 게 등장할 땐 겁먹지 말고 우리 같이 연습했죠? 사염화탄소예요. 탄소 있고요. 염소가 4개 동일하게 왔어요. 그럼 얘는 정사면체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극성 분자인가요? 무극성 분자인가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극성 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자 했던 건 무극성 물질이 와줘야 돼. 그럼 X라는 건 무극성 물질이니?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디귿. 그럼 이번에는요, HCN이다? 그럼 물에 잘 용해되는가? 그럼 HCN이다? 탄소 있고, 여기에서 수소 있고, 질소와 삼중결합. 요거 자체가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를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일단 물에 잘 용해되기 위해서 극성 분자 해야 되는데, 직선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요, 양쪽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치우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극성 분자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용해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 푸는 거를요, 보시면, 아, 우리가 이 X라는 걸, 새로운 걸 맞춰야 될 때는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빠르게 분자 구조 나타내고 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줘서 맞다, 틀리다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 정리할 시간 차근차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앞에서 분자의 모양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그리면서 결합각을 유출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토대로요,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를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 성질에 대한 부분은요, 용해성, 끓는 점, 전기적 성질.

운전자석 하나가 있고요. 양쪽에 여기 지금 산소 하나, 여기 플로린 하나. 여기는 사실은 직선형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요. 자, 그 다음, FCN. 자, 탄소에 비운 운전자석 없어요. 탄소, 여기에서 플로린, 여기 질소, 직선형입니다. 자, 그때 질문 갑니다. 무극성 문제는 한 가지인가요? 자, 여기서 OX. 이거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목표를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 나와라 뿅!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원하고 원하는 것 현실이 될수 있게끔 주문을 외우는 그런 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네 번째 시간 24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85쪽부터 또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쪽에 있는 더 알아보기는 학습 용어입니다. 학습 용어와 관련된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국어 못하는데요? 저 역사 못하는데요? 사회 못하는데요? 신경 하나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자의 뜻과 모양만 잘 알고 있다면, 어떤 과목에 관련된 학습 용어라도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어를 볼까요?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한자의 뜻을 생각하면 시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시자가 보다 시자이고 점자는 포인트라는 뜻이죠. 점 찍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보는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즉 보는 관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정말 국어에서 말하는 정의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보는 관점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역설이네요. 중학교 때인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하면서 역설법이라고 엄청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역설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계속 외웠던 기억이 나요. 역자는 거스를 역자입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거슬러 거꾸로 흐르면 역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역자입니다. 설자는 말씀 설자이니까 거스르게 되는 말, 다시 말해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이론이다라는 얘기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게 바로 역설법이다라고 국어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쟁점이네요. 점자가 또 나오네요. 시점에서의 점자와 똑같죠. 포인트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쟁자가 다툴 쟁자이니까 쟁점은 다투는 포인트가 되겠죠. 다투는 중요한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면자. 이 면자에 서로 대면하다라는 뜻도 있죠. 얼굴을 보여주고 대면한다라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자, 말씀, 이야기라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면담이라는 것은 대면하여서, 다시 말해, 만나서 마주대하여 하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복잡한 뜻을 잘 모르더라도 한자의 뜻만으로 이런 용어의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역사와 관련된 용어를 볼까요? 역사. 첫 번째는 역사 사자에 요 료자는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재료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사료는 역사의 재료라고 직역이 되네요. 보니까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과 같은 자료,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 사료 한자의 뜻만 알아도 금방 어떤 말인지 알아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중상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자가 무겁다의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 중요시하다라는 뜻도 있죠. 소중하다, 중요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거듭의 뜻도 있죠. 상자는 장사 상자, 장사할 상자가 되겠죠. 물론 장사를 했으면 얼마 벌었는지 잘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냐 하면 상업, 상업을 중요시하는 주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석기 시대가 나옵니다. 석은 돌이란 뜻이고요. 기자, 그릇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도구의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돌로 만든 도구를 쓰던 시대라고 바로 직역이 가능하죠. 한자의 뜻만 알고 있다면 보니까 돌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만든 도구가 나오네요. 칼, 도끼 따위에 기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네 글자의 뜻을 안다면 바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어려울 난에 백성 민자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이라고 직역이 되죠. 전쟁, 지난 따위를 당해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이다. 어려운 백성, 난, 민. 바로 프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회로 갈게요. 사회로. 지리, 경제, 정치와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제목이 거창하긴 한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합하다, 합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을 가진 협자가 보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정자는 정하다라는 정자가 되겠죠. 그런데 회, 자, 정, 리 기억나시나요? 회, 자, 정, 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회, 자, 정. 세 번째 요 정자가 들어가는데 회자 정리에서는 반드시의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 또 이야기를 하고요. 협정. 그러면 협력하여서 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보니까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뜻을 모르더라도 한자의 뜻을 안다면 바로 직역이 가능한 머릿속으로 개념 파악이 아주 쉽게 잘 되죠. 한자를 많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다음은 밀다, 밀치다의 뜻을 가진 배자. 우리 스포츠 중에 농구, 배구, 배구 있죠. 배구. 배구의 가장 핵심은 스파이크도 스파이크이지만 세터라고 그러나요? 세터가 공을 잘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띄워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볼을 밀어주는 거, 볼을 밀어주는 거. 그래서 밀칠 배자를 써서 배구라고 이야기하죠. 타짜는 달을 타짜니까 다른 것을 밀쳐내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의 적자는 관역이란 뜻이 아니라 어조사. 어떤 상태에 이른다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밀쳐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배타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타인을, 남을 배척하는 성격을 띈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공청회입니다. 공짜 뜻이 굉장히 많죠. 공평할 공짜로 많이 쓰입니다. 관청이란 뜻도 있고, 또 공적이다, 벼슬 이런 뜻도 있죠. 벼슬 자리에 있는 분들은 늘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 관청이고, 그러니까 공평하다, 벼슬, 공적이다, 관청 이런 것들을 다 1번, 2번, 3번, 4번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외우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공짜가 공평하다, 공적이다, 공적으로 들어보는 모의입니다. 이렇게 해도 백점풀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라고 해 놨죠. 공적일, 공짜에 들을, 청짜에 모일, 회짜니까 공적으로 들어보는 모의입니다. 공개적으로 들어보는 모의입니다. 라고 머릿속에서 바로 풀이가 됩니다. 자, 사회 마지막 편견이네요. 편자는 치우칠 편자입니다. 선생님, 편애하지 마세요. 치우쳐 사랑하는 게 편애가 되겠죠. 편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죠. 견자. 견자는 보다, 보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당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일 때는 견해의 뜻이 있지요. 따라서 편견은 치우친 견해라는 뜻이 되겠죠.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 견자 우리 본문에서도 배웠었는데 뵙다의 뜻으로 쓰이면 현으로 읽어야 한다. 알현하다. 알견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찾아 뵐때 알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현자가 바로 요 모양이다라는 것. 정리하자면 요 글자는 보다, 보이다, 당하다, 견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견으로 읽어야 되지만 뵙다,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현으로 읽어야 한다.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과학수학. 선생님은 그래도 역사, 사회, 그러면 그렇게까지 겁이 안 나는데, 오리지널 문과틱한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학수학 그러면 몸이 반사적으로 조금 움츠려들긴 하네요. 그렇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 문제에서는 정말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을 물을 수가 없겠죠.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지, 이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겁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볼까요? 질량이네요. 요 질자는 바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량은 분량. 뭐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죠. 분량의 뜻이 있습니다. 물체가 가지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질이 물체의 사물의 바탕이란 뜻이 되겠죠. 사물의 바탕의 분량, 그것이 질량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를 압자에다가 힘력자네요. 압력밥솥 할 때의 압력이 바로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누르는 힘 정도가 되겠죠. 압박을 가하다 할 때의 압자, 강압적이다 할 때의 압자가 되겠죠. 누르는 힘 뒤에서 보니까 누르는 힘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물체 접촉면, 뭐 금면, 수직 이런 말 모르더라도 한문을 풀 때에는 반드시 누르다와 힘이 언급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멀리 해야 할 한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떨어질 락자, 낙하라고 읽죠. 아래로 떨어지다. 어려운 게 없네요. 그렇죠?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기화. 기자는 기운이라는 뜻도 있고, 공기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기체를 얘기하겠죠. 화는 될 화자이니까 기체로 됨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기체로 됨을 변함이라고 살짝 바꿨죠. 기체로 변화한다 할 때의 화자도 역시 될 화자가 되니까요.

흐민 빽빽할 밀자의 정도 도자 밀도이네요. 선생님이 한자의 뜻을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일컫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도자가 나왔으니까 잠깐 볼게요. 정도나 법도를 뜻할 때는 도라고 읽지만 우리 본문에서도 배우고 왔습니다. 헤아리다 이의 뜻으로 쓰이면 음이 탁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긴 글자 법도, 정도, 횟수를 나타낼 때는 도로 읽지만 헤아리다, 재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탁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요 밀자, 빽빽할 밀자 아래에 산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무나 이런 것들이 빽빽한 곳을 일컫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산자 대신에 아래에 이렇게 벌레충이 들어간 한자도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을까봐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꿀 밀자입니다. 음은 똑같이 밀자인데 산산자가 들어가는 건 빽빽하다의 뜻이고 벌레충자가 들어가는 건 꿀의 뜻입니다. 꿀 그러면 벌이 생각나죠. 벌이 꿀을 만들어내니까 아 요거는 벌레충자 벌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아 꿀의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죠. 다음은 나다 자라다의 뜻을 가진 생자이고요. 장자 역시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누차 이야기를 했었죠. 길다 어른 우두머리 자라다 장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서 자라다라고 풀면 매끄럽겠죠. 나서 자람이라고 그대로 풀이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이라는 말도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로 된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성질이 항상성이 되겠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상 성질 성이니까 항상 유지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자는 앞에 삼수변이 붙어 있네요. 물과 관련된 조자가 되겠죠. 밀물이란 뜻도 있고 조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차자는 차이를 나타내는 한자이니까 조수의 차이가 되겠죠? 즉, 밀물과 썰물 때 수의 차를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은 넓힐 확자에다가 흩을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건 넓혀서 흐트러뜨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니까 넓게 흩어진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확산 그러면 꼭 과학 용어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니까요. 다음은 번개 전자, 전기 전자에 흐를 류자, 전류이네요. 그러니까 번개가 흐른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고 전기가 흐른다, 전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흐름을 유통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 놓았네요. 다음은 모양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자와 바탕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질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생긴 모양 형자죠. 그리고 바탕 성질이라고 풀이를 해 놓았네요. 다음은 수학과 관련된 학습 용어를 볼게요. 첫 번째 대입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대학 입학 전형의 대입이 아니죠. 그 대입은 큰 대자를 쓰죠. 대학교는 큰 대자를 쓰니까 지금 대자는 대신할 대자. 물론 세대, 시대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할 대자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신하여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들입자이니까 보니까 대신하여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을 동자, 자리 위자 뿔 각자가 보이네요. 따라서 동위각은 같은 자리에 뿔, 같은 자리에 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의 각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위각이 무언지 몰라도 한자의 뜻을 알면 동위각의 의미 아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거스를 역자와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 요 숫자

새마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수를 나타내죠. 숫자를 나타내는 수로도 쓰입니다. 거꾸수라고 되어 있네요. 5의 역수는 5분의 1, 곱해서 1이 되는 수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4분면,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면. 그것이 바로 사분면이 되겠죠? 넉사자에다가 나눌 뿐,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면, 사분면. 어렵지 않죠? 다음은 이항.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던 그런 용어네요. 옮길 이자에 항목 항자, 목의 뜻도 있고요. 따라서 이항은 항목을 옮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설마 한문 시험에 등식, 부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그 부호를 바꿔 다른 변으로 옮기는 일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을 옮긴다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학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선생님은 사실 미술은 완전 문외 아니에요. 정말 미술을 너무너무 못해요. 막 조각 카라 그러면 조각칼로 맨날 손 베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자를 유심히 보도록 하죠. 합하다, 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창은 노래하다라는 뜻이니까 합창은 모여서 합하여 노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합하여라는 말 나오고 노래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은 불다의 뜻을 가진 취자, 입으로 후 하고 부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죠. 타는 칠타자, 때릴 타자입니다. 두둥 두둥 두둥 손으로 치고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수의 변형이 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타 그러면 입으로 부는 것. 그러니까 관악기가 보통 불죠. 이 관자가 대롱관자예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쉽게 대금, 소금 가운데 뻥 뚫려 있죠. 그런 게 관악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로 불죠. 그리고 타악기, 장구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쳐서 연주하는 악기가 타악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불고 손으로 쳐서 연주하는 게 취타가 되겠죠. 다음은 타자가 또 나오네요. 때릴 타자, 칠 타자. 야구에서도 안타, 2루타, 3루타 할 때의 타자가 바로 요 칠 타자, 때릴 타자죠. 갑자기 배가 고파. 수타면을 먹고 싶어요. 수타면, 손으로 쳐서 만든 밀가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가 나왔습니다. 요 글자 별표죠. 요 글자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는 한자입니다. 즐기다, 즐겁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럴 때는 음이 락이죠.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요, 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요, 요. 여기서는 악으로 읽었습니다. 악으로 읽었다라는 건 음악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자도 그릇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기라는 건 음악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 되겠죠. 그중에서도 손으로 치는 악기가 타악기가 되겠죠. 글쎄요, 드럼? 북? 요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다음은 화합할 협, 합할 협, 협력할 협. 그 다음에 주자는 연주할 주자입니다. 곡자도 구불구불하다. 올곧은 것에 비해서 구불구불한 건 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의 뜻으로도 확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의 곡자는 구불구불하다,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곡의 의미로 쓰인 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협주곡은 서로 협력하여 연주하는 악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줄줄이 줄줄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화합하며 연주하는 악곡이라고 되어 있으니 협주곡 한자의 뜻을 잘 풀이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술입니다.
미술.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음악과 미술을 선택해서 듣더라고요. 선생님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미술 시간이 굉장히 고역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유화 이런 건 그려본 적도 없어요. 유자가 기름, 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화는 기름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니까 물감을 기름에 개어 그리는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화자, 그림, 화자, 동사로는 그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물들일 염자에 빛깔 색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염색 그러면 빛깔을 물들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색을 물들인다. 염색은 뭐 굳이 미술 용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선생님도 머리를 살짝 염색하셨네요. 할 때의 염색입니다. 다음은 초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 초, 벌레, 충, 그림, 도. 그림, 도자가 나올 때마다 그림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모하다, 꾀하다, 계획하다의 뜻도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그림이란 뜻입니다.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 되겠죠. 풀과 풀벌레를 그린 그림이다. 한자만 알면 뭐 초충도가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요번에는 닮을 초자의 모양 상자 그림 화자입니다. 선생님, 요 상자, 우리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상형 할 때, 요 상자는 사람 인자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모양이고 이것도 모양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고유의 모양입니다. 진짜 모양. 이거는 앞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죠? 사람이 본떠서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닮게, 그쵸? 그 모양을 닮게 그린 그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초상화, 사람의 얼굴이나 모양을 본떠서 닮게 그린 그림이다. 그쵸? 닮게 만든 모양의 그림이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 상자를 쓰지 않고 사람 인자가 붙은 요 상자를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체육. 그래도 음악, 미술, 체육 중에는 체육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발로 하는 건잘 못해요. 축구 이런 건잘 못했는데, 손으로 하는 건 엄청 좋아해, 잘하지는 못하고,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보도록 하죠. 체육, 양궁. 양궁 같은 경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활을 당기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양궁, 바다 양자가 보이네요. 바다 양자. 그런데 바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은 활인데, 어떤 활이냐 하면 서양식의 활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활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활이다. 서양식으로 만든 활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쓰이는 양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양말. 양말도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 양자고 말자가 벗은 말자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벗은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양말이 양주. 여러분들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서양에서 온 술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양자가 큰 바다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뜻도 있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회라는 말도 못 쓰게 되어 있죠. 어쨌든, 체육 한마당에 하이라이트, 개주네요. 이을 개자에 달릴 주자. 그러면 당연히 이어 달리기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 달리기가 되죠. 뜻이 개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자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접영이 나왔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데 접영. 수영의 한 종목이기도 하죠. 접자가 무슨 접자냐면 나비 접자입니다. 영자는 헤엄칠 영자이고요. 그러니까 나비 모양으로 헤엄치는 게

접영입니다. 혹시 접영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Butterfly style. 발음 괜찮지 않나요? Butterfly sty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상하다. Butterfly sty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접영을 영어로 바꾼 게 되는 거죠. 접자가 나비 접자이니까 버터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비가 나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영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배영은 뭘까요? 배영. 배영은 등뱃자, 등질뱃자.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배를 등지고 뒤로 이렇게 헤엄치는 게 배영이 되겠죠. 다음은 선구안이네요. 선구안. 타율이 높은 훌륭한 타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선구안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선자는 가리다 선자인데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가리다가 아니라 이것이 좋은지 이것이 좋은지 가려내는 겁니다. 선택하다 할 때의 선자가 되겠고요. 구자는 공구자입니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할 때의 구자, BALL, 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가려내는 안목이라고 직역이 되죠. 공을 가려내는 안목, 공 가운데 볼과 스트라이크를 가려내는 타자의 시각적인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딱 한자의 뜻대로 공을 가려내는 안목 이렇게 해도 100점이 되겠죠. 요번에는 학습 용어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물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도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반쯤은 도체고 반쯤은 부도체인 거, 중간 정도의 물질이니까 딱반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반반자가 되겠죠. 이번에 반반자가 정답입니다. 한자의 모양 보면 정말 절묘하게 좌우를 반으로 갈라 놓은 것처럼 보이죠. 인도체, 지도체, 전도체, 교도체, 다 관련이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용어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그 과목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자의 모양, 뜻을 알면 누구나 풀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학습 용어였다면 지금부터는 일상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볼 관자와 바라볼 망자가 결합된 관망입니다. 관자가 글쎄요. 왼쪽에 있는 글자만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글자가 황새를 나타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무 위에 앉아서 멀리 자세히 내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망자 역시 멀리 내다볼 때 쓰는 한자입니다. 멀리 내다본다라는 건어좀그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안 돼. 눈에 붙이고 가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망 그러면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런 뜻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망이라는 뜻을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얘기, 말로 표현 못하더라도 그 뜻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마늘 따자의 뿔각자. 다 각은 뿔이 많은 거네요. 만약에 삼각, 삼각형이다. 삼각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면이 세 개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각이면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각이 면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 방면, 여러 부문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동참이네요. 같을 동자. 그리고 요 글자는 셋, 삼으로도 쓰입니다. 3,
산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참여하

같다의 뜻일 때는 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참은 같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야, 우리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도 동참해. 이런 말 많이 쓰죠. 같이 참여해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은 빠질 몰자에 들 입자이니까 몰입은 말 그대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깊이 파고들거나 빠질 때 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몰입도를 엄청 높여서 공부를 하자고요. 다음 볼까요? 인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앞서서도 나와서 선생님이 참을 인자와 견딜 내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마음심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는 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참는 게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내자 왼쪽에 있는 마리을 이자는 원래 수염의 모습을 본뜬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디 촌자가 들어가면 어떤 법도, 규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에 의하여 수염이 잘려 나가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런 치욕을 견디는 것, 그런 게 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음속으로 마음이 견디는 거고 얘는 몸이 견디는 거고 어쨌든 인내는 참고 견딘다의 의미가 되겠죠? 앞에 괴로움, 어려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참고 견딘다, 요 정도만 알아도 100점이 되겠죠? 한자가 쉽네요. 바르다의 뜻을 가진 정자와 올곧다의 뜻을 가진 직자가 왔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올곧다의 의미가 되겠죠?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올바르고 곧 됐고요. 그래요. 선생님도 항상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직한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다음은 파급입니다. 파자는 물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급자는 미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클레이지 하고 미치다라는 게 아니라 영향이 어디 어디에까지 미치다. 나의 성적이 드디어 1등급에 미치다. 할 때의 미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도달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쫙 퍼져 나가는 것이 물결이 미치는 것 이것이 파급이 되겠죠.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친다.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용이네요. 포자는 이렇게 앉는다. 안을 포자이고요. 용자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얼굴의 뜻도 있고 용모의 뜻도 있죠. 그리고 용서하다, 받아들이다의 뜻도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넓게 감싸 안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이 되겠죠. 너 그렇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 포용. 아, 그래요. 상대방을 잘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넓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용어와 관련된 문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2번 문제가 일상 용어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날 출자에 뛰어날 출자에 무리 중자. 그러니까 출중이라고 읽어요. 제대로 잘 읽은 것이 되겠죠. 출중하다라는 건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뛰어나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디귿, 유의어로는 민중이 있어요. 백성 민자에 많은 사람을 뜻하는 무리 중자. 민중은 일반 백성을 일컫는 말이므로 출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디귿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리을은 활용예가 나오죠. 출중한 기량으로 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기량으로 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지요.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답이 됩니다. 아, 일상 용어가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한 문제 더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8번 문제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주어진 단어를 보시면, 아,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서로 잘 사는 길입니다. 서로 잘 산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서로 잘 산다와 관련이 있는 일상 용어를 골라 답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1번은 바깥 외자의 얼굴 면자. 그러니까 내 얼굴의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면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마주치기 싫어서 피하거나 얼굴을 돌릴 때 외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잘 사는 길 외면하자 말이 안 되죠. 2번은 사사로울 사자의 욕심 욕자. 사사로운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잘 사는 길과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은 어지러울 분자의 다툴 쟁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아주 어지럽고 복잡하게 다툴 때 분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잘 사는 길과는 관련이 없겠죠. 4번이 정답이네요. 서로 상자와 살다 생자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잘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5번은 홀로 독자의 차지할 점자이므로, 독점한다라는 건 혼자 다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잘 사는 길과는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은 어휘의 연원으로 갈게요. 117쪽입니다. 어휘의 연원과 관련된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보겠지만 문제의 유형은 원래의 뜻, 확장된 뜻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 답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원래의 뜻을 딱 보면 가락을 높임,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 글자는 가락의 뜻을 가진 것일 거고, 한 글자는 높이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이렇게 뜻에 맞는 한자를 찾아가다 보면 그 단어를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높을 고 자가 보입니다. 높이다라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죠. 조 자는 가락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을 높이다라고 직역이 되죠. 와,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었어 할 때의 고조입니다. 확장이 되어서 감정, 세력 등이 한참 무르익거나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분위기가 고조되었어 할 때의 고조가 바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불곡자. 딱 올곧지 못하고 구불구불구불 하다 곡자가 되겠고요. 절자는 꺾다, 꺾이다의 뜻을 가진 절자가 되겠죠. 뼈가 꺾이면 골절되었다 할 때의 절자입니다. 그러면 구불구불하고 꺾였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의 뜻을 보시면 굽어지고 꺾어지다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요것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을 때는 원래의 뜻을 먼저 보시고, 아, 한 글자는 굽다의 뜻이고 한 글자는 꺾이다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곡절, 우리가 보통 우여곡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의 곡절입니다. 즉, 구불구불하고 꺾여진 거니까 평탄하지 않고 뒤틀린 복잡한 사정을 일컬을 때 우리가 곡절이라는 말을 쓰지요. 다음은 굴지이네요. 굴자가 굽힐 굴자입니다. 지자는 손가락이란 뜻이 있죠. 물론 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끔은 코도 파고 하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하고 가리키는 걸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가리키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손가락의 뜻이고요. 그러면 굴지는 한자의 뜻, 원래의 뜻으로 보면 손가락을 굽힘, 손가락을 꼽음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은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굴지의 기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앞에는 움직이다의 뜻을 가진 동자이고, 뒤에는 고요하다의 뜻을 가진 정자네요. 앞에서 배운 단어의 자임으로 이야기하자면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이므로 병렬 관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움직임과 고요함이라고 아마 원래의 뜻에 나올 겁니다. 여기는 운동과 정지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한 글자는 운동과 관련된 동자, 한 글자는 정지와 관련된 정자, 요 고요할 정자 이렇게 되겠죠. 일이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낌새, 동정을 살피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다음은 등배자와 뒤후자입니다. 물론 요 등배자, 등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지다, 배반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뒤후자니까 배후는 그대로 풀면 등 뒤가 되겠죠? 등의 뒤. 확장이 되어서 어떤 일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등배자에다가 뒤 후자를 쓰는구나. 해, 빙은 풀다 해자에 얼음 빙자이니까 얼음이 풀린다라고 직역이 되겠죠? 확장된 뜻 아마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휘의 연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뜻을 주고 확장된 뜻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 답하라라는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원래의 뜻을 보니까 심장의 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글자는 심장과 관련된 뜻일 것이고 한 글자는 피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심자가 마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심장의 모양을 본떴다라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심자가 심장이고 혈자가 피의 뜻이므로 1번의 심혈이 정답입니다. 심혈은 온갖정성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심혈을 기울인다, 온갖정성을 기울인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지혈은 피가 흐르는 걸 멈추게 하는 거죠. 3번 충혈, 충자는 가득 차다 충자입니다. 몸의 한 부분으로 피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득 차는 것, 피가 많이 모이는 것, 그게 충혈이 되겠죠. 4번은 마음과 몸이라고 풀이가 되는 심신이고요. 5번은 마음속 생각, 심사인데, 심은 다 맞지만 피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9번 문제인데 일상 용어가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휘의 연원 참, 어휘의 연원.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저 전통 도자기의 장인 것 같이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이게 확장된 뜻이고요. 원래의 뜻은 규모가 큰 집이라는 뜻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뜻이 큰 집이니까 한 글자는 크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한 글자는 집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크다, 집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3번이 되겠죠. 큰데 집가, 대가가 정답입니다. 대가가 확장되어서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1번은 집이 아니라 사람 인자가 오니까 큰 사람이라고 풀이가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클 것자에다가 사람 인자니까 큰 사람이라고 풀이가 되겠고요. 4번은 집가자, 집은 보이지만 크다와는 관련이 없는 문자가 왔네요. 그쵸? 가족이나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집가짜, 집은 들어가 있지만 크다와는 관련이 없는 우두머리 장자가 들어가 있네요.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이야기하지,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을 가정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렇게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원래의 뜻에 집중해서 그 뜻에 맞는 한자를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4강 더 알아보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25강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레안칠 학습 목표 보면서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15강의 문화 하고요, 실전 문제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은 16강 문화 보고 실전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독일의 기념일과 축하 인사에 대해 볼게요. 1번의 이 축하 표현이라는 건요, 뭐 반드시 꼭 막 축하한다는 의미보다도 뭔가 좋은 걸 기원하고 축복하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alles Gute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만능이야. 뭐가 만능이냐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축하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대학에 갔어, 뭐 취업을 했어, 이사를 갔어, 생일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뭔가 잘된 일에는 alles Gute라고 표현해서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표현이고요. 건강을 특히 기원할 때 있잖아. 우리도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bleibt gesund,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alles Liebe, 모든 사랑을 담아서 말해도 괜찮고요. 정말로 축하한다 라는 동사를 써도 좋아요. Ich gratuliere dir, 나는 너에게 축하를 해 라고 할 때 이렇게 삼격 집의 동사니까 삼격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영어도 good luck 하듯이 독일어도 viel Glück 해서 축복을, 운을 기원하면 되고요. 아니면 Herzlichen Glückwunsch라고 해서 Herzlichen Glückwunsch 요 많이 쓰지? 이것도 축하를 하는 표현, 뭔가 좋은 걸 축복하고 기원하는 표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축하 카드예요. 그 책에는요, 카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요 엄마에 관련된 카드 볼게요. 자, 제가 엄마라고 했는데요. Der Muttertag이라고 하면은요, 어머니 날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날 따로 있고요. 아버지의 날, 아빠의 날 따로 있어요. 우리는 5월에 그냥 어버이날 해가지고 엄마, 아빠 똑같이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독일은 일단 어머니 날이란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 Der Muttertag. 엄마의 날은, 어머니의 날은 Es am zweiten Sonntag im Mai. 5월에 두 번째 일요일이래. 어머니 날은 일요일이네. Kinder schenken Blumen, kleine Geschenke und eine Karte. 애들은요, 엄마한테 뭐 드리냐면요, 꽃 아니면 작은 선물들, 그리고 아니면 카드 써서 드린대요. 엄마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카드 써서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엄마의 날에 대한 이야기. Auch der Vatertag. 그리고 또한 아빠의 날은요, ein besonderer Tag. 특별한 날이래요. Der Vatertag ist in the Vatertag in Deutschland fällt auf Christi Himmelfahrt. 이게 또 중요한 단어가 있네. 아빠의 날은요, 독일에서는요, fallen auf라는 동사를 썼어. 어디로 떨어지냐면, auf 사격 써서요, 여기로 맞아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지냐면, Christi Himmelfahrt라고 해서, 여기 예수 승천이

일이라고 하거든. 예수 승천일이랑 맞아떨어진대. 그러니까 예수 승천일이라는 기념일에다가 그날은 아빠의 날로 하자. 이렇게 아빠의 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달력에 한 칸에 이렇게 fallen off 하듯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지. 그래서 아빠의 날은요, 뭐에 맞아떨어지냐면 예수 승천일에 맞아떨어지는데요. On his ein Feiertag, 그리고 공휴일이래. 아까 엄마의 날은 그냥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공휴일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빠의 날은 예수 승천일을 아빠의 날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공휴일입니다. An diesem Tag, 이 날에, 아빠의 날에는요, wir bringen viele Väter, 많은 아빠들이요, Zeit für bringen이에요.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랑? Mit ihrer Familie, 가족들, 아니면 이어간 프라인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낸대.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랑 보내요. 여기 공휴일이기도 하니까 아빠한테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렇게 자유 시간을 주는 느낌으로 친구들이랑 뭐술 마시고 이렇게 보내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 승천일이라는 게 책에 이제 나왔는데 크리스티 히멜 파츠라고 해서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40일째 되는 목요일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승천일을 지금 파터탁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 이거는 뭐 해피 버스데이 투유 그거랑 똑같은 음계로 부르면 돼요. 줌게버스탁 필글룩 줌게버스탁 리베 리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리베 다음에는요. 당연히 여자 이름 쓰고요. 리버 다음에는 남자 이름 쓰셔야 돼요. 이거 강변아야 그 형용사 강변아예요. 리베 다음엔 여자 이름, 리베아 다음에는 남자 이름 쓰시면 됩니다. 영어에는 디어 누구누구 하잖아. 독일어는 리베 여자 이름, 리버 남자 이름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줌게버스탁 필글룩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뭐 부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우리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Danke für die Einladung zum Abendessen. Abendessen으로의 초대를 해줘서 고마워. 저녁 식사 초대 받았나 봐요. Nicht danken. 고마울 거 없어. 괜찮아. 뭘. 이런 느낌이죠? 지금은 의미보다도요, 강세의 위치예요. 강세 위치 문제는 여러분, 음절을 일단 세야 돼. Einladung. 세 개의 음절이네. 이 삼음절 중에서 강세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쉽다, 그치? 왜? 여기 ein이라는 뭐가 있어? 분리전철. 분리전철은요, 의미가 있잖아. 안으로 뭔가 초대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으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분리전철은 당연히 세게 발음하죠. 여기 세게 einladung이에요. 몇 음절 강세야? 그치? 세 개의 음절 중에 얘네 1음절 강세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아직 뭔지 몰라도 분명히 다세 개의 음절짜리, 삼음절짜리 단어가 나올 거니까 뭐 1음절 강세인지, 2음절 강세인지, 3음절 강세인지 쓰고 시작을 하자는 거지. 자, banane부터 볼게요. banane는요, 강세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특이한 단어예요. 얘는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는 강세가 좀 뒤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수 독일어들은요, 거의 다 1강세예요. 근데 외래어들은 강세를 뒤로 끌어내려 2강세 아니면 3강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banane 외래어여서요, 2강세, 2라고 쓰자. 아파가트 얘도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인데 얘는 많이 끌어내려 가트 이렇게 아트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아트의 강세가 올 때가 많거든. 여러분 아마 아는 단어 중에 아우토마트라고 해서 자판기 자동 판매기란 단어 있잖아. 이런 단어도 이렇게 아우토마트 이렇게 삼강세에 오거든. 마찬가지로 아파가트 이런 애들도 아트로 끝나는 단어들 이렇게 삼강세일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 메커라이 요거 기억나요? 후철 I는 얘가 강세를 갖는 접미사거든. 강세를 가지고 있는 후철이에요. 그래서 강세가 뒤에 옵니다. 백허가이 요렇게. 얘몇 강세? 3강세. 카토펠. 카토펠도 특이한 단어인데 강세가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아, 외래어 아닌가 의심해 보면 돼요. 카토펠도요. 외래어입니다. 그럼 답이 5번이네. 야스차이트. 얘가 1강세네. 얘가 1강세야. 얘가 왜 1강세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 야흐차이트는요, 영어의 시즌, 한국어로는 계절이란 뜻이지. 야라는 말, 연, 해란 뜻이고요. 차이트라는 말 뭐야? 시간이야.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는 거. 우리도 계절에서 절자가 마디 절자거든. 하나의 해를 이렇게 절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듯이 이 차이트라는 것도 야를 가지고 차이트로 나눈 거지.

슬로스 안으로 안 된다. 뭐 이런 문장이야. 슬로스는요, das Schloss예요. das Schloss 하면은 얘는 여러분 아는 뜻은 원래 성이란 뜻 있잖아. 캐슬, 이렇게 궁정 같은 거 성이란 뜻이 있는데 얘가 성이란 뜻 말고요. 자물쇠란 뜻이 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 안으로 이동하는 느낌이니까 인에다가 지금 사격을 썼지? 열쇠가 자물쇠 안으로 뭔가 안 맞아.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처음 보는 단어니까 뒤로 가보자. Das Kleid. 이 원피스는요. Gut. 잘 된다. 뭐에? Meinen Schuhen. 내 신발들에 이 원피스가 참 뭐 잘 어울린다 정도 하면 좋겠죠? 어울린다라는 동사 뭐였어? Passen 동사 있었지? 이거 1번인 것 같아. 그럼 세 번째도 만나볼게요. Die Verabredung um 15 Uhr. 15시에 만나는 그 약속은 mir nicht. 나한테는 이렇대. 나한테는 맞지 않는데. 나 3시에 못 만나라는 이야기죠. 이럴 때도요. 삼격 지배동사인 뭐 쓰면 좋겠어요? passen 쓰면 좋겠지? 그럼 passen이 여기 맞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열쇠가 자물쇠에 맞지 않는다. 이때는 그 형태가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형태가 맞다라고 할 때 passen 쓸 수 있고요. 잘 어울리다라고 할 때도 passen 쓸 수 있고요. 나한테 시간이 맞다라고 할 때도 passen 쓸 수 있다. passen이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주 쓰는 이 뜻을 가지고 이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문제 이 passen을 가지고 이번에 좀 반드시 외워두세요. 다음. Ich habe die Prüfung bestanden. bestehen 했다는 거는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시험 패스한 거예요. 아, 나 시험 패스했어. Endlich darf ich Auto fahren. 무슨 시험이었어? 운전 면허 시험이었네. 아, 나 이제 드디어 자동차 탈 수 있어.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운전 면허 시험도 어쨌든 시험인데 얼마나 어려워. 이거 축하해 줘야겠죠? 축하해. Ich freue mich für dich.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너 참 잘 돼서 내가 좋다라는 거예요. 참 잘 됐다라는 표현이죠. 빈칸에는 뭔가 축하해 이런 말 들어가야 돼. Bleib gesund, 건강해라. 좀 이상하죠? Guten Appetit, 맛있게 먹는 거 아니죠? Frohe Weihnachten, 요거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잖아. 전혀 아니고요. Schönes Wochenende, 주말 잘 보내는 거 아니죠? 정답이 뭐야? Herzlichen Glückwunsch이잖아. 요거 축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죠. 진심을 담은 뭐 축하를, 진심을 담은 기원을 해 라는 표현입니다. 넘어가서 4번 볼게요. When we're morgen skiing again, 우리 내일 영화관 갈까? Ich werde ja gern. 나도 가고 싶지. 이게 중요하지? aber가 중요하죠? 가고는 쉽지. 근데 요거야. Ich habe schon eine Verabredung. Verabredung 하면 무슨 뜻이야? 약속이란 뜻이잖아. 나 벌써 약속이 있는데, 이미 약속이 있는데 했으니까 가고야 쉽지. 근데 못 가. 좋겠죠? 못 가가 좋겠어. 못 가 골라볼게. Das ist mir egal. 나한테 상관없는데 아니고요. Da hast du recht. 네 말이 맞아. 뭐 옳고 그른 이야기 아니죠? Das geht leider nicht. 안 돼.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해. 이때 gehen은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때 그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gehen을 쓴다 그랬어. 아, 유감스럽지만 안타깝지만 안 돼. 불가능해. 답은 3번이었고요. Das ist eine gute Idee.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아니고. Ich bin deiner Meinung. 관용적 입격으로 해서 나는 네 의견에 속한다. 즉, 난 너와 의견이 같다. 아니죠. 답이 그래서 뭐예요? 3번이죠. 그 다음 5번. Hast du Lust? 너 이거 할 마음 있니? 무슨 마음? Am Wochenende einen Ausflug zu machen. Ausflug이 소풍이잖아. 피크닉. 그럼 너 피크닉, 주말에 피크닉 할 생각 있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길 봐야 돼. Am Wochenende habe ich viel zu tun. 주말에 나는 viel zu tun. 할 일이 너무 많아. Oh, das ist schade. 아쉽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 못 가? 못 가. 왜? 나 할 일이 많으니까. 자, 못 가 고를게요. Gute Idee.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고요. Freue mich. 만나서 반갑다. 뭐 이거 아니고요. Tut mir leid. 미안해겠죠? 못 가. 할 일이 많아서. 3번이 잘 이어지고요. Einverstanden은 동의하는 표현이니까 아니고요. Das passt gut. 나 괜찮아. 시간 잘 맞아. 아니죠? 이거는 우리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제일 좋지. 여자가요. 뭐라고 말했더니요.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 10시가 wäre für mich am besten. 나한테

배는 최고 최선의 시간이야. 근데 외래라고 했으니까 이스트를 안 썼잖아. 이스트라고 이렇게 직설법을 안 썼잖아. 그러면 열심한 배라는 느낌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 이 사람이 접속법 이식 요 말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 가정하는 것처럼 해서 뭔가 공손하게 한다 그랬어. 10시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어? 언제 만날까? 뭔가 요 시간에 대한 걸 물어봤겠죠? 시간을 물어볼 때 의문사 뭐 쓰면 좋겠니? Wann 쓰면 되겠지. 요거밖에 없네. Wann treffen wir uns? 우리 언제 만날까? 10시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손하게, 정중하게 대답을 한 거죠. 답은 2번이고요. Wie lange는 어떤 기간을 묻는 거니까 아니고, wo는 어디인지 장소를 묻는 거니까 아니고요. was는 무엇인지를 묻는 거니까 아니고, wie viel Uhr, 요거, 또 시간이네? 근데 뒤를 읽어봐. Wie viel Uhr haben wir jetzt? 지금 몇 시니? 시간을 묻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지 시계를 묻는, 그 시각을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었어요. Kannst du mir heute Nachmittag bei den Hausaufgaben helfen? 너 오늘 오후에 나에게 좀 helfen 할수 있니? 도움을 줄수 있니? 뭐할 때? by 다음에 그 도움을 주는 대상이 나온다 그랬어, 삼격으로. 오늘 숙제를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도와줄 수 있어. Heute habe ich frei. 나 오늘 frei haben 하거든. frei haben은요, 여러분, 분리동사예요. 그래서 뭔가 자유가 있는 거니까 시간이 있다란 뜻이야. 오늘 나 시간 있어. danke 했어요. 그러면은 숙제 도와줄게가 들어가면 좋겠죠? 도와줄게.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찾아보자. Warum auch nicht? 라고 마구 니시트. 요거 여러분 니시트가 있어서 부정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낫이잖아 영어에 낫. 그러니까 why not이야. 왜안 되겠어? 되고 말고 이렇게 한번더 가서 번역해야 돼요. 니시트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안 돼? 당연히 되지. 요거예요. 영어의 why not이 sure의 의미이듯이 마구 니시트도 당연하지라는 의미입니다. 아우흐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질문하는데 아우흐는요 또한이니까. 이 또한 왜안 되겠니? 다 되지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 이 또한 왜안 되겠니? 해서 매우 긍정하는 거지. 안 되긴 왜안 돼? 이런 느낌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Das wäre nicht gut. 그거 별론 것 같은데. Ich habe keine Lust. 하기 싫어 아니고요. Es geht mir schlecht. 나뭐 상태가 안 좋아 아니고요. Das finde ich schade. 그거 참 안타깝네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시트가 있어서 부정일 것 같지만 완전 긍정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아베체 요거 순서대로 하는 거네요. Next Woche 다음 주에 Feier ich meinen Geburtstag. 내 생파를 해. 생일 파티를 해. Und ich möchte dich dazu gern einladen. 내가 너를 그 생파에 생일 파티에 좀 초대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물어보니까 야 했어요. 뒤에도 읽어도 되지만 선생님 지금 안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야 나인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의문사가 없어야 한다는 거거든.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지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결정 의문문은 그냥 yes, no로 할수 있거든.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은 다 의문사가 있잖아. 의문사가 없는 체가 먼저 들어와야겠죠. Hast du Lust zu kommen? 너올 생각 있니? 응, ich komme gern. 너무 가고 싶지. 뭐라고 물어보니까 am Samstag Abend 토요일 저녁이야라고 시간을 말했지? 그럼 여기는 시간을 물어봐야 돼. Wann denn? 언젠데? 이렇게 그랬더니 das passt prima. 그거 최고야. 나한테 완전 잘 맞아. 나 토요일에 시간 많거든. 또 뭐라고 물어보니까 so gegen 7 Uhr, so 한 7시쯤?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시간을 물어봐야겠지. 아, wie viel Uhr 몇 시부터인데? 이렇게 해서요. 최아베의 순서로 4번이죠. 4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9번. 요거는 쉬운 거네요. 카드 그림 고르는 거네. 여기에 어떤 카드가 들어가면 좋을지 찾는 거예요. sofort 지금 당장부터 haben wir kürzere Nächte. 우리는 더 짧은 밤들을 가지고요. Und weniger Freizeit. 자유시간이 더 적습니다. 밤에 잠도 잘못 자고 자유시간이 적대. 왜 그럴까? Aber 3790 Gramm mehr Glück. 하지만 3790 Gramm에 더 많은 행복이 있대. 무슨 말이지? Vielen Dank für eure Lieben.

윤신, 너희들의 그 어떤 사랑을 담은 그런 기원들 축하들 고맙고, 게쉔크, 그리고 선물들도 고마워. 피언자가 타워터, 내 딸을 위한. 아, 얘가 이제 이 사람이 딸을 낳은 거야. 그니까 밤에도 막 애기 돌봐야 되니까 밤도 짧아. 그리고 자유시간도 없겠지? 그렇지만 얘가 3.7kg인가 봐. 3.7kg나 되는 더 많은 행운이 생겼대. 기쁨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2번이겠지? 하나 있다.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얘 이름이 하나겠지. 요 아기 이름이 얘가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답은 2번을 고르셔야 돼요. 다음은 10번. Wollen wir morgen etwas machen? 우리 내일 뭔가 좀 할래? Klar, 그래. Sollen wir uns treffen? 우리 만날까? 근데 어디에서 만나야 돼? 지금 장소적인 개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럼 장소적인 개념이 나오려면 추라는 말과 by라는 말 중에 추도 장소로 쓸수 있어. 근데 추는 어디로라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by는 어디에라고 해서 어떤 장소적, 위치적인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너네 집에서 만날까가 좋겠죠. by dear가 맞겠지. 너네 집에서 만날까? 그랬더니 lass uns lieber 차라리 여기로 가자. Ich war schon länger nicht mehr da. 나 오랫동안 거기 못 갔거든. 자, 여기서는요, 여기로 가는 거야. 동사 차이 보세요. 트레페는요, 여기에서 만나는 거고요. 게이는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동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추 전치사까지는 잘 했는데, 추는요, 그 아주 바보 개미잖아 해서 삼격집의 전치사거든. 아주에서 그 추잖아? 그래서 반드시 디어로 써야 합니다. 쭈 디시라는 말은 존재조차 하지 않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1번도 볼게요. 아, 요거, 옳은 거 고르는 거네. 이거 조금 어렵다, 그치? 아베체 지금 밑줄도 없고 문장 전체 다 봐야 돼요. The Post ist gegen über der Schule. 그 우체국은 학교 건너편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gegen über라는 전치사는요, 몇 격을 지배해. 아주 바보 개미잖아요. 그 개거든. 얘는요, 삼격 지배하는 전치사 맞습니다. 그래서 die Schule 가야 돼요. Schule가 되었어. 물론 이 gegenüber라는 전치사는 특이하게 후치사로도 쓰인다고 했지. 그래서 der Schule gegenüber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gegenüber der Schule도 틀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격 잘 썼고요. Die Toilette ist gleich rechts um die Ecke. 그 화장실은 여기 금방 레시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코너에 있다. 코너를 돌면 바로 있다. 이 글라이시는 바로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는데 오른쪽 코너를 돌면 바로 있다. 우문요. 그 선생님이 비욘디 피우게로 외우라 그랬어. 비욘디 피우게로 외우라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사격이 나옵니다. 그 우문요 사격 집의 전치사니까 디 에케는요. 디 에케 사격으로 써도 여성 명사니까 디 에케 맞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채도 볼게요. Ein Fahrradfahrer. 자전거 타는 사람이요. Gegen ein Schild. 간판을 gefahren 했어. 간판을 갖다가 박았대. Gegen이라는 전치사도요. 뒤에 항상 사격이 옵니다. Schild가요. Das Schild야. 그래서 ein Schild. 간판 한 간판을 갖다 박았습니다. 한 간판과 갖다 부딪혔습니다. 이런 의미로 써서요. fahren은 자인동사랑 잘 결합을 했고요. 현재 완료 만들 때. 그리고 게에게는 사격 지배하니까 요거까지 잘 썼네요. 아베체 다 맞았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장 표현이 옳은 거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들도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베체가 있으면 3개 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치사를 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3개 다 현재 완료가 잘 썼는지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치사 문제구나라고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12번입니다. Silvester Party라고 해서 새해 전야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Silvester란 말 자체가 섣달 금음이란 뜻이거든. 섣달이 이제 12월이고 금음이 그 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을요, Silvester라고 하고요. Silvester에 하는 파티니까 당연히 새해 전야제라고 해서 12월 31일에 그종 땡땡 치는 거 보는 그거 있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질베스터. 그거가 바로 새해 전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Jedes Jahr, 매해, am 31. Dezember, 12월 31일에는요,
stattfinden이라는 지금 분리 동사 나왔네. 뭐뭐가 개최되다, 열린다란 뜻이에요. 12월 31일은 뭐가 열리냐면 über all in Deutschland, 독일 전

역에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요. 실베스터 파티들이 열립니다. Aber die größte und bekannteste Feier ist am Brandenburger Tor. 다에서 열리지만 근데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축제는요. 브란덴부어거 투어,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어거 투어에서 이제 열립니다. Dort beginnt die Party meistens schon am Nachmittag. 그 브란덴부어거 투어 앞에서는요, 파티가 대부분 벌써 Nachmittag, 오후만 되면 시작한대. 전야제니까 그날 밤 12시에 열릴 것 같은데, 그날 낮부터, 오후부터 이미 파티는 시작이 됩니다. Und bis zum Abend gibt es ein großes Programm. 그리고 저녁까지요, 거기에는 커다란 프로그램들이 있대. 어떤 그 축제 행사들이 있다는 거죠. Bis in die frühen Morgenstunden trinken viele Menschen dabei Alkohol. 그리고 언제까지? 이른 아침 시간까지.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새벽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dabei 거기에서 알코올을 마신대. 알코올을 마신대. 뭐 맥주 마시고 하겠죠? Um 0 Uhr wünschen sich alle ein frohes neues Jahr. 12시 땡땡 치면은요, 자정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서로 뭐를 기원하냐면, Ein frohes neues Jahr 해서 Happy New Year를 기원합니다. Und es gibt ein großes Feuerwerk, 그리고 엄청 큰 불꽃놀이도 있대요. 2024 feierten rund eine Million Menschen am Brandenburger Tor Silvester. 2024년에는요, 본트는 둥근이란 뜻 아니고 여기서는 부사라서 대략이란 뜻이에요. 2024년에는요, 대략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브란덴부어거 투어에서요, 실베스터를 파이언했대. 이 실베스터 뭐죠? 새해 전야제 축제를 했습니다예요. 자, 아부터 볼게요. Die Party dauert bis zum nächsten Tag. 그 파티는 다음날까지 지속된다. 맞죠? 새벽까지 막술 마시니까 지속되죠? Nur in Berlin gibt es eine Silvesterparty. 베를린에만 이 실베스터 파티가 있나요? 요거 여러분, nur라는 말 있으면 영어도 only 이런 말 있으면 그 오답일 확률이 높잖아. 독일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에서도 베를린에서만 있진 않죠? 선생님은 그 쾰른에 있었는데 저희도 다 했습니다. Die Party findet am letzten Tag des Jahres statt. 그 축제는요. 그 해의 마지막 날에 슈타핀덴 합니다. 열립니다. 맞죠? 12월 31일이니까요. Die Party am Brandenburger Tor beginnt erst am Abend.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파티가 시작하나요? 아니죠. 오후가 되면 벌써 어디 있어? 여기. Schon am Nachmittag. 그 오후에 이미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아와 체가 있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독일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대학교에 가면 뭐 서울에서 만약에 다니게 되면 여러분이 서울에 살면 뭐 금방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겠지만 독일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그 대학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In Deutschland wohnen viele Studenten nicht mehr bei den Eltern. 독일에서는요, 많은 대학생들이요, nicht mehr. 더 이상은 안 한대. bei den Eltern. 부모님 집에 사는 거더 이상 안 한대요. 부모님 집에 물론 사는 애들도 있는데 안 살고 자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Sie ziehen in eine andere Stadt. 그들은요, 어디로 가냐 하면 이내 다 사격이죠. 다른 도시로 갑니다. 왜? Um zu studieren. 대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교가 다른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취를 한다는 거죠. Es gibt verschiedene Wohnformen für Studenten. Es gibt 사격, 기억나? 뭐뭐가 있다.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땡땡 하고 그 다양한 주거 형태를 이제 나열하겠죠? Viele Studenten wohnen in einer Wohngemeinschaft, kurz WG. 많은 대학생들이요, Wohngemeinschaft에 산대. WG라고도 불리는 주거 공동체에 산대요. 주거 공동체가 뭐냐면, In einer WG, 이 WG라는 데에서는요, 한 jeder ein Zimmer für sich.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한 방이 일단 하나씩 있고요. Aber Bad und Küche benutzen alle zusammen. 그 욕실이랑 부엌은 모두가 함께 쓴대. 저도 독일에서 있을 때그 WG에 살았거든. 저희는 4명이 사는 WG였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집이면, 여기 이렇게 방이 하나, 둘, 셋, 넷. 방이 4개 있고,

화장실, 여기 욕실, 여기 뭐 부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 같이 쓰고 여기는 방 이렇게 네개 해서 이렇게 네 명이 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거 공동체를 이루어서 방은 각자 있되 여기 부엌이나 뭐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쓰는 거 공동으로 쓰는 거 이런 게네 개의 형태예요. Andere Studenten wohnen im Studentenwohnheim.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요, 또 어디에 살수 있냐면 기숙사에 살수 있습니다. Das ist oft günstiger als eine normale Wohnung. 당연히 기숙사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방이 작은 방이 막 있잖아. 그러다 보니 기숙사는요, 자주 günstiger, 더 저렴하대요. 뭐보다 다른 일반적인 집보다는 당연히 저렴합니다. Einige Studenten wohnen auch allein in einer kleinen Wohnung.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요, 당연히 혼자 살기도 하죠. 어디에? 하나의 작은 집에. 집 하나 이렇게 자취하듯이 혼자 살기도 합니다. Das ist aber oft teuer. 당연히 좀 비싸겠죠? Besonders in großen Städten wie München oder Berlin. 뮌헨이나 베를린 같은 큰 도시, 대도시에서는 특히나 비쌉니다. Die Miete ist überall anders. 집세라는 건 독일은 뭐 전세는 없으니까 월세겠죠? 이 월세라는 게요, 이렇게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Viele Studenten müssen lange nach einer Wohnung suchen. Suchen nach 써가지고요, 뭐뭐를 찾다예요. 많은 대학생들이요, 뭘 해야만 하냐면, 오랫동안 집을 좀 구해야만 합니다. Ein Zimmer zu finden. 한 방을 찾는 것, 집을 하나 찾는 것은요, es manchmal schwer,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Vor allem, 이 표현은 알아두세요. 특히, 특별히 란 뜻이야. 특히 언제 어렵냐면요, zum Semester Beginn. Semester Beginn에 또 어렵대. 주는요, 특정한 시간을 말하고, Semester Beginn이니까 학기 시작이겠지? 중간에 말고 학기 시작할 때, 당연히 집 구하기가 어렵겠죠. 다들 집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독일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 봤고요. 건물 관리인도 볼게요. 여러분, 건물 관리인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해. 우리는 건물 관리인이란 개념은 좀 없고, 그냥 뭐 경비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뭔가 집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말하는 곳이 관리사무소잖아요. 근데 독일에는요, 그 건물에 상주하면서 건물 전체를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건물 관리인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불러요. 마이스터는 어떤 거에 진짜 마스터잖아, 대가잖아. 그래서 집에 대해 되게 잘 아는 사람, 건물 관리인이 되는 거죠. 요거 해석해 볼게요. Ein Hausmeister arbeitet in Wohnhäusern, Schulen oder Büros. 건물 관리인은 어디서 일하냐면요, 뭐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Büros,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Er hilft, wenn etwas kaputt ist. 그는 뭐에 도움을 주냐면요. 무언가 망가질 때, 뭐 수도가 망가졌다거나 이럴 때 도움을 줍니다. Zum Beispiel, 예를 들면요. Wenn das Licht nicht geht, 불이 안 들어와. 아니면, Wenn sich die Tür nicht gut öffnen lässt. 문이 잘안 열려. 그럴 때이 건물 관리인이 와서 도와줍니다. Er macht kleine Reparaturen selber. 그는 작은 수리 같은 거는 자기가 직접 해. Oder 아니면요. Ruft den Techniker, 아니면 기술자를 부르겠죠? 자기가 못하면 기술자를 불러주는 역할을 이 건물 관리인이 합니다. Auch im Winter und Sommer hat er Arbeit. 특히 이제 또한 겨울이랑 여름에는요, 이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요. Er macht den Schnee weg. 겨울에는 눈을 치우는 역할도 이분이 하시고요. Oder arbeitet im Garten. 여름에는 막 풀이 무성하니까 이렇게 잔디도 깎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든에서 일하는 걸 합니다, 여름에는. Der Hausmeister passt darauf auf passen이라는 분리동사 쓰였네. 뭐뭐에 대해서 주의한다고. 그 사람은요, 뭐를 주의하냐면, alles sauber bleibt. 모든 것이 sauber, 깨끗하게 존재하기를,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항상 주의를 한다. 즉,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 사람이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Er kennt das Haus gut. 그는 집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요. Und ist oft der erste Ansprechpartner bei Problemen. 그는 자주 첫 번째 Ansprechpartner예요. 대화 상대자예요. 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우스마이스터한테 가야 돼, 일단. Viele Menschen im Haus kennen den Hausmeister. 그 건물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건물 관리인을 알고요. Er grüßt freundlich. 인사도 그는 인사

너무나도 친절하게 해주고요. 온힐께한 도움을 기꺼이 줍니다. 자기 일이니까 잘 도와준대요. Ein guter Hausmeister ist wichtig. 좋은 건물 관리인은 중요합니다. 뭘 위해? Für das Haus. 그 건물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für die Menschen darin. 거기에 사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는 이렇게 하우스마이스터가 있다. 여러분이 뭐 기숙사에 살든, 뭐 원룸에 살든 간에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우스마이스터 찾아가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발음 문제네요. 발음, 뭐 자음 발음이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들어보면 되겠죠? Gibt es hier in der Nähe? 여기 근처에 es gibt 사격 알지? 뭐뭐가 있나요? 숲이 있나요? Der Wald니까요. Einen Wald라고 했네. wenn은요, 뭐 그냥 무 발음이잖아. 발음 소리 이렇게 쓰면 되지. 무 이렇게. 숲이 있나요? Ja, nur 10 Minuten zu Fuß von hier.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면 됩니다예요. 자, wenn은요, 무로 나고요. 파터부터 보자. 이 파우가요,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F처럼 소리 난다고 했어. 파브릭의 F는 항상 뭐 F로 소리가 나죠. 이건 아마 요걸 물어본 것 같아. 헤압스트, 매잖아. 매가 중요한 게 자음 앞에 있으면 F로 소리 나죠. 헤아브스트 아니고 헤아프스트예요. 우얼라우프, 배가요. 단어의 맨 뒤에 있어도 프로 소리 나죠? 우얼라우브 아니고요. 우얼라우프, 프 소리예요. 답이 그럼 5번이네. 클라비어, 요거는 외래어잖아. 외래어는 브로 소리 난다고 했어. 외래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래어의 특징?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요 파우가 있거든. 파우가 외래어에서는 또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어서는 무로 소리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무 고르는 문제여서 우리 5번 쉽게 골랐어요. Wohin kommt die Lampe? 어디로 그 전등이 가나요? 즉, 내가 이 전등을 어디에 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stell, 세워라, sie. 그 람페를 어디에? Rechts in die Ecke. 오른쪽, 요 모퉁이에, 오른쪽 여기 구석에 세워라예요. 여기로 세우는 거니까 뭐힌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항상 사격으로 대답을 해야 돼. 여기로 세워라. 네, 이렇게 하고 so haben wir mehr Platz. 이제 우리는 많은 공간이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봐. 전등이 여기 가운데 떡 있으면 공간을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구석에 세워 했어. 그래서 이제 공간이 많아졌네 한거 보니까 빈칸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뭔가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이미 야 자체가 힌트네. Stimmt so. 요거는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 안 돼. Stimmt so는요. 그렇게 해서 맞다. 즉 팁입니다예요. 이렇게 잔돈은 됐습니다라는 표현. 요거는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쓰는 표현이죠. Das mache ich. 그렇게 할게요. 이거네. Das ist mir egal. 난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안 돼. 얘도 지금 좋다고 동의해야 돼. Das macht nichts.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괜찮다라는 말이니까 아니고요. Nichts danken. 고마워할 거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동의하는 표현. 그렇게 할 거라는 표현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도 볼게요. Wo ist denn mein Handy? 도대체 내 핸드폰 어디 있는 거야? 그 핸드폰 리겐 놓여 있어. In der Küche. 부엌에. 그리고 여기에. 뭔가 부엌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위치가 나와야 돼. 내가 위치라고 쓴 이유는 이동이 아니고 위치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뭔가 어떤 장소, 위치, 성격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Nein, das, da ist es nicht. 거기 없어이긴 한데 어쨌든 이 빈칸에는 어떤 위치가 나와야 돼. Aus der Küche, 부엌으로부터 어떤 그 출발 지점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Zu dem Esstisch. 추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 이동하면 안 돼. 식탁으로 아니고 in den Kühlschrank. 냉장고 안으로 이것도 이동이니까 안 돼요. Zwischen die Teller. 접시 사이로 이동이니까 안 돼. 지금 내가 이동으로 해석한 이유는 삼사격 지배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썼기 때문이에요. Neben der Wasserflasche. 물병 옆에. 옆에. 얘는 삼격으로 썼네. 요거지? 자,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삼격을 쓴 거, 그거 고르는 거예요. 사격을 쓰면 안 돼. 사격은 이동. 삼격이 상태예요. 삼격을 골라야 돼. 여기 에 있는 거니까. 다음 4번. Come this packet. 이 packet은 어디서 왔니겠지? 이 come이란 동사는 어디에서 오다랑

0: 어울리잖아. 그걸 골라보자. 어디에서? 뭐 해야겠죠? 뭐 해야. 어디에서 왔니? 여기에서 왔어. 인터넷 카우프하우스. 인터넷 백화점에서 왔어. 참, 너의 슈에 베스트. 내가 새로운 신발을 시켰거든. 어쨌든 여기에서 온 거니까 어떤 전치사가 의미상 맞겠어? 그치. 폰이 맞겠지? 폰. 어디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의미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5번. 광고문 한번 볼게요. 침마게즈옥트. 방이, 방을 찾습니다예요. 여기는 사실 뭐 위아트 정도가 생략이 됐겠지. 위아트. 방이 찾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상태 수동을 나타내지. 방을 찾습니다. Ich bin ein Student. 저는 여대생이고요. Und suche ein ruhiges und sauberes Zimmer. 저는 조용하고 좀 깨끗한 방을 찾습니다. In der Nähe. 근데 어디 있는? In der Nähe der Universität. 대학교 근처에 있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Ab dem 1. November. 그리고 11월 1일부터요. Mit Möbeln, 가구가 좀 딸리고, bis 300 Euro warm. 300유로까지 warm 한 거래. 요 warm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warm은 뭐냐면요. 이렇게 방 찾는 거 문제, 요런 공고문 같은 데서 warm이 있으면, 이 warm이라는 건 난방비가 포함된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당연히 추운 거겠지? kalt. 난방비가 포함 안된 거는 칼트, 순수 월세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칼트라고 있으면 순수 월세만 300유로를 찾는다는 거고, 밤이라는 말이 있으면 난방비가 포함된 월세, 그러니까 난방비 다 포함해서, 공과금 포함해서 300유로까지 내겠다라는 뜻이야. 요 밤이랑 칼트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틀렸냐면, 4번이야. 난방비를 300유로까지 낸다는 게 아니라, 난방비 합쳐서 300까지는 낼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꾸튼 탁. 안녕하세요. 뭐힌 월렌지덴. 어디로 가시나요? 그랬더니 여기로 간대. 뭐 택시 같은 거탄 상황이겠죠?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요. 그러면 뭐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이 있어야 돼. 이동을 의미하는 내용 골라보자. 묘고 사무실에서요 아니고요. 아우스 코레아 한국에서 왔어요. 이거 출신 아니죠? 나큰 켈른으로요. 방향이 있네. 춘반업. 그 기차역으로요. 이것도 반향이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갈때추 아니면 나흐를 쓰는데 나흐는 뭔가 큰 개념, 도시명이나 국가명이고 추는 어떤 건물, 사람 이런 거에 쓴다 그랬지? 그래서 답이요. 5번이다. 넘어가서 7번. Wie findest du dein Arbeitszimmer? 네 서재 어떻게 생각해? 이렇대. Es kann nicht besser sein. 더 좋을 수가 없대. 그럼 안 좋다는 거야? 아니지.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충분히 좋다는 거지. 너무 좋아 들어가야 돼. Es ist groß und ruhig. 크고 조용해. Ich finde es sehr schön. 너무 예뻐. Da arbeite ich sehr gerne. 일이 잘 돼. 일을 잘할 수 있어. Es ist hell und sehr bequem. 밝고 편안해. Es ist Tag und Nacht zu laut. Tag und Nacht라는 표현은 낮밤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밤낮으로. 너무 시끄러워. 이거 아니죠? 안 좋은 점이니까 5번은 탈락. 자, 8번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Ein Haus für eine Familie. 한 가족을 위한 집이고요. 뭐, für Zimmer 있고, Küche 있고, Bad 있고, Parkplatz für zwei Autos. 차두대될수 있고, Garten 있고. 그치? 월 임대료 어디 있어요? 여기, 1250유로. 방의 개수 아까 4개라고 했고요. 입주 가능 시기, 여기, Frei ab sofort. 지금 당장부터 가능하니까 여기. 주차 가능 대수 아까 차두 대였죠? 중개 수수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9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In der Ecke steht ein Computer. 컴퓨터가 그 구석에 있나요? 모퉁이에 있나요? 아니죠? 컴퓨터는요, auf dem Tisch 정도 해야겠다. 그치?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있죠? Auf dem Fenster steht ein Tisch. 창문 위에. 책상이 서 있나요? 아니죠. 창문 위가 아니고 창문 앞 정도가 되겠지. 4 정도로 고쳐야겠다. Neben dem Fenster steht ein Regal. 창문 옆에 책꽂이가 있나요? 맞네. Auf dem Schreibtisch liegt ein Buch. 책상 위에 책이 있나요? 책이 없어요. Hinter dem Schreibtisch steht ein Stuhl. 의자가 지금 책상 뒤에 있나요? 책상 앞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것도 4. 그래서 여러분, 맞는 건 3번입니다. 10번. Wohin soll ich das Fahrrad stellen? 어디에 내가 자동차를 세워둘까? Wohin으로 물었으니까요. 여기 사격으로 뭔가 대답해야 돼. 여기로 세워야 돼요. Nicht hierhin. 여기 말고 저기로. 어쨌든 여기 이동하는 느낌 들어가야 돼요. Neben dem Baum. 삼격이니까 아니고요. An der Hausbahn. 삼격이라 아니고요. Auf dem Parkplatz. 삼격이라 아니고요. Zwischen die Autos. 자동차들 사이로 삼격이네. 얘가 맞다. 5번. Hinter dem Gartenhaus. 가든하우스 뒤로, 뒤에. 이것도 삼격이니까 아니지. 얘는 삼격이랑 써야 돼. 보삼, 보인다. 그치? 보이는 사예요. 그 다음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거 골라봅시다. Die Brille fällt mir aus der Hand. 안경이 나에게서 떨어졌어. 근데 어디서? 내 손에서.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떨어뜨렸다, 던졌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떨어진 거를 이렇게 fallen 쓰고 삼격으로 쓰거든. 나한테서 안경이 떨어진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에서 나간 거예요. 이럴 때 쓰고요. aus는 이렇게 삼격이랑 쓰니까 잘 썼죠? It's by Monat. Reise ich nach Europa. 두 달 후에 나는 유럽을 여행한다 라는 문장인데 이거 좀 이상했어. 왜냐하면 in이라는 전치사는 물론 삼사격 지배 전치사이지만 시간이랑 쓸 땐 무조건 삼격이거든. Monat의 복수는 Monat까지는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n 추가해야 돼요. 이거 틀렸어. Kinder stehen oft an der Kasse. 애들은요. 카세 그 계산대에 서가지고요. 맛있는 초콜릿 이렇게 계산대 앞에 꼭 맛있는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 초콜릿을 원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패시브 하우스래. 패시브 하우스가 뭔지 좀 읽어봐야겠지? 패시브 하우스인데 뭐 독일어로는요. 파시브 하우스 정도로 발음해야겠다. 파시브 하우스에 관한 글을 이해해 봅시다. Ein passive Haus braucht sehr wenig Energie. 패시브 하우스는 매우 적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에너지도 우리 처음 보는 단어지만 에너지잖아.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여서 매니시 어미 변화하지 않았어. 패시브 하우스는 적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Das is good for the Umwelt. 환경에 좋습니다. 뭐 에너지를 조금 쓰니까 좋겠죠? And passive house is in winter warm and in summer cool. 뭐 되게 좋다. 겨울에는 얘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춥대. Es hat dicke Wände und Fenster. 두꺼운 벽이랑 두꺼운 창문이 있대.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된다는 거죠. So bleibt es warm im Haus. 그래서 그 im Haus 그 건물 내부가 이제 따뜻하다는 거예요. Oft hat das Haus auch eine Lüftung. 그리고 자주 그 집은요, 그 건물은요, Lüftung이 있대. 환기 시설도 있습니다. The Luft ist dann fresh. 그래서 환기가 잘 되니까 공기도 이제 그 fresh하고 공기도 굉장히 깨끗하겠죠. 신선하고요. Aber im Haus bleibt es warm. 공기도 신선하면서 건물 내부는 따뜻합니다. Ein passive house braucht fast keine Heizung. 그러다 보니 이 passive house는요, passive house는요, 뭐가 필요 없냐면 fast keine Heizung. 난방이, 난방 장치가, 온풍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Es spart viel Energie.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요. 에너지는 아까 셀 수 없다 그랬어. 필어미 변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passive house는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요. On guilt. 당연히 돈도 절약합니다. 어미 변화하지 않아요. Viele Leute bauen heute ein passive house.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passive house라는 걸 짓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에너지를 별로 안 쓰는 집이어서 이 passive house에 대한 뭐 장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날 많이 짓는다 어때? 맞지. 환기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었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고 많은 그 passive house들이 환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두꺼운 벽과 창문을 가지고 있고요. 공기가 신선하면서도 집을 따뜻하게 유지한다라고 했죠. 리프팅이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을 우리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조금 뭐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 안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추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의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강이고요. 노년 후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2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강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마치는 부분까지 미처 풀지 못한 문항들은 모아서 25강에서 함께 다 해결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 25강까지 끝까지 완강하셔야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노년 후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와 관련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개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노화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노인마다 적응하는 유형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노화와 적응 유형으로 다섯 가지 유형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유형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순간에 아, 그래, 나 죽나 보다 이렇게 휙 받아들일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가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죽음을 자신의 당연한 그런 그 결과로서 받아들이기까지의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받아들이는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 후기. 언제를 우리가 노년 후기라고 하냐면, 이제 80세 이후를 노년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80세 이후, 예전에는 80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너무 장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80이어도 굉장히 좀 젊고, 그리고 아직도 한참 뭐 우리가 노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도 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80세 이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80세 이후의 시기를 노인 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노년 후기는 뭐 젊어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고 하는 특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때부터는 급격한 쇠퇴를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년 후기에 그래서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건강관리예요. 막 오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건강관리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몸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끝까지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가 이 시기에 가장 주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 기능의 변화 보면 신체 기능이 쇠퇴하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노년기 전기에 뭐 나타나는 현상과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기능이 정말 이전 시기보다도 훅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능력

게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비율이 두세 배 정도 더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활동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건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 능력이나 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 이런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지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일상생활 능력 지표입니다. 자, 일상생활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씻고 밥 먹고 하는 것들 있죠. 그렇죠? 자,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이런 걸 혼자서 할수 있는가라는 걸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 일상적인 내몸 돌보기뿐만 아니라 정말 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해야 하는 일들도 할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지표는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수 있는가, 전화를 걸수 있는가, 버스 전철 탈수 있는가, 가벼운 집안일 등은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자,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이제 이 중에서, 뭐, 우리 성인병이라고 해서 많이 다뤄왔던 내용들이고요. 이전과 다른 내용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전의 내용과 다르게 좀 추가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뇌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뇌 조직이 괴사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건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뇌 혈류가 터져버려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부분이 막혀서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막혀서 그 부분에 괴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 마비가 온다든지 의사소통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실어증이 있는다든지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고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만성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고혈압이 뭐 앞서부터 자 살펴왔던 그런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성 척추 질환, 자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척추의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전보다 이런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 거 앞서부터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절염 나타날 수 있어요.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이 이제 점차 나이 들어서 노화가 심화되다 보면 혼자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 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노인을 부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법, 가족이 부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족이 부양하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가 확대 가족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생활 그 모습이 바뀌면서 노인도 따로 사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가족 부양이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부양은 가족이 좀 많이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녀 등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따로 살지만 부양을 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예전엔 같이 살면서 모시는 것만 가족 부양이라고 했는데

되는데, 이렇게 따로 살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돌보는 것까지도 가족 부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국을 끓여서 들고 날라요. 자, 식사하세요. 갖다 드리고 올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국이 이동하는 동안 식지 않을 정도의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하는 가족 부양을 국이 식지 않는 거리의 부양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국이 식지 않는 거리의 가족 부양 방식은 각자 그래도 자기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가족의 끈끈함은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족 부양의 해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가족 부양이 노인에게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녀와 자주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모두 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떠맡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노인의 부양을 가족이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사회적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사회적으로 그래서 노인의 부양을 맡아서 하는 경우 지금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설 부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부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양원, 실버타운, 양로원 같은 이런 제도적인 노인 생활 시설에 들어가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설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부터 오는 우리 심리적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집이 아닌데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내 삶을, 내 이런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터전을 모두 다 포기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시설 부양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율이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그 집을 벗어나서 낯선 곳에서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심리적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부양이라고 하는 방법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사람들에게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부양은 뭐냐면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자신의 집,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요. 자기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집으로 찾아오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여태까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양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주고, 노인의 심리적 거부감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그런 노인 친화적인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년기의 의존성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데요. 노년기가 되면 이처럼 도우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지역사회 부양과 같은 의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 우리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노년 후기의 인지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 후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여러분 3차 노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급격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노화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처럼 이 노년 후기가 되면 이제까지의 뭐 결정성 지능이 증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기능이 유지되어 왔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기억력 감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이제 사망 직전의 지능의 급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기 5년 전 정도부터는 지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굉장히 익숙한 너무 당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습관처럼 해오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문을 여는 거, 갑자기 문 여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처럼, 자, 어떤 습관처럼 해오던 일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치매하고도 오해되기 쉽겠죠. 저런 것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치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지능의 급격한 저하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치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다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치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하죠? 주로 인지 기능 장애를 우리는 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런 뇌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지 기능의 장애를 우리는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 인지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치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치매에는 두 가지의 치매 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치매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형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인 거죠. 자,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로서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뇌가 위축되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면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언어장애, 판단력 상실, 그다음에 성격의 변화도 나타나요. 공격성도 막 증가해서 막 갑자기 폭력적으로 반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때리고 막 이러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망상, 환각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혈관성 치매 증상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증상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는 치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의 장애도 나타나고요. 인지 기능의 장애와 더불어서 이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죠. 마비 증상, 시력 상실, 뭐 시야 장애, 삼키기 곤란, 요실금 등과 같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인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 수칙 나와 있거든요. 자, 세 가지를 즐겨라. 걷고, 그다음에 생선 채소 많이 먹고, 부지런히 읽고 쓰고, 그다음에 세 가지를 참아라. 자, 술, 담배 마시지 말고 피지 말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를 해라라고 하고 있죠. 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보건소에 가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는 것 권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서의 변화와 관련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중심적 대처다라고

것도 필요하지. 인정하고,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난 잠깐 그러면 다른 데 가 있어야 되겠어 라고 대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정서중심적 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야 되나? 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년기의 정서중심적 대처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증가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요. 뭐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우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치매 초기 증상하고 우울 증상 혼동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우울증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 원인이 뭔지 찾아내, 그래서 원인을 없애 이렇게 노력하는 거 문제중심적 대처라고 했습니다. 자, 정서중심적 대처는 외부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원인 제거하기 좀 어려우니까 내가 반응을 조정해야지 라고 하는 방법이 정서중심적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년 후기의 사회성 발달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간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점차 이제 나의 동료들은 죽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인간관계의 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생활의 유지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 노인을 둘러싸고 이 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 지지들이 있는지 살펴봐 보도록 할까요? 자, 사회적 지지는 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도구적 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가 있습니다. 자,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우리 함께 앞에서 살펴본 적 있죠? 자, 도구적 지지는 어떤 거 이야기했었죠? 내가 이거 필요해 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라고 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이거 물건을 올려놔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자 물건 옮겨주는 거. 이게 도구적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지원하는 거. 이고요. 자, 도구적 지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중에서 주로 아들이 많이 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자 정서적 지지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위안이나 공감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혼자 있어서 외로웠겠다.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주고 들어드리고 하는 것이 정서적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서적 지지는 자녀 중에서 딸이 조금 더 많이 담당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아들이 더 도구적 지지를 많이 한다. 딸이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유형 심화 자료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로 나눠서 보시고요. 문제중심적 대처는 접근적 대처, 적극적 대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중심적 대처 같은 경우에는 회피적 대처, 그리고 소극적 대처와 묶여있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망이 축소되고 있죠. 인간관계의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시기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관계거든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늘어나고요. 폭은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 서비스, 어떤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주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금도 뭐더 많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인 복지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가지 큰 항목으로 구분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 보장 서비스입니다. 자, 노인이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하겠죠. 그래서, 자, 먹을 걸 산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걸 산다거나 할 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 소득 보장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의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 취업 지원, 다양한 할인 및 우대 혜택 등을 통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서비스, 소득 보장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 연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거. 자, 기초연금 지원, 대표적인 소득보장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노인 교통카드, 교통비 지원. 그래서 노인분들은 교통비 안 내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보도록 할까요?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돈을 써야지 되는데 이게 또 병원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면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자, 그런 각종 의료 혜택을 드리는 것이 건강의료복지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검진을 무료로 정기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거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시행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몸이 아파서 일상적인 자기의 생활을 할수 없는 노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 노인의 집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지원을 보내주는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도시락을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직접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의료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거 복지 서비스 있는데요. 주거를 환경을 개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거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주거를 제공을 해주거나 삶의 그 터전을 제공을 해주거나 하는 서비스가 주거복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조금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하는 거, 노인복지주택을 제공을 하는 거, 양로시설을 제공을 하는 거 등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가복지 및 사회참여 서비스입니다. 자, 무슨 뭐 편하게 여가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가 노인에게 있어서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되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그냥 단순하게 여가를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이

집어서 얘기했던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인복지주택 등의 사업도 함께 제공이 되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자,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맺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또릿또릿하게 잘 유지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인지적인 효능성 그리고 우울하지 않도록 주관적인 행복감 등이 갖춰진 것이 노화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공적인 노화와 적응 유형에 대한 거 살펴볼까요? 자, 노화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화에 적응하는 방식은 성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라이카드 등의 학자들은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지라고 하는 걸 연구해 봤더니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분해 낼수 있었습니다. 자, 라이카드 등이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유형 살펴보면 먼저 성숙형이 있습니다. 자, 성숙형은 자신의 지나온 삶의 강점, 양점을 모두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아통합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값진 것이었다라고 느끼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 후회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유형이 성숙형이 되겠습니다. 자, 흔들 의자형이 있어요. 자, 흔들 의자형 같은 경우에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유형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흔들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 뭔가 외부의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거야라고 하는 의지가 좀 드러나는 유형이거든요. 자, 이 흔들 의자형은 그래서 평생 지녔던 사회로부터의 압박 있잖아요. 복잡한 막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주어졌던 그 해내야 하는 업무, 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났어. 그래서 나는 시골에 아주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혼자 여유자작하게 지낼 거야 라고 하는 유형이 흔들 의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게 돼서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무장방어형은 무장하고 방어하는 유형이에요. 무장하고 오지 마!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유형인데요. 뭐가 오지 말아야 돼요? 노화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노년기에 이런 수동성, 무기력함, 이런 거 정말 절대 싫어. 이런 유형인 거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동적으로 일하고 어디에 나가서도 뒤처지지 않게 뭔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무장방어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막아보려고 애쓰고요.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분노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노형 같은 경우에는 분노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냐면, 내 목표는 있었는데 그냥 늙어버렸어. 그래서 매우 비통해하는 유형인데요. 실패의 원인을 자신보다는 남 탓을 하는 유형이 분노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형은 젊은 세대를 부러워하면서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게 분노형입니다. 자, 자학형을 살펴볼게요. 자학형은 열등감이 크고요. 실패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아유, 나 같은 건 죽어 없어져 버려야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아.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마무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죽음에 대해서 노화하는 사람들도 이제 죽음은 자신의 인생의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걸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코에 콧줄 끼고 막 위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음식 공급하고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거죠. 막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고 그건 자기 개인의 의지인데 나는 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 싫다. 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어떤 건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면 되겠고요. 호스피스 간호라고 하는 건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을 하는 걸 호스피스 간호. 라고 한다는 거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블로로스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을 5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5단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죽어야지 되는 게 맞대요. 그러면 왜 내가, 하필 내가 라고 하면서 화가 나죠. 이 단계를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화가 난 것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단계에 가게 되면, 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때까지만이라도 살수 없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 종교적인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타협을 시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죠.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과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희망을 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죠. 이렇게 계속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 수용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기 자료에 보면 정상적인 사별 반응과 관련해서 볼비가 얘기하는 애도의 4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애도의 4단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소홀하게 다뤄왔는데요. 지난번 시험에서 이 볼비의 애도의 4단계가 나와서 여러분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비의 4단계도 우리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내가 친한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면 충격, 무감각한 단계. 못 믿겠어. 없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그런 충격, 무감각한 단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진짜로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움이 사무치는 단계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요. 이런 마음으로는 뭐, 그래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까, 재조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추억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고록에 나타난 노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서 콜라라입니다. 자, 회고록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평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꿈만 꾸던 날들과 젊음의 패기로 가득 찼던 시간, 힘든 고비 넘어서고 역경의 날들. 자,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 삶이라 언제나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제와 돌이켜 보니 이것이야말로 삶의 참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이 빛나는 순간들이었다. 뭐 실수도 후회도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라고 자신의 지나간 삶을 어떻게 하고 있죠?
통합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유형은 라이카드 등의 노년기 적응 유형 중 성숙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숙형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자, 실패의 원인을 시대적 불운,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게로 전가하는 것은 분노형. 노년기의 수동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활동을 계속하면서 신체적 저하를 막아보려고 하는 건 무장방어형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내용에 나타난 시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이 시기는 레빈슨이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인생의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생의 겨울 언제죠?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어떤 거 적절하죠? 손자녀와 함께하는 격대 교육 적절합니다. 예비 부부 지원 성년기에 필요하겠죠? 웰다잉을 위한 유언과 상속 교육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 그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 성년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살펴볼게요. 다음 장면에 나타난 산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분석해라 입니다. 자, 교회 아니고요. 어두운 불빛의 교회 안에 산길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길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면서 죽게 되겠죠. 하지만 신이시여, 단 며칠만, 몇 주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살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신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신하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의 단계입니다. 죽음의 3단계, 5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하고요.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계는 부정의 단계, 우울의 단계 바로 전에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타협하는 단계이죠. 그쵸? 그다음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은 자,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복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이 시기의 사람들은 총 수면 시간이 성인기의 사람들보다 짧지는 않지만 잘 자지 못한대요. 렘 상태의 주기가 반복돼서 더 쉽게 깨어나고 조금만 환경적 작용에도 금방 깨어납니다. 자, 수면의 각성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연속적인 수면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노년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추간판 얇아지고 골밀도 감소합니다. 신체 기능의 쇠퇴로 일상생활 능력이 제한됩니다. 자, 시각을 통한 기억이 청각을 통한 기억보다 잘 보존되나요? 아니죠. 청각이 더 잘 보존됩니다. 자, 정서중심적 대처보다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할까요?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죽음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큐블로루스의 죽음의 5단계 근거할 거예요. 자, 2단계에서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 죽어가는 사람은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결을 끊으려고 해요. 자, 퀴브로스는 2단계에서 죽어간 사람을 격려하려는 시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래요. 자, 자기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벽을 쌓고 자, 우울해지는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울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 찾아보면 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젠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이거 어때요? 요거 우울의 단계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이제 잘갈 준비를 해야지. 이건 수용의 단계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이 병을 이겨낸다면 더 많은 기부를 할게요. 타협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필 나야? 자, 화내고 있습니다. 분노에.

0: 단계입니다. 자, 틀림없이 오진일 거야 라고 하는 건 부의, 부정의 단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희수 씨의 노년기 이웃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희수 씨가 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뭐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무릎 관절염으로 이동이 어려워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옆집 희수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식료품도 사다 주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해요. 자,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을 준다. 뭐죠? 도구적 지지입니다. 도구적 지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서적 지지 아니고요. 같은 사례로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있다. 이건 정서적 지지에 해당하죠. 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게 도구적 지지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함께 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그렇습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아버지,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셨나 봐요. 이래요. 아, 앞 건물에서 큰 공사를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아들이 시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힘든 거 견디세요? 했더니 아침 공사가 시작되면 저녁 전까지 외출했다가 북카페 시간 보내고 오시기도 하고요.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꼭 닫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고 해요. 팟캐스트 듣는다고 하네요. 음악 아니고. 자, 이처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하는 정서중심적 대처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행동 아니고요. 노년기 긍정적 정서 경험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로 웃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을 함께 봐요. 다음 홍보지에 지원 대상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건강한 노후를. 자, 어르신 낙상 위험 제로를 위한 AIP 주거 개선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지원 보장합니다. 뭐 지원 대상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등 외자, 뭐 기초연금 수급자, 뭐 이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노년기임을 그래서 저런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경직성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리비도가 이성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겠죠? 맛을 감지하는 역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노년기 후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자, 아직 남은 문항들이 있으니까요. 남은 문항 함께 해결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완강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반을 지나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문제 꼼꼼하게 잘 푸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번째 시간이고요. 9강과 10강의 수능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9강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음에다가 N이나 M을 붙여서 우리가 아이고, N이나 M을 붙여가지고 비모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 M은 앙으로 발음이 나고 뭐, 으, N은 앙이나 앙뭐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1번에 정부 앙 발음이 나고 있고요. 다리라는 뜻이고 엉펑 어린이죠. 앙 발음. 3번에 마몽 역시 앙 발음. 엄마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4번에 에그자맹이라고 해서 이건 앙 발음이 나고 있죠. 4번이 정답이죠. 5번에 땅바가 쥐어는 온도라는 뜻이고 앙 발음으로 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번에 4번이었습니다. 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vite 서둘러 빨리 그러면서 on va le trai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뭐뭐 하겠어 라고 하죠. 두 번째는 le cours de Madame Lesage va me. Lesage 선생님의 수업이 뭐뭐 이다라고 하는데요. 기차를 뭘까요? 서두르는 거는 기차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거잖아요. 기차를 놓치겠어. 멍게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도 또쓸 수가 있죠. 멍게가. 그래서 이 동사는요,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뜻다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멍게가 되겠습니다. 빠세는 바캉스 등을 보내다라고 할때 뭐뭐를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디에 잠시 들리다라는 뜻도 있는 동사예요. 끼때는 그만두다라는 거, 똥배는 뭐 눈이 내리다라든지 뭐 넘어지다라든지 그런 뜻이 있고요. 옥깃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뭐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non, Luna, viens ici. 아니야, 루나야, 이쪽으로 와. 라고 하죠. B가 pourquoi? 왜? Qu'est-ce qui ne va pas? 뭐가 문제야? 라고 했어요. A가 tu ne vois pas les gens derrière nous. 우리 뒤에 사람들 안 보여? 라고 하고 있죠. Ils attendent aussi pour acheter leur billet. 그 사람들도 역시 표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채찍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B가 뭐라고 하면서 faire la queue. Alors, pardon, je ne savais pas. 아, 줄을 서야 되는 거지. 줄을 서야만 하는구나. 몰랐다. 미안해, 몰랐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들어가는 거 뭘까요? Il va faire la queue. 줄을 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줄을 설 것이다. 이상합니다. 주어가 지금 일로 돼 있잖아요. 이상합니다. 이거. Il aime. 그는 줄 서는 걸 좋아한다. 누군지 몰라요. 그가 누군지. Il fait. 그는 줄을 이게 뭡니까? 페페어니까 줄을 서게 하다? 이것도 이상하죠? 4번 일포 줄을 서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정답 4번이 되겠죠? 5번 일상불능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ce plat est très bon. 이 요리가 아주 맛있네. 껑뻥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은 어때? B가 ce n'est pas mal. 나쁘지 않아. 매? 그런데 il faut un peu plus de sel. 약간 소금이 더 필요한데?

S'il te plaît라고 하죠. 그러니까 bien sûr, tiens, 물론이지,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네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Tiens은 비가 맥시 고마워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약간 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가 소금 좀 건네줄래? 소금 좀 줄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기 골라볼까요? A번에서는요. Tu peux garder du sel. 너는 소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상하죠? 아니고요. B번에 pourrais-tu mettre moins de sel? 이건 moins de sel은 소금을 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소금을 좀 덜 뭐라 그러죠? 덜 뿌릴 수 있겠냐? 덜할수 있겠냐? 라는 거죠. 아닙니다. C번에 peux-tu me donner le sel là-bas? 저기에서 저 소금을 나한테 돈에 줄수 있겠니? 쓸수 있겠죠. D번 Est-ce que tu pourrais me passer du sel? 너 나에게 소금을 좀 건네줄 수 있니? 가능합니다. C와 D가 정답이 되겠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요. Je ne dors pas bien la nuit. 나는 밤에 잠을 잘잘수 없다. Qu'est-ce que je pourrais faire?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어봤어요. B가 à mon avis, 내 생각에는 tu dois trop de café. 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Boire du café après 16h.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를 뭐예요?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A번, tu ne dois pas.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커피를 마시면 안 돼. 가능하겠죠. Il ne me faut pas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문맥에 맞지 않죠? C번, je te conseille de ne pas boire de café.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충고한다라는 거니까 쓸수 있겠죠. C번 가능합니다. D번, tu me proposes de ne pas 라고 했어요. 너는 나에게 제안한다.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잘못하면 오답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주어가 바뀌어 있죠. 커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지만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너가 나한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내가 너한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마시면 안 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와 C가 답이기 때문에 5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어를 잘 활용하셔서 답을 정확하게 고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차례를 기다리면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 문장 이렇게만 나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En attendant votre tour. 차례를 기다리면서 라고 해서 지금 제롱디프가 나왔어요. 저 응용을 해보세요. 이런 거 제롱디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Restez à votre place. 제 자리에 있어라. 본인의 자리에 있으란 얘기죠. Veuillez ne pas faire de bruit. 소리를 내지 말아라. 소음을 내지 마세요. Préparez votre papier à présenter.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Mettez votre portable dans votre sac.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으세요. Levez-vous quand on appelle votre nom.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호명할 때 일어나세요. 하는 거죠. Merci pour votre aide.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 일을 알맞지 않은 거 불러볼까요? 소음 내지 않기는 있었어요. 맞아요. 자리에 머무르기 있었고요. 제출할 서류 준비해 두기 있어요. 휴대폰 통화는 작게 하기라고 했는데 휴대폰 통화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죠? 가방 안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정답 4번이 되겠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Qu'est-ce qu'il y a? 무슨 일이야? La chambre est vraiment sale. 이라고 하죠. 방이 너무 정말 더럽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désolé. 미안해. Je n'ai pas eu le temps ce matin. 너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었어. Je viens juste d'entrer. 내가 방금 들어왔잖아. Venir de 동사원형 그러면 근접 과거죠. 막 뭐뭐 했다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막 집에 들어왔잖아. A가 주세 알고 있어. 하지만 뭐뭐뭐뭐 해. 딱각 알겠어? 라고 하죠.

느낌의 흐름상 이제 뭐 방을 치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7번에 1번을 보시면 아헤틀르라고 했어요. 그것을 멈춰라고 했는데 아니죠. 2번에 빠글르멍 나한테 그것을 말해줘. 아닙니다. 3번에 페르멜레쥬 눈을 감아라. 왜 감으라는 거죠? 여기서는 문맥에 맞지 않죠? 4번 바스 모아주셀 나한테 소금을 전해줘. 이것도 아닙니다. 자, 5번에 네토와 라 투드 스위트 지금 즉시 방을 치워라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요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여기 교재를 보시면 여기가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악상이 없이 목적어 라로 쓰셔야지 옳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번으로 넘어가서 문화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에 샤모니 르 블랑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샤모니는. 샤모니 몽블랑 오생블르멍 샤모니 라고 하죠. 샤모니 몽블랑 혹은 그냥 간단하게 샤모니라고 하는데 이 샤모니는 에진 뿌티트 빌라 덩르 스위데스트 들라 퐁스 프랑스의 남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엘스 토브 엉 오베르진 호날퍼 프레 드라 스위스 에드 리탈리 라고 하죠. 이 샤모니는요 있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스위스하고 이태리 근처 오베르진 온 호날프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라 빌레 트레코니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해요. 뽀르 몽블랑 몽블랑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몽블랑이 뭐냐? 라 몽타냐 라 플리 오트 드 유럽 드 루웨스트라고 되어 있죠. 서유럽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것으로 유명하다. 산이 몽블랑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세 페이자주 에 스타시온 드 스키 그리고 또 뭘로 유명하냐면 그 경치와 그리고 스키장으로도 유명하대요. 보크드정 이 비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데요. 뻥덩 레바캉스 바캉스 동안에 여기에 온대요. 뭐 하기 위해서? 보고 부하를 프리 그랑 글라시에 드 퐁스 에레 코트 드 글라스라고 하죠. 프랑스의 그큰 빙하 를 보기 위해서 또 오기도 하고요. 또 얼음 동굴을 보기 위해서도 올수 있습니다. 옵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 뭐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참고하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1번에 스키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스타시옹 드 스키 나오죠. 스키장 있어요. 얼음 동굴이 있다라고 했는데 코트 드 글라스 맞아요.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다. 남동 맞죠? 맞아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럽 드 루에스트 서유럽이라고 했어요. 서쪽 유럽.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프랑스에서 가장 큰 빙하를 볼수 있다. 여기 최상급이죠. 르 플리 그랑 가장 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상급이 여기서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 최상급에서 어떤 범위가 있는지 그 범위 내에서 최고 또는 최저 이런 의미니까요. 그 범위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문제를 푸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번 볼게요. 생폴드벙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생폴드벙스 에떤 뿌찌 빌라주 덩르 스위드 드라 퐁스. 생폴드벙스는요,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일레꼬니 그라스 아 모코 닥티스트 꼼 마크 샤갈 마크 샤갈로 많은 마크 샤갈과 같은 그런 많은 예술가들 덕분에 유명하다. 오뮤제 들라 퐁다시옹 마가 이건 마가 재단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마가 재단 미술관에서 옴푸 부아르 데 쥐어브르 드 마크 샤갈 마크 샤갈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스 빌라주 스 토브 프레드 니스 이 마을은요 니스 가까이에 있습니다. 레정 르 비짓 로스 킬 와야지 덩르 스위트 사람들은 그것을 방문해요. 언제? 그들이 남쪽 프랑스 그 남쪽 지방 남쪽을 이제 여행을 할때그 방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볼까요? 알맞은 것 규모가 큰 마을이다라고 했는데요 규모가 작아요. 뿌띠라고 했죠. 많은 예술가들 덕분에 알려졌다. 맞죠? 그라사 복구 다크티스트. 비번 맞고요. 7번 니스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니스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했지. 마크 샤갈의 작품을 볼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마크 재단 미술관 나왔습니다. 그래서 B하고 D가 정답이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폴드방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0번부터 문법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부정의 표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표현은 이렇게 보기에서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요. 갑자기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뜻이 뭐지?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Il est difficile de rester en forme. Rester en forme,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거죠. 건강한 상태인 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대요. Faire d'exercice, 운동을 하다잖아요. 근데 요즘 부정법으로 쓰이고 있죠. 동사 원형. 그죠? 그러면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의미상 앞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뒤에는 운동을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성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이끌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니는 느, 니니처럼 양쪽을 다 부정할 때쓸수 있는 단어. 뿔리는 비교급에도 쓰고 느 뿔리가 쓰면은 더 이상 뭐뭐가 아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옥경은 뒤에 명사가 나와서 부정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부정 대명사로도 쓸수 있죠. 그 어떤 뭐뭐도 아닌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매는 결코 뭐뭐이 아닌이라고 할때그 부정을 강조할 때쓸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10번에 3번이었고요.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1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차분하게 한 단어씩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번, A가 Il faut faire le magasin. 쇼핑을 해야 했어. 쇼핑을 해야 한다. Je n'ai à me mettre. 나는, 그러니까 트르가 옷을 입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입는 거, 내가 정말 스스로 뭐 차려입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쇼핑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부정에도 또 나와 있으니까. B가 다카오 알겠어. 오니바 맹뚜랑 지금 갈까? 라고 물어보죠. 빈칸에 들어가는 말 골라볼까요? 입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느하고 어울려야겠죠. 일단 그러니까 1번에 C는 조금 이상하죠. 농뿔리는요. 나도 그렇지 않아 라고 할때 쓰고, 여기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쵸? 3번에, 플리히엥, 더 이상 아무것도, 그쵸? 나는 입을 게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서 쓸수 있습니다. 성히엥, 아니죠? 성옥갱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어색합니다. 그쵸? 그래서 11번에는 정답 3번이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12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건 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몇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거에 12번의 보기 A와 같은 그런 문장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죠. 볼게요. A는 띠는 멍신 니 부와 사바라고 했어요. 이걸 딱 보시면 뭔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느, 니, 니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은 또 동사가 뒤에 막 없고. 그쵸? 느, 니, 니, 막, 니 뒤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좀 빠를 쓰다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뭘까요? 자, 이거는 단순 시제로 되어 있는 동사를 두 개를 동시에 주어가 하나일 때, 그거 두 개를 부정을 할 때, 우리가 뭘쓸수 있다? 느, 니, 느를 쓸수 있다 그랬어요. 단순 시제의 주어 같은 동사를 두 개를 부정할 때는 되게 희한한 구조인 니, 느, 니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제가 뭐 기억을 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 빈칸, 느, 빈칸을 가운데서 니가 부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니 다음에 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지도 않네, 괜찮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틀린 거죠. 비번에 니 슬리시, 니 슬리라, 느, 무, 블레라고 했어요. 느, 니 구문도 있지만 이게 주어로 이렇게 싹 바뀌어서 니, 니, 느로 쓸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 에이, 니, 비, 그 다음에 느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구조죠, 지금. 그래서 A도 B도 동사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 슬리시 슬리다니까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두 개를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다음 C번은 On a pas légumes ni fruits dans le frigo라고 했어요. 냉장고에 야채도 없고 과일도 없다라고 했는데 앞에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느 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관사를 생략을 할 때는 느, 니, 니에서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지만 느빠 구문에서는 드 부정의 드를 써야 되는 거죠. 느빠 드 관사가 아니라 참 부정의 드. 그래서 니드 이렇게 쓰셔야지 옳은 문장입니다. 느빠 드, 니 드.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D번 Mon frère ne parle ni l'espagnol ni l'allemand이라고 했어요. 나의 오빠가 나의 형이 스페인어도 독일어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부정을 하는 거죠. 느, 니, 니 구문입니다. 느, 동사, 동사, 니, 에이, 니, 비. 두개 동시에 부정.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B하고 D가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강으로 넘어가서요, 새로 또 12개의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철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철자 문제는 뭐, 저번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는 요게 그냥 그대로, 단어, 이렇게 네 칸이니까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가 요렇게 제시가 될 때도 있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 10강의 1번처럼 한국어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죠. Si tu viens à quatre heures, 숫자 4. quatre heures de l'après-midi. 오후죠.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je commence 시작하다. à être heureux.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해. à partir 뭐뭐부터 트와제가 3시부터 막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해 라는 거죠. 그러면 조합해 볼까요? 아, 에, 흐, 엠, 이. 뭘로 조합을 할수 있을까요? 마리. 그쵸? 그래서 마리의 뜻은 남편이죠. 남편.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리라는 단어가 남편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러면 1, 2, 4, 5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가격, 프리, 바람, 왕, 우유, 레, 달, 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1번에 3번이었고요. 자, 이제 2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 tu vas dormir dans le lit au premier 뭐뭐라고 했어요. 너 침대에서 잘래? 라고 했어요. 근데 침대 어디에서 잘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B가 non, 마망 아니요, 엄마. Je préfère dormir. 저는 자는 게더 좋아요. 어디에서 자는 게 좋아요? 1층에서. 헤드숏은 1층입니다. 그럼 1층에서 자는 게더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층을 얘기하는 걸로 엄마가 물어봤겠죠. 그럼 층에 해당하는 단어 étage를 쓰면 돼요. étage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 préfère A, A, B가 B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 오는요, 어디 어디 에요. 1층에서 자는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 헤드숏세는 1층이고요. 프랑스는 1층을 저렇게 헤드숏세라고 쓰죠. 헤드숏세가 1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2층이 1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1층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1층이지만, 그래서 층이 더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옷델은 호텔이고요. 3번에 좌가 된 정원, 4번에 땅은 날씨나 시간.
9번의 아상서는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Quelle est ta couleur préférée? 라고 했어요. 자,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 너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라고 했죠. 꿀려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préféré 형용사형에다가 여기 붙은 거예요. 비가 뭐야? J'aime le jaune. Et toi?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너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오씨? 나도 그래.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요. 비가 오나 레멘무 쿠. 우리 똑같은 취향을 가졌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래. 나도 노란색 아주 좋아해. 뭐 이런 뜻이 돼야겠죠? 1번에 J'adore le jaune. 나 노란색 아주 좋아해. 정답이 되겠죠? 3번에 1번입니다. 2번에 Cette voiture jaune. 나는 노란색, 이것은 노란색 차이다. 네요. 이상하죠? 갑자기 이것은 노란색 차이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3번에 Elle a les cheveux jaunes. 그녀는 노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4번 Le jaune ne me va pas bien. 노란색은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아니죠? 5번 On peut goûter du vin jaune. 노란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 아닙니다. 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2, 3, 4, 5번이 너무나 잘 맞지 않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ce samedi, on va voir un match de foot? 이라고 하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축구 경기 보러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B가 대답을 합니다. 다시 A가, Qu'est-ce que tu veux faire ce week-end alors? 맞아. 너 이번 주말에 너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니까, B가 Je veux bien aller voir un film. 나 영화 보러 가고 싶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안하는 사람이 A잖아요? A가 축구 경기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B한테 다시 물어봐요. 뭐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럼? B가 영화를 보러 가자.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다른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대화를 B가 하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4번, 1번을 보시면요. 사스 부활해요. 그래 보여. 아니죠. 맞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에 사마플리는 내 마음에 든다. 이것도 아니죠. 마음에 들었다면은 뭐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문장도 조금 어색합니다. 3번에 전의 부수명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4번에 주니 콰빠.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아닙니다. 5번 사는 맹테레스 빠. 그것은 나한테 흥미롭지 않은데. 저 흥미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가 그럼 넌뭘 하고 싶은데?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의견이 서로 달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4번, 1, 2, 3, 4, 5번에서 정답은 5번이었지만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아예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문제에서 또 이런 보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Si on prenait le métro pour aller au cinéma,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게 어때? 지하철 탈까?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C절에서 반가워가 나오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B가 대답을 해요. Il y a beaucoup de monde dans le métro. 아, 세테어. 지금 이 시간에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복구드죠. 얘가 세브레. 그래, 네 말이 맞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하철을 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대화죠. 그럼 지하철을 탈까라고 했을 때 비가 보기에 사바 무플레어. 그건 내 마음에 들겠군. 아니죠. B번, 스냅바 말,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으면 지하철 타자.

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M의 동사, 됨의 공손한 표현이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다비드가 좋아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Bonjour, moi, c'est David.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드예요. J'ai 18 ans. 저 18살이에요. 나이를 얘기할 때요, 아부아 쓰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프랑스어는 영어와는 다르게 아부아 동사를 가지고 나이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18개의 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J'adore jouer au tennis et faire du vélo 라고 했어요. 나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고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주의 다음에는 이제 아 플러스 운동이 나오고요. 페어 다음에는 부분관사가 나오죠. 그래서 테니스 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J'aime aussi aller en montagne. 그리고 저는 또한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marcher sous le soleil. 그리고 햇빛 아래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Par contre, 하지만 반대로, je déteste lire des livres et faire la queue.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게 여기 나오겠죠. 주 데테스트, 전 싫어해요. 책을 읽는 것 하고 줄 서는 것 싫어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아도해 동사하고 데테스트 동사 또 나오잖아요.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 젬무, 아도해, 데테스테, 뭐 이런 동사, 프레페레 동사, 이거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다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 골라볼까요? 1번에 테니스 좋아한다고 했죠? 좋아한다고 했고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산에 가는 거는 좋아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햇빛 아래에서 걷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줄 서고 있죠, 지금. 줄 서는 거는 싫어해요. 그쵸?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 자, 요렇게도 나오고요. 요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나오면요.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알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름, 나이, 취미, 주소, 뭐 가족 관계, 뭐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서 그런 문제가 떠올리셨다면 지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près le repas, tu prends du café? 식사 후에 너는 커피를 마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n, je n'aime pas beaucoup le café. 아니, 나는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애가 무아 농플리. 나도 그래. 나도 역시 좋아하지 않아 라는 거죠. 농플리, 무아 농플리도 나오죠. 상대방이 먼저 부정으로 말을 해요.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대답하는 사람도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할 때 무아 농플리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도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첨가를 하느냐. 1번, 스 카페 에봉. 이 커피 맛있어. 아니죠. 지금 커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커피 맛있어 라는 거 적합하지 않아요. 2번에 제 미울 르 카페.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해. 너무 좋아해. 더 많이 좋아해. 아니죠? 3번, Le café est moins cher. 이 커피는 덜 비싸다. 아닙니다. 4번, Je préfère le thé au café. 요게 이제 préféré A, A, B죠. 여기는 O가 A 플러스 R가 축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해요. 맞아요. 5번, On peut commander le café. 우리는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죠? 5번도 정답이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이제 8번부터 문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주제이죠? 노트르담 드 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Le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제 고르는 거예요. Le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 로틀담 대성당은요, se trouve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En plein centre de la capitale, sur l'île de la Cité. 카피탈 수도, 그러니까 파리가 되겠죠? 파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시떼 섬에
앞에 빠

이탈리안 가운데 있습니다. On l'a construite pendant environ 200 ans. 200년 동안 대략 200년 동안에 그것을 건설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성당이 되겠죠? 이렇게 의가 붙은 것은 앞에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의가 붙은 거예요. 아부와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 그 목적어가, 직접 목적보호가 동사 앞으로 나가게 되면 직접 목적보호의 과거 분사를 일치시켜주죠. 그래서 지금 콘스트루이트가 된 거예요. 계속 볼게요. Les tréconies pour ses vitraux, des fenêtres en verre, toutes les couleurs. 자, 이 성당은요, 스테인글라스로 매우 유명합니다. 비트라이의 복수예요. 스테인글라스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창문으로 유명해요. 모든 색깔의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창문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하지만 2019년도에 Un grand incendie, 엔상티는 화재거든요. 대화재가 거기에서 일어났죠. Il est survenu. Après 6 ans de travaux, 그래서 6년간의 공사 후에 Elle a ouvert de nouveau, 새로 다시 문을 열었어요. Cette porte au mois de décembre en 2024, 2024년 12월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으로 알맞지 않은 거, 섬 위에 있다, 맞아요. 시떼 섬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축 기간 200년이다, 맞아요. 3번, 2024년도에 다시 문을 열었다, 맞죠? 4번, 벽은 여러 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맞아요. 아, 벽이라는 거참 없죠. 창문, 스테인글라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4번이 되겠죠. 벽은 여러 색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아요. 5번, 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성트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갈게요. 문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몽마르트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몽마르트르 est un quartier au nord de Paris. 몽마르트르는요, 파리의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라, 거기에서는 on a une vue magnifique de la capitale. 그 수도의 아주 멋진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Beaucoup de touristes y vont aussi pour voir le Sacré-Cœur. 많은 관광객들이요, 또한 거기에 사크레쿠에르 성당을 보러 옵니다. Au 19e siècle, 19세기에, de grands peintres y ont habité comme Monet, Van Gogh, Picasso, etc. 많은 그 위대한 예술가들, 미술가들, 화가들이 거기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 화가들이 누구냐? 모네, 반 고흐, 피카소 등과 같은 화가들이었다라는 거죠. C'est pour cela qu'on peut rencontrer des peintres sur la place de Tertre, derrière la le Sacré-Cœur. 그래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르트르 광장에서 여러 화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크레쿠에르 뒤에 있는 테르트르 광장에서 여러 화가들을 볼수 있대요. Ils sont là avec leurs crayons de toutes les couleurs pour faire des dessins des touristes. 그들은 그 거리에 광장에 있는 많은 화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화가들은요, 그곳에 모든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연필, 모든 색깔의 그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의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의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색깔의 그런 색연필들을 가지고 그 광장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알맞은 거 골라보면요. 파리의 남부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파리의 북쪽이라고 했죠? 에는 아니죠. 위대한 화가들이 살았던 곳이다. 맞아요. 아까 나왔죠. 모네, 반 고흐, 피카소. 파리의 멋진 전망을 볼수 있다. 맞아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디번 테르트 광장은요. 사크레쿠에르 앞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르예르는 앞이 아니라 뒤죠. 그래서 뒤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맞기 때문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이것도 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3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다 똑같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빈칸 다음에 전부 다 과거분사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분사 앞에 이제 동사

차를 쓸 때, 얘를 아부하로 쓰느냐, 에트리를 쓰느냐,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쓰는 동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에트르 동사가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면 아부와 동사를 조동사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복합 과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그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일 대상 뒤 사발리즈라고 하죠. 목적어가 있어요. 사발리즈라고 하는 목적어. 그는 그의 여행용 가방을 내려놨다죠. 그가 스스로 내려간 게 아니라 가방을 내린 거예요. 여기는 아가 들어가겠죠. 조동사 아부아를 쓰겠죠. 이번에 일 흐톤의 아사플라스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자리로 돌아왔다죠. 그럼 이거는 그의 자리로 그가 돌아온 거죠. 자동사로 쓰이고 있죠. 이동하는 동사 쓸 때는 에트 동사를 쓰죠. 자동사일 때 또.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일 거예요. 그죠? 3번을 보면 이제 알겠네요. 일 빈칸 속지 레스티 로드 송 싹이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가방에서 연필을 꺼낸 거죠. 속지 그가 나간 것이 아니라 외출한 것이 아니라 연필을 꺼낸 거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아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일 숑떼 윈숑 송 아메리켄 미국 노래를 불렀다. 미국 노래를 노래했다라고 했을 때 노래를 이라고 해서 이건 목적어가 있어요. 아 쓰면 되겠죠 얘는. 5번에 일 quitte le bureau il y a 10 minutes. 10분 전에 사무실을 떠났어요. 사무실을 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quitte 동사 앞에 avoir 쓰면 되겠죠. 원래 avoir 쓰는 동사이기도 하니까. 그럼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2번이 되겠죠. 에트리를 조동사로 쓰고 있는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트리를 조동사로 쓰는 동사다라고 하더라도요,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뜻도 달라지고 조동사의 형태도 달라지니까 그걸 조심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또한 또 빈칸이 5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낄 법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겠습니다. 복의 낱말을 모두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용 먼저 볼게요. A가요. 레옹, Do you encore the music? 너 음악 수업 있어? 라고 합니다. B가 No, 아니?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빈칸 5개가 주르륵 나와요. I love music. 음악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Mais à celui de sport à 10h et quart 라고 합니다. 10시 15분. 꺄는 4분의 1이지만 시간의 개념에서는 15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10시 15분에 스포츠 뭐가 있다. 뭐뭐뭐. 예. 그러면 슬리드니까 슬리는 앞에 아무래도 뭐 수업인 것 같죠? 저 구글을 받는 지시 대명사인 것 같죠? 슬리가 단독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뒤에 여기도 지금 슬리드 스포그라고 해서 드 명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너 음악 수업 있니?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난 음악 수업이 없고, 10시 반, 10시 15분에 체육 수업이 있다. 요런 의미인 것 같죠? 그럼 보기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를 제일 먼저 찾아라. 보기에서 나오는 동사는 두 개가 있네요. 쉬, 앵스크리.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 주어를 잘 보시면은 지금 주어가 주잖아요. 1인칭 단수가 주어로 나와 있죠. 그럼 1인칭 단수니까 이 쉬는 여러분 에트르 동사의 변화형이기도 하지만 수업을 듣다라는 쉬버거 동사의 변화형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게 에트르 동사의 변화형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앵스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분사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과거 분사의 형태를 이끌 수 있는 에트르가 조동사로 쓰이는 문장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she는 앞에 나와 있는 조동사, 앵스크이를 가지고 오는 조동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she가 먼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she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앵스크이가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나머 이거 두 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무, 느, 빠가 나오는데 느는 주어 다음에 위치를 하죠. 그럼 느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하고 빠가 남았는데 무는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대명동사일 때 재개 대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럼 제기 재면

대명사 형태에서 생스크리르라고 하는 제게 대명사가 있어요. 자, 요게 앵스크리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요거죠. 지금 앵스크리죠. 그러면 맹스크리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라는 건데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아,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가 지금 주어가 1인칭이니까 1인칭의 형태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대명사일 때 스의 형태가 변화를 할때 1인칭 단수일 때는요. 무로 바뀌죠. 무. 그래서 요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느무 쉬 빠, 앵스크리라는 구문이 되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자, 제, 그, 대명동사 앵스크리가 되고요. 지금 아는 지금 여기에 알람 뮤직 그러고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집어볼게요. 그럼 대명동사를 우리가 그 과거로 만들 때는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써서 만들죠. 그래서 얘가 1인칭이니까 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트르 동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얘를 과거 분사로 바꿔서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앵스크히흐죠. 요렇게 된 상태인데 얘를 부정문으로 싹 바꿔가지고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느, 무, 시, 빠, 앵스크히니까 느, 무, 시, 빠, 앵스크히. 요렇게 되죠. 너무 필기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시.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어순을 잘 파악하셔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11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요. 똥배에 투아 너의 오빠와 너는 부사베 비지드 라커가 뉴스 한국을 방문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비가 위, 응, 누, 라네, 데르니에라고 하죠. 작년에 방문을 했어라고 합니다. 비지떼라고 하는 동사는 직접 목적 보호를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무엇무엇을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라고 하는데 이 직목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원래 바꾸면은 그냥 비지떼 라거의 뒤스드예요. 그럼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할때 요게 앞으로 나가서 직접 목적으로 되는데, 직접 목적으로 바꿨을 때, 라꺼헤 뉴스이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여성 국가이기 때문에요. 라로 쓰죠. 라, 아봉, 비지떼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누니까. 그런데 지금 목적 보호가 동사 앞으로 직접 목적 보호로 바뀌어서 나갔죠. 나갔고, 지금 여기가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요. 라봉으로 바꿔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한국. 한국이고 여성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과거 분사를 앞에 아부와 동사가 조동사라고 하더라도 직접 목적 보호 일치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을을 집어 넣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2번은 2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 그리고 3번, 4번, 5번은요. 다 올바르지 않은 대명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 2번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어순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요. 어순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동사부터 먼저 찾아가면서 첫 번째 문장 그 단어부터 차분히 채워 나가신다면 다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4강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드디어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별은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어려운 문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짚고요, 이제 필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번 시간은 숙제를 조금 많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올 것들 아셨죠? 꼭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포인트부터 볼게요. 자, 주요 출제 포인트. 별의 표면온도, 그 다음에 별의 광도. 특히나 별의 표면온도와 관련된 이러한 물리량들, 그 다음에 별의 광도와 크기와 관련된 것들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꼭. 그리고 별의 진화. 이 별의 진화는요, 진화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면 문제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진화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구조, 그 다음에 HR도,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을 같이 묶어서 종합선물세트, 그 종합선물세트의 중심에 별의 진화를 두고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 구성. 그러니까 별의 진화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를 좀 많이 풀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로 뭔가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더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별의 진화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좀 많이 풀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진다. 됐죠? 이런 생각 하시고요. 이제 필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별의 표면온도. 우리가 별의 표면온도를 얘기할 때 흑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별을 가정을 합니다. 흑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사하는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복사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쉽게 얘기하자면 빛이 들어와요. 그럼 빛을 전부 다 흡수합니다.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것만큼 빛을 방출한다. 그런 가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하는 거고, 별도 흑체라고 가정을 해서 뜨거운 것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를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 거고, 이 흑체 복사는 연속 스펙트럼의 특성을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흑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흑체, 이상적인. 요 녀석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세기로 표현을 하면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고, 그 흑체 복사 곡선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상의 이 흑체에서 방출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그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그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플랑크 곡선은 이 흑체, 이 가상의 흑체의 표면 온도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플랑크 곡선의 개형이 결정이 난다. 자, 그래서 플랑크 곡선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가 6000K인 녀석,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 파장에 따른 세기를 다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그으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5000K인 녀석은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고, 4000K인 녀석은 이렇게, 3000K인 녀석은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복사 곡선의 개형이 결정이 난다. 아셨죠? 온도에 따라서 오직. 아셨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대 방출한 에너지, 그걸 가지고 플랑크 곡선을 만들어내는데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 이 플랑크 곡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된 요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요 플랑크 곡선의 특징,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받아 적으세요. 자, 첫 번째 특징 뭐냐면, 자, 플랑크 곡선은요, 매끄럽다. 매끄러워요. 보면 굉장히 매끄럽죠. 굉장히 매끄러워요.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흡수선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삐죽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걸 방출선이라고 하는데, 플랑크 곡선, 아주 이상적인 플랑크 곡선은 흡수선과 방출선이 없어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아셨죠? 적어요. 두 번째 특징, 뭐가 있냐면, 플랑크 곡선은 겹치지 않아요. 이 곡선과 이 곡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온도가 다르면 무조건 다른 개형을 갖게 되는 거고, 온도가 높을수록 똑같은 파장에서는 더 큰 에너지를 낸다. 똑같은 파장에서는 더 큰 에너지를 낸다. 무조건 뜨거운 녀석이 에너지를 많이 낸다. 겹쳐지지 않는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플랑크 곡선 잘 보면 온도가 높은 녀석일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람다 맥스라고 합니다. 람다.

어디다 쓸까요? 람다맥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맥스라고 하는데, 이 람다맥스가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람다맥스가 짧다.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일수록 짧은 파장대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적으세요. 아셨죠?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한다. 적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요 복사 곡선의 요 아래 면적, 요 아래 면적, 이 곡선, 자, 6000K 이 녀석, 요거의 아래 면적 있죠? 요 아래 면적은 뭐랑 관련 있어요? 표면 온도의 내제곱과 관련 있어요. 표면 온도의 내제곱. 표면 온도가 높아요. 지금 3000K랑 6000K 있죠? 지금 얘가 6000K인 3000K보다 온도가 두배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복사 곡선 아래 면적은 2의 내제곱이라고, 16배. 아셨죠? 그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하셔요. 숙지입니다. 아셨죠? 요 정도 얘기하고요. 요 플랑크 곡선을 잘 보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고온의 별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방출한다. 저온의 별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빛을 많이 방출한다. 그럼 색깔로 치자면 저온의 별은 빨간색을 많이, 고온의 별은 파란색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아, 별마다 파장에 따른 방출 에너지 세기가 달라서 어떤 파장으로 별을 보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색지수라고 하는 거야. 색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이 파장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장별로 이 별을 봤을 때그본 파장별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온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구나. 파장별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색을 가지고 온도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척도. 그거 우리가 이제 색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자, 얘가 고온의 별이고 얘가 저온의 별이야. 자, 고온의 별 B 필터, V 필터, 저온의 별 B 필터, V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를 봤을 때 고온의 별은 람다맥스가 파장이 짧은 쪽에 찍히기 때문에 B 필터를 통과한 빛이 V 필터를 통과한 빛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B 필터로 봤을 때더 밝게 보여요. 밝게 보이면 등급은 작아요. 밝기와 등급은 반비례. 아셨죠? 그러니까 고온의 별은 B 등급에서 V 등급을 빼면 그 값이 음의 값으로 나온다. 정리. 그 다음에 저온의 별은 P 필터에서 본 밝기와 V 필터에서 본 밝기를 보면 V 필터에서 볼 때가 더 밝게 보여요. 즉, V 등급이 더 작아요. B 등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저온의 별은 B 등급 빼기 V 등급이 양의 값이다. 아셨죠?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 아셨죠? 그게 색지수를 가지고 표면온도를 표현하는 방식.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별의 자료를 물어볼 때 온도를 직접 자료로 줄 수도 있고 색지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B 필터는 파장이 이 정도, V 필터는 파장이 이 정도. 파장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대가 B 필터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광형이라고 하는 건데, 분광형은 여기다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별이 빛을 방출하죠. 별이 빛을 이렇게 방출할 때이별 빛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에 의해서 일부 흡수가 되고 나머지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셨죠? 요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로 표현하면, 파장에 따른 세기로 표현하면 이러한 곡선이 나와요. 복사 곡선이. 이 복사 곡선을 잘 보면 이 물질에 의해, 별의 대기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러한 흡수선이 존재한다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흡수선이 존재한다고. 아셨죠? 요걸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중간중간에 빛이 안 들어오는 영역, 우리가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 영역을 흡수선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모든 별은요 흡수선을 보여요.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별마다 요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이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다르다. 이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별이 서로 다른 온소를 가지고 있어서 흡수선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겁니다.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거의 다 동일한데, 별이 방출한 에너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그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달라서 흡수선이 다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저온의 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죠?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는 별은 이 별의 대기에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 금속 원소나 분자가 그 빛을 흡수해서 흡수선을 만드는 거고, 아주 고온의 별이라고 하면 그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강한 빛을 이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의 물질 중에서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그 빛을 흡수해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을 잘 분석하면 아, 이 별의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야? 얘가

얼마큼 뜨거운 녀석이야를 알아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분광형으로 표현한다. 줄로 갑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펙트럼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O형부터 M형까지 순서 중요합니다. 오, 바, 팟, 고, 쿠마 이렇게 가는 거야. 오, 바, 팟, 고, 쿠마 아셨죠? 그냥 선생님 직관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제일 뜨거운 거, 제일 차가운 거. 표면 온도가 제일 차가운 별은 볼게요. 어떠한 흡수선이 금속선이나 중성의 금속선이나 분자선이 잘 보인다. 자, 이쪽이 제일 뜨거운 별이에요. 뜨거운 별은 헬륨이나 수소 선이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 O형부터 M형까지는 다시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다. 고온의 0에서 저온의 9. 그러니까 A0부터 여기에 A9까지 있는 거고, F0에서 F9까지 있는 거고, 요런 방식. 아셨죠? 자, 요 그래프에서 이제 몇 가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A0형 별은요, 표면 온도가 10,000K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K0형은요, 표면 온도가 5,000K입니다. 요게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즈음으로 알면 참 좋아요. 자, 6,000K, 지 0인 별은 표면 온도가 6,000K인 별입니다. 요 정도.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A0형 별은 수소선이 정말 잘 보입니다. B0형 별은 헬륨선이 잘 보입니다. K0형 별은 칼슘 이온선이 잘 보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1이 붙어 있으면 중성, 2가 붙어 있으면 1가 양이온. 아셨죠? 3이 붙어 있으면 2가 양이온. 이렇게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광형 얘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별의 광도와 크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의 특징, 그다음에 특히나 A형 별과 G형 별에서 어떠한 흡수선이 잘 보이는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별의 광도. 자,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명력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아까 얘기했죠. 얘를 흑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파장에 따른 곡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색이. 그럼 얘가 뭐예요? 플랑크 곡선이라고. 아셨죠? 흑체라고 가정했을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요 에너지. 요 복사 곡선의 요 아래 면적. 아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곡선의 아래 면적이 요렇게 시그마티의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아셨죠? 그 얘기고요. 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이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광도라고 한다. 즉, 단위 면적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전체 표면적이 요거야? 그럼 곱하기 해주면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나오겠지. 이게 광도인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한다. 아셨죠? 실제 밝기를. 그럼 이제 이런 거지.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건 분광형이나 색지수나 아니면 람다맥스를, 플랑크 곡선의 람다맥스를 가지고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하는 건 밝기를 측정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럼 광도 측정했어? 표면 온도 알아냈어? 그럼 우리는 별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광도, 그 다음에 밝기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야 돼. 보겠습니다. 자, 광도가 큰 별일수록 실제 밝기가 밝다 얘기했었고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은 작게 표현이 됩니다. 1등급 별과 6등급 별이 있으면 1등급 별이 앞에가 작죠, 숫자가? 얘가 밝은 녀석이야. 아셨죠? 자, 1등급 별과 6등급 별총 5등급 차이가 나죠? 1등급 별과 6등급 별은 실제 밝기가 100대 1이야.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은 녀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등급 차는 밝기가 약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아셨죠?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어요. 그럼 둘 간의 밝기 L, 둘 간의 밝기 L, 둘 간의 밝기 L, 둘 간의 밝기 L, L이라고 한다면 L을 5제곱하면 이게 밝기 100배라고요. 그러면 한 등급 차이의 밝기 차는 대략적으로 2.5배 이렇게 계산되는 거. 자, 광도가 같은 별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관측되는 밝기는 작아지겠지. 왜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그 지점에 도달하는, 단위 지점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 거니까. 그랬을 때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광도가 L인 어떠한 별이 있습니다. 얘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야. 아셨죠? 봤더니 그 별이 어떻게 보이느냐? 밝기 스몰 L로 보여요. 아셨죠? 근데 여기 볼게요. 똑같은 광도가 L인 별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봐. 근데 그 사람은 거리가 얼마냐면 2D야. 두배 멀어졌어. 그러면 얼마의 밝기를 보이겠느냐? T 떨어졌을 때 L이었어요. 근데 2D죠? 그럼 얼마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1 L로 보인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숙제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배가 아니야. 10배 떨어졌어. 10배 떨어졌어. 그러면 밝기 얼마로 보일까? 하나 더. 그 다음에 2.5배 떨어졌어. 얘보다. 그럼 밝기 얼마로 보일까? 됐죠? 숙제 또 들어갑니다. 자, 얘가 이 거리에서 L로 보였어요. 얘 등급을, 겉보기 등급을 M이라고 할게. 그러면 10배 떨어진 녀석은 겉보기 등급이 얼마일까? 2.5배 떨어진 녀석은 겉보기 등급이 얼마일까? 요거 숙제입니다. 아셨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도 계급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선폭 차이가 존재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특정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와. 그런데 A별도 B별도 똑같은 위치에서 흡수선이 잘 보이거든? 근데 그 스펙트럼에서 폭이 다르네? 폭은 대체 왜 다른 거야? 그래서 그 폭이 다른 이유를 밝혀봤더니, 아, 별의 크기가 다르더라. 분광형은 같은데 별의 크기가 달라? 그럼 광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광도를 가지고 별을 분류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기본은 이래요. 자, 볼게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파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너지 세기, 이렇게 놓을 거고, 그래프를 지금 두 개를 합쳐놓은 거. 자, 지금 서로 다른 별이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 거를 복사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런 식으로. 복사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봤더니, 똑같은 위치에서 흡수선이 나오는데, 똑같은 입지에서 흡수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고. 똑같은 위치에서 흡수선이 이렇게 잘 보인다는 얘기는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가 잘 일어난 거야. 다른 건 흡수가 잘안 되는데, 여기서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표면 온도가 똑같다고 보는 거지. 왜냐면, 똑같은 흡수선이 잘 나온다? 똑같은 물질에 의해서? 그럼 별의 표면 온도 상태가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를 조금 자세히 봤더니, 물론 지금 여기서 람다맥스가 다르게 찍혔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건 잘못 그린 겁니다. 비슷하게 찍혀야 되는 거야. 비슷하게 찍혀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찍혔을 때, 우리가 차이를 둘 부분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폭이. 분명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잘 보이는데 얘는 폭이 넓게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이 흡수선의 폭이에요. 요만큼이 흡수선의 폭이라고. 얘는 폭이 왜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거지? 이걸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다 보니까 아, 크기가 다르구나. 얘가 크기가 더 크구나. 아, 그러면 분광형 똑같아? 표면은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 얘가 크기가 더 커? 그럼 얘가 광도가 더 크겠구나. 그럼 광도 가지고 분류를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광도 계급이라고요. 아셨죠?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보자고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찍을게요. F0를 찍어볼까? F0를 딱 찍었어. 그러면 이 별들은 표면 온도가 똑같은 거야, 사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난다고. 아셨죠? 그런데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폭이 달라 보인다는 거지, 폭이. 얘가 폭이 넓어 보이고요. 얘가 폭이 좁아 보인다. 흡수선의 폭이. 선폭이 얘가 좁고요. 얘가 넓다고. 아셨죠? 그럼 이 좁고 넓음의 차이는 왜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의 밀도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 밀도가 작을수록 선폭이 좁더라. 아셨죠?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별이 굉장히 크다. 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광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 별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광도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아, 분광형이 똑같을 때, 요 선폭을 가지고 별을 분류할 수가 있구나. 선폭이 굉장히 좁은 녀석, 선폭이 굉장히 넓은 녀석. 광도가 굉장히 큰 녀석, 광도가 굉장히 작은 녀석. 그래서 우리가 광도 계급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 아, 1형은 초고성이야. 진짜 밝고 큰 녀석이야. 3. 3형은 거성이야. 얘도 꽤나 크고 밝은 녀석이야. 5. 5는 주기열성이야. 대부분의 별은 이 5에 걸려 있어. 그 다음에 7. 7은 백색 현상. 굉장히 작은 녀석이야.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 3, 5, 7.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광도 계급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HR도, 그 다음에 별의 분류, 이제 별의 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R도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괄호축의 분광형, 세로축의 절대 등급. 분광형 대신 표면 온도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대신 광도를 쓸 수도 있어요.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요. 아셨죠? 자, 오른쪽에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작다.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크다.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 보는 별들의 집단을, 별들을 타 물리량을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더니 HR도상에서 이렇게 별의 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겠더라.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에서. 그래서 얘네들의 분류가 이렇게 되더라. 하늘에서 보이는 별들의 표면온도, 광도, 또는 표면온도 절대등급, 또는 분광형 절대등급이나 광도를 가지고 점을 다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 굉장히 많은 별들이 여기에 찍히더라.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굉장히 많은 별들이 90% 가까운 별들이 여기에 찍히더라. 이 별들이 하늘의 주를 이루고 있는 별들이구나. 우리가 이 별의 집단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굉장히 어두운 녜석들의 별의 집단이 하나 있어요. 백색외성인 거고. 오른쪽 위에 꽤나 밝은 녜석들. 그보다 더 위에 정말 밝은 녀석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집단을 HR도상에서 표현을 할때 백색외성, 주기열성, 거성, 초고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별은 주기열성에 분포하고 있다. 이쪽에 있는 별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밝아요, 뜨거워요, 질량이 커요. 대신에 그만큼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폭발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어둡고 작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천천히 오랫동안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명은 길어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HR도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할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HR도 상에서 직접적으로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도 나왔고 광도 나왔어. 표면도 나왔고 광도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이세 가지를 계산한 문제가 나온다. 또 하나, 여기서 주기열성의 특징, 왼쪽 위에 놓일수록 크고 밝고 뜨겁고 질량이 크고 그다음 또 뭐죠? 수명은 짧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거성의 반지름과 광도. 자, 거성은 이쪽에 있죠. 보면 아 태양과 기준을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 거성들은 광도가 한 100배에서 한 1000배 정도 되는구나. 반지름으로 따진다고 하면 태양 반지름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사이가 되는구나. 여기 등 반지름선 보시기 바랍니다. 등 반지름선 아셨죠? 그다음에 초거성이라고 하면 이쪽에 찍히죠 대체로. 아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 광도가 만배 이상 되겠구나.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따지면 100배에서 1000배 정도에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 정도. 자, 이제 HR도에서 사실 제일 많이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주기열성이에요. 자, 주기열성. 자, HR도상에서 왼쪽 위에 놓여 있는 별일수록 질량 큽니다. 광도 큽니다. 반지름 큽니다. 표면온도 큽니다. 대신 에너지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산해서 폭발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요. 오른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대겠지?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어떠한 HR도상에서 주기열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비교 기준은 누구냐면 보통은 태양. 그렇기 때문에 우린 태양의 물리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셔야 된다. 자, 표면온도는 약 5800. 그 다음에 절대등급은 약 플러스 4.8. 자, 분광형은 G2예요. 광도 계급은 주기열성이니까 5. 아셨죠? G2라고 하는 건 G0보다 조금 낮다. G0가 아까 대략 6000K 정도 알아라고 했죠. 그거보다 조금 온도가 낮다. 그래서 한 5800K. 이렇죠. 아셨죠?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이 상대적인 위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열성 얘기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HR도까지 해서 별의 물리량 문항이 이제 한 문항 정도 구성이 되는데,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과 표면온도의 관계. 여기서 이 A는 상수예요. 상수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관계만 아시면 됩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흑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한 에너지 곱하기 전체 표면적을 하면 광도가 나온다. 즉, L과 광도와 반지름과 표면온도 이셋 중에 두 개가 제시가 되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포건스 공식이라고 하는 건 등급과 밝기의 관계입니다. 라지 M을 쓰면 보통 우리가 절대 등급, 스몰 M을 쓰면 보통 겉보기 등급. 라지 L을 쓰면 광도, 스몰 L을 쓰면 겉보기 밝기 보통. 자, 얘와 얘의 등급 차, 얘와 얘의 밝기 차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5등급 별이고요, 얘가 0등급 별이야. 그러면 0등급 별이 밝죠? 그죠? 몇배 밝아요? 5등급 차니까 100배 밝아. 101. 아셨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게 포근스 공식. 여기서 숙제 또 나갑니다. 자, 만약에요. 5등급 차라고 하면 두 별이 5등급 차예요? 그러면 광도 몇 배? 두 별이 2등급 차에, 아, 다시요. 두 별이 1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두 별이 2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두 별이 1.5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두 별이 3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여기까지. 아셨죠? 1등급 차, 2등급 차, 2.5등급 차, 3등급 차일 때 광도 또는 밝기가 몇 배씩 되는지 이거 꼭 정리하세요. 꼭 정리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리지수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 얘는 겉보기 등급이고 얘는 절대 등급입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여기 로그 D, D는 거리.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너무 커. 너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실제 밝기보다 많이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멀리 있다. 진짜 멀리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식. 요 식을 암기해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얘기해서 우리 물리량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별의 진화 얘기할게요. 자, 별의 진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진화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별의 진화를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 어려워요.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푸셔서, 아, 이 정도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가이드라인을 갖는 게 좋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내 생각에 꼬여서 문제를 못풀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수준에서 일단 정리했으면 좋겠다. 보겠습니다. 자, 별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별이라고 하는 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성운이라고 하는 건 성분물질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 성분물질의 주성분은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와 헬륨이 성분물질의 주성분이야. 수소가 3, 헬륨 1. 그 정도로 성분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축하다 보면 나중에 충분히 뜨거워져서 가시광선을 낼수 있는 별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 성운에서 수소와 헬륨이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우주론까지 공부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여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요. 수축을 계속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표면 온도가 1000K 이상이 돼요. 그러면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별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 1000만 K 이상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 1000만 K 이상이 되면 이 별의 중심부에서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별은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한 별이 주기열성이고 그 주기열성이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밤하늘의 90% 이상이라고. 아셨죠? 별은 전체 수명에서 90% 이상을 주기열성에 머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기열성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주기열성이 만들어지면 아, 별이 만들어졌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수축이 빨리 일어나서 주기열성에 빨리 도달한다. 질량이 큰 녀석은 빨리 진화한다. 진화 속도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 속도는 빠르다.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질량이 굉장히 큰 녀석은요. 질량이 굉장히 큰 녀석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화를 해서 요만큼의 시간만 지나가면 빠르게 진화해서 주기열이 된다. 질량이 큰 주기열이 된다. 주기열성이. 질량이 작은 녀석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 된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 질량이 큰 별은 HR 도상에서 봤을 때 표면 온도가 증가를 막 한다. 표면 온도가 막 증가를 하는데 광도의 변화율은 생각보다 잘안 나타나네.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지금 주기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잘안 일어나네. 근데 광도가 팍팍팍 떨어지네. 그럼 크기 변화에 의해서 광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자, 숙제. 두 번째. 뭐냐면 질량이 큰 별. 태양 질량의 100배인 거. 질량이 작은 별. 태양 질량의 10분의 1인 거. 광도 변화율 비교. 광도 변화율 비교. 아셨죠? 그다음에 표면 온도 변화율 비교. 아셨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변화량 비교. 광도 변화율, 표면 온도 변화율, 절대 등급 변화량 비교.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많이 나와요. 절대 등급은 변화량이에요. 아셨죠? 그래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시별이 주기열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질량에 따른 이런 경로 취한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큰 녀석은 수평 방향으로 HR 도상에서, 질량이 작은 녀석은 수직 방향으로 HR 도상에서. 진화 시간은요, 질량이 큰 녀석 빠르게 간다. 질량이 작은 녀석 천천히 간다. 아셨죠? 이거는 그 이후의 진화도 마찬가지. 질량이 큰 녀석은 빠르게 간다. 질량이 작은 녀석은 천천히 간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주기열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주기열이 됩니다. 특징 볼게요. 별의 일생에 90% 혹은 그 이상을 머무는 단계가 주기열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합니다. 가시광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큰 변동성이 잘안 느껴진다고. 굉장히 안정적인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질량이

유향이 큰 주기율선일수록 온도가 높아요. 반지름이 커요. 그러니까 광도가 크겠지. 대신 수명은 짧아요라고 하는 거. 주기율 단계가 끝나면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거성, 행성성 소곤, 백색의 소곤으로 생을 마감하고요.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 별. 또는 질량이 너무 크면 블랙홀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선생님, 질량이 어느 정도 큰게 질량이 큰 별이에요? 얘를 딱 정하긴 좀 어렵지만 우리는 보통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 M 쓰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점 찍으면 이제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 질량의 8배보다 더 크면 질량이 큰 별로 간주를 해요. 그런 별들은 이제 이런 단계를 따른다. 아셨죠? 이렇게 요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기율성과 관련된 물리량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볼 것은 볼게요. 5, 5, 5, 광도 계급 5. 전부 다 주기율성에 대한 얘기야. 주기율성에 대한 얘기고 5, 5부터 M0까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A0 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광형이 A0인 주기율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색지수가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온도가 높은 녀석은 색지수가 음의 값이고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아이는 색지수가 양의 값이야. 기억. 표면 온도가 만도야. 얘보다 온도가 높은 녀석들은 만도보다 높은 녀석이고 얘보다 온도가 낮은 녀석들은 만도보다 낮은 녀석들이야. 아셨죠? 얘는 지금 보면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광도는 뭐요 정도. 아셨죠? 여기 하나 더. 선생님, 태양은 어디 있죠? 태양은 뭐라고 했었죠? G2. G2니까 G0와 K0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어, 태양이. 태양이 지금 여기에 G2로 있다. 아셨죠? 그래서 색지수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플러스 0.6.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대략적으로 5,800. 요 정도. 나머지는 기준이니까. 수명은 대략적으로 한 100억 년 정도. 아셨죠? 그 정도 G2, A0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요걸 암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0형 별과 태양은 우리가 좀 물리량을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 아셨죠? 요 정도로 얘기하고 그럼 이제 주기율성 이후의 진화 단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성 이후의 진화 단계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아셨죠?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진화 단계를 같이 선생님이 준비한 PPT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자, 주기율성은요. 주기율성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자, 여기가 뭐냐면 중심 핵이에요. 주기율성의 특징은 뭐라고요? 중심부에서 수생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생융합 반응을 한다. 천만 K 이상. 맞죠? 그리고 그 주변은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녀석들. 그리고 얘는 정력학 평형 상태. 나가려고 하는 내부 기체 압력 차이의 힘과 들어오려고 하는 중력이 힘의 평형 상태야. 이게 지금 주기율성이에요. 주기율성. 주기율성을 다 보내면 이 안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싹다 바뀝니다. 싹다 바뀌면 여기에 헬륨이 가득 차겠지. 충분히 차겠지? 그러면 수생융합 반응은 안 한다. 수생융합 반응을 안 하면 수생융합 에너지가 없죠. 수생융합 에너지가 없으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이 힘을 이 공간이 버티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헬륨으로 가득 찬이 공간이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식의 우리 같이 그리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 중심부는 헬륨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야. 수축. 왜냐하면 핵융합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한 수축을 저항해낼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수축합니다. 그러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요 공간의 온도를 높여요. 뿐만 아니라 요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 주변의 온도를 높여. 그러다 보면 요 수축하고 있는 헬륨핵 주변에 있는 수소층을 가열해서 이 수소층의 온도를 천만 도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수소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얘가 뭐냐면 수소껍질. 이러한 반응을 수소껍질 연소. 우리가 별의 진화 단계에서 연소라는 표현은 핵융합 반응과 동치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여기서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에 관여하느냐? 별의 외부층을 가열해줘. 그래서 별의 외부층이 바깥으로 커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에너지가 이 별의 외부층을 가열해 주니까 여기에서 내부 기체 압력 차이의 힘

점점 커지면서 얘가 밀려 나가려고 하면서 이 별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이 별은 원래보다 커져요. 중력보다 내부 기체압력 차이의 개념이 더 커서 커진다고. 아셨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준거성이라고 해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면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가 돼요. 1억 도가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헬륨이 핵융합을 할수 있는 조건이 돼. 그러면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까? 여기는 중심부가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돼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탄소를 만들어내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는 뭐가 있었죠? 이 주변부에 수소껍질 연소가 있었지. 수소껍질. 수소껍질 연소가 그대로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이 중심부가 잘 수축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수축하는 힘을 또 막아주고 있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수축을 잘안 하고 어느 정도 별의 크기가 좀 안정 상태.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서 별의 크기는 아까보다는 좀 크지만 이보다는 좀 작은 그런 상태. 아셨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를 보통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적색거성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아까 중고성이라고 했었죠? 얘는 보통 우리가 주기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팽창하고 있는 과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셨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중심부 온도는 이제 1억 켈빈 이상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는 거고 별은 아까보다 처음 주기열성 상태보다는 크지만 이때보다 좀 작은 상태. 아셨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이 헬륨이 여기 또 탄소로 다 바뀔 거 아니야? 중심부에 탄소가 충분히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충분히 쌓여서 여기가 탄소가 다 바뀌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다시 탄소에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 또 그려줘야 되겠지. 다시 또 별이 커진 거야. 별이 다시 커지면서 중심부에 있었던 탄소, 물론 일부 산소도 있어요. 이런 녀석은 수축을 하는 거고, 중력 수축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이 공간의 온도를 높여준과 동시에 그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그 주변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색깔 하나 또 써야 되겠네요.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헬륨 껍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 아까 있었던 수소 껍질이 존재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럼 이 단계가 되면 다시 이 별은 크기가 커진다고.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또 커져요. 중력을 이겨낼 정도의 힘이 돼서 크기가 다시 또 커져요. 아셨죠? 이중 연소가 나타나는 적색거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중 연소가 나타나는 적색거성. 아셨죠? 이러한 상태가 조금 진행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 껍질에 의한 연소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나중에 이 헬륨 껍질이 불안정해집니다. 처음에는 얘가 충분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1억 켈빈을 유지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별을 키우는데 관여를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얘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이 전체적으로 1억 도가 유지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잘안 돼서 이 껍질이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별은 어떻게 되냐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줄었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의 별을 뭐라 부르냐면 맥동병광성이라고 해요. 맥동병광성. 아셨죠? 그 맥동병광성을 지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별의 외곽부와 중심부가 더 이상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별은 외곽부를 잃어버리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우리가 행성상성운이라고 한다. 행성상성운. 이 행성상성운 단계를 거치면 결국에 별은 외곽부와 중심부가 분리가 돼서 우리가 봤을 땐이 녀석만 남아요. 중심부. 누구? 아까 수축하던 그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 그 녀석만 남아요. 요만큼하게. 이 녀석이 누구냐면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일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아셨죠? 그 질량이 작은 별은 이러한 맥락으로 진화를 한다. 아셨죠? 요 맥락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질량이 큰 별도 이러한 맥락을 거쳐서 진화를 합니다. 거의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이 오는 거야. 다만 빠르게 온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질량이 작은 별은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외곽부와 중심부가 분리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질량이 큰 별은 탄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빨리 중력 수축을 하고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수억도가 됩니다. 그럼 탄소가 또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탄소보다 무거운 운소를 만들어내요. 그럼 무거운 운소가 또 중심부에 쌓이죠? 그 녀석이 또 충분히 빨리 쌓이니까 또다시 걔가 나중에 중력 수축하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 반응. 또 충분히 쌓이죠? 중력 수축하다가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서 또다시 핵융합 반응. 그런 연쇄 반응이 쭉쭉쭉쭉 일어나서 결국에 질량이 큰 별을 뭐까지 만들어냈냐면 중심부에 뭐까지 만들어냈냐면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질량이 큰 별을. 그리고 그 주변은 이것보다 가벼운. 그 주변은 이것보다 가벼운. 뭐 그런 식으로. 아셨죠? 가장 바깥은 이제 수소.

이런 식으로. 이러한 층이 만들어지면 질량이 큰 별은 여기까지 오면 나중에 이 철핵이 중심부에 충분히 쌓였다가 이 철핵이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별이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빵! 터져버린다. 초신성 폭발을 하게 돼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서 무엇인가가 남았습니다. 중심부에 수축하는 무엇인가가 남았습니다.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남고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수축해버리는 무엇, 어떤 그런 천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셨죠? 이러한 맥락. 이러한 맥락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인지 생각이 생기게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기는 이제 PPT 보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태양 정도의 별은 적색 고성으로 진화하고 태양보다 질량이 충분히 큰 별은 초고성으로 진화한다. 굉장히 큰 별은 빨리빨리 초고성으로 진화해서 굉장히 밝은 별이 된다. 초고성으로 진화하는 별은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고성으로 진화하는 별은 나중에 중심부에 철핵까지 만들어진다고. 아셨죠? 자, 주기열성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되어 헬륨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중심부에 헬륨핵 중력수축. 중력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요. 중심부의 온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소까지 뜨거워진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소 껍질, 천만도가 된 영역이 만들어지면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껍질 연소. 이 에너지가, 그 공간에서의 에너지가 별의 외부층에 공급이 되면 별의 외부층을 키워준다는 거야. 그럼 별의 외부층이 커진다는 거야. 별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야. 커져서 별의 크기가 커지는데 문제는 크기가 커지고 광도가 커지는데 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표면의 온도는 내려간다는 거지. 우리가 공기,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죠? 부피가 커지죠? 에너지 소모가 커지죠? 온도가 내려가죠. 그런 관점으로.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아서 커졌는데, 많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 끝자락, 표면까지 도달한 에너지 양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표면에서의 온도는 줄어든다고. 아셨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되는 거고,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고성, 질량이 큰 별은 초고성, 이렇게 변한다. 아셨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기열성 이후에, 이 안에 가득 찼던 헬륨, 핵. 헬륨핵은, 중력, 수소핵융합 반응은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헬륨이 가득 차면 여기서 중력이 너무 커서 중력에 의한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 중 일부는 이제 수소 껍질 연소를 일으키고 이 수소 껍질 연소에서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 에너지가 외부층을 가열하고 외부층은 그 가열로 인해서 팽창하고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소모를 또 많이 하게 되니까 표면 온도는 내려가고 아셨죠? 이런 과정. 기억하시고요. 그걸 여기다 표시를 하면, 자, 질량이 태양 질량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한다. 크기 커지고, 광도 커지는데 표면도 내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질량이 굉장히 큰 별, 태양 질량의 15배. 그럼 얘 나중에 초고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겠지. 초고성이 된 녀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진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기열성이 될때 수평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별은 주기열성에서 초고성이 될 때도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네? 이런 관점. 질량이 작은 별은 원시별에서 주기열성이 될때 수직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주기열성에서 고성이 될 때도 약간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네? 약간 이런 관점. 아셨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물리량은 어떻게 변하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광도 어떻게 변하니? 표면 온도 어떻게 변하니? 이런 것들 또는 뭐 절대된 거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별의 에너지원, 수소핵융합, 그 다음에 또 뭐죠? 중력수축 제일 많이 나오는 거그 에너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너지원에 관련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별의 종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읽어볼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부에서 탄소까지 만들어낸다. 뭐 일부 산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탄소까지 기억하시는 게 기본적이에요. 탄소까지 생성을 한다. 주기열성, 그 이후에 적색고성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적색고성이라고 하는 건 제일 크게 커졌을 때 얘기한다고 치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중심부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고성이 된다. 그죠? 이 헬륨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중심에 탄소가 쌓여서 탄소핵은 수축. 그럼 주변에 헬륨 껍질, 주변에 수소 껍질, 별의 크기는 다시 커져요. 그게 바로 이중연소가 일어나는 적색고성. 일로 가면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중연소가 나타나는 적색고성. 아셨죠? 이렇게 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별의 크기가 커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왔다 갔다 크기가 변하는, 밝기가 변하는 맥동 변광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백색에서 얘기했었죠. 그게 질량이 작은 별. 다시 갈게요. 자, 질량이 그럼 매우 큰 별. 태양 질량의 8배에 넘어가는 그런 별이라고 한다면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진다. 주기활성 이후에 초고성 단계에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초고성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심부에서는 계속 새로운 무거운 원소가,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핵융합, 또 무거운 물질 만들어지고 충분히 쌓으면 또 새로운 핵융합이 계속 연쇄적으로. 뭐까지 만들어진다고요? 결국에 철까지 만들어진다. 아셨죠? 철까지 딱 만들어지면, 철까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그 중심부에서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 원소가 가장 안정한 녀석이기 때문에 결합에너지가 가장 커서 굉장히 안정해서 얘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을 해서 그 온도에서 얘보다 더 안정한 녀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전 단계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결합을 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게더 안정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철에까지 만들어지면 더 뜨거워져도 더 안정한 원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력 수출하면서 너무 뜨거워지면 나중에 그냥 폭발해 버린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신성 폭발.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하면 그 과정에서 별이 만들어냈던 그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무작위적인 핵합성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뿌려진다는 거지. 아셨죠? 그럼 이렇게 뿌려진 물질이 다시 성장물질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시 다른 별의 재료가 되는 거고, 다시 다른 행성의 재료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이렇게 폭발한 후에 이 수축하던 녀석의 중심부가 무엇인가가 남았어요. 굉장히 작은 무엇인가가 남았어요. 그러면 중성자별. 광도가 굉장히 작겠지? 그것마저도 안 남고 다 수축을 해버렸어요? 그럼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질량이 매우 매우 큰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천체, 이렇게도 볼수 있다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진화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한 수준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에서 적용력을 키우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보자.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별의 진화 마무리하고 에너지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순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16강을 들어오는 날입니다. 벌써 교재의 4분의 3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이 뭔지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 분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현재 분사를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과거 분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잖아요. 과거가 스페인어에서는 현재 완료, 단순 과거, 불완료 과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현재 완료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 조건문.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봤었습니다. C가 if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라는 이 조건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간접 의문문도 한번, 이 구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빠싸르 동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의 형태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형태는 잘 아시다시피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형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이제 현재 분사와 비교를 하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도 규칙형, 불규칙형이 있었고, 규칙형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아르 동사의 경우 어미 아르를 빼고 그 자리에 안도를 넣었었죠. 그죠? 그리고 에르 이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미 에르 이르를 빼고 그 자리에 이엔도를 넣으면은 그게 이제 현재 분사의 규칙형이었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 어떠냐면요. 아르 동사로 끝나는 동사는 어미 아르를 빼고 그 자리에 아도를 넣으시면 돼요. 안도가 아닌 아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블라르 동사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어미 아르를 빼고 그 자리에 아도를 넣어서 아블라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로 끝나는 동사나 이르로 끝나는 동사는 어미 에르 이르 대신에 이도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꼬메르 동사 먹다란 동사죠. 이 동사에 에르를 빼고 그 자리에 이도를 넣어서 꼬미도라는 과거 분사형을 갖고요. 그리고 비비르 동사 살다란 뜻의 동사죠. 이 동사도 어미 이르 대신에 이도를 넣어서 비비도 해서 과거 분사형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저희 다른 동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또마르 동사인데요. 또마르 동사는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입니다. 뭐 먹다, 마시다, 타다, 잡다 등등이 많은데, 자,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또마도가 되겠죠. 어미 아르 대신에 아도를 넣습니다. 자, 또 에르로 끝나는 우리 베베르 동사 볼까요? 베베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시다란 뜻이고요. 자, 이 동사 에르 빼고 이도 넣어서 베비도라는 과거 분사형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살리르 동사도 있었죠? 자, 이 동사는 나가다, 출발하다, 뭐 비용이 들다 등등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자,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뭘까요? 맞아요. 살리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칙형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불규칙형인데, 불규칙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대표되는 동사 9개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각각의 어떠한 과거 분사의 형태를 갖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브리르 동사입니다. 아브리르 동사는 열다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아비에르또입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크리비르 동사입니다. 에스크리비르 동사는 쓰다란 뜻을 갖고 있고,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에스크리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롬페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는 깨다, 부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로또가 됩니다. 자, 꾸브리르 동사로 가겠습니다. 꾸브리르 동사는 덮다란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덮을 때 하는 덮다란 뜻이고, 요거는 과거 분사가 꾸비에로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동사, 아세르 동사죠. 하다, 만들다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애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르 동사. 베르 동사는 무슨 뜻? 네, 보다란 뜻을 갖죠.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비스도가 됩니다.

자, 이제 데시로 동사로 가겠습니다. 데시로 동사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고요. 이 동사의 과거분사형은 디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뽀네르 동사인데요. 뽀네르 동사도 대표적으로 뜻이 많은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노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뽀네르 동사의 과거분사형은 보에스토가 됩니다. 자, 마지막 볼베르 동사입니다. 볼베르 동사는 뭐 돌아가다, 뭐 돌아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과거분사형은 보엘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규칙형 요 아홉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분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끝내고요. 이제 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주어, 보어로서 주어를 꾸며주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Ellas siempre están cansadas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과거분사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주어가 A였으니까 요거에 맞게 여성 복수형인 간사다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항상 피곤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의 문장은 형용사적인 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ay una estudiante vestida de princesa para la obra de teatro 라고 있습니다. 자, 학생, 여학생이네요. una estudiante니까.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은 옷을 입은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vestida는 앞에 나와 있는 una estudiante에 맞춰준 겁니다. 여성 단수형을 띄고 있고요. 그래서 공주 옷을 입은 학생이 한 명 있다란 뜻이에요. 자, 뭘 위해서 공주 옷을 입었냐면 극작품을 위해서 공주 옷을 입은 여학생이 한 명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과거분사는 이렇게 과거분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면 명사나 주어에 맞춰서 성수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형태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형태 변화라고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으니까 네,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분사는 형태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과거 분사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동의 의미로서의 수동의 용법입니다. 수동의 용법으로서의 과거 분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수동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뭐 상태 수동, 동작 수동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나누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Como está escrita la carta?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과거분사가 요게 되죠. 그래서 편지가 어떻게 쓰여 있니?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상태 수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수동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는 건데 La ventana fue cerrada por el profesor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과거 분사 나와 있고요. 이건 어떤 뜻이 되겠어요? ventana, 창문이란 뜻이죠. 창문이 닫혀진 거예요. 네, 과거형인데 우리 아직 과거형은 안 배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닫혀졌다. 라는 이제 수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라다는 주어인 라벤다나에 성수일치시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과거분사는 현재분사와 달리 형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완료인데요. 현재 완료는 과거를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거인데 언제 현재 완료형을 쓰냐면 가까운 과거를 묘사할 때,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가까운 과거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가까운 과거도 됩니다. 예, 전적으로 화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완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베르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베르 동사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에, 아스, 아, 에모스, 아베이스, 안이라는 현재 시제.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과거 분사가 와서 현재 완료를 만듭니다. 우리 아베르 동사를 언제 봤었냐면요. 아이를 설명했을 때, 우리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는 아이를 설명했을 때, 그때 아베르 동사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3인칭 단수인 아의 특수 변이형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베르 동사, 현재 완료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에아사, 에모사, 베이스안으로 변화를 하고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Esta mañana ha hecho mucho frío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Esta mañana, 오늘 아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우 추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Qué has estudiado hoy? 라고 했어요. 자, 현재 완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스니까 너죠, 너? 오늘 너뭐 공부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꼭표에 달려 있는데요. 자, 현재 완료에서 쓰이는 과거 분사는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꼭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e ha perdido el libro. 하면은 perder 하면 잃다란 뜻이죠. 그녀는 잃어버렸어요. 뭐를? 책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가 A인데 그냥 perdido 이거에 맞춰주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 변화 없습니다. 현재 완료에서의 과거분사는 요건 이제 맞는 문장이 되고요. Ella ha perdida el libro. 해서 이렇게 여성형으로 표기를 하면 왠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주어가 AR에서.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분사를 활용한 대표적인 구문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었던 부분이고요. 자, 1번이 조금 새롭습니다. 1번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1번은 떼네르 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올 때, 자, 이때는 무슨 뜻을 갖냐면, 뭐뭐 해놓다란 뜻을 가져요.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a tenemos preparado el gazpacho.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미, 야 하면 여기서 이미란 뜻이겠죠? 이미 우리는 가스파초를 준비해 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때 쓰는 과거분사 있죠? 이 구문에서 쓰는 이 과거분사는 목적어에 성수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El gazpach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성수일치시킨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 더 해봐야겠죠. 많이 나오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방을 예약해 놨습니다. 방을 예약해 놨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tengo가 되는 거고요. 자, 예약해 놨다. 어떻게 돼요? 레세르바 원래 이제 요건 이렇게 할게요. 레세르바다. 그다음에 방 하나를 una habitación. 자,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어 una habitación에 지금 맞춰준 겁니다. 여성 단수. 그래서 여성 단수요.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많이 나오니까요. 요 문장을 아예 하나 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성수일치하더라. 때네르 과거분사 구문에서는. 네,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는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발을 과거분사 시간. 그럼 이거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기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Llevo dos días resfriada 하면은 이틀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 한지, 감기에 걸린 지 이틀 됐어. 누가? 예보니까 내가. 나 감기 걸린 지 이틀 됐어 라는 기간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간 표현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예문은 해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C 조건문인데요. 요거는 영어의 if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한다면이 되고요. 이 C 뒤에 이제 직설법 현재형이 오게 되고, 그리고 뒤에 올 수 있는 건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명령형 모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된 문장들인데요. 먼저 현재 시제부터 보겠습니다. Si te gusta este libro, puedes comprarlo 라고 했어요. 자, 뭐뭐 한다면, 너가 이 책이 마음에 든다면 이란 뜻이죠. 마음에 든다면, 여기 현재 시제 왔네요. 너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살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시제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 sales temprano del trabajo, vamos a ver una película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너가 여기서 이제 직장에서 trabajo는 여기서 직장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찍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볼 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형도 올 수 있습니다. Si quieres ver la televisión, primero haz la tarea 라고 했어요. 자, 너가 TV네요. TV를 보고 싶다면 primero, 여기서는 먼저 라는 뜻이 되겠죠. 먼저 뭐 하라고요? 숙제를 해라 가 됩니다. 그래서 haz la tarea. 아세로 동사의 지금 이제 과거 명령형이 되겠죠. 우리 알겠지만 아세를라 따레아는 아세를로스 데베레스와 바꿔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프리메로 아슬로스 데베레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C 조건문 이 정도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인데 보통 이제 이런 동사들이 쓰입니다. 근데 이 동사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동사들과 함께 묶이겠구나라는 감이 와요. Saber, decir, preguntar, contestar, explicar, pensar, creer, entender. 자, 이런 것들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사들 뒤에 의문사나 C가 와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져요. 자, 먼저 의문사가 온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abes quién es José?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 될까요? 너 아니? 누가 호세인지 아니? 라는 뜻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전혀.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C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좀 전이랑은 다릅니다. C 조건문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me dice si tiene hambre?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Si, 여기서 si는 뭐뭐인지란 뜻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Tener hambre, 이거 무슨 뜻이었죠? 이거는 배고프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 나에게 말해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더불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봤었던 C 조건문과 이 간접 의문문은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예문에서 또 대화문에서 아주 많이 봤었던 표현들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문법 요소를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 아, 그랬었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보기로 한 동사가 하나 있었죠. 마사로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거든요. 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amos a pasar este puente 라고 했어요. Puente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다리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pasar 하면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에서는 건너다 라는 뜻이 될 거고 이제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Pasar 동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

길을 건너갈 것이다. 이건데 요거는 해석이 두 개로 가능해요. 뭐냐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르와 동사 원형 구문이었다면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갈 것이다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모스와 동사 원형 구문이라면 뭐뭐 하자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리를 건너자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빠싸르 동사 지나가다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네 빠싸 알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싸르 동사는 발생하다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일 있어? 너에게 뭔가 발생했니? 무슨 일 있니?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 뜻도 있구나.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asamos el verano en Lima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보내다란 뜻입니다. 보내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리마에서 여름을 보낸다란 뜻이에요. 리마는 페루의 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다란 뜻의 빠사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빠세 빠세 por favor 하면은 들어오세요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세요라는 표현할 때 요거 말고 빠사르 동사 말고 많이 사용하는 것도 뭐 있었죠? 맞아요. Adelante. 또 역시 들어오세요란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 있고요. 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건네주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me pasa el azúcar 하면 아수카르는 설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설탕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뜻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pasar por 혹은 pasarse por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걸치겠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에 들르다 혹은 어디 어디를 통과하다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pasar por 혹은 pasarse por가 그래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e paso por tu casa para darte el regalo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들를게 라는 뜻이 되죠. 뭐하러? 선물 주러. 너한테 선물 주러 너희 집에 들를게 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l autobús pasa por Segovi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버스는 세고비아를 통과합니다. 세고비아를 경유합니다. 세고비아를 지나갑니다. 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묶이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Pasarlo bien 혹은 Pasarlo mal 해서 이게 무슨 뜻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Pasarlo, 아이고, 제가 요거는 Pasarlo입니다. 탈자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바사를로 비에는 잘 지내다 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잘못 지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는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로안 바사도 비엔 엔라 피에스타 하면은 파티에서 잘 보내셨나요? 라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로 바세 비엔 에스타스 바카시오네스가 됩니다. 요거 폰토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나는 잘 보냈다, 잘 지냈다, 이번 휴가 잘 보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해서 마사르 동사의 용법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앞부분은 요 정도까지 먼저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페인 건축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스페인 건축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가, 뭐 또 한쪽에서는 천재 건축가라고도 불려지는 가우디가 되겠습니다. 자, 가우디의 작품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페인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곳곳에 이제 가우디의 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건축물이 바로 요 사진에 보이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도 하죠, 스페인어로는.

가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또 곡선의 미를 강조한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성가족 성당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고요. 원래는 뭐 서거 100주년 기념인 뭐 2026년이죠. 그때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고, 잘 보시면 이렇게 옥수수 모양. 실제로 이제 가서 보면요. 굉장히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이런 건물이 도시에 있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약간 딴 세상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가우디의 작품은 이거 말고도 뭐 구엘 공원도 있고, 까사바뚜요, 까사밀라 같은 것들이 다 도시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우디 거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의 건축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스페인의 도시 세고비아라는 도시입니다. 중부에 있는 도시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세고비아 도시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건축물이고요. 수로교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세고비아 수로교인데 이 수로교의 역할은 뭐냐면 도시 밖에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자,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엘에스코리알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원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조화, 뭐 균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굉장히 균형이 잡히고 단정한 모습이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수도원뿐만 아니라 별궁의 역할도 했고 도서관의 역할도 했고 또 납골당의 역할도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페인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이슬람의 흔적입니다. 약 800년 정도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이슬람의 건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두 곳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곳은 알람브라 궁전입니다.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라는 도시에 있는 궁전이고요. 이 궁전은 이슬람의 마지막 왕조인 나사리 왕조가 있었던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궁전이지만 이제 이 사진을 봐도 아시겠지만 화려함보다는 약간 소박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우아한 느낌. 또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예쁩니다. 와, 이슬람 건축 대단하다라는 이슬람 건축의 백미가 돋보이는 곳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안달루시아의 주도죠. 세비야에 가시면, 세비야라는 도시에 가시면, 이제 회교도의 사원, 회교도 사원의 탑으로 세워졌었던 히랄다. 나중에 개조가 됐지만,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히랄다 탑이 되고요. 히랄다 옆에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성당, 세비야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건축물이 나란히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스페인은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숨어 있는 나라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여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쉬셨나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교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으로 갑니다. 디알로고 보고요. 페드로와 후안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드로가 먼저 올라 후안. Has hecho estas vacaciones 라고 하죠. Has hecho 해서 현재 완료형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 후안, 이번 휴가 때뭐 했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후안이 He pasado la Navidad y el Año Nuevo en Lima 라고 했어요. 리마가 또 나왔네요. 리마가 어디라고요? 페루의 수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현재 완료. Navidad 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Año Nuevo 하면은 네, 새해란 뜻이죠. 나는 리마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냈어. 자, 그랬더니 페드로가 뭐가 빠졌네요. 페드로입니다. 네, 페드로가 En Lima, qué bien, ¿y qué tal?라고 하죠. 리마에서 오, 좋았겠네. 어땠어?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후안이 쭉 얘기를 해줍니다. Pues lo he pasado muy bien. 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있죠? 현재 완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현재 완료고 또 뭐가 있어요? He pasado lo bien도 보이시죠? 네. 잘 지내다 라는 뜻이었죠. 그럼 뭐예요? 엄청 잘 보냈어 라는 뜻이 되죠. Ha sido muy interesante.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o era verano, hacía calor. Y el ambiente estaba un poco húmedo 라고 하죠. 자, como의 용법을 우리가 뒷광에서 정리를 할 텐데 como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질 때는 문 두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반드시 문 두예요. 네. 여름이었기 때문에가 되죠. 여름이었기 때문에 더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mbiente는 공기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mbiente는 뭐 공기, 분위기 이런 여러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공기입니다. 공기가 이제 여름이니까 조금 습했어. Las calles y las casas estaban decoradas. 일단 여기까지. 자, 거리와 집들이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뭘로 장식이 되어 있었냐면 벨렌과 그 다음에 Árboles de Navidad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벨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벨렌은 예수의 탄생을 재현한 그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벨렌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때 그 스페인에 가더라도 집에 이런 네, 벨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 예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제 리마도 꾸며져 있었나 봐요. 자, 그렇고 이제 아이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아이들은 입고 있었네요. 자,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천사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가족들은 muy ocupados니까 아주 바빴대요. 자, 뭐 하면서 바빴냐면 여기 지금 현재 분사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비안시꽃 하면은 요거는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을 얘기하는 거죠. 캐롤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노체 부에나를 위한 전통 음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체 부에나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대화문에서는 설명할 게 정말 많은데 일단 노체 부에나는 언제냐면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가 노체 부에나라고 하고요. 이날은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보통 이제 언제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12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스페인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22일날 12월 22일에 이제 고르도 복권을 추첨하는 걸로 시작으로 해서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라틴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즐기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더 설명은 못 드리고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대애초. 자, 대애초 하면은 사실이란 뜻이에요. 사실 나 세비체를 먹었는데 엄청 마음에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비체는 이제 페루를 대표하는 해산물 샐러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어이, 좋았겠네. 새해에는? 하고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호안이 뭐라고 하냐면 새해에는 이제 몇몇 친구들이 나를 집에 초대했어. 그러면서 초대했는데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한 어디서 모이냐면 식당에서 모일 수도 있고 또 호텔에서 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모였어. 자, 뭐 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호텔에 모였냐면 묵은해죠. 묵은해를 보내고 묵은해와 작별하고 새해를 환영하는 자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 메디아 노체 하면은 이건 밤 12시가 됩니다. 자, 밤 12시에는 하늘이 뭘로 가득 찼냐면 불꽃놀이로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매우 행복해 했고요. 그리고 뭐 했대요? 포옹을 하고 그리고 또 새해를 이제 맞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습,

어떤 관습? 나에게 이제 흥미로웠던 관습, 풍습은 뭐냐면, antes 때는 뭐뭐 전에 란 뜻이죠. 그러니까 밤에 12시가 되기 전에, 그때 페루 사람들이 뭘 먹었다라는 거예요? 12알의 포도를 먹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대요. 그래서 각각의 포도알이겠죠. 각각의 포도알은 뭘 나타내냐면, 그 달, 한 달과 또 소망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페드로가 어우 정말 재밌어 보이네. 알군디야. someday 언젠가 라는 뜻이죠. 언젠가 나도 가고 싶다 거기에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디알로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디알로그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단어 한 3개 정도 정리할 건데요. 많이 보는 단어들이라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트로, 오트라 해서 요거는 다른 혹은 다른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또 외우신다기보다는 문장 속에서 이렇게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Quiero leer otras novelas 하면은 여기서 뭐예요? 다른 소설들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나는 다른 소설들을 읽기 원한다가 됩니다. 다른이란 뜻으로 쓰였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Qué tal si quedamos otro día? 해서 Get tal si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뜻이죠. 우리 다른 날 만나는 거 어때? 역시 다른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 Tengo otro de los bolígrafos de Eva 해서 여기선 다른 것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나는 에바의 볼펜 중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otro, otra의 쓰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보는 어휘가 또도, 또다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뭐 모든 것 이런 뜻으로 쓰이죠. 보시면 첫 번째 문장 No todo va bien 하면은 모든 것이 다잘 되지 않아,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자, 두 번째 보시면 Juana estudia toda la noche. 그래서 Juana는 toda la noche 하면 밤새라는 뜻이죠. 밤새 공부한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 Mis hijos juegan al baseball todo el día. Juegan al baseball 하면은 야구하다라는 뜻이죠. 나의 아이들은 todo el día 하루 종일 야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Tenemos bastantes bebidas para todos 하면 뭐예요? 우리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음료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do의 문장 속에 쓰임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까다입니다. 까다는 각각의 매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뭐, 요것도 요 까다의 중요한 점은 형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이제 오뜨로 오뜨라 도도도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 까다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cada día corro 5 kilómetros 하면 뭐예요? 매일이란 뜻입니다. cada día 하면은 매일 나는 5km를 뛴다. 자, cada uno 하면은 요거는 각각의 란 뜻이에요. 각각이, 그러니까 누구나, 누구나 자기 멋에, 자기 방식대로 산다란 뜻. 세 번째, cada hermano tiene su propia casa. 그러면 각 형제들이, 각 형제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문장 보시면, 나의 부모님은 cada 3 días이니까 3일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3일마다 나를 방문하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볼수 있는 어휘 3개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전에는 요게 굉장히 시험 문항 소재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어휘들은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얘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만, 이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형용사로 쓰였다. 그러면 형태 변화가 있겠죠. 뭐 명사나 아니면 꾸며주는 주어에 맞게 형태 변화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얘가 부사로 쓰였다 그러면 형태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거의 개념만 있으시면 문항을 푸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뜻은 뭐 옆에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제 형용사적 용법.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문장은 형용사, 밑에 문장은 부사인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하비에르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라는 뜻이 돼요. 자, 프론토로 가겠습니다. 프론토 보시면 나는 당신의 빠른 소식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이 되고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홀리오는 곧 도착할 것이다 해서 부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프라노 보시면 피카소는 시작했다. 그림 그리기 시작했다. 이른 나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형용사적인 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미 이호 세 아코에스타 템프라노, 나의 아들은 일찍 잠자리에 든다 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이제 바스단테만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휘들은 이 부사를 예로 한 예문들이 바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거라서 어렵지가 않았을 텐데요. 이거는 지금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로서의 마스단테가 되는 거잖아요. 동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옆에다가 예문 하나 적으시면 돼요. 자, 나는 충분히 공부했다. 꽤 많이 공부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현재 완료형을 써본다면 he estudiado bastante. 자, 이거는 지금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bastante입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para 합격하다 aprobar el examen.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옆에다 참고적으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시간과 교통수단 그리고 거리 표현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봤었습니다. 여러 번 봤지만 이제 한 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봤었던 거, 아 맞아 이랬었지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따르다르 동사. 이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었죠. 네, 그래서 예문에서 보시면 몇 시간 걸립니까? En metro, 지하철로 인천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걸려요. Más o menos, 대략 이란 뜻입니다. 대략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시간, 따르다르 동사가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라는 거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전치사 N 뒤에 교통수단 어휘가 와서 뭐뭐를 타고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 학교에 어떻게 갈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자동차로, 지하철로, 자전거로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교통수단 어휘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꽃표를 보시면 나는 체육관에 간다. 앞비에. 하면 이거 무슨 뜻? 걸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라는 표현은 전치사 아를 써서 앞비에 혹은 앞비에 대신에 안단도를 쓰셔도 됩니다. 옆에 공간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아 까바이오 하면 이거는 말을 타고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일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삐에가 나왔으니까 데 삐에 하면은 이거는 서서 라는 뜻입니다.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거리 표현을 할 때 그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봤었어요. 어디서 봤었냐면 전치사 아의 용법을 말했을 때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La biblioteca está cinco minutos a pie de la estación de metro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Biblioteca, 도서관이죠? 도서관이 몇 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앞비에, 좀 전에 봤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Estación del metro니까 지하철역으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l mercado queda a unos 10 kilómetros de aquí 라고 했어요. Mercado는 시장이란 뜻이고요. Queda로 동사가 위치하다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아 붙여있지요? 자, unos 숫자 앞에서 unos 붙으면 약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약 1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시간, 교통수단, 거리표현 이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의사소통 기본표현 살펴볼 텐데요. 주의 표현, 놀라운 표현, 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n serio 혹은 de verdad 하면 이거 이제 놀람의 표현이죠. 뜻은 뭐예요? 정말? 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qué sorpresa 하면 뭘까요? 깜짝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uidado 하면 이거는 조심해 라는 뜻입니다. 조심 라는 뜻. 자, 보시면 qué lástima 혹은 qué pena 이거 뭘 표현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유감 표현입니다. 유감이다,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qué dices 하면은 무슨 소리야 라는 뜻. 그 다음에 estás seguro 혹은 estás segura 그러면 확실해 라는 뜻.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교재 16강 내용 모두 다 정리해 봤네요. 어렵다기보다 요소는 좀 많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강으로 넘어갑니다. 17강은 명령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해 오면 학습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복습, 예습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식물자원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수능특강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3강의 작물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7, 8, 9강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비료 및 작물보호, 자, 이 내용 영역에서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동안 못 풀었던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식물 구조, 작물의 구조 보겠습니다. 일단 입에서 보면 일단 입은 표피와 잎살 조직, 그리고 관답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자, 표피, 특히 그 입의 뒤편에 보면 기공,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공, 그죠?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이 분포하고 있고, 자, 큐티클 층에서 잎의 내부를 보호하고 과도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큐티클 층, 그리고 모용, 털입니다, 털. 표피 세포가 돌출돼서 형성된 털이에요. 근데 그털 중에서 일부 모용은 자극성 물질을 분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잎을 보호하는 역할, 또는 강한 햇빛을 굴절시켜서 그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잎살 조직은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하고 개섬 조직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울타리 조직에는 엽록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개섬 조직은 빈 공간이 많아서 기체 이동 통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관다발은 크게 두 개의 관, 뿌리에서부터 무기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 그리고 잎 끝까지 보내는 물관, 그리고 잎에서 광합성 산물을 다시 줄기, 열매, 뿌리로 보내는 체관, 이렇게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성장 단계별 잎의 변화와 관리를 보면 일단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가 있어요. 식물에서 영양생장기는 일단 몸집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잎의 숫자가 늘어나고 잎이 커져요. 그리고 뿌리 발달이 왕성해지는 단계입니다. 생식생장기는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영양생장에 대칭되는 개념이고요. 생식기관을 분화시켜서 발육시키는 과정입니다. 꽃눈의 분화, 개화, 수정,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과정과 관계가 있는 생장입니다. 이럴 때는 잎의 성장이 느려지고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자, 증산작용. 무언가 그 수분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돼서 배출되는 현상이죠. 증산작용. 역할은 체온을 유지해요, 식물들도. 그리고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력을 또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공. 두 개의 특수한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하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호흡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 기공이 열리고 닫힐 때는 APA, 앱시스산이라는 식물 호르몬과 칼륨 양이온의 효과로 이렇게 기공이 열리고 닫힙니다. 기공이 언제 닫히냐? 식물이 좀 살기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환경. 수분이나 CO2가 부족할 때, 햇빛이 부족하거나 너무 셀 때, 또는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이럴 때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그 수분 배출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 일액과 일비가 있죠. 일액과 일비. 일액은 딱히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우리 가을철이나 이럴 때그 잎에 물방울이 송송송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뿌리에서 흡수를 잘 하고 이제 이걸 바깥으로 내보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수분이 증산작용이 돼서 증발해버리면 괜찮은데, 증발이 안 됐을 경우에 밑에서는 계속 물을 끌어올리고, 잎에서는 증발이 안 되니까
수분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물방울이 형성이 돼요. 그게 일액현상이에요. 일액현상. 일비는 물건이 잘라졌어. 채광이 잘라졌어. 그래서 줄기가 절단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냈을 때 수액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현상. 나무가 잘라지거나 나무가 상처가 받았을 때그 상처 사이로 수분이 나타나는, 수분이 흘러내리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냥 물은 아니죠. 무기염류를 함유하고 있든지, 물과 탄수화물, 무기염류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관찰되고,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모든 식물체에서는 다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 줄기의 구조.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이에요. 여기서는 뭘 보냐면, 이 관다발의 구조가, 쌍떡잎 식물은 물관과 형성층과 채관이 이렇게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외떡잎 식물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죠. 쌍떡잎 식물에서 이 줄기의 단면도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표피, 피층, 그리고 여기 중간에 쭉 이어진 게 형성층이죠.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물관, 바깥쪽에

체관, 그리고 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뿌리의 기능에서 뿌리는 지지작용, 쓰러지지 않게 지지작용하죠.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호흡작용도 하고, 어떤 작물에서는 저장작용도 하게 됩니다. 저장작용. 그리고 뿌리의 종류. 작년까지는, 연결규제에 인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뿌리의 종류는 이렇게 붙은 뿌리, 부착뿌리에서 줄기에서 뿌리가 나서 그 무채에 딱 부착된 거예요. 담쟁이 들어올 것 같이. 이거 부착뿌리가 있고, 기생뿌리. 다른 줄기나 가지에 붙어서 거기에서 그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뿌리입니다. 겨우살이나 새삼 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붙잡힌 다른 가지는 굉장히 좋지 않죠.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그 죽을 수도 있어요. 다음, 버팀뿌리. 이제 지지라고 할수 있죠. 뿌리의 지탱 능력을 돕기 위해서 줄기에서 뿌리가 땅 위로 나와 넓게 뻗어 있는 뿌리입니다. 버티는 뿌리. 다음, 물뿌리, 수중뿌리. 물 속에서도 늘어진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몸이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뿌리입니다. 개구리밥이나 생이가래, 불의 옥점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호흡뿌리. 늪이나 진흙에서 사는 식물의 뿌리가 물 바깥으로 솟아올라서 원뿔처럼 생긴 목줄이 돌출되어 생긴 그런 뿌리가 되겠습니다. 호흡을 위해서. 자, 다음은 꽃의 분류예요. 아, 이것도 답지하고 보기 선택지에서 보면 얘는 과층꽃이다, 안갖춘 꽃이다, 갈래꽃이다, 통꽃이다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교과서로 다 학교에서 공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3강 공부할 때 한번 해서 이제 대부분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갖춘꽃과 안갖춘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네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갖춘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양성화죠. 암술, 수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중에 하나라도 뭔가 없으면 안갖춘꽃이에요. 안갖춘꽃. 자, 양성화는 암술,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양성화. 꽃 속에 암술, 수술이 다 있는 꽃. 단성화는 암꽃 따로, 숫꽃 따로예요. 그런데 암꽃만 피는 줄기가 있고, 아니, 암꽃만 피는 개체, 암나무라고 그러고, 숫꽃만 피는 개체, 숫나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예 나무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은행은 달리는 나무만 달려요. 그게 암나무예요. 그죠? 그래서 단성화는 자웅 동주와 자웅 이주, 한 줄기에서 암꽃, 수꽃이 다 있느냐, 아니면 아예 암나무, 숫나무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갈래꽃, 통꽃은 꽃잎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나팔꽃, 호박꽃, 뭐 해바리꽃 같은 거다 붙어 있죠. 통꽃. 그렇지 않고 꽃잎이 하나하나 있는 것. 뭐, 무나 완두, 벚나무 이런 게 갈래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매. 열매의 장과류, 종자가 많아요. 많은데, 많은 종자가 육질로 되어 있는 육질의 내외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 딸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핵과류. 씨앗 부분이 뇌과피가 매우 굳은 핵 상태고 그 안에 종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복숭아 이렇죠. 복숭아 살고. 그리고 중과피가 과육으로 됩니다. 다음, 인과류. 꽃받기가 발달돼서 과육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씨방이 발달돼서 과육이 되는데, 인과류는 꽃받기가 발달돼서 사과나 배가 여기에 속하고, 견과류 알죠? 견과류. 과피가 목잘된 것, 밤이나 호두가 여기에 속하고요. 준인과류에서 씨방이 발달해서 육질이 된 것입니다. 감, 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의 비교. 이건 꼭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물의 분류에서 나올 때, 이게 쌍떡잎하고 외떡잎만 분류할 수 있어도, 이 특징 분류할 수 있어도 선택지 몇 개의 정오를 그냥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떡잎의 숫자가 두 장이면 쌍떡잎, 한 장이면 외떡잎 알죠? 여기 대표적인 거 화분과 벼, 보리, 뭐 파, 이런 것들. 쌍떡잎, 뭐 배추, 무, 이쪽. 관타발 분포 보면 쌍떡잎은 관타발이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그에 비해서 외딴경은 불규칙적으로. 짱땅식물은 나이테가 있어요. 부피 생장을 해요. 형성층이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외딴경식물은 형성층이 없습니다. 부피 생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나무에서도 조목과 굵은 게 있죠. 그러니까 굵은 건 처음부터 굵은 거야. 오래돼서 부피 생장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굵은 게 나온 거고 좁은 건 처음부터 좁은 게 나온 겁니다. 자, 인맥. 그물맥이에요. 쌍둥이식물. 외딴경식물은 나란히맥. 뿌리는 쌍둥이식물은 고등뿌리고 외딴경식물은 수연뿌리입니다. 벼 같은 거 보세요. 벼나 파. 양파뿌리 보죠. 양파뿌리. 그런 게 수연뿌리. 대표적인 작물로 쌍둥이식물은 벚나무, 민들레, 개나리. 외딴잎식물의 대표적인 거는 벼, 보리,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특징이네. 형태적 특징으로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지 한번 볼까요? 자, 그물맥이야. 쌍떡잎, 외떡잎. 쌍떡잎이죠. 간다발 배열이 규칙적이야. 쌍떡잎, 외떡잎. 쌍떡잎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쌍떡잎 식물. 꽃은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완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땅속 줄기가 비대해진 덩이 줄기를 갖고 있다. 5번은 뿌리 줄기는 부정교이만한 수연 뿌리가 가지고 있다. 제시문에서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1, 2번은 쌍떡잎. 수연 뿌리는 외떡잎이네. 그렇죠. 쌍떡잎과 외떡잎만 가지고도 지금 뭔가 정오 판단이 가능해요. 자, 봅시다. 뭔지. 자, 이 작물은 과직과의 단연생 식물로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예요. 잉카 제국에서 주식으로 유행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 3대 작물이죠. 3대 작물. 우리 한국 사람들 주식인 쌀, 그리고 밀, 그리고 옥수수.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게 감자. 뭐 끝까지 안 읽어봐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쌀, 밀, 옥수수. 세계 3대 작물이고, 그 다음에 감자예요. 자, 굶주린 유럽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귀중한 식량이 되었다고 하면 해요. 또한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고구마가 아시아를 살렸다면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이 작물이 유럽을 살렸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작물을 마령서, 말에 달고 다니는 방울이라 했는데 이는 말에 달고 다니는 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해서 생겨진, 붙여진 이름이에요. 뭐예요? 감자죠, 감자. 감자는 쌍떡잎, 외떡잎. 쌍떡잎이죠. 그러니까, 그물맥. 배열은 규칙적. 꽃은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이 있는 완전합니다. 땅속 줄기가 비대해진 덩이 줄기, 괴경 맞습니다. 뿌리는 부정근이 많은 수연 뿌리가 아니죠. 고등 뿌리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정형 문항이기 때문에 9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자, 벼, 밀, 옥수수 함께 세계 4대 작물입니다. 쌍떡물, 통화나물목, 가지과의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요. 고구마, 옥수수가 대표적인 구황 작물이고 저온성 작물이고 중일성 작물이고 내산성 작물입니다. 또 하나 내산성 작물 대표적인 거벼 있습니다. 벼.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광고에서 알수 있는 공공 살충제 이동과 관련 있는 식물 조직을 식물 줄기 단면 A에서 E. 그런 것은, 자, A, B, C, D, E 쌍떡잎 식물이네요. 그렇죠? 표피, 피층, 그리고 여기가 형성층이었어요. 형성층.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채관, 안쪽에 물관, 그리고 심 부분이에요. 심. 그렇죠? 자, 침엽수 공공 살충제로 방제하세요. 공공 살충제는 방제 효과가 8개월 동안 지속이 된대요. 그래서 1회 나무 주사로 침엽수의 해충과 매개충을 한꺼번에 방제할 수 있습니다. 주사 방법, 드릴로 주입 구멍을 내고 깊이는 아래로 4에서 6cm 정도로 해서 주입구를 심재와 물관부 사이쯤 비스듬히 조절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주입구에 공공 살충제 본 액의 노즐을 꽉 끼도록 조정하고, 꽉 끼도록 넣어 주십시오. 양액이 형성층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액은

지금 여기다 넣어서 이 양액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속에서 이런 약 액체가 어디를 타고 움직이겠어요? 어디를 타고? 물관을 타고 움직여야지, 물관을 타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관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물관을. 물관은 D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체관, 안쪽 물관. 그래서 2번이, 2번? E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에?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던가? 근데 물관이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충분히 많은데, 물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7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작장애, 연작장애. 연작장애, 염류집적과 비슷한 현상이면 다른 증상이에요. 연작장애 안에 염류집적 있어요. 동일한 작물뿐만 아니라 같은 과의 작물을 계속 재배했을 때, 올해도, 내년도, 작년에도 이렇게 재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가 연작장애입니다. 특정 약물의 축적, 병원균이나 해충, 서식 밀도 상승. 그러니까 그 해충이 좋아하는 그 작물이 계속 자라니까 계속 거기를 찾아오는 거지. 잡초도 마찬가지. 그리고 각종 약물의 결핍. 그리고 뿌리에 피층에 각종 물질이 집적되어 발생하고 토양 검정 후에 필요한 양분을 필요한 만큼만 시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염류장애, 염류장애. 토양 중에 무기염류들, 나트륨, 칼슘, 황, 이 염류가 집적돼서 작물에 발생되는 피해 현상이에요. 증상으로는 수분 흡수를 저해해요. 염류가 수분을 당기는 힘이 세서 식물 뿌리가 수분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염류가 잡아당기는 수분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작물 자체가 수분 흡수하는데 저해를 합니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염류가 많아지면 염류장애 나타나면 특정 성분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질소와 칼륨 과도를 해서 칼슘호가 붕소의 흡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염류 집적의 현상. 염류 집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염류는 논이나 노지 토양보다 밭 또는 시설 내에서 훨씬 많이 작성하죠. 왜냐하면 그냥 강우 내리는 비로 인해서 논이나 노지 토양은 논은 어차피 물을 많이 대기 때문에 염류들이 녹아서 용탈이 될수 있는데 밭은 생각보다 물을 덜 쓰죠. 시설 내는 물이 들어갈 경우가 더 없어. 그러니까 논이나 노지 토양보다는 밭이나 시설 내에서 많이 발생해. 특히 시설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토양 표층에 염류가 집적되면 관술내도 물이 통과 안 되고 물이 옆으로 흐릅니다. 토양에 염류가 집적된 토양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면 표토에 흰 가루가 생겨요. 질산화칼륨 또는 질산화칼슘이 흰 가루가 나타나거나 푸른 곰팡이 또는 붉은 곰팡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붉은 곰팡이가 나타나면 염류 집적이 좀 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염류 집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염류를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담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염을 잘 이용하는 작물들, 옥수수, 수수, 귀리, 호밀, 이런 재염 작물을 재배해서 염류를 좀, 뭐랄까, 이용할 수 있게끔 또는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을 사용해요. 유기물. 무기물은 오히려 염류집적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환토 또는 객토, 토양 자체를 바꾸거나 좀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작이나 깊이가리에서 심토를 반전시키든지, 또는 석회 등을 시비해서 염류장애를 좀 막아봐야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시설 재배 현상에 대한 대책이네요. 대책으로 옳은 것만. 안녕하세요. 시설 재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현상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해결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한 장비 없이 이 현상을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토양 안에 물을 부어보면 토양이 흡수가 되지 않고 물이 토양으로 흐르는 현상이네요. 자, 일단 이거 여기서 나온 거 알겠죠? 염류 집적 됐을 때 옆으로 흐르죠.

둘째,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담고 토양을 유리컵에 적당 희석한 뒤 물이 맑아지고 물이 가라앉는 것을 체크해 보면 흙이 천천히 가라앉는 동안 물이 뿌옇게 지속되는 경우, 토양 속에 있는 염이 녹아서 뿌옇게 되는 경우. 세 번째, 하우스 안에 붉은 곰팡이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염류집적에 대한 대책이네요. 염류집적에 대한 대책. 자, 일단 담수. 그렇죠. 물을 줘서 염류를 좀 녹여내는 방법 괜찮고. 근연 작물. 아, 물이, 이게 좀 단어가 어렵긴 한데, 근연은 같은 과 작물 재배 안 되죠, 이건. 연작장에 나타나죠. 자, 킬레이트제. 그렇죠. 이 염류를 다시 작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는 킬레이트제를 시비를 한다고. 자, 탄질비가 낮은 게 아니고 높은 유기물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염류 집적 시에 어떻게 담수 물로 녹이든지, 아니면 제염 작물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흙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윤적기나 기피가를 하든지, 아니면 킬레이트제 해서 토양 내 염류하고 불용성 양분을 작물이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다음 사례에서 유기물의 구성 성분,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보통 유기물 하면, 유기물의 구성 성분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속의 구성 성분은 뭐 탄소, 수소, 산소, 뭐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유기물이 퇴비가 되는 과정이네요. 유기물이 퇴비가 되는 과정. 자, 땅 속에 들어간 유기물은 우선 용해와 압력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 분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후 사상균, 방성균, 세균 등의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화학적 분해가 나타나요. 이때 유기물의 두 가지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미생물의 에너지가 되는 구성 성분. 뭐예요? 탄소죠, 탄소. 영양원이 되는 건 뭐예요? 질소. 질소. 질소. 그러니까 이걸 뭐라 이걸? 탄소와 질소의 비율, 탄질비라고 해요. 탄질비. 그래서 구성 성비가 2, 30대 1이 되면 알맞은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가는 탄소, 나는 질소가 되겠네요. 자, 탄소는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다. 탄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해요. 구성 성분에. CH2O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 그런데 비료의 3요소는 아니죠. 왜냐? 탄소는 그냥 그 이산화탄소로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료로서 굳이 공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료의 3요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료의 3요소는 뭐죠? NPK죠, NPK. 자, 나는, 질소는 토양에서 음이온과 양이온 두 가지의 형태의 무기이온으로 존재해요. 질소질 비료는 일단 처음에 분해가 되면 암모늄 형태로. 근데 암모늄은 양이온 상태예요, 양이온 상태. 그리고 그 질소나 세균으로부터 질산태로. 그건 음이온 상태. 토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양이온이 부착성이 좋은 거고, 질소나는 같은 음이온 상태니까 부착률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질소는 크게 암모늄의 양이온, 질산태의 음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 나보다 식물체 함량이 적다. 식물체 함량은 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자, 가와 나가 포함된 물질은 탄소가 포함된 탄산, 암모늄, 질소.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10번의 정답은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꽤 어려워요. 지금 식물 전공 친구들이 또뭐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할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탄질비, 탄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질소는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탄질 비율은 20, 30대 1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료의 3요소, 3대 요소, NPK. 그 다음에 칼슘에서 4대까지 가면 칼슘. 그 다음 정도면 마그네슘 정도 될수 있겠죠. 자, 식물체의 필수 원소예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 이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식물체를 말려요. 수분이 하나도 없게끔. 그리고 나서 그 식물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많이 들어있는 거. 그게 다량온소. 좀 적게 되는 게 밀양온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CHO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NPK가 비료의 3대 요소가 되는 거죠. 4대까지 가면 요렇게. 네. 아시겠죠? 자, 주성분에 따른 비료 성분 보면 질소질비료,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등으로 들수 있고, 인산 비료 보면 과인산, 석회, 용가린, 용성인비, 골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칼륨 비료는 염화칼륨, 황산칼륨, 질산칼륨으로 나눌 수 있고, 기타 뭐 석회질비료, 귀산질비료. 귀산질비료는 어디에 많이 써요? 벼에 많이 쓰죠, 벼에. 자, 성분 생리적 반응에 따라, 주성분에 따라 3요소, 비료의 3요소,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륨비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화학적 반응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눠질 수 있고, 생리적 변화에 따라 작물이 다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죠. 식물을 봤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무엇이 부족한가, 아니면 무엇이 많은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질소. 질소는 식물체내 단백질 주요 성분이에요. 단백질. 보통 그 광합성을 하면 가장 많이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면 이게 단백질이 됩니다. 그런데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콩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겁니다. 식물체의 질소는 중요한 단백질 주요 성분이고요. 뿌리 및 지상부 발육과 생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합성 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지베렐린 합성에 도움을 주죠. 자, 질소가 많아지면 식물체가 키가 훅 커요. 키만 커. 그러니까 약해요. 결핍이 되면 성숙한 아래잎부터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잎이 작아지고 빨리 늙고 생육이 나빠집니다. 질소 과잉 결핍 증상입니다. 다음, 피. 인산의 결핍 증상. 일단, 인산은 핵산하고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뿌리, 신장, 세포 분열, 결실, 성숙을 빠르게 하고 호흡 및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부족해지면 잎색이 엷어지면서 검은 녹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잎이 작아져요. 잎이 작아지고 생장 억제되고 아래쪽 잎부터 괴사합니다. 잎이 작아지면 일단 광합성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리고 토양의 온도가 낮으면 흡수가 억제돼서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 온도가 낮으면. 다음, NPK 중에 K, 칼륨. 칼륨은 효소 활성 촉진하고 세포 팽합 조절하죠. APA랑. 그리고 저장기관의 발육 촉진하고 수분 흡수 기능 촉진하고요. 병해충 불량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입니다. 적응성. 그런데 결핍되면 세포 팽합이 낮아져. 팽합이 낮아지면 잎이 처지죠. 아래쪽 잎의 폭이 좁아지고요. 잎 둘레가 갈색으로 변하고 가뭄이나 고온의 견디림이 약해집니다. NPK, K. 그 다음에 4대까지 가면 칼슘. 비료 성분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영양소입니다. 자, 일단 칼슘은 세포벽 생성과 강화에 관여하고요. 생물체 조직 강화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증대시키고 수확물의 저장력, 그리고 산성 토양 개량해요. 산성 칼슘 질비료의 대표적인 게 석회, 석회. 산성 토양 개량하고 토양의 물리성 개선합니다.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조직에 좀 늦게 가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조직에서 칼슘의 부족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잎, 생장점, 과실, 이제 생기는 그런 조직에서 결핍 증상이 주로 나타나.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속잎이 썩거나 잎끝이 말라요. 무슨 말이냐? 배추를 보면 바깥 잎과 안쪽 잎을 보면 어디가 새로운 잎이에요?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죠. 그러니까 그 속잎이 썩거나 잎의 끝이 마릅니다. 틱번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망이나 토마토의 경우는 배꼽성병이 나타나고요. 참외 같은 경우는 약간 좀그씨 부분이 시큼한 냄새가 나는 발효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 구성 성분이에요. 광합성 작용에 관여를 하겠죠. 자, RNF도 인맥 사이가 황변이 되고요. 밀, 귀리 등은 엽록제가 구슬 같은 반점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비 방법인데, 시비는 그냥 그 표면에는 표층, 그리고 뿌려놓고 한번 토양을 반전시키는 전층, 그리고 안쪽으로 주는, 토양 안쪽으로 주는 심층, 그리고 이랑 사이에 주는 측조, 녹여서 주는 주입, 아니, 녹여서 주입하는 주입 시비가 있고, 물에 녹여서 그 입에 처리해주는 옆면 시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효과에 따라 속효성,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무기질 비료들이 빨리 나타나죠. 지효성 비료는 유기질 비료 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완효성 비료는 속효성 비료를 한번 코팅을 해서 천천히 녹게끔, 그래서 비료 효과가 천천히 오랫동안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완효성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시기, 언제 비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작물을 심기 전에 미리 주는 밑거름, 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 위에다 주는 덧거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해충이에요. 농작물 및 가축의 성장과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곤충물을 해충이라고 그러죠. 해충은 유충하고 성충의 가해부위가 좀 다르죠. 대표적으로 물바구미 같은 것들. 자, 다양한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크기는 작은데 알을 많이 잡고 세대 기간이 짧아요. 부화한 후에 어른이 빨리 또 빨리 그 다음에 또 산란하고 이 세대 기간이 짧아서 피해가 큽니다. 효과적인 방지 방법은 해충의 생리 형태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해충별로 방제법과 시기를 달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8강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퀴즈에서,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비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다음 문제에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 우리나라에서 공업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화학 비료예요. 무기질 비료라는 얘기네요. 무기질 비료. 자, 두 번째입니다. 유안이라고도 불리게 합니다. 유안. 유안. 식물 전공인 친구들은 아마 알고 유안이라고 불리면 마지막 힌트로 화학식으로 NH2SO4 황산 암모니아네요. 황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을 지닌 흰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황산 암모늄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무기업료 공업적이니까 공업적으로 보면 이게 복합인지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무기 공업적으로 최초 화학 비료니까 생리적 반응에 따라 이것도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속효성 요건 찾아낼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아니고 무기질 비료죠. 그런데 이제 이게 황산 암모늄이니까 제조 과정에 따라 황산 암모늄은 질소질 비료죠. 암모늄 때문에 NPK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단일 비료. 두 가지 이상 NPK 중에 뭐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질소질 비료만 들어가 있으니까 단일 비료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생리적 반응에 따라 산성 비료에 속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황산 암모늄, 질소와 황으로 함유된 비료입니다. 질소질 비료입니다. 물에 잘 녹는 흰색 결체로 흡습성이 적어 보관이 용이합니다. 속효성입니다. 속효성.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세무세모 기업이 개발한 비료의 개발 계기가 된 원인. 자, 세무세모 기업이 개발한 폴리머 코팅 속 비료는 녹는 시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네. 기업 대표는 이 폴리머 코팅의 정도를 미세하게 조정해 작물에 따라 이론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한 번만 뿌려도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기존 비료의 8분의 1만 사용해도 고품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 코팅 됐네요. 8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는 건 뿌려놓고 비료기가 퍼졌을 때 이게 비가 오면 용털돼서 나가버리죠. 그러면 또 뿌려야 되고. 그래서 비료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천천히 녹게. 천천히 녹게. 봅시다. 그럼 토양의 산성화. 관련 없죠. 일단 비료기가 빨리 사라져서 천천히 녹는 거니까.
작도층 용탈. 작도층이라는 건 뿌리가 이제 흡수하는 쪽에 그 영양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빠져나가니까 천천히 녹게끔. 그래서 원인은 여기에 맞겠죠. 완효성 향상은 원인보다는 결과죠. 만들어진 목적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천천히 녹게끔. 그리고 토양 염료 집적 관련 없고요. 토양 중금속 결합도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녹게끔 만들어진 원인은 뭐 때문에? 비료 성분이 너무 빨리 용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비료를 만들게 되었네요.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 지속 기간에 따라 속효, 지효, 완효로 나눈다고 그랬죠. 속효는 일반 무기염료들. 그래서 빨리 녹습니다. 빨리 녹으니까 효과가 빨리 와요. 지효성은 유기물들. 천천히. 완효성은 이 속효성 비료를 코팅해서 천천히 녹을 수 있도록 하는 비료가 완효성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식물 문항 중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나오네요. 이 부분이 나오면 지금까지 굉장히 높았어요. 방금 나왔던 비료 부분도 요즘에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고. 자, 병원체는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선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곰팡이는 균사 포자를 형성하고 대부분 10도에서 30도 온도와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세균, 끈끈한 점액질로 상태를 생각하고 건조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고요. 바이러스, 기생균으로서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합니다. 곰팡이 세균은 때려잡을 수 있어요. 뭘로? 살균제로. 근데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어. 파이토플라즈마도 안 돼. 그러니까 잠시 후에 보면 곰팡이성 질병이 어떤 건지, 세균성 질병이 어떤 건지, 바이러스성 질병, 파이토플라즈마 질병이 어떤 건지가 나올 건데 그 질병을 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살균제를 뿌리지 않아요. 그냥 뽑아서 태우든지 그냥 버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곰팡이나 세균은 뭘로? 살균제로 가능합니다. 자, 병원체 종류에 따른 분류. 곰팡이성 질병들, 도열, 모잘로, 흰가루, 녹병, 깐부기병 이런 병들이 있어요. 세균병에 흰마름병, 풋마름병, 무름병, 둘레싸금병 등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살균제로 처리가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살균제 처리 안 됩니다. 파이토플라즘 안 됩니다. 선충은 이건 딱히 외우지 않아도 질병명 자체에 선충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찾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곰팡이 세균은 질병을 좀 알아낳는 거에 중요합니다. 이제 그 전공이 아닌 친구들은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걸 각 병마다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 보면 그 설명이 잘돼 있어. 이 단어들이 들어가게. 뭐가 잘 녹혀졌다든지, 아니면 흰 가루 같은 뭐 그런 게 끼었다든지, 이렇게처럼. 그래서 그이 질병과 같은 병원체인 질병을 거라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세균과 곰팡이는 질병을 좀 외워놓아야 됩니다. 자, 다음 농약. 농약, 작물의 재배, 그리고 저장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 잡초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농약 및 생물농약,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뭐 생장조절제 아니면 약효 증진하는 보조제, 다 모든 걸다 농약이라고 합니다. 농약의 범위는 농약, 생장조절제, 생물농약, 천적,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초를 다 뜯어 먹였다. 생물농약이에요. 그것도 농약이 들어갑니다. 비료들도 다 농약에 해당됩니다. 자, 농약의 종류와 표시 색. 이건 이제 선택지나 답지에 나오죠. 답지에 이제 표현이 돼요. 어떻게? 표지색이 초록색인 농약으로 처리한다. 표지색이 뭐 분홍색인 농약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조금 아까 나왔던 바이러스성 질병이 나왔는데 표지색이 분홍색인 농약으로 처리한다. 정답, 오답? 이러면 오답이죠. 왜냐하면 살균제는 파이토플라즈마나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나 뭐 이런 녹병, 이런 병이 나왔을 때 표지색이 노란색인 농약으로 처리한다. 이러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표지색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살충제냐, 살균제냐, 살비제냐, 제충제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분홍색과 초록색이 특히나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살충, 살비, 초록색이고요. 제초제, 적색은 비선택성, 다 죽이는 거고, 노란색은 선택성, 그것만. 다른 작물과 같이 있어도 그것만 죽일 수 있는 농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생장조절제. 굉장히 잘 나오다가, 또 한때는 좀안 나왔다가, 근데 요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생장조절제, 다른 말로 하면 식물 호르몬이에요, 식물 호르몬. 종자가 발화해서 자라면서 개화결실, 그리고 죽기까지 식물의 모든 생장과 발육을 조절해주는 물질로서 식물 호르몬이라고 돼요. 정말 사용하는 양은 요만큼 굉장히 미비한 양이 사용이 되지만 굉장히 정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촉진하는 생장조절제 4개. 옥신, 에틸렌, 지베렐린, 시토키닌, 그리고 무언가를 억제하는, 못하게 막는 APA, 엡시스산 또는 아부시스산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APA로 많이 표기하죠. 자, 옥신은 굴광성, 이쯤 다 공부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옥신은 굴광성, 빛을 향해 굽어지는 현상에서 나타난, 거기서 밝혀진 호르몬이에요, 옥신. 자, 옥신은 기관 및 줄기의 신장, 착과, 촉진, 과일의 비대, 굴광성, 뿌리 발생, 유도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농도를 짙게 해서 사용하면 농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틸렌,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이 다섯 개가 전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다섯 개만 배웁니다. 이 다섯 개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된 호르몬입니다. 노화 및 성숙 촉진해요. 착색, 개화 촉진, 고추가 빨갛게 물들었다. 노화. 그렇죠? 참외가 노랗게 물들었다. 노화, 성숙 촉진. 이런 효과를 합니다. 지베렐린,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에서 유래된 물질인데, 대표적인 게, 단위결과, 포도,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많이 쓰죠. 시토키닌, 세포 분열 및 발화 촉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APA, 무언가를 억제할 때 많이 써요. 이거 휴면 물질에서 분리돼서 나온 건데, 낙엽의 탄리 촉진, 옥신과 지베렐린 생성을 억제, 그리고 휴면 유도, 기공 개폐, 칼륨 양이온하고 기공 개폐하는데 그 역할을 하죠. 자, 관련된 문항 풀어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생장 조절제, 식물 호르몬 조금 아까 다섯 개 했죠. 거기 그 생장 조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학생회에 있는 농업기초 기술 수업 시간에 생장 조절제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을 했어요. 자, 가 생장 조절제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발생해서 식물 생장을 억제하네. 촉진하는 거 되게 억제하는 거 하나 있었어. 기공 폐쇄 낙엽 촉진하는 거. 가는 뭡니까? 엡시스산. APA라고 하는 거 있지? APA. 자, 나는 잘 익은 사과 나 바나나에서 많이 발생해. 낙엽 촉진, 숙기 잘 익게 노화를 시켜요. 성숙한 건 뭡니까? 에틸렌. 그렇죠? 그러면 가는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APA는 단위 결과를 유도하지 않고 뭔가를 막아. 단위 결과 유도하는 건 뭐예요?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쓰는 거. 지베렐린. 나는 식물체에 상처가 생겼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에틸렌. 식물체에 스트레스 줬을 때 에틸렌 많이 발생해요. 자, 가나는 캘러스 발생을 유도한다. 캘러스 발생은 시토키닌 또는 옥신이 많이 유도를 하죠. 틀린 내용이고요. 상온에서는 가, APA는 액체, 에틸렌은 기체죠.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장조절제 방금 나왔던 게 에틸렌과 APA였죠. 생장조절제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에틸렌. 이제 그 다음이 옥신하고 지베렐린 정도 될 겁니다. 네. 에틸렌은 노화한다는 거. 노화한다는 거.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농약을 적용 대상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옳은 거죠. 이 농약은 석회유의 황산구리액을 녹여서 만든 약재로 1885년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우연히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에

여 석회 보르도였기는 석회 보르도에 병원균 포자가 날아오기 전에 병원균이 감염되기 전에 작물의 살표에서 포자가 발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광범위한 병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우세요. 예방을 하는데 어떻게? 미리 보호막을 씌워놓는 거네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므로 조제 후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고 치료 효과는 없어요. 치료는 그러니까 몸, 그 포자들이 못 붙게 하는 거. 또한 살포할 때는 적정 농도와 양을 준수해야 하며 이건 뭐 어디나 맞는 말이죠. 약효를 내기 위해서 피막이 형성돼야 하는데 강우, 비가 있으면 효과가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작물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헷갈리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농약의 적용. 포자가 와서 달라붙기 전에 막아주는 거예요. 자, 보호, 직접 침투성, 접종, 소화 있네. 뭐, 누가 봐도 보호제, 보호 살균. 자, 보호 살균제는 포자가 발화해서 이제 작물 체천으로 침투하는 것을 아예 막아주는 막 형상을 하는 거고, 직접 살균은 말 그대로 직접 죽이는 거예요. 병원균 포자의 발화나 침입 방지,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는 약제, 기타 살균제로 종자 소독제, 토양 소독제, 과실 방부제 등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 자원 관리 기술도 이제 두 개로 해서 나눠봤는데, 이 앞시간에 그러니까 23강째 했던 것보다는 오늘 했던 내용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 특히나 이제 8강, 9강의 내용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요. 거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수능 완성,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다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 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의 특산품 같은 문화들을 잔뜩 들고 와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건 말하자면 강제 콜라보 같은 거였죠.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제는 백인 유럽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만국 박람회 같은 인종과 민족이 모여 다채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과거 미국은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마치 다양한 문화들을 강제로 믹싱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다 같이 하나로 녹아내려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결국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를 중심으로 주류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다른 문화는 좀 억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 민권운동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볼 되어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라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오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세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종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 정책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 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 검사와 기본 심사에 머물렀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 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안화되어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 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던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 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No Nothings라 불리는 미국당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우리 밥그릇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No Nothings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카톨릭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카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카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카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당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당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 정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의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No Nothings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토착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No Nothings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서도 특정 민족, 인종,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비록 이 애국인 배척운동이 남북 지역 간 노예제 갈등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이후 미국 역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며
끊임없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 좋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면서 토착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간주하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계, 남유럽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배척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어요.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히 외국인 배척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탐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예충불하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제도적 차별과 폭력으로까지 번졌죠. 1870년, 80년대 미국 서부 전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몇 차례 불에 타올랐고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가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런 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적대감과 공권력의 묵인 아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 연방의회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 집단의 이민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 금지한 법으로 경제적 진장과 인종 편견, 토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가족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이역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 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선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지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저희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하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

대표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와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비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 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빛이빛으로 빛나는데 고려 청자는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 청자는 비색 청자라고 해서 빛이 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 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 탁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청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청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1000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술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 정신이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심쓰라고 용쓰라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의 삶의 그 체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 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 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맹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종 소리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울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 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 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 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 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 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에는 그림자 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 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 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에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Look at this cookie. What shape is it?
2: It's a circle.
1: What shape is this bread? A square or a rectangle?
2: It's a rectangle.
1: There are three triangles. Can you guess?
2: They are sandwiche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나요? Shape, circle, square, rectangle, triangles.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첫 번째,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도형, 모양을 나타내는 말. shape, shape. 배운 적 있죠, 친구들? sh가 만나면 sh 소리 나고요. a 다음에 e가 따라오기 때문에 a가 자기 이름처럼 a 하고 소리 나요. shape, e는 소리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박자로 shape, shape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자, 모양 중에 뭐가 있나? 첫 번째는 circle, circle. 앞에 있는 C는 S 소리 나고요. 뒤에 있는 C는 K 소리 나요. Circle. One. 좀 더 어린 친구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말하겠죠. 자, 요 모양은요. Square. Square. 선생님은 정사각형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Square. 요렇게 발음해 주세요. 정사각형 Square. 이번에는 이렇게 늘린 것 같은 직사각형. 두 변은 길고 두 변은 짧은 직사각형은 rectangle. 한 번 더. rectangle. 조금 어렵죠? 단어가 기니까 rect 부분에 강조해서 rectangle. 한 번 더. rectangle. 직사각형. 이건 triangle이에요. tri 부분이 셋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세발 자전거처럼 tricycle, 그죠? 그래서 각이 angle, 각이 세 개가 있으면 삼각형, triangle. triangle, 악기 중에 삼각형도 triangle,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 대화 볼게요. 오늘 이 도형 이야기를 가지고 두 친구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냥 도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애가 Look at this cookie! 라고 했어요. 쿠키? 그렇지, 쿠키. 우리말은 쿠키지만 영어는 cookie. 우하지 않아요. cookie. Look at this cookie! What shape is it? 쿠키는 보통? 그렇지, 둥근 모양이죠. It's a circle. 동그라미잖아. What shape is this bread? 뭔가 빵을 딱 들고 What shape? 무슨 모양? Is this bread? 이 빵은 무슨 모양이게? A square or a rectangle?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그랬더니 It's a rectangle. 직사각형이지. 이번에는 There are three triangles. Three, 세 개가 triangle, 세모가 있다, 삼각형이 있다. There are, 기억하죠? 뭐뭐가 있는데 여러 개일 때는 there are 이렇게 시작한다. 삼각형이 세 개 있는데 can you guess? 한번 맞춰볼래? They're sandwiches. 샌드위치잖아. 아하, 음식의 모양을 가지고 맞히기 놀이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단어랑 문장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는 앱을 켜고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켰죠? 오늘은 Topic Word의 167 눌러볼게요. 잘 보고 순서대로 영어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3: 자, What shape is this?
0: 잘 들었죠? What shape is this? 나도 말하면서 맞는 걸 눌러본다. What shape is this? 이렇게. 좋아요.
3: Can you guess?
0: Can you guess? 맞춰볼래? Can you guess? 좋아.
3: It's a circle.
0: 아, 이건 쉽죠? It's a circle. 그건 원형이야, 동그라미야.
3: It's a square.
0: 이번에는 it's a square. 순서대로 it's a square. 그건 정사각형. 이번에는
3: it's a ball.
0: It's a ball. 이래요. 그건 공이야.
3: It's a book.
0: It's a book. 맞아요. It's a book. 이렇게 완성. 어렵지 않죠? 잘 듣고 들리는 단어 순서대로 눌러주면 영어 문장이 완성된다. 이때도 우리 친구들 듣기만 하지 말고 꼭 내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원형이 3개 있어요. 정사각형이 5개 있어요. 사각형이 3개 있어요. Are you ready? Let's talk을 켜고 함께 시작해 볼게요. 도형에 몇 개 이런 숫자까지 같이 생각해 둬요.
4: Let's count shapes.
0: Oh, count shapes.
4: How many circles are there?
0: 아하, how many circles are there? 여기 원형 몇 개 있는지 세봐요. 1, 2, 3. 세 개 있어요. 있어요인데 여러 개니까 there are 하고 세 개, 그 다음에 원형. 그렇지, circles. 할 수 있겠죠? There are 3 circles. 정답.
4: That's correct.
0: Mm-hmm.
4: How many squares are
0: 이번에는
4: there?
0: 이번에는 squares, 정사각형이죠. How many squares are there? There are 똑같죠. 다섯 개 영어로 말할 수 있죠. 정사각형은 squares. 여러 개니까. There are 5 squares. 이번에도 맞았겠지? 당연히.
4: That's
0: 성공.
4: Correct. How many triangles are there?
0: 삼각형이죠. How many triangles are there? There are 세 개, 3, 그리고 삼각형, triangles. There are 3 triangles. Awesome.
4: That's correct.
0: Yay.
4: See you.
0: See you. 오늘도 펭수와 대화 성공. 오늘은 퀴즈 같은 거라서 좀 더 재밌었죠,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what shape is it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보니까 what, 무엇을 하나만 쓰지 않고 what 뒤에 다른 말을 넣어서 또 질문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what을 사용한 질문 여러 개 알려줄래? what을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What number is it? 몇 번이니? What size are you? 너는 무슨 사이즈를 입니? What grade are you in? 너는 몇 학년이니? 아, what 뒤에다가 말을 붙이면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대화에서는 what shape is it? 모양 물어봤는데요. What, 무슨, 어떤, number, 숫자. 그러니까 몇 번이야? What number is i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이번에는 뒤에 size 넣어서 What siz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너는 무슨 사이즈니? 즉, 무슨 사이즈를 입니? small이니? 뭐 140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때요? What grade are you in? grade가 학년이거든요. 무슨 학년 are you in? 에 너는 속해 있니? 몇 학년이야? 이럴 때도 쓸 수 있다. What 뒤에다가 말을 붙여서 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shapes, 도형 알아봤고요. 또 what 뒤에 말을 붙여서 다양한 질문 만드는 연습도 해봤네요. 지금 당장 앱을 켜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24강 강의고 우리 교재는 20강 마지막 강이네요. 초대와 축하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 한강더 있어요. 강의는 25강 우리 교재의 17, 18, 19, 20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 마지막 이제 한 강을 남겨놓고 있고 이제 교재에서 오늘은 20강 초대와 축하를 주제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보실까요? 자, 초대, 축하 및 기원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 우리 지금까지 부정 배웠잖아. 자, come. 그렇죠? 그리고 서술어 앞에 come이 붙거나 또는 찌어도 있었죠.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이거는 안 한다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이건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렇게 서술어 앞에 이것이 오면 부정인데 강한 부정. 전혀 뭐뭐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표현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제안했어. 그랬을 때 그것을 수락해 또는 거절해. 이런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생년, 생일 나왔지? 자, 날 생자야.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년, 날 일자지. 한자어에서 한자어를 알라는 게 아니야. 그 개념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라 이름 중에 이런 나라 있었어.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그치? 자, 녏, 반. 자, 이런 나라가 있었잖아. 이게 날 일자야. 일본. 이렇게 대문자로 썼어. 이렇게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어를 유추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야 돼.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서양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쉽게 배울 수가 없어. 우리한테 유리한 과목을 잘 그걸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렌 하면은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오다. 그런 뜻이 있고, 즈 하면은 동사로 참석하다. 생일 파티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로 이게 쓰였어요. 본문에 보면. 자, 띠엑. 이게 잔치 파티야. 그러니까 즈 띠엑 하면은 파티에 참석하다. 자, 또 생일 파티, 디엑, 생년.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하니까. 그러니까 생일 파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떳니엔, 한자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의미는 당연하다, 물론이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한자어, 티로 끝났지? 필연이다라는데, 필연. 필연적이다 할때 있지? 필연. 필연적이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거기서 온 거야. 자,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 예외가 없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쭉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이 쭉은 뭘 기원하다, 바라다 이렇게 기원하는 거야. 뭐뭐 하기를 바라 이러면서 그게 쭉이야. 뭉은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야 원래. 그런데 합쳐져서 이것이 축하하다. 그래서 축하하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졸업하는 걸 축하해. 이런 거. 네가 졸업하다. 그럼 네가 졸업하는 걸 축하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이번 주지요. 2주. 자, 일주일 중에 일곱 번째 날 무슨 요일이었지? 토요일. 토요일. 자, 요번 주 토요일에 에이 라 비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생년, 생일이야. 생일날이야. 누구의? 나의.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밍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자기를. 자, 친구 너, 넨즈 참석하러

오다란 얘기죠. 어? 자, 뭐 어디에 참석해? 디에, 생년. 생일 파티에. 누구의 생일 파티일까? 내 생일 파티. 그렇지? 자, 여기에도 역시 이 구어 쓸수 있죠? 나의 생일 파티. 근데 두번 반복해서 쓸 필요 없어. 그냥 내 생일 파티라고 줄여 쓴 거야. 자, 올수 있어? 르어, 할수 있다? 그걸 질문한 거야. 할수 있어? 떳니엔. 그렇지, 우리 필연이라고 그랬지? 당연하게 라 이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덕은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질문한 게 이거였고 당연히 할수 있지. 갈수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나는 자, 헨 약속이죠.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 있단데 지금 있다요, 없다요? 없어. 그렇지?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까가 이렇게 의문사들과 함께 쓰여서 무슨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까가 어떤 의미가 추가되느냐? 전혀 그런 뜻이야. 강한 부정, 강한 부정이야. 그래서 전혀 무슨 약속이 없어, 아무 약속도 없어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까를 함께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떳까, 모든 그런 뜻이지, 깍 복수야, 뭐뭐들, 친구들, 집안, 친구. 자, 여기 지금 깍반 하면 친구들이지? 여기 떳까를 써서 모든 친구들. 근데 어떤 친구들이야? 점럽, 우리 학급, 반이지? 반 안에, 반의, 누구의? 나의 반 친구들인데 다 모든 친구들이 네오.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복수지? 복수, 다, 주어들이 다 서술어하다. 이런 어순이라고 했어요. 이 대우는 세덴 올 거야. 미래형. 자, 그러면서 너, 넨, 냐항. 자, 한 단어야. 냐항이 식당, 음식점이야. 그 이름이 ABC야. ABC 식당으로 와. 이런 얘기죠. 몇 시에? 12시에. 근데 언제야? 찍어. 정오. 낮 12시.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ABC 식당으로 와. 응? 이런 얘기. 그래. 내가 비엣 알다는 거죠? 알았어. 완료형. 그 다음에 쭉뭉. 자, 축하해주네요. 자, 뭘요? 생년반. 너의 생일을 축하해. 이렇게 지금 생일 축하하는 거야. 쭉뭉. 생년. 누구?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생일 축하해. 이렇게. 자, 그 내용, 이제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서술어를 부정할 때 바로 이런 걸 썼었어. 아직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짱도 더 강한 부정이야, 컴보다.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z가 왔다면 의미 때문에 z가 왔을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도 먹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것도 사지 않는다라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까라고 하는 것이 함께 오면 강조하시는 거야. 전혀 아무것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자, 그러면 이 z 대신에 만약에 다른 의미 어디를 가는데 그 친구는 어디도 전혀 안 가. 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너우를 쓸수 있다는 거야. 너우가 어디라는 뜻이니까. 그치? 또 의미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만나. 어떤 사람도 아무도 안 만나.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아이가 후잖아. 그치?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의미에 맞게 쓸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까를 함께 의문사하고 까를 함께 쓰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디도 뭐뭐 하지 않는다. 누구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홈나이 오늘이지. 그리고 깡아이가 돼 있어. 우리 나이는 원래 몇월 며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 그러면 10일 날, 그렇지? 날짜 얘기할 때. 근데 깡아이니까 그 하루 종일 그런 뜻이야. 까를 써서. 까는 그 온, 그런 뜻이었었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번과 너무나 번해. 번은 바쁜 그런 뜻이에요. 자, 낸 왔네요. 우리 we A 낸 B 상관없고 중에 왜냐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 하는 원인과 결과.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A여서 그래서 B하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나는 쯔어. 아직 뭐뭐하지 못했어요. 안 먹다. Z. 무엇을 먹지를 못했어. 아직 강조해 준 거야. 전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아직. 그렇지? 맷은 피곤하다지.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나는 우리 친구 사이에 나는 짱. 그렇지? 여기서 부정이야. 무언 원하다인데 원하지 않는 거지요. 니는 가다인데 그럼 어디를? 너우가 온 거야. 어디? 어디를 가고 싶지 않아. 어딘가 가고 싶지 않아. 전혀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라는 표현을 할 때, 너우가를 이렇게 써서 강조해 주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라는 말이 이제 와야 되겠지. 여기 아이가 왔어. 친구 사이에 나는 무언 역시 원하다는데 원하지 않는 거지. 갑, 만나다. 누구를?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야. 어느 누구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해, 내용을 이해하면 아, 이건 의미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떳까 깍 명사. 그렇지? 모든 명사들 다 뭐뭐하다. 그런 뜻이지? 자,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떳까 다음에 모이를 대신 쓸 수도 있어. 이 모이 자체가 모든 뭐뭐. 모이 다음에 명사가 와서 모든 명사. 이것도 모든인데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걸 같이 나란히 썼어요. 역시 다 뭐뭐하다라는 같은 의미야.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이 직역해 볼게. 어떤 명사 또한 뭐뭐하다. 명사는 다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명사는 다 뭐뭐하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쓰는 거야. 같은 의미. 여기서는 처음부터 모든 명사로 나왔고, 여기서는 어떤 명사가 또한 뭐뭐하다. 어떤 명사든지 또한 뭐뭐하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지금 예문 보세요.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 복수의 개념이죠. 모든 학생들이 다 학사에 공부를 하는데 잘해. 자, 요번에 이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어떤 학생이 또한 공부를 잘해. 어떤 학생이든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이렇게.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거죠.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요번에는 모의를 썼네요. 여기 꾸엔, 싹이 책이죠? 그리고 책에 대한 분류사가 꾸엔이야. 책, 모든 책들이 다 하이. 우리 책이 하이하다 하면 영화나 책이 하이하다. 재미있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명사 나오고, 어떤 명사이든지 역시 뭐뭐하다. 그 명사는 다 뭐뭐하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것을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응아이, 예를 들어서, 날, 또는 주, 뭐, 달, 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now. 아까 우리 명사 now, 꽁, 있었지? 어떤 명사든지 다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지, 어떤 주든지, 누군가가 또한 뭐뭐하다. 즉, 날이면 날마다, 매주, 이 사람은 또한 뭐뭐한다. 매 주마다, 매일마다 뭐뭐한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야. 이렇게. 예문 볼게요. 여기 응아이가 나왔네요. 자, 어느 날이나 지의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또한 녹색 책을 읽는다. 매일같이 책을 읽는다는 거죠. 매일. 어느 날이나, 날이 왔으니까. 자, 요번엔 주가 나왔네. 어느 주나 나는 또한 니 쩌이 봉다. 우리 축구라고 그랬지? 차는 공이라고 그랬어. 그걸 플레이하다. 공을 차러, 축구를 하러 간다. 매주마다 나는 축구를 하러 간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요번엔 사람이 나왔어요. 떳까 하고 뭐 하고 응어이. 모든 사람이 다 뭐뭐한다. 그렇지? 이걸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누구죠? 누구 또한 뭐뭐하다. 누구나 뭐뭐하다. 누구나 역시 뭐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자, 베트남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비엣 알아요. 누구를? 박호를. 자, 이 박은 집안에서의 그 호칭인데. 큰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형님 되는 호 큰아버지. 호 아저씨를 안다. 그래서 호찌밍이라고 그랬지? 호찌밍.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 호찌밍 주석을 친밀하게 부를 때, 호 아저씨,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친밀하게 불러요. 그래서 호 아저씨를 다 안다. 이런 얘기지. 자, 베트남에서 누구 또한, 바로 이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역시 뭐뭐한다. 이걸 아이 하나로 쓴 거야. 누구나 비엣 바코, 호 아저씨를 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리만 이해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응어이. 사람이지, now. 명사 now야. 명사에 사람을 준 거야. 어떤 사람이 또한 뭐뭐하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뭐뭐하다. 그걸 한 단어로 이것을 I라고 준 것뿐이에요. 예. 누군 역시 뭐뭐하다. 누구나 다 뭐뭐한다. 이렇게. 자, 요번엔 쭈꾸묵이 나왔어요. 축하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축하하는 내용이 함께 나온다. 자, 쭉묵 남머이 나왔네. 이 머이는 우리 새로운 그런 뜻이 있었잖아. 새로운 해란 뜻이야. 새해야. 그래서 새해. 새해를 축하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새해 하는 인사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자, 요번에는 다른 의미를 한번 넣어봤어. 자, 동생이 똥잎, 졸업이라고 그랬지? 자, T로 끝났어. 리을 받침, 졸. 졸업. 자, 이거 뭐 한번 해볼까? 한자어 조금 우리가, 아, 베트남어가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자, 이런 단어도 있어. 농잎, 뭘까? 이게 졸업인데. 이건 농잎 하면. 농업. 자, 꽁잎, 공업. 그치? 이 꽁띠 할 때, 우리 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공사, 회사. 그치?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자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거 무슨 뜻이겠구나. 어떤 단어구나라고 알수 있다는 거야. 자, 졸업. 졸업하다야, 그러니까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졸업한 거 축하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턴맨 이렇게 썼는데 이게 친애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어떻게 쓰느냐? 이두 번째 대화문이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래서 좀 보세요. 자, 지금 이 타오가 베트남 친구 이름이거든. 이게 친애하는 타오에게, 즉 우리로 쓰면 타오에게, 뭐 사랑하는 타오에게 이렇게 할때 뭐뭐에게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뭐뭐에게라고 하지만 그 에게라고 하는 건 단순한 누구누구에게 뭘 준다 할때그 에게가 아니야.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 바로 그 뜻이야, 이 턴맨이. 자, 다시. 이 턴맨 할때이 턴은 친하다 할때 친자에서 온 거야, 한자에서. 우리 그리고 맨은 뭘 귀히 여기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턴맨 하면은 친애하다인데 누구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그 편지글에서.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람 이름과 함께 이 vow는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뜻이 있고 또 vow 다음에 시간 개념의 단어가 나오면 그 시간대에 들어서 자 그리고 떡태숙 우리 체육이라고 그랬지 체육 그리고 연습하다 할때 습자라고 그랬어 체육을 연습하다야 이게 운동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습은 뭐뭐 할때 어떤 기회란 뜻도 있고 자 때치라고 했어요 대문자로 썼지 우리 명절이라고 하죠 절 그게 바로 때시야 명절 할때절 어떤 절기에 따라서 기념하는 때시 그런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였을 때는 특별한 특정한 어떤 명절인데 바로 그게 뭐냐 음력 설을 때시라고 해요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음력 설

베트남의 최대 명절이죠. 니언은 원래 기억하다에서 나왔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1번으로 기억하다야. 뭔가를 기억해. 근데 어떠한 시절, 과거의 어떤 시절을 기억해, 또 누군가를 기억해라고 할 때, 그걸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나왔어요. 니어가 여기서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 편지글에 쓴 거야.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글에 니어 뭐뭐뭐 이렇게. 그다음에 몽 하면은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루언 루언 하면은 항상 이란 뜻이 있는데 빈도부사 중에 하나지. 자,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 주어가 항상 서술어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트엉. 그렇지? 보통 일반 할 때, 보통 할때 통짜였어. 평상시 할 때, 그 상자. 아, 평상시 할때 상자지. 일반적으로 평상시 할 때. 주어는 보통, 평상시, 뭐뭐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하이도 있었지? 하이. 하이는 자주. 주어가 자주 뭐뭐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루언 루언이야. 항상 뭐뭐 하다. 위외에는 즐겁다, 기쁘다. 우리가 위만 많이 썼었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기쁘다, 즐겁다. 근데 위외에도 이것도 한 단어야. 즐겁다, 기쁘다. 자, 행복. 한자어, 행복이죠. 행복, 행복. 자, 이 정도 알고 이제 편지글을 한번 볼게요. 이제 편지글은 제일 위에 오른쪽에 편지를 쓴 장소, 그리고 날짜를 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 여기 서울이네요. 그리고 날짜는 우리 거꾸로지, 역순이야. 2026년 5월 1일이야. 1일. 자, 그리고 타오, 턴맨, 친애하는 타오에게, 타오에게. 만, 친구네요, 타오가. 친구 너, 코에 건강하다는 거지? 그리고 즈는 여기까지만 하면 친구 너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평서문인데, 즈 해서 의문을 만들어줬어. 뭐뭐지? 라고 하는 거죠. 너 건강하지? 응? 나 역시. 자, 주어, 그리고 하이 동사야. 빈도부사 중에 하이, 자주지? 자주 들어가 본다는 거야. 자, 동사하고 쌤이 왔어. 뭐뭐 해보다. 그런 의미가 있지? 들어가 본다. 시도해 보는 거야. 들어가 본다. 또 쌤은 무슨 뜻이 있어? 뭘 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자주 들어가서 보다. 그런 뜻도 되겠지? 누구의? 친구, 너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봐. 자주. 여전히. 친구, 너는 등수엔 어이구 빈도부사가 많이 나와요. 여기 하이는 자주 뭐뭐하다. 이거는 뭐예요? 늘 그런 뜻이야. 늘 떡테일숙해. 너는 운동해, 체육을 연습해. 등수엔 늘 룸컴. 룸이 맞다, 옳다 그런 뜻이거든. 맞니? 응? 나는 터이 느껴. 네가 자오나이 한 단어. 요즘, 요새. 싱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싱은 예쁘다 그런 뜻이에요. 예쁘다. 그리고 형용사와 자가 함께 쓰이면 원래 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원래 자는. 근데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 뭐뭐해지다라고 하는 변화를 나타내. 형용사해지다. 즉 뭐예요? 싱자니까 예뻐지다. 예뻐져. 매우 많이. 예뻐졌다고 요즘 네가 그렇게 나는 느껴. 자, 립때 이렇게 돼 있지? 대문자로 썼어. 음력 설 때, 그 중에 점은 뭐뭐 속에 위치상으로 어떤 기간 그 동안 음력 설 동안 나는 능 서술어 뭐뭐 하려고 해. 그렇지? 우리 작정하다 할때 정자라고 그랬지? 뭐뭐 하려고 해. 리술릭 여행 가려고 해. 어디로? 베트남으로. 누구와? 여동생과. 자, 동생이지? 여자. 그러니까 여자 동생. 네, 여자 동생. 여동생과 함께 베트남에 여행 가려고 해. 나는 매우 녀해. 자, 우리 녀, 뭔가를 기억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나왔다고 했어. 자, 뭘요? 만, 너를. 그리고 멍, 멍은 뭔가를 기대하는 거야, 바라는 거야. 쎄멍.

할 것을 느어갑 자 갑이 만나지 라이 다시 누구를 만날까? 너를 어디서 만날까? 어 베트남 베트남에서 딱딱 맞아 떨어져 그치? 자 그리고 동사 앞에 드어기 쓰였어요. 동사 뒤에 쓰이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이고 동사 앞에 나오면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뭐뭐 해진다 뭐뭐 하게 되다. 그러니까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미래형 기대해. 어디서? 베트남에서. 어, 나 베트남에 여행 가니까 그때 너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죠. 너를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쭉 기원을 하는 거야. 뭐뭐 하기를 바라. 이런 얘기. 자, 친구 니가 루원 루원 또 나왔네. 자, 주어 루원 루원 그리고 서술어.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항상 그렇지? 빈도부사 항상 뭐뭐하다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너 시험 잘 봐. 너 시험 잘 보기를 바라. 네가 시험을 잘 보다. 이게 오는 거야 여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쭉 불쓰고 이것이 기원의 표현이에요. 기원하는 표현 뭐뭐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문법 표현 정리로 다시 볼게요. 이 편지는 오른쪽 상단에 장소와 날짜를 써.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장소와 날짜를 쓰는 거야. 그리고 줄을 바꿔서 왼쪽에 수신인 누구누구에게. 그렇지? 줄을 바꿔서 왼쪽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누구 턴맨. 친구 같은 경우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자 보통 친구에게는 친구 이름과 턴맨 그러면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렇지? 이렇게 친구 이름 타오야 그리고 발신인 누가 썼나 누가 썼나라는 게요 밑에 나와요 자 볼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 만턴 이렇게 돼 있지 우리 턴이 바로 이 턴이야 친하다 할때 친자거든 그러면 한번 이거 해석해 봐요. 반턴이면 뭐예요? 친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렇지?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하니까 친한 친구인 하나가 쓴 거야. 하나가. 그러니까 누가 썼는가를 맨 밑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야. 친한 친구하고 줄 바꿔서 다시 그 보내는 사람 이름. 발신인 오른쪽 하단 친구 같은 경우엔 보통 턴 또는 반턴. 우리 오늘 편지 글에는 이렇게 썼지? 또 턴맨 여기 이 턴맨만 쓰기도 하죠. 친애하는 누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줄을 바꿔서 자신의 이름, 편지를 쓴 자신의 이름을 쓴다. 자, 여기 지금 예시로 몇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6년 5월 30일에 부산에서 썼다. 그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제일 오른쪽 상단에.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 뚜원이다. 보통 베트남 남성 이름인데, 그러면 친애하는 뚜원에게. 그리고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예를 들어 짱이다. 그러면 친한 또는 친한 친구인 또는 친애하는 짱이. 이건 이제 줄 바꿔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쓴다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자, 요번엔 형용사하고 자하고 또는 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본문에선 자가 나왔지? 여기 지금 쓰잉자 이렇게 나왔어. 예뻐지다. 근데 형용사 다음에 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는 뭘까? 형용사 다음에 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형용사가 증가하고 발전하는 그런 의미야. 긍정적이라고 할까? 예뻐진다. 자, 그런데 형용사하고 네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 이것은 감소하거나 쇠퇴해. 뭔가 부정적인 느낌? 그런 걸 표현할 때 니를 붙여. 자, 예문 보세요.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나이깡. 자, 우리 깡 상관없고 기억나지요? 주어가 보통 나오고 깡 A, 깡 B. 이거야. A 하면 할수록 비하다. 그렇지? 그런데 이 A 자리에 나이를 넣어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응아이가 무슨 뜻인데? 날이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하다. 근데 이걸 더 줄여서 이렇게 이걸 줄여서 나이깡 날이 갈수록 비하다 이런 의미도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거야.
날이 갈수록 그녀는 날이 갈수록

축하하는 거였죠? 쭉무은. 축하하는 거야. 의미가 다 달라요. 구분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전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강에서는 12문항 중에서 4번, 7번, 8번, 11번, 12번 다섯 문항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다음 강 25강에서 수능 따라잡기와 함께 묶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거 다의어 문항이죠. 어휘 문항이 두 문항 나온다고 그랬어. 하나는 다의어. 한 단어가 이게 두 개를 다 만족해. 그렇지? 또 하나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 빈칸에 어떠한 뜻을 가진 어휘가 하나 들어가야 돼. 기본 어휘, 기본 의미가 들어가는 거. 그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 형은, 그 오빠는 꾸에 있는 가정을, 가족을 뭐 한다 이런 얘기야. 자, 몰라도 돼. 꾸에 친구 사이에 나는 ngày 날이죠. 날 어떤 날이야? 생년 생일날. 생일날 누구? 친구 너의 생일날. 자, 너 하고 거우하고 한 쌍을 이룬다고 했어. 친구 사이에 거우 친구 너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떠, 나. 또 다른 표현이 있었지. 반 친구 너 밍, 나. 이렇게 보통 한 세트로 쓰인다고 해서 서로 바꿔서 쓸수 없냐?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세트로 쓰인다고 그랬어. 자, 나는 너의 생일날을 뭐 한다? 뭐 할까? 또, 이 꾸에 있는 가족을 그 형은 뭐 한다? 자, 한번 넣어봐. 하나씩. 자. 우리 방금 전에 나왔죠. 할머니, 나의 할머니가 자 하신다. 요새 많이. 자. 늙다란 뜻이지? 아니야. 하이. 자, 하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핫 노래하다. 그래서 핫 하이 하면 노래를 잘한다 할 때. 또 하이가 주어. 하이 서술어 하면 주어가 자주 뭐뭐 한다. 빈도부사 중에 하나. 또 하이가 A 하이 B 하면 자동적으로 의문문이 됐지? 선택 의문문. A냐 아니면 B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이 하이가. 근데 여기 해당하는 건 없어. 여기 해당하는 건 없어. 자, 낸이 나왔어요. 이 낸은 we, a, 낸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비하다. 그래서 a여서 비한다. 이 비를 보통 생략하기도 하니까. 이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상관어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이 낸이 어떤 뜻이냐. 자, 주어가 낸 서술어. 하면 주어는 서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할 때,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근데 아니네요. 자, 4번 여 나왔네요. 여는 뭐라고? 사전에 1번이 기억하다. 기억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그리워하다. 한번 넣어볼까? 자, 여기 한번 넣어봐요. 나는 너의 생일날을 기억해. 생일이 며칠인지 기억해. 또, 자, 꾀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해. 그 형은. 자, 만약에 이게 된다 쳐봐. 그러면 이 꾀가 뭘까? 또 한번 유추해 보는 거야.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논리력, 사고력 동원해서 뭘까? 어디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할까요? 고향, 고향. 꾀가 고향이야. 아, 이게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림없어. 대체로 다 맞는다는 거야. 나머지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거기엔 그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자, 유력해. 턴. 우리 친하다. 그렇지? 우리 턴맨 편집글 할때 이렇게 썼지? 또 반턴 친한 친구. 이렇게 수식해줬지? 친한 친구.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가 되고요. 2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반. 친구, 너. 니도 어디를 가니?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의문문이 돼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회화에서 특히 이렇게 의문사하고 태를 많이 써요. 우리 태는 무슨 뜻이었었지? 영어의 so의 뜻이었어. 그러한. 그래서 같은 뜻이 what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이냐?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 어디를 대체 그렇게 가? 이런 말. 어디를 그렇게 가?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참 많이 통하죠? 우리랑. 아까 우리 뭐뭐 해보다 할 때, 쌤도 보단데, 뭐뭐 해보다, 시도해보다, 그렇게 어디를 가? 어딜 그렇게 가? 자, 그랬더니, 나는 당, 현재 진행형이네. 어딜 가고 있어? 리, 티. 자, 베트남어의 특징. 동사가 연이어 나온다고 그랬지? 가다고, 이건 시험 보다란 뜻이야.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영어에서처럼 투부정사나 ing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어는 연이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야. 시험 보러 가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너, 시험 봐. 근데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을 또 썼었어. 우리 또,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이 좋다, 선하다, 뭐 어떤 물건에 쓰이면 품질이 좋다. 그렇지? 그리고 뭔가 공부를 잘한다, 뭘 잘한다 할때또 썼었어. 시험 잘 봐. 너 시험 잘 봐라 하면서 뭘 할까요? 시험 보러 가는 친구에게 기원하는 거지. 기원. 그렇지? 네가 뭐뭐 하기를 바라. 이런 말. 자, 들어갈까 한번 볼까? 이 머이는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머이는 초대하다. 쭉. 유력한데 기원이잖아. 쭉 네가 시험 잘 보기를 바라. 유력해. 자, 턴 우리 친하다 할 때, 친밀하다 할 때. 턴맨. 우리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편지 글에서 나왔죠? 자, 이 쭉뭉. 혹시 우리 미리 본 친구들이 이거랑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쭉이 같이 들어갔어. 자, 이 쭉뭉은 축하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축하하다. 그러니까 이건 달라. 기원하는 것과 축하하는 건 달라. 여기서 뭐 새로운 해. 남머의 새해를 축하한다. 자, 남. 그리고 머의 새로운 해를 축하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축하한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제 3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역시 4개의 주고 복합 문법이라고 그랬지? 각각의 문법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게두 개가 있고 맞는 게두 개가 있다는 거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두 개를 골라보는 거야. 자, 나의 여동생이 깡 나왔네요. 날이 갈수록 응? 깡 A 깡 B 그렇지? 여기에 지금 깡이가 들어갔을 뿐이야. 그리고 이게 생략된다고 그랬지? 날이 갈수록 뭐 하다. 이렇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스윙사 형용사자 예뻐진다. 형용사해진다. 긍정적인 의미일 때 뭔가 증가 발전될 때. 이거 맞는데? 자, 나이 나오 꿈이 나왔네. 그러면 명사마다 어떤 명사든지 역시 뭐뭐하다. 그 명사는 다 뭐뭐하다. 그렇지? 그런 의미였어. 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지 나는 축구 이 공을 차러 간다. 그렇지? 축구하러 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런데 어순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꿈은 주어 뒤에 와요? 주어 앞에 와요? 주어가 먼저 오잖아. 주어 역시 서술어 하다지? 어순이. 그래서 틀렸어, 이것은. 깡아이. 홈나이.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내내. 나는 쯔어. 그리고 서술어지? 아직 먹지 못한 거야. 무엇을? 그리고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문사 다음에 까를 쓴다고 그랬죠? 강한 부정. 전혀 무엇도 먹지 못했어. 이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데. 점럽 우리 반이주 학급 내에서 못 학생 학생 하나가 내우는요. 자, 여기 지금 복수 개념에 주어 오고 다 뭐뭐하다지? 그런데 한 명이잖아. 한 학생이 다 비엣 알다. 영국의 소리 영어를.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 여기 지금 모든 하는 떳가가 와야 되겠죠. 떳가 뭐 이런 것이 와야 되겠지? 모든 학생들이 다 뭐뭐 한다. 여긴 지금 무엇은 하나잖아. 한 명의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A와 C 1번이 정답. 옳은 것. 자, 이제 5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어순 문항인데, 어순 문항.

보기에서 다섯 개를 지금 제시했어. 빈칸 다섯 개지. 순서대로 배치를 할때이 A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에 맞게 이걸 배치를 해야 되겠어. 너 자주 이거 하러 가니? 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자, 여기 저 뒤에서 뭐예요? 눈을 미끄러지다. 우리 뭐라고 그랬지? 스키 탄다. 스키 타러 가냐? 그랬을 때 겨울에 뚜원이 나왔네. 주. 그리고 여기 지금 단어들을 보니까, 아, 어떤 주마다 나는 역시 가, 스키 타러. 이런 말 아닐까? 여긴 지금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연이어 쓰는 거지. 그렇지? 여기 니 쓰고 여기 지금 이게 들어가. 그리고 뚜원 나우. 우리 배웠죠? 어떤 주마다. 그리고 여기 주어가 와야 되겠지? 나, 또한, 역시. 이렇게. 어떤 주에 나는 또한 스키 타러 가. 매 주마다 나 스키 타러 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now가 되더라 이거예요. now. 최근 기출에는 이런 형식의 어순문항은 없어요. 우리가 늘 봤듯이 1, 2, 3, 4, 5번 답지를 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는 다 똑같고 어순만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나왔네요. 자, 이제 6번. 자, 요번에는 축하하다죠? 네가 졸업한 거 축하해.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했겠지? A가 거기에 대해서 천만에. 천만에 어디서 나왔어요? 고마워 하면은 이 컴꼬지가 나왔지? 천만에. 자, 그러면 쭉은 기원하는 거야. 아, 마이마는 행운이 있기를. 운이 좋은 그런 뜻이야. 그래서 행운이 있기를 기원해. 행운을 기원한다는 거고. 이건 자,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말이었지? 잘 자라고 할 때. 안 먹다야 응원은 맛있게 먹는 거야. 자, 미행은 원래 입인데 응원 미행하면은 맛있다 그런 뜻이야. 입맛이 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다. 여행을 간다. 즐겁게. 그리고 고마워 친구 많이. 야, 친구야. 많이 고마워. 아주 고마워. 천만에.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26년 5월 1일, 서울이에요.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야. 타오에게 보내는 거고, 너를 매우 그리워하고, 요번, 음력설에, 그렇지? 음력설에 나는 여동생과 베트남에 갈 거고, 너를 거기서 다시 만나길 바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 우리 본문에. 자, 그러면 편집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찾을 수 있는 거. 언제 하나는 한국에 돌아오느냐?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지? 서울에서 썼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올해 타오는 몇 살인가? 아니고 타오는 보통 운동을 해. 어디에서? 아, 그런 거안 나와 있어. 타오와 하나는 서로를 알았어. 어느 해부터? 없죠. 자, 하나는 뭐뭐 하려고 해? 베트남에 여행 가려고 해. 누구와? 여기 여동생과. 질문 할수 있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5번. 자, 이제 10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자, 요번 주 일곱 번째 날, 토요일이지? 토요일 날이 나의 생일날이야. 친구, 너는 내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올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에 나는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아.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혀 어떤 약속도 없어. 그래서 A, 낸 B죠? 그래서 당연히 갈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내 학급의 모든 친구들이 다올 거야. 너는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ABC 식당으로 와. 응? 그래, 내가 알았어. 그리고 축하해. 생일. 너의 생일을 축하해. 자, 그런 내용. A와 B는 주말마다 함께 축구를 한다.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아마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 좀 쉽게 문제를 풀기려고 쉬운 아주 매력적인

이제 아는 오답을 이제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축구 B의 12번째 생일은 이번 주 토요일이다. 아마 지금 이것 때문에 숫자 12를 넣은 것 같은데 이건 12시지요? 12시 그게 아니고 A는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러 가는 중이다. 그런 얘기가 없고 B는 이번 주 토요일에 A의 생일 파티에 갈 것이다. 자, B가 그렇게 얘기했죠? 알았어. 생일을 축하해. 자, A가 그러면 요번 주 와라. 그래, 알았어. 간다고 했지? 아무 약속도 없어. 자, 유력한데, 4번이? A와 B는 오늘 ABC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건 아니죠. 여기 지금 ABC 식당이 있는데, 그건 이 내용은 아니야. 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도 지금 25강 강의예요. 마지막 한 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의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수능 특강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할 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아마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날은 옵니다. 선생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날이 올까 하는데 그날이 꼭 오더라고. 우리 학생들도 끝까지 힘을 내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강의 25강, 우리 교재의 17, 18, 19, 20강, 수능 따라잡기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25강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1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기후변화는 우리 전 지구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선은 우리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개념으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인 요인들,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나눠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도 있거든요.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자연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들을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적 요인은 크게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내용은 지구 내적 요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그런 현상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주기 자체가 2만 6천 년, 4만 1천 년, 10만 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뭐 100년 정도 수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 이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각도가 좀 작아지기도 하고 21.5도까지 작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24.5도까지 좀 커지기도 하는 이 자전축의 기울기 자체가 이 각도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몇 년 주기로 나타나냐면 4만 1천 년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주기로 작아졌다 커졌다 이걸 반복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자전축이

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요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해볼게요. 태양, 요게 태양이라고 해볼게요. 실제로는 여러분 태양이 훨씬 큽니다. 지구가 작아요. 근데 우리는 좀 지구를 자세히 살펴볼 거라서 선생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거고, 요 상태로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요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A 지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 있는 특정 지점 B라고 해볼게요. 같은 위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전축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정도가 A나 B나 동일합니다. 그쵸? 지표면이 이렇게 경사져 있고, 이렇게 경사져 있을 때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는 각도가 A나 B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계절을 나타내게 돼요. 요 상태로 얘가 한 바퀴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돌게 되면 A 입장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비슷한 그런 날씨를 나타내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1년 내내 비슷한 그냥 큰 기온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1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즉, 계절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얘가 기울어지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쪽에 그려볼게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요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죠. 요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동일하게 선생님이 A와 B 지점을 표시를 해볼게요. A와 B 지점입니다. 그랬을 때요 경우는 A의 지표면 그 다음에 B의 지표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태양이 또 이쪽에 있고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A와 B 중에 어디에 더 많이 도달할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거의 수직으로 도달할 때, 그러니까 각도가 중요해요. 수직으로 도달할 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손전등으로 까만 도화지 위에 빛을 비추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는 경우랑 비스듬하게 비추는 경우랑 그 불빛이 보이는 그 면적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수직으로 이렇게 비출 때더 좁은 면적의 에너지가 도달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을 비교한다면 좁은 면적에 도달할 때 에너지가 더 크겠죠. 즉 온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수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계절로 따지면 여름과 같은 계절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퍼져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퍼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B는 이 경우에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랑 호주랑 계절이 반대죠? 우리나라 여름일 때 호주는 겨울이고요. 동시에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지구가 공전을 한다.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한다. 그러면 얘가 이쪽에 왔을 때는 반대로 B 지점이 여름이 되는 거고, A는 겨울이 되는 거고,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공전을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계절 변화가 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답하려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1년 동안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구의 자전축 경사가 0일 때는, 경사가 져 있지 않을 때는 계절 차이가 없다고 했죠. 근데 경사가 지면서부터 이제 계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즉,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계절 차이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계절이 뚜렷하다. 요거를 다른 말로는 연교차가 크다.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연교차.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 요게 크다라는 뜻이고,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이요.
자전축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연교차가 크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4만 1000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요게 일단 지구 외적 요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세차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구에 방금 봤던 거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뭐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게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구의 자전축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자전축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여기 방향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축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뭐 어릴 때 여러분 팽이 돌려본 적 있나요? 팽이 돌릴 때, 처음에는 팽이가 하나에 딱 똑바로 서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잘 돌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팽이의 축 자체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툭 떨어진단 말이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주기가 좀 중요합니다. 몇년 주기로 나타나냐면, 2만 6000년 주기로 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현재 자전축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주기의 절반인 13000년 후가 되면 요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저 칠판 뚫고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가다가 또 옆으로 왔다가 이번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어떤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선 여러분들 요 현재 상태의 세팅은 반드시 머릿속에 세팅을 잡아놓고 있어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그 적절하게 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지구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궤도가 완벽한 원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타원 궤도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게 이제 타원 궤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타원 궤도이다 보니까 지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조금 멀리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원일점이라고 하고요. 이게 멀 원자입니다. 이게 해 일자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지점, 가장 가까울 때그 위치를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북반구 쪽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죠. 요 위치에 있을 때. 그쵸? 북반구 쪽을 수직으로 비춥니다. 어느 계절일까? 이때 여름이에요. 그래서 북반구의 여름이 요 시기예요. 반대로 요 위치에 있을 때, 근일점에 있을 때는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죠. 그러니까 남반구의 여름입니다. 따라서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일점, 근일점이란 용어는 알았어. 근데 생각했을 때 여름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좀 가까운 것 같아.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은 좀 멀리 있으니까 추울 것 같아. 여기서 겨울.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 생각과는 좀 반대예요. 실제로는 원일점일 때가 북반구 여름이고요.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의 겨울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미리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요런 상태인데, 이제 요 상태에서 13,000년이 지나게 되면, 주기의 절반이 지나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 상황이 지금 요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13,000년 후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일점 위치에서는 자전축이 원래 이렇게 있던 게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직으로 비추는 곳이 이제 남반구가 됩니다. 그럼 남반구의 여름이 돼요.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는 계절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원래는 원일점일 때 여름이었는데, 원일점일 때 겨울로 계절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근일점도 살펴보면 원래는 이때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번엔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죠. 그러니까 북반구의 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절이 또 반대가 되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어떤 걸 따져줘야 되냐면 연교차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럼 연교차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여러분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도 물론 여름, 가을, 겨울, 봄 4계절이 있을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둘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연교차는 어느 경우가 더 뚜렷한 것인가? 여름의 온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의 여름은 원일점일 때 여름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여름은 근일점일 때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긴 한데 태양과의 거리도 가까워요. 심지어 안 그래도 더운데 더 가까운 거야. 그러면 이때의 여름은 온도가 좀 높은, 상대적으로 이때보다 더 뜨거운 여름이 되는 거고요. 더운 여름이 되는 거고요. 겨울 따져볼게요. 이때는 겨울인데 근일점이었단 말이지. 그럼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단 말이야. 안 그래도 추운데 거리까지 멀어. 그럼 더 춥겠지. 그러면 온도가 더 낮은, 더 추운 겨울로 바뀌게 된 겁니다. 따라서 현재에 비해서 13,000년 후에는 더 더운 여름과 더 추운 겨울로 바뀌게 되면서 연교차가 더 커진 거죠. 계절이 더 뚜렷해진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 지금 북반구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차 운동, 이렇게 경사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차 운동을 따질 때는 반드시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남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고 따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반구는 여기서는 계절이 뭐 겨울이겠죠. 그쵸?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북반구 기준인데요. 남반구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계절을 따져보고 그럴 때는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6500년 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보통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13,000년 후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 또는 현재와 13,000년 전을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반대 방향일 때를 많이 물어보는데 조금 더 우리 학교 선생님은 문제 좀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전체 주기의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요.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6,500년이 지났으면 자전축 경사가 요렇게 있던 애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경사가 진 상황이야. 이때는 계절이 어떻게 될까?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태양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경우가 여름이다. 이걸 딱 기억하면 얘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북반구의 여름이냐면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여름이 돼요. 그런 식으로 따져주게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나온다면 이게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 생각해주면 되고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이 그냥 요렇게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튀어나오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경사일 때는 요 위치에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요. 북반구의 여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절을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경사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러니까 태양 쪽을 향하는 그 북반구든 남반구든 그 위치가 바로 여름이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직으로 들어오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게 그래서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요 타원 궤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인데 이 찌그러진 요 타원 궤도 자체도 조금씩 변하고 있대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다가 또좀 찌그러진 타원으로 돌다가 이런 식으로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심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찌그러진 정도를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심률 뭐 이심률의 계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구는 현재 요 이심률이 0.017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로 돌고 있기는 한데 요게 조금씩 요 궤도도 달라진대요. 근데 얘는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10만 년 주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훨씬 또긴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를 들어 요렇게 원궤도로 돌고 있었는데 요렇게 타원 궤도로 바뀌고 또 타원 궤도에서 또 원궤도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사실 원 그리는 거, 타원 그리는 거 이런 거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 타원 그리는 걸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한번 그려보게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잘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원계도의 정의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타원계도는 지금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치를 그려봤을 때 타원을 그릴 때는 초점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초점 두 개에서 이제 초점 두 개와 요 거리가 같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거를 연필로 요렇게 돌리면서 타원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원은 공전계도 김반지름의 두 배가 일정한 그런 점들의 모임, 뭐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초점에 지금 태양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이제 근일점이 되고 요 위치가 원일점이 되죠. 근데 이게 원궤도로 바뀌더라도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요 전체 길이와 그다음에 원궤도일 때의 요 지름 있죠.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돼. 요 타원궤도가.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변한다고 하면 지구의 공전 주기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공전 주기 1년이죠. 1년에 한 바퀴 돌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게 모양이 바뀌더라도 1년에 한 바퀴 그 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요거 자체는, 요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궤도가 변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기후변화를 따져줄 때는, 뭐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타원궤도였다가 원궤도로 바뀌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북반구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북반구 여름이죠. 여름이야.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는 지금 좀 멀기 때문에 비교적 시원한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궤도로 바뀌게 되면 계절은, 그대로 여름이에요. 바뀌진 않아. 왜냐면 경사 방향이 바뀌진 않잖아요. 앞서 세차운동처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지는 않으나 태양과의 거리가 좀 아까보다는 가까워졌죠. 그럼 좀더 더운 여름으로 바뀌었네. 그치? 그러니까 타원궤도에서 원궤도로 바뀐다면 여름이 좀더 더워진다. 그러면 겨울은 더좀 추워지겠죠? 그러면서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반구라고 물어보면 남반구 또 생각해봐야 돼요. 남반구는 여기가 지금 겨울이죠. 그쵸?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겨울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정도 떨어져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태양과 좀 가까워졌어. 그럼 이때의 겨울은 어때? 좀더 따뜻한 겨울로 바뀐 거야. 그치? 그럼 이때는 연교차가 작아진 거지. 즉, 타원궤도에서 원궤도로 바뀔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뚜렷해지고 더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더 작아져요. 즉, 북반구냐 남반구냐 그 주어에 따라서 연교차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림에서 따져줘 가면서 여러분들이 연교차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자전축 경사 각도. 그거는 북반구, 남반구 무관해요. 그냥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도 계절이 뚜렷해지고, 남반구도 뚜렷해지고,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차운동과 요 이심률 변화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 따져줘야 돼요. 따로따로. 그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세 가지 내용이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선생님 말로 할 때는, 그냥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좀더 보충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구 외적 요인의 마지막 요인을 설명하자면, 이 태양 활동인데요. 결국은요, 이 지구 외적 요인이라는 거는,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만큼 도달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북반구에 평소보다 예전보다 북반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결국은 다 태양에서 오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지구 외적 요인이거든요. 지구 바깥쪽 태양에 대한 얘기인데 요네 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이 태양 자체가 에너지를 다르게 내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 에너지는 계속 지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그리고 좀 활동이 좀 뜸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흑점의 수를 보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태양의

흑점이 나타나는, 흑점이 좀 많이 나타날 때가 그 자기장이 활동이 좀 활발할 때고, 그로 인한 이제 태양 활동도 활발하다 보니까 좀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흑점수가 이렇게 많을 때, 뭐 200개 가까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을 때도 있고, 특히 요 기간에는 흑점수가 굉장히 적네요. 이때는 태양 활동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이때는 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좀 적어서 기후가 전체적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점이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 반복되는 주기는요, 11년 주기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개의 주기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훨씬 좀 자주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아, 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뭐 북반구에 많이 도달하냐, 남반구에 많이 도달하냐,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는 어떠하냐, 뭐 요런 것들을 따져주는 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그 요인이었고, 요 마지막 요 태양 활동은, 아, 태양 자체의 에너지가 바뀌는 그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요인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각의 틈을 따라서 지표 바깥으로 분출되는 현상이 화산 활동인데, 이때 분출되는 것들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뿜어져 나오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화산재라든지 화산탄 뭐 이런 고체 덩어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용암, 액체 상태 그런 것들도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때 방출되는 것 중에 화산재 굉장히 입자가 작아요. 굉장히 고운 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뱃재보다도 크기가 작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작은 입자이다 보니까 얘는 하늘에 이렇게 오랫동안 좀떠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입자로 존재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지표까지 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까지 오지를 못하고 튕겨져서 나가는 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반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사율.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튕겨나가게 반사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 1991년도 요 화산 폭발이 있던 시기에 기온 편차값 요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대류권과 지표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요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 정도의 기온에서 편차값이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확인이 되죠. 편차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기온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 이러한 화산 활동,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지구 내적 요인, 요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 피나투보 화산뿐만 아니고요, 뭐 탐보라 화산이라고 또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 화산 폭발이 있던 시기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사라졌다, 여름이 없는 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기후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화산 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줄수 있다,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뭔가 화산 폭발이니까 뜨거운 게 나오니까 뭔가 더 더워질 것만 같은 그런 직관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뭔가 뜨끈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화산재가 하늘을 덮는 게꽤 넓은 면적, 많은 영향권의 범위가 꽤 넓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지적으로 그 지역은 뭐 땅은 좀 뜨거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구 내적 요인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력 분포의 변화도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땅덩어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대륙 이동설, 판 구조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땅이 움직이면서 지도가 이렇게 달라지죠. 전 세계 지도가. 현재는 이런 모습을 띠죠? 태평양, 뭐, 대서양,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뭐, 요런 식의 이제 대륙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분포가 아니었죠? 이 순간에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대서양 면적 넓어지고 있고요. 그쵸? 그러면서 이 육지와 바다의 이 수력 분포의 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대륙과 해양은 기본적으로 비열이 다르고, 열 용량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뭐,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그런 게 나타나는 그런 국가들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력 분포가 바뀌는 과정에서 해류의 흐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던 해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끊어져 있던 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해류의 흐름이 달라지고, 이렇게 여기 끝까지 올라가던 이 따뜻한 해류가 가다가 좀 끝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빙하의 면적이 바뀐다라든지, 이런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빙하의 면적이 달라지면요, 반사율이 또 달라지면서 지구의 기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율이 높아지면 또 흡수되는 건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력 분포의 변화도 우리가 기후 변화의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지구의 내적 요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의 자연적인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내용은 전부 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뭐 땅이 움직이고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런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간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지구의 자연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인위적인 요인, 우리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도 기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후 변화의 인위적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위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실기체가 엄청나게 많이 방출되면서 이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태양복사 에너지와 지구복사 에너지, 이런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좀 적당히 떨어져 있는 행성이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좀 적당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생명체가 다양한 행성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지구가 태어난 이래로가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받기만 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높아져야 돼요. 계속 계속. 그럼 지금쯤 사실은 뭐 불구덩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은 만큼 내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내보내는 것을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0을 받았으면 100을 내보내요. 그래서 지구는 현재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지금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 켈빈 정도의 이제 흑체에 우리가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요 정도 온도에 도달하는 천체이다 보니까 별이다 보니까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는요. 좀 짧은 파장에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으로 방출합니다. 가시광선. 반면에 지구는 우리가 켈빈 단위로 하면 대략 한300켈빈 정도. 당연히 훨씬 온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는요. 파장이 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방출하냐면 적외선 영역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요 파장대가 달라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냐, 뭐 적외선 영역이냐, 자외선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붉은색보다 파장이 길면 적외선, 적외선. 그다음에 푸른색, 그러니까 보라색 쪽보다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태양 복사는 대부분 가시광선이고 지구 복사는 대부분 적외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거 하나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0만큼 들어왔어. 그럼 100만큼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복잡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구는 어느 정도 중력을 갖고 있는 존재감 있는 행성이다 보니까 대기가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대기. 대기. 대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나가던 지구 복사가 여기 좀 흡수

반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던 태양 복사가 대기에서 뭐 반사돼서 튕겨나가는 것도 생기고,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그 복잡한 양상까지는 그렇게 강조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포인트를 두는 부분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들어오다가 이 대기 때문에 나가던 애가 다시 흡수돼서 재복사해서 다시 지표로 되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 재복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다시 되돌려주다 보니까 원래 나가려던 애가 이만큼이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럼 지표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표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뭔가 많아진 거지. 그래서 지표의 온도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약한 15도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요거를 우리는 온실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실 효과. 그러면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어떨까? 대기가 지구에 없어. 그러면 그냥 쭉 나가겠죠. 지금보다 훨씬 추웠을 거예요. 달이 그렇잖아요.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좀 비슷한 거리에 있는데, 달은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어쨌든 요 대기가 뒤덮고 있어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덮는 게, 잠잘 때 이불을 덮는 게내 몸에서 나가는 복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불이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되돌려주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구는, 요런 지구 대기, 온실 기체들, 요런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좀, 높게 유지가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외선을 매우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들어오면 쏙쏙 먹는, 흡수하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요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증기는 사실 온실 기체로서 별로 강조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CO2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실제로는 수증기 양이 많은데, 이 수증기 양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그런데 요 CO2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CO2가 온실 기체로서 많이 강조되는 겁니다. CO2, 뭐 메테인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인위적 요인은 이러한 온실 효과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사실 조금 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자면, 온실 효과라는 요 용어 자체는요, 약간 중립적이에요.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적당히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자꾸자꾸 증가를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과해지는 거지. 온실 효과가 너무 과하게 나타나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살짝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쓸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이런 자료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또할수 있으면 되겠는데, 지구의 기온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대요. 이거는 그냥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850년대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기온 편차 값이, 여기 지금 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온 편차 값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온이 바뀌고 있고요. 이것이 온실 기체의 농도 변화와 거의 경향성이 일치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온실 기체 중에서 요런 것들,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산화이질소 요런 것들의 농도 변화를 보면 이렇게 급격히 요때 1950년대 이후 요때 이후로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확 확실히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온실 효과를 많이 일으킬 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표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구의 기후 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또 존재하는 네, 인위적 요인이 있는데, 에어로졸.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황사가 있을 때, 그다음에

방출될 때. 해염입자. 해염은 이제 소금 덩어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우리 인간 활동으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 이 외에 도시의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들, 그리고 소각. 특히 소각. 우리 쓰레기 배출하면 그거 다 소각시켜서 태우잖아요. 그때 뭐 그을음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블랙카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방출되는 에어로졸이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자동차. 사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들,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이제 에어로졸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어쨌든 에어로졸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얘네들이 뭐 지구 에 도달하는 태양복소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간 활동으로 생기는 요 양이 상당하다라는 내용이 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후변화의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에 이제 온실기체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에어로졸 관련된 내용,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인이었고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 결과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후가 달라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대요. 지금 우리 교재에 요 표가 나와 있는데, 대기, 해양, 생물, 빙하, 뭐, 요런 식으로 좀 약간 영역을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증가한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냥 폭염이라고 하면 그냥 여름철에 많이 더운 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 환자가 많이 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약 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대 저기압의 강도 증가. 열대 저기압이 태풍이잖아요. 그래서 슈퍼 태풍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좀 강력한 태풍들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한 뭐 집중호우나, 그다음에 뭐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엄청 많이 오는데, 또안 오는 곳은 너무 안 와서 가뭄 피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그런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보통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요 해수면 상승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의 열팽창도 있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다의 그 부피가 증가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잠기는 그런 섬나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 감소, 해양 산성화, 요런 것들은 뭐냐면, 온실기체, 그러니까 CO2가 대기 중에 너무 많으면 걔네들이 당연히 바다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녹아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너무 많아서. 그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 CO2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죠. 탄산 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바다가 해양 산성화가 된다. pH가 낮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pH 변화가 생기면 많은 해양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생물의 서식지 당연히 변할 거고, 멸종위기 생물종, 기후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해양 생태계도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빙하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데, 빙하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서 뭐또 지구의 반사율이 달라지며, 또 그로 인해서 또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피드백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영구 동토층 감소. 이거는 동토라는 게 이제 얼어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언 땅이 녹으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을 뭐 기후에 있어서의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갇혀 있는 그런 유기물들 뭐 이런 게 엄청 많대요. 근데 이제 얘네가 방출이 되면 그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또 많은 CO2나 메테인 이런 것들이 방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후 관점에서도 요 영구 동토층이 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줄어들면서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양 산성화 같은 거 막으려면 그 바다에 뭐 플랑크톤 이렇게 뿌려가지고 광합성하는 애들을 늘려가지고 그 CO2를 쓰게끔 광합성에 사용하게끔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뭐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무를 많이 심자, 뭐, 많이 들어봤을 테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말할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요인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개념 체크 같이 보면서, 한번더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칸 환상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자전축이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팽이처럼 회전하며 경사 방향이 변하는 형상. 경사 각도가 아니고 경사 방향.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팽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차 운동, 경사 방향의 변화죠. 경사 방향 변화. 그다음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대기로 유입이 되면 지구에 무엇이 커진다? 자, 화산재가 대기에 오래 떠 있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죠. 반사시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구의 반사율은요, 우리가 알베도라고도 부르는데, 현재는 한30% 정도?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면 30은 튕겨서 나간대요. 그 정도. 그리고 70은 이제 흡수가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수치를 가지는데 요런 게 달라지게 되면 이 반사율 수치가 달라지게 되면서 그럼 흡수되는 것도 달라지겠지. 그럼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면 기후가 달라지는 거죠. 기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구 대기가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복사해서 그러니까 흡수했다가 다시 재복사, 다시 돌려줘서 지표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온실 효과. 온실 효과. 4번,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 이질소 등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며,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얘네들 통틀어서 우리는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적외선을 좋아하는 기체들. 그래서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그런 기체들을 온실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5번. 무엇은 온실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지구에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푸른 행성 지구, 아름다운 지구가 된 건데, 이게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OX 문제 볼게요. 세차 운동은 기후 변화의 인위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세차 운동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너 잠깐 멈춰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 안 되죠. 이건 인위적 요인이 아니고 자연적 요인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쵸?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이다. 선생님, 근일점이면 따뜻할 것 같은데 여름 아닌가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들어오는 각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들어오는 각도. 실제, 현재는 지구가 북반구에서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반대를 향하기 때문에 겨울의 계절.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세팅을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했죠. 맞는 목입니다.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단위 시간 동안 받는 에너지량은 근일점에 위치할 때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보다 많다. 자, 요거는 주어가 지구입니다. 여기서는 북반구였죠. 요 구분해 주세요. 지구 전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까이 위치할 때 많은 에너지 도달하겠죠. 흑점수가 많을수록 활발하죠.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이 작아지는 거죠. 그쵸? 요것도 틀렸네. 빙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큰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남은 단답형 문항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화.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2027 내신만점 수능특강 8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제 고난도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풀이들을 떠올려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직접 시도해보지 않았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막 써봤어요. 근데 풀리는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랑 직접 쓰는 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꼭 끄적끄적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다른 방향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써보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이동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제 내가 배웠던 내용들 쭉 한번 떠올려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섯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여러분 교재에는 그림이 이제 옆에 있을 건데 뒷페이지에 있어서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AC 길이와 BC 길이의 두 배가 똑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의 중점을 M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넘겨볼까요, 그냥? 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 AC 길이가 BC 길이의 두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재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BC 길이랑 CM 길이도 같고 AM 길이도 같겠다. 일단 요거는 판단하셨죠? 근데 우리가 BC 길이가 얼만지 모르니까 한번 K로 놔봅시다. 일단은 문제에서 알려준 거를 이제 그림에 나타내기 위해서 요렇게 길이를 K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BM의 길이는 루트 2래요. 요 길이는 루트 2래.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인 각 BCA. 각 BCA가 어디죠? BCA? BCA. 요 사인 값 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요 사인 값, 요 사인 값. 요 사인 값 대. 사인 ABM. 사인 ABM. ABM. 요기, 요기. 요 사인 값의 B가 6대 5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아닌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이제 사인 값의 B가 주어지면 길이의 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같은 삼각형 안에서의 사인 값의 B를 알 때, 길이의 B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삼각형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의 B를 알려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각의 크기를 한번 알파라고 해보고,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6대 5루트이다. 여기다 써봅시다.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6대 5루트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삼각형에 있어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삼각형이 아니죠. 각을 공유하는 거를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요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요각을 세타. 요각을 세타.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도 세타를 가지고 있고요. 큰 삼각형도 세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을 요 삼각형에서도 한번 이용해보고 큰 삼각형에서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먼저 사인 법칙을 이용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사인 세타분의 세타에 대한 대변의 길이 루트 2. 요거랑 뭐랑 갖다 해야 되냐면은 사인 베타분의 K.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삼각형에서 해봅시다. 큰 삼각형에서. 자, 그럼 이번에는 사인 세타분의 큰 삼각형에서 세타의 대변의 길이는 요거죠, 요거. K.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대 알파의 대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긴데, 요 길이 우리 지금 몰라가지고 제가 X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요 길이를 X로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쵸? 자, 그럼 여기가 X가 될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베타는 루트 2분의 K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죠? K분의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요값 대 요값. 그러면 둘다 사인 세타가 약분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제가 요값 대 요값이라는데, 요값 대 요값. 그쵸? 사인 알파가 지금 K분의 X 사인 세타고, 요거 대 루트 2분의 K 사인 세타. 그럼 요거는 둘다 사인 세타 이렇게 날라가면 K분의 X 대 루트 2분의 K랑 똑같겠죠? 그쵸? 자, 요게 지금 6대 5루트 2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비율 관계를 지금 알고 있는데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이 각각을 제곱의 B로 바꿀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루트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제곱의 b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의 b를 구해보면 k제곱분의 x제곱 대 2분의 k제곱은 36대 50이 되거든요. 제곱하면. 36대 50은 뭐지? 18대 25 맞죠? 18대 25. 아, 요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 즉, 9K제곱은 K제곱분의 25X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K제곱 양변에 곱해주시면 9K4제곱이 25X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X랑 K가 전부 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맞죠? 자, 그러면 각각 다 제곱골이니까 OX는 3K제곱이다. 요렇게 간단히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요렇게 우리 X랑 K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X랑 K를 구하려면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관계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또 다른 식은 어떻게 찾을까? 우리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관계를 하나 찾았는데 또 다른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이를 다 설정해 놨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자. 코사인 법칙.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처럼 공유하는 요각 세타,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고 요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코사인 세타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뭔가 좀잘안 예쁘게 안 떨어져서 우리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은 이 알파를 공유하는 두 삼각형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요 삼각형과 요큰 삼각형 모두 다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기억하시고 옆에서 제가 코사인 법칙 조그만 삼각형에서 먼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에서 어떻게 되느냐?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는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코사인 알파. 요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시면은 X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4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곱하기 K의 2배니까 4K제곱 코사인 알파가 돼요. 요게 이제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쓴 거. 자, 그러면 요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요. 요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겠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조금 간단히 정리해보면 2K제곱 코사인 알파가 2K제곱 코사인 알파가 2K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4K제곱 코사인 알파가 어떻게 되죠? 5K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모르더라도 요거의 두 배가 요거랑 똑같다라는 걸 통해서 X랑 K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와, 그쵸? 자, 요거의 두 배. 4K제곱 마이너스 4는 5K제곱 마이너스 X제곱과 같다. 자, 요거 간단히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K제곱은 X제곱 빼기 4.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X랑 K에 대한 두 번째 식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요거 첫 번째 식과 요두 번째 식을 연립하면 K랑 X를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3K제곱이 OX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OX가 3K제곱이니까 요거 세 배한 거랑 똑같겠다.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0이랑 똑같으니까, 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 풀면 되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1, 3, 3, 9, 3, 4 해보시면 X 값이 양수일 거니까 3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와, X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찾아냈어. 자, 그럼 K는요, K는? 여기 X 자리에 3 넣으면 양수 K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는 루트 5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화면에 삼각형이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다 그려줄게요. 지금 우리가 길이를 다 찾았어요. A, B, C 요런 삼각형인데 요 길이가 2K였거든요. 그래서 2루트 5야. 그다음에 요 길이는 K였으니까 루트 5. 그다음에 요 길이는 X니까 3. 요렇게 변의 길이를 다 찾은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질문이 뭐였어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뭔가 각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면 될 텐데 우리 여기 아까 전에 알파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사인 알파만 알면 될 텐데 아까 전에 요식을 활용하자, 우리. 새로운 식 뭔가 찾아내기보다는 여기에서, 뭐 여기든 여기든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K에다 루트 5를 대입해주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K 자리에 루트 5를 한번 넣어주시면 좌변은 10 코사인 알파, 우변은 8이 됩니다. 즉,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란 소리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이 필요한데, 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 자,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직각삼각형. 5, 4.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그럼 여기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알파는 0과 파이 사이일 거기 때문에 양수일 거라서 5분의 3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삼각형 ABC 넓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사인 알파. 5분의 3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답이 그래서 얼마가 되죠? 3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에서 다른 삼각형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를 줘가지고, 아, 저기서는 뭔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그 각을 공유하는 두 개의 삼각형을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변의 길이의 비를 찾아냈다라는, 관계를 찾아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식을 더 얻어내고 연립해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해낸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 공유하는 각을 그 세타로 표현을 했잖아요. 각 BAC. 그 각을 저는 활용했거든요. 근데 그 각만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요각을 활용했지만, 사실 요각 활용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여기를 세타라 그러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다. 그래서 요 삼각형 활용하고 요 삼각형을 활용하셔도 비슷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관련 있는 각을 활용해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삼각형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이제 2번 문제는 66쪽 레벨 3의 3번인데요. 문제 한번 보시면 곡선 y는 x제곱 빼기 2x 위에 4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4점이 있죠? 그런데 OA 길이는 A, OQ 길이는 B, AQ 길이는 C라고 하고 이 사각형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Q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조건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5는 원점이고 A는 지금 3,3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조건 가를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코사인 각 OAQ, 각 OAQ가 어디지? 각 OAQ, 각 OAQ 여기.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삼각형 OAQ의 세 변의 길이를 지금 ABC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럼 우리 코사인 요각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 자, 지금 이코사인 OAQ니까. 2 곱하기 코사인 OAQ는 E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할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AQO는 또 어디지? AQO. AQO. 요것도 삼각형 OAQ의 내각이네요. 그럼 요것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다. ABC로. 어떻게 할수 있냐?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QOA. 코사인 QOA는 어디지? QOA. 여기다, 그쵸? 아, 결국에 삼각형 OAQ의 다 내각에 대한 코사인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ABC로 다 표현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E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셨나요? 요게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C제곱분의 EAB.
아, 지금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좀 간단히 할 필요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이 약분 더 약분이 안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꼴로 돼 있으면 좀 복잡하니까 요 전체에다가 한번 EABC 제곱을 곱해봅시다. EABC 제곱을. 양변에.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EABC 제곱이야. 그러면 분자 둘이 곱한 것만 남겠죠? 요거 두개 곱한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다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한 거.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EABC 제곱 곱하면 C 제곱만 분자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제곱 C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빼기 C 4 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C 제곱 날리면 EAB를 분자에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4A 제곱 B 제곱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간단히 해보자. 간단히 해보자.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해볼 텐데, 전개하기 싫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할수 있어. 왜냐면 아홉 번만 하면 되거든요. 아홉 번만 분배를. 근데 그렇게 해도 물론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이걸 잘 보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제곱 여기다가 C제곱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요렇게 하면 합차골이니까 전개가 조금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C4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을 뺀 것과 같아요. 그럼 전개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C4제곱 마이너스 A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빼기 B4제곱. 자, 요만큼이 지금 제가 요거 전개를 한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다음에 뒤에 요거. 플러스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4제곱은 4A제곱 B제곱. 길다, 그쵸? 하지만, 길지만, 날라간다. 날라가고, 이제 요 부분을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변에는 요것만 남고요. 근데 요거 C제곱으로 한번 묶으면 요렇게 될 거고, 우변이 놀랍게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죠? 자,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양수니까 날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요 식이 나오게 돼. 되셨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림에서 보시면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어디가 90도라는 거예요? 여기가 90도라는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가번 조건을 열심히 열심히 풀어보니까, 아,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었고, 여기가 90도였구나라는 걸 찾아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찾았지만, 이제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번 조건을 보시면, 나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코사인, 각 OPA. 요거랑 뭐가 똑같다 그랬냐면, 사인 각 OAQ가 똑같대요. 요게 지금 나번 조건이거든요? 근데, OPA가 어딘지 한번 쳐다보니까, OPA가 어디죠, OPA? OPA가 여기다, 여기. OPA가 여기. 그쵸? 그 다음에, OAQ는 어디지? OAQ. 여기네, 여기. 근데, 이 코사인 값과 이 사인 값이 똑같대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왜냐하면 코사인과 사인 값이 같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뭔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갑원에서 찾았던 요 직각. 직각삼각형은 좋은 점이 뭐냐? 사인 요각은 C분의 B잖아요. C분의 B? 근데 C분의 B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요각에 대한 코사인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코사인 각 AQ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둘다 코사인이니까 뭔가 보기 편하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요코사인 값과 요코사인 값이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코사인은 또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들. 그래프를 생각해보세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어. 0부터 파이까지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 달라.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근데 이각이랑 이각은 당연히도 0이랑 파이 사이일 거죠. 파이 사이일 거죠. 자, 그러면 이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결국에 그냥 각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랑 똑같아.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하는 게 진짜 핵심이었어.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서 보고 그렇게 되면 이각과 이각이 똑같다라는 거. 요거를 찾아내셨어야 돼. 이걸 이렇게 바꾼 다음에. 되셨어요? 아,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 PQ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PQ의 제곱의 값.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좌표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Q의 좌표는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왜냐. 우리 OA, 직선 OA가 지금 Y는 X겠죠. 원점과 3,3 지나는 거니까. 근데 그거랑 수직이야. 그러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일 거예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랑 요 곡선이랑 만나야 되니까 요게 언제 마이너스 x랑 같아지느냐 요거 찾으시면 될 거고 그럼 x가 0 또는 1인데 그래서 여기 0 나왔을 거고 요 q의 x 좌표가 1이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y 좌표가 궁금하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아, 그래서 q의 좌표는 구했어. 그럼 우리 p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p의 좌표. 자, p의 좌표를 대체 무슨 수로 구하지? 우리가 이 두각이 똑같다라는 거를 활용해서 뭔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뭔가 찾았어요. 요각이랑 똑같다라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A라는 걸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사인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볼수 있을 것 같아. 요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접원. 사인 요각을 뭐라 그러죠? 그냥 각 OPA라고 해봅시다. 사인 각 OPA분의 그 대변의 길이 A. OPA의 대변의 길이 A. 요게 바로 삼각형 OPA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일 거예요. 맞나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R1이라고 해볼게요. R1. 자, 그리고 요 삼각형 있죠? 삼각형 OQA. 요 삼각형도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인 각 OQA. OQA. AQO라고 할게요. AQO. 분의 AQO의 대변의 길이도 마찬가지 A죠. 요게 바로 삼각형 OQA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일 거예요. 그걸 R2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찾아놓기를 요 두각이 똑같다라 그랬거든요. 똑같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니까 R1이랑 R2랑 똑같다는 소리, 그쵸? 아. 자, 근데 요 삼각형의 외접원은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은 어디 있어요? 빗변이 지름이죠. 빗변이 지름. 빗변이 지름이다. 근데 요 길이가 또 얼마냐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보시면 2루트5예요. 2루트5. 그럼 반지름이 루트5란 소리. 아, 요게 둘이 똑같으면서 루트5였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삼각형의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OPA의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림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근데 결국에 뭐냐면은 삼각형 OQA랑 삼각형 OPA가 모두 선분 OA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똑같아.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거는 지웁시다. 지금 OA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삼각형 OQA의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반지름이 루트 5인 게.
그다음에 삼각형 OPA

너의 외접은 어떻게 생긴 거냐? 노란색이랑 반지름이 똑같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오. 잘 그렸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원의 중심은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지름이었잖아요. 그러면 A와 Q의 중점에 바로 원의 중심이 있겠죠.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이 중점을 구해보시면 2,1이 됩니다. 아, 요 중심이 2,1이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중심이에요. 요 중심. 왜냐면 우리가 요 원에 대해서 알아야 점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는 구하는 방법이, 요 직선의 요점과 요점이 서로 대칭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 y는 x라는 우리한테 익숙한 직선. 그래서 2,1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1,2가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분홍색 원이 중심이 1,2면서 반지름이 루트 5인 요런 원이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원이랑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점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전개를 한번 해봤을 때 전개를 한번 해보니까 이 원의 방정식 한번 좌변을 전개해보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랑 연립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 요걸 y라고 바꾸면 된다라는 거야. 둘이 연립하면 x제곱 빼기 2x는 y.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y제곱 마이너스 3y가 0이 돼서 y는 0 또는 3이 돼요. 0 또는 3. 근데 지금 점피의 y좌표가 0 또는 3이라는 건데 3이겠죠? 2, 4분면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P의 y좌표가 3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x좌표는 다시 여기다가 이게 언제 3이 되느냐 해서 x값을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PQ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2번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다시 쭉 돌아보면 그첫 번째 가번 조건으로부터 그 코사인의 값을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 OAQ가 어떤 삼각형인지 첫 번째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이었는데 코사인과 사인이 같다라는 정보를 알려줘서 우리가 코사인 사인이 같다라는 정보를 해석하기보다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이제 코사인은 코사인과 같다라는 정보로 좀 간단히 바뀌고 그걸로부터 코사인이 1대1 함수니까 각이 같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 2번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단원 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3번. 자, 지금 3번도 보시면 이제 수열로 왔습니다. 수열로. 자,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인 두 등비수열이 있어. 자, 우리가 등비수열이 나오면 항상 첫째 항과 공비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AN과 BN이 있을 때, 첫째 항과 공비. 첫째 항과 공비. 그냥 편의상 AB라고 할 거고요. 공비는 R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A1분의 A2는 뭐죠? 아, 공비다, 공비. R. 근데 그거랑 뭐랑 똑같냐? B1분의 B2. 아, R이랑 S랑 똑같다는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A2분의 A4는 뭐죠? R의 제곱일 거예요, R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B5분의 B6은 S일 거예요. 이게 6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 이 가번 조건으로부터 일단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면 S 대신 R로 살짝 바꿔보면 여기서 벌써 R에 대한 뭔가 정보가 나와. 그쵸? 요거 여러분들 인수분해 해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 AN과 BN이. 자, 그러면 첫째 항도 정수해야 되고요. 공비도 정수해야 돼. 자, 첫째 항은 당연히 정수여야 되고 공비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언젠가 정수가 아닌 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면 첫째 항도 정수, 공비도 정수여야 된다. 자, 그러면 공비가 가능한 것이 뭘까요? 마이너스 1, 0, 1, 2 요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더 크고 an 플러스 1이 더 크다. 자, 일단 우리 같은 수열에 대한 것들만 먼저 쳐다보면 an보다 an 플러스 1이 항상 더 크대요. 계속 커져야 돼. 자, 그럼 공비가 음수면 안 되겠죠. 0이어도 안 돼. 1이어도 안될 거야. 그래서 공비는 무조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공비도 2, 요 공비도 2.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요걸 실제로 이제 일반항에 생긴 꼴을 활용해서 써보면 AN은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되고요. BN은 B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AN 플러스 1은 A 곱하기 공비의 n제곱. 요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럼 양변을 2의 n-1제곱으로 나누면 상당히 간단한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 A보다 2A가 더 크니까 A가 양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양수여야 2A가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A1, B1이 96이다. 즉, AB가 96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자, A가 양수니까 B도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근데 곱해서 96이 되는 두 정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수네, 심지어. 자, 그러면 1, 96 이런 게 있을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조건. B보다 2A가 더 커야 되는데, B가 2A보다 더 크죠? 이건 안 돼. 그래서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죠? 요것도 안 되죠? 요것도 4 곱하기 24. 요것도 안 되죠? 6 곱하기 16. 요것도 안 되죠? 8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제 12 곱하기 8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A가 B보다 커져버려서 또안 돼. B가 더 커야 되는데, 그쵸? 자, 근데 요거 생각해보시면, B가 2A보다 더 작은 거 맞죠? 아, 요 경우구나. 따라서 A가 8, B가 12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3 더하기 B3 구하라 그랬으니까, AR제곱 더하기 BR제곱, 요거 구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R제곱으로 묶어보면, A 플러스 B, 20에다가 R제곱 곱하면 되니까, 80이다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 그러면 첫째 항도 정수고 공비도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공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나번 조건을 통해서 이제 공비가 양수여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A1, B1이 96이라는 거 통해서 그 자연수의 곱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서 이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마찬가지 수열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집합 A가 지금 첫째 항부터 7항까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수가 모두 집합 A의 원소래. 근데 SO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첫째 항 공비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이 중에 무언가가 얘네 셋이 있다 요렇게만 알려주니까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나 잘 생각을 해보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다. 등비 수열인데 그럼 공비가 어때야 될까요? 공비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0일까요? 공비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 공비를 제가 R이라고 해보면 왜냐면 그래야 양수 음수가 왔다 갔다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세 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비가 음수면, 뿔마뿔마가 번갈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첫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수 두 개만 한번 쳐다보면요. 9랑 4분의 81은 뭐가 더 먼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뿔마뿔마뿔 이렇게 번갈아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둘의 사이에 몇 개가 있을 수 있을까? 몇 개의 항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홀수개가 있을 수 있어요. 번갈아가면서 양수, 음수가 나온다 생각해보시면. 아, 그래서 9랑 9와 4분의 81 사이에 항이 몇 개냐?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경우를 나눠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9와 4분의 80일 사이에 항이 제일 많으려면요, 5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가 여기 있고 4분의 80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뿔마 뿔마 뿔마 뿔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아, 이게 최대. 그 다음에 3개인 경우, 1개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총. 괜찮아요? 자, 그럼 만약에 5개가 있다라는 소리는 9, 1, 2, 3, 4, 5, 4분의 81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4분의 81이 먼저 있고 1, 2, 3, 4, 5, 여기가 9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정확히 A1, 이게 정확히 A7인 거죠, 이첫 번째 경우는. 그러면 공비가 얼마란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아래 6제곱이 곱해질 건데 이게 얼마란 소리냐? 4분의 9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등비중앙 개념 기억나시나요? 가운데 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근데 지금 공비가 음수예요. 그래서 뿔마 뿔마 여기 마이너스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루트에 앞에 마이너스 곱한 거.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요거 제곱한 게 요거 곱하기 요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갈 때는 아래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서 여기 곱해진 게 이제 아래 세제곱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공비가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 맞죠? 세제곱했을 때. 자, 근데 우리가 요 넷 중 하나에 마이너스 3분의 8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R이 얼마란 소리냐? R이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소리거든요. 또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2분의 3.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R을 곱해도 마이너스 3분의 8 안 나오고요. 또 음수자리 가능한 거. 여기. 4분의 81에서 요걸 나누어도 마이너스 3분의 8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8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순서만 바뀐 거지 요렇게 거꾸로 쭉 나아가게 되겠죠. 사실은 공비가 이제 역수가 된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도 안 돼요. 밑에 경우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이에 항이 3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3개 있는 경우.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9, 하나, 둘, 셋, 4분의 81. 이런 식으로 있거나 4분의 81, 하나, 둘, 셋, 9. 자, 그럼 우리 앞에 경우랑 마찬가지로 이 경우가 가능하면 이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곱할 때 아래 하나, 둘, 셋, 넷. 네 제곱이 곱해졌을 거고 요게 얼마가 되냐? 4분의 9가 돼. 자, 그러면 여기는 뿔마 뿔, 플러스 자리인데 2분의 27이 되겠죠. 이번에 등비중앙 개념 활용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곱해질 때 R의 제곱이 지금 2분의 3이란 소리니까 R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번에도 이제 지금은 5개밖에 제가 안 써서 여기 두 개가 포함되거나, 여기 두 개가 추가되거나, 하나하나 추가되거나 해요. 총 7개 항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음수자리로 가능한 게 여기,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거든요.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공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에도 있을 수, 여기에도 마이너스 3분의 8안 되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전부 다 마이너스 3분의 8이 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마찬가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 9와 4분의 81 사이에 항이 한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이 한 개다. 한 개다. 그래서 9, 4분의 81 이렇게 되거나 4분의 81, 9 이렇게 되거나 해요. 자, 그럼 이때는 R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요 경우에는 R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3개밖에 안 써놨기 때문에 나머지 4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절대값이 이 경우는 커지는 방향이고요. 이 경우는 절대값이 작아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8, 9, 4분의 81 순으로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올 수 있으려면 이쪽으로 더 가야 돼. 일단 최소한. 그쵸?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언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는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 이제 요쪽으로 더 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는 곳까지 구한 다음에 추가로 어떤 쪽으로 더 항이 뻗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 중에서 SO가 최대인 경우를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쪽에 가능한 경우 네 가지를 찾아보는 거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손글씨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네 가지 경우를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 4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 우리는 마지막 문제 5번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5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이래요. 자, 4번 조건 봅시다. 요 시그마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값은 8뿐이다. 자, 지금 요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이 8뿐이다.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이냐? 8번째 항까지 음수고요. 아홉 번째 항부터는 양수다. 요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음수인 것까지 더한 게 이제 SN의 값이 최소겠죠. 그래서 요 정보. 자, 그 말은 공차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도 요런 정보도 찾을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7D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A 플러스 8D는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D와 마이너스 7D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 조건으로부터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이 아,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는 음수고 아홉 번째 항부터는 계속 양수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K 더하기 절대값 AK는 K가 1부터 8까지는 그냥 0이겠죠. 왜냐면 절대값이 9호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남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남는 것이 이제 AK가 양수면 EAK가 될 거니까 두 배에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 요렇게 되게 돼요. 그쵸? 이게 지금 좌변이 되고요.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A9 더하기 A10이 두 배에 A10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총 6A10이 됩니다. 즉, 6A 플러스 54D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AK. 자, 요거는 우리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 보시면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14A 플러스 91D가 됩니다.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해 보시면.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앞에 여기에서 A의 범위를 찾아놨어요. 여기서.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4A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14A가 마이너스 98D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14A에다 91D를 더하면 마이너스 7D보다 작겠죠? 14A 더하기 91D는 마이너스 7D보다 작을 거야. 즉, 0보다도 작다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나번 조건에서 요거랑 요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를 풀어보시면 20A가 마이너스 145D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정리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29D인가요? 요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첫째 항도 정수일 거고요. 공차도 정수여야 돼. 공차. 자, 그러면 A도 정수, D도 정수예요. 근데 D는 양수야. 자, 그러면 D가 가장 작으려면 4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야 A가 정수 되겠죠. 그 다음 가능한 게 8이 가능하겠네요. 양수. 아, D가 4의 배수였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거든요. A의 최대값.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D에 마이너스 4 들어가면 A가 마이너스 29고요. D가 커질수록요,
D가 커질수록 A는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A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D가 4일 때 마이너스 29가 된다라는 것을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9였다. 최대값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번 조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시그마 SN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값이 8뿐이다라는 거. 저게 무슨 의미일까? 공차가 만약에 음수라면 언젠가 계속 항이 음수가 될 거니까 이제 SN이 최소값이 없을 거예요. 계속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공차는 양수일 거고 그 말은 첫 번째 항은 음수여야 된다. 그래야 언젠가 마지막으로 음수인 게 있어서 딱 거기까지 더했을 때가 최소일 거고 양수를 더해 나가면 또 SN이 커질 거니까. 그래서 이게 8이라는 의미가 바로 A8까지가 음수이고 A9부터는 양수라는 의미다. 그거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추가 문제 수능특강 81쪽에 레벨 2의 7번 이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아까 전에 제가 4번 문제에서 그 공비 적절히 잘 찾아서 그두 개의 항 사이에 딱 항이 하나 있는 경우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네 가지 경우도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우리 수원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수니까요, 여러분들. 이 1강부터 8강까지 내용 잘 복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밀리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수학 2에서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복습을 잘 해보시고요. 저는 9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2 장윤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3강 의견 이후 13, 14, 15 이렇게 3강이 남았는데 우리 3단원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1단원과 2단원 전자기장은 조금 어려운 난도를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만 3단원에도 물론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내신 문제에서는 평이하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로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개념 설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 문제풀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자기파의 간섭과 도플러 효과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핵심 정리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간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용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나 실험 상황을 주면서 어렵게 문제 푸는 그런 부분들 학습을 하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소리. 소리의 간섭. 그래서 뭐 스피커를 A, 그다음 B 두 개를 두고 그 사이에 관찰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는 크게 들리고 언제는 작게 들리고 이런 식으로 소리의 간섭으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묻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결파나 또는 소리와 같은 파동이긴 파동인데 좀더 물원에서는 물결파와 소리의 간섭에 좀더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투에서는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바로 전자기파의 간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바로 전자기파의 간섭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전자기파의 간섭 중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 빛이 있어. 선생님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 여러 개의 빛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방 안에 또 밖에 창문에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투에서는 저 빛의 간섭에 초점을 둡니다. 기본적인 간섭의 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결파의 간섭이나 소리의 간섭을 그대로 따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들만 여러분이 잘 구별하고 시험 문제 쓸때뭐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잘 서술만 해주면 얼마든지 평범하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원에서 잠깐 살짝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물투에서는 이렇게 회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식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보면 우리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의 간섭이나 또는 소리의 간섭과 비슷하게 보강 간섭이라는 것이 있고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전자기파의 간섭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입사광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그죠? 전자기파.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단일 슬릿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일 슬릿 앞에 이중 슬릿을 두게 되는데 슬릿이 굳이 두 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서술형으로 아니면 단답형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슬릿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이 있는데 뭐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빛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개의 색깔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빨간색도 파란색도 전부 다 파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결과가 막 엉클어진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일 슬릿을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야. 뭘 걸러내? 한 가지 색깔만 걸러내는 겁니다. 바로 단색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슬릿을 앞에 둡니다. 만약에 이 입사광이 레이저라고 합시다. 여러분, 레이저는요, 어차피 색깔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색깔이 하나인 레이저는 단일 슬릿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이중 슬릿에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 왜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이 저렇게 나란히 두 개가 필요한지 그 부분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일 슬릿을 통해서 하나의 색깔로 걸러졌어요. 그렇게 걸러진 것을 이중 슬릿에 통과를 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틈이 아니면 홈이 이런 식으로 있는 요걸 우리가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난 것이 스크린상에서 이걸 보니까 좀더 명확하군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막 무늬가 쫙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빛이 입자라면 총알과 같은 입자라면 야구공 것 같은 입자라면 이렇게 틈이 있는 곳을 지나서 거기 있는 틈이 지난 곳만 환하게 이렇게 환하게 또 환하게 두 줄로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입자인 경우에. 아, 그런데 스크린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아, 이것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띄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중 슬릿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간섭 실험을 왜 했니? 바로 빛의 본성이 파동임을 입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이미 이제 물질파까지 다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끝머리에 이렇게 성질의 성자를 써서 파동성 이렇게 붙이지만 다음과 같이 간섭이 나타나는 건 파동만의 특성이다. 아, 결국에는 이 빛의 간섭 실험은 빛이 파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구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이 실험 안에 여러 개의 물리적인 원리와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오, 슬릿을 지났네. 슬릿을 지났는데 그 슬릿을 지난 파가 새로운 전파원이 돼서 구면파를 만들고 또그 구면파의 각 모든 점들이 하나의 전파원이 돼서 또 다른 구면파들 만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파되는 바로 하위원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됐다라는 거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오, 간섭이 생겼네. 그리고 지금처럼 틈을 지난 다음에 장애물 뒤쪽으로 쫙 퍼지는 이런 그림의 모양은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는데 그 회절은 좀 뒤에 자세하게 공식과 내용들을 설명할 테니까 아,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 장애물 뒤쪽까지 파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 뭔가 쭉 퍼지는 이런 현상들을 회절이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이 이 실험 안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으로 아주 잘 나오는 또는 한 줄의 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봐두시고 그런 내용들을 천천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사람들이 전기가 있기 전부터도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져요. 하루 종일 우리를 밝혀주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빛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 이제 현대에 와서 이 빛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특징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은 빛의 파동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가서 간섭에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보강 간섭은 자, 하나의 슬릿에서부터 온 파가 있고요. 또 하나의 슬릿에서 온 파가 있네요. 아, 그러면 이중 슬릿으로부터 온 파가 요 핏점에 딱 만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꾸불꾸불꾸불 오다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피에 도달했습니다. 아래쪽 S2에서 통과한 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런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피에 도달하는 거볼수 있죠. 아, 요런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위상이 같구나. 그렇게 위상이 같을 때 핏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생기고요. 그때는 무늬가 무슨 무늬? 밝은 무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이번에는 S1에서 온 파가 꾸불꾸불 왔습니다. S2에서 온 파가 꾸불꾸불 오다가 여기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는 파와 이렇게 오는 파가 만났죠. 아, 이건 위상이 반대야. 이렇게 위상이 반대인 두 파가 만난 곳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그때는 무슨 무늬?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보강 간섭은 밝은 무늬 그 세트가 딱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어두운 무늬를 만드는 상쇄 간섭은 굉장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왜? 자, 여러분, 아래쪽에 좀더 여백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의 경우는요, 보강 간섭이 있고 상쇄 간섭이 있는데, 이때 보강 간섭 어떤 무늬였죠? 그래요, 밝은 무늬. 또, 어두운 무늬도 보강 간섭. 학생들이 물결파에서 어두운 무늬가 보강 간섭에 해당되었다라고

이미 공부를 해와서 여기는 어두무늬가 상쇄 간섭이라는 이 빛의 간섭 같은 그런 경우랑 물결파는 완전히 좀 대응되죠.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잘 구별해줘야 한다. 따라서 물원에서 배웠던 이 물결파의 간섭은 머릿속에서 싹 잊는 것이 물투의 전자파의 간섭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물결파에서는 상쇄 간섭이 뭐였어요? 그치, 마디선이었잖아요. 진폭 0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디선과 빛의 간섭의 상쇄 간섭의 어두운 무늬는 서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간섭이 왜 생겨요? 간섭이 왜 생깁니까? 그치, 이렇게 두 군데서 오는 파가 만났을 때 어떤 위상이 서로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요한 간섭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경로차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쉬워요. 경로차. 자, 위에 있는 S1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점까지 한번 쭉 그어볼게요. 선을 쭉 직선을 걷습니다. 그 다음 S2에서 직선을 걷습니다. 쭉 걷습니다. 길이가 다르네? 맞죠? 길이가 다르고 길이가 위에 게 당연히 더 크고요. 그리고 얼만큼 크냐? 요만큼 크네? 바로 이 요만큼을 우리는 경로차라고 부른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아, 한 파장 위에서 온 파가 더 길구나. 그러면 경로차는 한 파장 차이만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1부터 쭉 있는 직선, S2에서 쭉 있는 직선 그으면 당연히 위에서부터 그었던 S1부터 Q점까지 그었던 선이 좀 더 길죠, 그죠? 이렇게 좀 더 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 요게 반파장만큼 길구나. 반파장만큼 길고 요만큼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구나. 바로 요게 경로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간섭은요, 간섭은 경로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정확하게 잘 새겨서 들어주시고 그 부분들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경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부터 이중슬릿 간섭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1번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1번과 2번식을 배운 다음에 아, 난 요걸 써야지, 난 요걸 써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그 밑에 여러분 학습지에 여백 충분하죠, 그죠? 먼저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쭉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이 다 끝나고 10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일시정지 탁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백지에다가 천천히 한 줄 한 줄 한번 채워보세요. 채우다가 막혔다. 그럼 다시 보시고 또 막혔다. 그럼 다시 보시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중 슬릿 간섭식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중 슬릿이 있어요. 앞에 단일 슬릿이 없네. 왜? 아, 이건 지금 단색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중 슬릿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작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놨습니다. 확대해 놓고 이쪽에 S1, 이쪽에 S2에서 슬릿 두 개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쪽에는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에 이제 간섭 무늬가 생겼습니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막 무늬가 생겼는데 아,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이 바로 여기 있는 P점이야 라는 겁니다. 그 P점은 센터. 이중 슬릿의 중앙으로부터 쭉 스크린까지 수직하게 그은 선이 바로 센터인데 그 센터부터 X만큼 떨어졌다

우리가 요 X라는 기호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여기에 왜 간선무리가 생겼을까요? 여기에?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다 생겼겠지.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여기 P점이 있어, P점에. P점에 왜 간선무리가 생겼다? 아, S1으로부터 온 그런 빛의 길이와 여기는 S2부터 P까지 근 선분의 길이가 달라. 우린 그걸 뭐라 했다? 경로차. 따라서 경로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간선무리가 생긴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로차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 근 선과 또 S2에서부터 근 선의 길이의 차이잖아요. 그죠? 길이의 차이인데 여기서부터 쭉 오는 거랑 여기서 쭉 오는 걸 보면 지금 그림에 잘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보면 어디? 바로 요만큼. 요게 바로 경로차란 말입니다. 아래쪽 S2에서부터 오는 빛의 경로가 요만큼이 더 기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델타라고 써요. 아, 경로차는 이제부터 델타라고 쓸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각.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요각이 세타예요. 그죠? 요각이 세타고 지금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게 빗변이야. 빗변 길이가 D란 말이야. 아, 슬릿 사이의 간격 거리를 D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경로차 델타는 D의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저렇게 경로차를 D의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습니다. 경로차 식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두 번째.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처럼 사실은 이 실험 장치는 굉장히 뭐랄까요? 여기 있는 거 되게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림 이렇게 세타가 이만큼 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라고 이런 식으로 세타라고 크게 각을 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요게 엄청나게 작거든요. 따라서 무늬도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다. 요만큼 아주 굉장히 작은 한 10cm 미만 정도 되는 곳에 저렇게 무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 그림은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라고 크게 확대를 해 놓은 것뿐 실제로는 이 세타는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그럼 여러분,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세타가 매우 작음으로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세타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타가 크다면 뭐 다르겠지만 세타가 매우 작으면 자 요렇게 아유 이것도 너무 크네. 어쨌든 이거보다 더 작다 합시다. 요게 세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죠? 요게 X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L입니다. 밑변이 L인 거지? 물론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라면 위에 여기 있는 요 빗변 L'은 무조건 L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타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밑변의 길이나 위에 있는 빗변의 길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빗변의 길이도 세타가 매우 작으면 L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사인 세타가 L분의 X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L분의 앞에 있는 거 D, 그다음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경로차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물리량으로 정리했네. 하나는 D예요. D는 이중 슬릿의 간격. 하나는 X입니다. X는 스크린의 센터로부터, 무늬의 센터로부터 우리한테 관심 있어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X라 하고, 여기 L이 보이죠? L은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경로차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요 단계까지 여러분이 저 부분을 얻어낼 수 있게끔 자꾸자꾸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차가 델타, 그죠? 경로차가 L분의 dx인데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문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뭐?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은 무조건 밝은 문의를 만드는 곳입니다. 물결파의 간섭은 밝고 어두운 무늬까지 보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디선이 상쇄지만 빛의 간섭은 무조건 보강은 밝은 무늬. 그리고 그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다음과 같이 센터에 있을 때 0. 그 다음 첫 번째 밝은 무늬일 때 람다. 두 번째 밝은 무늬일 때 2람다. 세 번째 밝은 무늬일 때 3람다.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더라. 그 다음, 상쇄 간섭은 밝은 무늬 사이사이에 있는 어두운 무늬가 상쇄 간섭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경로차가 첫 번째 상쇄 간섭 2분의 람다 날 곳.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3람다. 세 번째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런 식으로 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보강과 상쇄 간섭의 이 간섭식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나 아니면 소리의 간섭과 똑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배울 때좀 도움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하지만 정말 조심할 건 보강 간섭은 빛에서는 밝은 무늬, 상쇄는 어두운 무늬. 그것만 여러분 조심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쭉 똑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서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거 일반식 있고요. 아래 있는 것도 일반식 있지만, 그건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참고만 하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써먹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써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중 슬릭 간섭식,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깊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요겁니다. 보강이든 상쇄든 여러분 이웃한 거 볼까요? 자, 이렇게 요렇게 이웃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그지? 람다만큼 났죠. 그 이웃한 거 여기 차이 얼마? 그지? 람다. 요거 차이 얼마? 람다. 차이가 다 람다씩 나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아래쪽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요. 이것도 람다가 납니다. 또 여기도요. 람다가 납니다. 바로 이웃한 그 경로차에서 이렇게 이웃한 것들이 전부 다 람다식의 차이가 난다면 바로 이웃한 그런 무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런 간섭식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간섭식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지우고 요거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첫 번째 간섭식이었죠? 이번에는 두 번째 간섭식입니다. 두 번째 간섭식은,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간섭식과 다르게 바로 옆에 있는 무늬랑만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무늬. 내가 밝은 무늬면 이쪽으로 밝은 무늬, 이쪽으로 밝은 무늬. 그죠? 그 다음, 내가 어두운 무늬면, 이쪽으로 어두운 무늬, 이쪽으로 어두운 무늬. 그래서, 이웃한 무늬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지금, 요걸, 델타 X라고 써놨는데, 요렇게, 볼록, 막, 꾸불꾸불 해놨는데, 이 꾸불꾸불의 의미는 뭐냐면, 이중슬릿이 있어요. 쭉 오면 여기 센터가 있죠. 요게 지금 밝은 무늬입니다. 여기에 밝은 무늬. 근데 그 밝은 무늬를 에너지, 빛의 세기로 나타내서, 밝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요거 뭐야? 그치. 어둡다. 밝다. 어둡다. 밝은, 어두운, 밝은, 어두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밝은 무늬죠? 여기도 밝은 무늬죠. 그 밝은 무늬와 이웃한 밝은 무늬의 그 간격, 거리를 델타 X라고 쓰면 바로 우리는 여기서 쬐어준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그 람다가 L분의 D 델타 X라는 또 하나의 간섭식을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조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웃한 요 간격 사이는 다 차이가 람다씩 나기 때문에, 그래? 그 우리 쬐어준 빛의 파장을 주인공으로 두고 한번 식을 써볼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할 건 여러분, 여기가 람다가 되면 나머지 D나 L, D나 L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델타 X가 돼서 이유탄, 바로 옆에 있는 이유탄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초점을 어두운 무늬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유탄 어두운 무늬, 바로 요 간격이 델타 X가 되긴 하겠지만, 간선 무늬는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썼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개념들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아까인 1번, 간섭식 1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X의 의미야. X는 이웃한,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센터로부터 나한테 관심 있는 어떤 무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X라고 쓴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X를 쓰는 순간 이 무늬가 만약에 센터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다. 그럼 여기는 경로차에 누굴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치.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3람다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요 방법을 쓰는 경우와 이 방법을 쓰는 경우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둘다 이중슬립 간섭 실험인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넣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두 부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그냥 암기해서 백지에다가 쭉쭉 써 나가듯이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4번 식까지 과연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잘 정리 마치고 저랑은 또그 다음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를 다 하고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회절입니다. 회절은 지금처럼 파가 쭉 직선파가 왔는데 여기에 틈이 있어요. 우리 그 틈을 슬릿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런 건 장애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는데 쭉, 만약에 이제 쭉 왔으면 장애물이 다른 팔을 다 막았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애물 뒤쪽까지 파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지금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파장이 똑같은 팔을 보내고 여기는 폭이 좁은 곳, 여기는 폭을 넓게 했을 때의 회절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절하면 쫙 많이 퍼질수록 장애물 뒤쪽까지 잘 전달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어느 게더잘 퍼졌습니까? 왼쪽이죠? 아, 따라서 슬릿의 폭은 좁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나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슬릿의 폭은 똑같이 만들었어. 파장을 다르게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요게 파장이죠? 요게 파장입니다. 파장 얘가 더 기네? 파장 짧네? 그런데 파장이 긴데 쫙 퍼진 걸 보면, 물론 이쪽도 많이 퍼지긴 했지만, 이것보다 여기가 더 많이 퍼진 걸볼수 있죠? 결국에는 똑같은 슬릿의 폭이라면, 파장은 뭐할 때, 그치. 파장은 길면 더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릿이 있을 때, 어떤 팔을 보냈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슬릿의 폭이 좁을 때. 두 번째, 파장이 길 때. 그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이쪽에는 어떤 친구가 혼자 있고요. 여기는 두 명의 친구가 막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들리죠, 그죠? 소리는 들려. 근데 안 보여. 벽 때문에. 그죠? 소리도 어차피 파동이고 빛도 파동인데 왜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을까?

파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리는요, 파장이 빛보다 훨씬 월등히 길죠. 빛은 소리에 비하면 파장이 엄청나게 짧아요. 파장은 길수록 회절이 잘 되니까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릿의 틈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물 뒤쪽이라든가 전파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는 벽이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리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물의 뒤쪽까지 잘 전달되는 회절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는 거고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회절을 잘 못해요. 소리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렇게 회절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절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 물투에서는 회절 공식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중 슬립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틈 보세요. 단일 슬립이죠. 빛이 가요. 빛이 가고 그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갔을 때이 오른쪽의 스크린에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우리는 관심을 여기에 둘 거예요.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구나. 그걸 우리 X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단일 슬릿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하이언스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이곳,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모두가 다 전파온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전파온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관심 있어 하는 이곳에 가서 뭔가 간섭을 만들 텐데, 그렇게 무늬를 만들 텐데, 너무 많이 쪼개다 보면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딱두 칸으로만 한번 쪼개 봅시다. 요 폭을 여기선 A라고 써놨네요. 자, 갑니다. 가면 요거랑 여기, 요거, 여기서부터 출발한 빛과 가운데 출발한 빛은 경로차가 있고요. 그 경로차는 바로 요게 되겠네. 요게.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요 폭이 a니까 그거의 절반. 아, 그럼 2분의 a겠구나. 그 2분의 a의 사인 세타가 바로 요게 경로차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러분, 경로차가 이거야. 그럼 경로차 델타는 l분의 A, X, 뭐, 이렇게 우리가 썼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경로차가 이거래? 그럼 2분의 A, 사인, 세타는 딱 쓰고요. 경로차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L, 단일 슬립과 스크린까지의 거리 L. 그리고 아까는 D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단일 슬립의 폭이니까 전체 A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입니다. 센터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뭐죠? 여기가 X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A의 사인 세타 2분의 A의 사인 세타는 L분의 AX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다. 2분의 람다. 그죠? 그러면 요거랑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러면 요 부분 A 사인 세타는 람다만 남네. 사인 세타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세타를 매우 작게 하면 여기 있는 빛변의 길이가 L이 될 테고 L분의 X가 되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L분의 X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바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도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결론적으로 써놓은 게 여기 있는 것이죠. 주인공을 람다로 만들면 람다는 L분의 AX가 되어서 이중 슬릿 간섭 실험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그 부분들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둘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회절식이고요. 단일 슬릿 회절식, 그 다음에 이중 슬릿 간섭식은 조금 차이가 나죠.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여기를 람다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를 델타 X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람다랑 L은 똑같네요. 그죠? 여기 있는 건 이중 슬릿의 간격 D. 여기 있는 건 단일 슬릿의 폭 A. 여기 있는 건 이웃한 무늬의 간격 델타 X. 여기 있는 건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 X라고 써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얼마나 잘 구별하고 문제 속에 잘 적용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상당히 많이 어렵죠. 한번 들어서는 사실은 이걸 100%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중 슬릿 간섭 실험식과 단일 슬릿에 대한 그런 회절식을 여러분이 잘 비교만 해줄 수 있으면 또 문자와 용어 정리만 해줄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구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섭과 회절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여기 이제 오리를 그려놨는데 우리 EBS 교재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밑에 발 밑에 막 이렇게 물 밑에서 막 발로 막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 오리가 물장구를 치면서 만든 파동이 쭉쭉쭉 퍼져나갈 텐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가는 방향 쪽으로는 파장이 짧고요. 멀어지는 쪽으로는 파장이 긴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볼까요? 소방차네요.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웽 하고 갑니다. 소리를 막 내요. 막 내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쪽은 파장이 짧고요. 이쪽은 파장이 길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구에서 볼 때 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 별이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 지구에서 수신하는 그 빛의 그런 신호가 파장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멀어질 땐 길게, 가까워질 땐 짧게. 그래서 우리는 딱 친숙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세팅해 놓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저 모양을 외워버리는 거야. 아, 오리가 막 물장구를 치면서 가면 가는 쪽으로는 파장이 짧고 이렇게 멀어지는 쪽은 파장이 길구나라는 겁니다. 물론 물투에 나오는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있는 음원으로 보통 다뤄요. 뭐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아니면 음파 발생기라고 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장치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람이 듣든 아니면 검출부, 수신부 해서 듣는 그런 관찰자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파장의 변화, 진동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 시계예요. 지금 여기에 구급차군요. 구급차가 막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음원이 움직이는 거죠. 자, 듣는 사람, 관찰자 A는 이쪽에 있고요. 관찰자 B는 여기 있습니다. 관찰자 A한테는 구급차가 소리를 내면서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FA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이 구급차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보다 더 큰 소리의 진동수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요. 여기는 멀어지잖아요. 그죠? 멀어지게 되고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를 FP라고 하면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원래 이 구급차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리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음원이 내는 소리니까 음속이죠. 음속. 음속을 V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음속을 대문자 V로 쓸 때도 있어요. 저는 그냥

V로 쓸게요. 그 다음 음속 V라고 쓰고 A 입장에서는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속력으로? 음원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VS로. 여기서 S는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소스. 그래서 소스가 움직인다. 소스 VS라고 쓰고 이렇게 다가올 때 분모에서 빼주게 됩니다. 원래 내는 소리의 진동수를 F0로 한다면 A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위아래 VV 있지만 분모에서 VS를 뺐으니 여기가 더 작죠. 그러면 이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FA는 F0보다 큰 진동수가 큰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FB는 반대예요. 음속 있고요. 여기서 볼때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음원의 속력 VS를 분모에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진동수 F0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이건 1보다 작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원래 소리의 진동수보다 작은 그런 소리의 진동수다. 그러면 진동수 하면 보통 뭡니까? 그죠? 음 높이. 도레미파 이렇게 음 높이가 있어서 원래 내는 소리의 높이가 뭐 예를 들면 솔이라 한다면 이쪽에 있는 A는 라로 듣는 거고 여기 있는 B는 파 이렇게 듣는 거고 그렇게 듣는 소리의 진동수가 음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음원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짐에 따라 그렇게 듣게 되는 소리의 진동수도 그만큼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어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뺄 건지, 더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플러 효과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써요. 바로 이거 스피드건이에요. 자동차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는지, 그걸 뿅! 쏴가지고 속도 측정 장치잖아요. 그게 스피드건에도 쓰고, 또, 요거. 구름이 쫙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막 오고 있으면 그 구름이 오고 있을 때그 오는 구름에다가 뿅 하고 팔을 보내고 튕겨 나온 반사파를 볼때 온다면 그 보낼 때의 진동수와 받을 때의 진동수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아, 저 구름이 지금 오고 있구나. 그다음 언제쯤 올 거야라는 걸 가지고 기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뭐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대로 아, 몇 시쯤 우리 지역에 비가 올 거예요 라는 걸 예보할 때도 저렇게 도플러 레이더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이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간섭과 도플러과 관련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세 문제를 뽑아왔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보이는 문제는 155쪽에 있는 3점 테스트 3번 문제인데 그냥 전형적이죠.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스크린. 근데 그 스크린에 보니까 P점이 있고 Q점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뭐 P점이 뭐첫 번째 어두운 문이다, Q점은 세 번째 밝은 문이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우리한테 이런 A랑 B라는 파의 파장을 구하게 하는 부분들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섭식을 쓰면 되죠.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델타는 L분의 D, X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걸 쓰는지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한 번은 요걸로, 한 번은 요걸로 한번 풀어보시고 잘안 풀리면 안 풀리겠죠. 처음에 연습하는데 처음부터 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면 위에 있는 코드 입력하셔가지고 쌤의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전형적인 간섭 실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실험을 세 번을 했대요. 근데 첫 번째 건다 줬어. 따라서 이게 기준이야. 저걸로 뭔가 기준을 딱 잡고 여기는 요게 비었죠. 여기는 이게 비었죠. 그것들을 요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보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준 실험이 있고 그다음에 비어 있는 실험이 있다면 맨 먼저 다준 실험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뭔가 기준을 잡아 나가려고 애를 써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도플러 효과 문제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원이 있고요. 음원, 소리 내는 거죠. 여기도 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음파 측정기예요. 그 얘기는 음원이 막 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도 소리를 내고 있는 두 개의 음원이 있다는 얘기고 가운데 우리 관찰자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를 위치 0을 기준 잡았네? 바로 그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8L이니까 18L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B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런 대로 보세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점 8L까지 간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치. 8L이니까 음파 측정기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0 있는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 소리의 진동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기울기가 달라요. 이때 오는 속력과 이때 가는 속력이 다릅니다. 그 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진동수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B의 경우는 처음에 18L 위치에 있다가 점점점점 15L 위치로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음파 측정기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3T0에서 다시 멀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때도 뭐 예를 들어서 V3, V4라고 하면 기울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플러 효과식 F는 음속 VV 마이너스 VSF0 이 식을 쓰든지 아니면 F는 V 플러스 VS V의 F0 이 식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올 때, 갈 때,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죠.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면 수학적인 풀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이런 풀이들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음들도 잘 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잘 해보시고 잘안 풀어지는 경우에는 선생님 해설강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도 배웠어요. 복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복습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의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적분 1에 대한 개념 설명은 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가 그래도 문제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화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제가 조금 급하게 마무리 시켜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고 좀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넓이, 이 정적분에서 사실 제가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바는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 없이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와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또는 이 참수하고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가 x 이퀄 알파, 여기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할 때, 이두 개의 공식은 6분의 최고 창의 계수 a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거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의 차이가 있었죠. 이차함수가 있고 이차함수가 있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공식이 좀 달랐어요. 6분의 얘의 최고 창을 a, 너의 최고 차항을 계수를 A'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최고 차항 계수의 최고 차항, 이 차항의 계수를 A. 그러면 A-A', 그냥 그 양수를 항상 만든다. 2차와 2차에서. 너에서 너를 빼서 절대값이 씌워대고, 너에서 너를 빼, 뭐 그러면 되는 거다.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런 공식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2차함수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여기 넓이하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하고 너하고 너 사이에 요 길이의 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 요런 사실이 있었고, 이 참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넓이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요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요 넓이 사이의 관계가 몇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라는 요런 사실이 있다. 이게 엄청나게 귀찮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왜? 얘는 구해, 넓이는. 근데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 그 접선과 접선의 교점을 찾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이차함수에서 요 접선을 빼준 거를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차함수에서 요 접선을 빼준 거를 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지 알겠죠? 그런데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차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보여드려 봤던 거고, 3차함수에서 보여드렸던 건 요런 형태였죠. 여기가 뭐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되는 함수, 얘도 상관없고, 얘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돼도 요 넓이, 요 넓이 왜 상관없냐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거진 거잖아. 이렇게 거진 거라면 여기의 넓이 부분이 얘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고. 요 넓이가.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요렇게 선을 거줬을 때 여기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완벽하게 너랑 너가 일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의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근데 제가 공식 하나 적어드렸잖아요. 일반화된 공식. 절대값 a가 있고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곱해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했죠.
자, 봐보세요. 여기, 그럼 2차, 너 1차야. 2, 1, 1. 4 팩토리알, 24. 2 팩토리알, 1 팩토리알은 곱하라 마나, 약분하면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 1, 1이니까 4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예. 그래서 3차에서 이런 관계. 또 3차에서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갔는데 요 점, 요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점, 요 점, 요점 사이에 요 길이의 비가 얼마가 나온다? 1대 1이 된다. 1대 1이 된다. 근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기를 지나는 어떤 점이 있어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 이 길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1대 1이 된다. 1대 1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점을 지났을 때 점대칭점. 점대칭점을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요 점이 무슨 점? 점대칭점. 네. 우리 미적분 1의 용어는 아니지만 변곡점이라는 거다.

곡점. 예. 3차 함수에서 변곡점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죠? 3차를 미분해, 2차, 2차를 또 미분해, 걔가 0이 되는 x값, 변곡점의 x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일반화된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야. 여기에서 요 점에서 접선을 거. 그래서 다시 만난 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를 알파 베타라고 잡아봐. 그러면 이 식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관계가 똑같은 공식이라는 걸 이해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3차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였고, 이 직선이라는 게 mx 플러스 n이었다라고 해봐. 그럼 너랑 너가 같다라고 놓고 교점 잡은 거죠. 최고창 안 바뀌었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너가 gx였다라고 이야기하면 gx였다. fx 마이너스 gx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네. 이 형태가 이 형태잖아.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이 공식도 넓이도 요 공식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3차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 이제 4차 함수의 형태는 딱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삼중근으로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요런 관계. 우리 비율 관계도 많이 봤잖아. 요 관계가 3대 1. 요런 관계 봤지? 예. 그리고 너를 알파, 너를 베타 이렇게 잡아줬을 때요 넓이, 요 넓이. 그래서 요 넓이가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5제곱 이렇게 간다. 5제곱. 그다음 3차 함수 형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고 다시 접해서 올라가는 극소값이 같은 거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선대칭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길이의 비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가 몇대 몇? 1대 1 이런 거. 그랬을 때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너는 30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라는 공식을 따른다. 그래서 제가 일반화된 공식까지도 말씀드렸어.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 적분을 해버리면 이 절대값 a 곱하기 예, m 플러스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m 팩토리알 m 팩토리알 곱해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요런 상황에서 요 양수 만들어주고 n 플러스 n 플러스 1제곱에 해당된다라는 일반화된 이런 공식도 있다. 예. 이런 공식도 있다. 뭐 증명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정 케이스를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형태밖에 안 돼. 적분한 다음에 그 공식 대입해 주는 거죠. 베타 넣어준 거에서 알파 넣어준 거 빼고 식 정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우리 교재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 차는 요 파트는 정말 이거는 이제 공식에서도 기본이야. 기본. 수능에서는요. 여기 단계까지는 수능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예. 네. 아주 간단한 걸로. 이 평가원에서는 이런 공식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었을 때 일반 문제집 풀 때는 적분하는 것보단 빠른 게 분명하니까. 예. 네. 제가 그 문제 풀면서, 또 계산해야 되네? 라는 건 공식을 쓸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공식을 쓸수 있는 상황이면 훨씬 쉬워진다. 정적분이 심플해지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그 다음 일반화된 공식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 봤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 2번, 3번 만났을 때, 아, 이

번 함수야. 한번 봐보세요. 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과 x축과 x는 0, x는 2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죠. 여기까지 x는 2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너는 적분 안 해도 되지? 0부터 1까지의 요 넓이라는 것은 공식이잖아. 12분의 최고 차이 계수 1의 절대값 곱하기 1에서 0 빼면 1의 4제곱 12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릴 거거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만 우리는 해주면 되는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근데 얘가 1부터 2에서 양수잖아.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해주면 바로 넓이가 되는 거다. 바로 넓이가 된다. 그래서 적분하면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여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뺀다. 그러니까 2다 넣어준 거에서 1다 넣어준 걸 빼고 이러지 마시고, 계산 4분의 1에다가 2를 넣어주면 16. 1 넣어준 걸뺄 거야.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 8에서 1 빼면 7.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데, 12분의 여기 넓이가 1이었죠. 그럼 3 곱하면 되니까 3 곱하면 45, 마이너스 4 곱하면 되니까 28.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고 4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12분의 너부터 계산하면 17에 18. 6으로 나눠버리니까 2분의 3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한 방에 끝나지 않았어. 정적분 안 하면 안 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이차함수야. 근데 이차함수 요 정도는 우리 인수분해도 되는 거잖아. 예,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너가 마이너스 3과 1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야. 예.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x 이퀄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fx와 x축과 x는 마이너스 2, x는 2라고 그러면 여기를 얘기해 주겠죠. 2. 여기.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아,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네. 그죠?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저 그냥 요 이차함수의 넓이에서 요 넓이 빼줘도 되지 않나? 굳이 이차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하지 말고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6분의 최고차이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 4의 3제곱. 이거를 해주면 너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하나면 3분의 2, 거기다 4의 제곱 16이니까 16에 2하면 32가 나올 겁니다. 32. 거기에서 요 넓이를 뺄 건데, 요 넓이라는 걸잘 봐봐. 요 넓이랑 같은 거죠? 요 넓이랑? 그럼 얘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는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적분해 줄 거야. 왜? 이게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는 거고. 그럼 1, 이거 적분한 다음에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2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5가 될 거라고. 얘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요 넓이 S1이라고 한다면 이 S1이라는 거는 3분의 32에서 3분의 5를 빼준 3분의 27이
넓이가

0: 되고 있는 거야. 3분의 27이.
1: 그럼 얘는 9네. 3, 9, 27이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문제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는 S2라고 그러면 1부터 2까지. fx가 음수잖아.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너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여기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걸 뺀다. 자, 3분의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빼면 7 플러스 4에서 1 빼면 3 마이너스 3에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3분의 7이 나옵니다. 3분의 7.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3분의 27에다가 7도 하니까 3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적분 계산이 지금 필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 0, 1 최고차이 계수 음수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야. 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했으니까 이 넓이 구해줄 거고 요 넓이 구해줄 거야. 그래서 요 넓이를 S1, 여기를 S2라고 이야기한다면 S1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누가 얘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줘야 돼. 얘를 적분해준다. 먼저 S1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XB제곱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뺍시다. 네. 자,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6 빼면 마이너스 16 그걸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0에서 마이너스 8을 뺐으니까 8, 마이너스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0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그래서 3분의 8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S2를 구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0부터 1까지 적분은 쉽죠? 어차피 계수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7, 그래서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해주면 12분의 4, 4 곱하니 8, 4, 32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12분의 37이라는 이 넓이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되나요? 네. 그러니까, X축 아래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야지 넓이. 양수면 그냥 적분해주면 넓이. 요런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얘가 X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A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A는 양수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야. 여기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4제곱 플러스 AX3제곱을 적분해주면 넓이가 될 건데 그 넓이가 5분의 8이다라고 해서 A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방정식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 공식이잖아. 4차 함수의

에 대한 공식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20분의 최고 창의 계수 절대값 곱하기 A에서 이거 뺀 거에 몇 제곱? 5제곱. 그게 바로 나와버린다 이거지. 이 넓이 공식이. 4차 함수에서. 예. 따라서 이게 5분의 8이었어. 5분의 8. 양변에 5를 곱해. 5를 곱하면 4. 양변에 4를 곱하니까 A5제곱이 48에 32가 나오니까 A값은 얼마? 2. 이렇게 바로 나와버린다. 적분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아 이런 공식 알아뒀을 때뭐 상관없잖아. 4차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2차 함수는 6분의, 3차 함수는 12분의, 4차 함수는 두 개야. 예, 이게 20분의가 있었고 30분의가 있었다. 이거 최고 차항만 잘 보라고. 이거 3제곱.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됐던 거고. 아, 너의 형태가 이렇게 삼중근 가는 거고, 너가 2차, 2차, 요 파트를 나타내준다. 기억만 해주시면 되잖아. 예.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예. 네. 자,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2차 함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야.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fx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던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a야. 마이너스 1로 줘.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2가 될 거니까 a 값은 4야. 마이너스 1로 줘, 여기다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해준 게 마이너스 8이야. 따라서 b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5야. 그럼 너가 인수분해가 되겠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마이너스 5와 1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공식.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너에서 너를 빼면 6의 3제곱이니까 하나의 약분하고 6의 제곱 얼마? 3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식 쓰자고요, 여러분들. 예. 원리 원칙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원리 원칙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잖아. 증명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서 이런 공식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x에다 0 넣어봐. 그럼 0, 0 넣으면 0. 그럼 필요 없지? 양변을 미분해봐. f'x가 미분하면 3 나가.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 AX로 묶어버리니까 X-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0이고 얘가 2고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3차가 될 건데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무슨 축이야 지금? Y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맞죠? 그러면 지금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형태는 이렇게 거줬을 때 실근의 형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근데 얘가 2대 1이니까 아, 요럴 때는 방정식의 근이 0과 또는 x는 3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만약에 실근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인데 이것도 역시 2대 1이니까 아, 이런 경우에선 x값이 2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이고 음의 실근을 갖지 않을 때랬으니까 너는 음의 실근을 가졌지.
아음

메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너의 형태지. 너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FX와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되는 거니까. Y는 FX와 Y는 0. Y는 0이라는 게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납득되시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는데, 요 넓이가 18이 된다. A 값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12분의 최고창의 계수. 예. FX. 이거 조심하세요. 요 F 프라임이 이거잖아. 그럼 얘를 적분한 이 FX는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C인데 0 넣었을 때0 나와야 되니까 너가 없어지는 거지. FX가 지금 요 형태가 돼버릴 거라고요. FX가. 그러면 최고차익 계수 3분의 A가 되는 거죠. 곱하기, 예, 얘가 얼마야? 3. 왜? 0. 2대 1이라고 했잖아. 3의 몇 제곱? 4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 18. 18. 3 내려가면 36이네. 36. 그러면 A 곱하기 3의 4제곱을 해준 것이, 예. 얘또이36 곱하기 18. 이렇게 될 거고. 여기 3의 제곱 9하고 약분하면 4. 또 9하고 약분하면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4에다 2를 곱한 얼마? 8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아, 이것도 공식. 제가 뭐 적분했어? 예. 네. 그 적분한다면 0부터 3까지 요 fx에다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한 거를 적분한 게 얼마다? 18이다. 그래서 A에 관한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 적분해서 예,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 그러면 A에 관한 식. 그게 18. 방정식 풀면 A 값. 이런 식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도 공식을 써보려고 해야지 공식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뭐지? 얼마지? 뭐 이런 실수 안할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린 공식들은 암기를 잘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공식이 안 떠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99단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초등학교 때는 99단이 정말 아주 큰 공식이지. 고등학교의 99단 같은 공식들, 정적분, 미적분에서의 99단은 바로 이런 공식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와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 직선 알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여기 0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내려와서 접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예. 이런 함수야. 근데 얘 한번 볼까요? x 플러스 3? 그러면 0 넣어주면 0인데? 그럼 3? 뭐 어디 있지? 0, 뭐 3? 기울기 1인 직선? 근데 요 점을 지나네? 그래서, 요렇게,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러면 여러분들 그림, 이거,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접하고 이렇게 간 여기가 3이 될 수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건 따져보셔야 되는 거야.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면, 일단 너하고의 교점을 생각해 봅시다.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지, 이렇게 접해서 올라간다면 두 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x제곱, x 플러스 3. 이거랑 x 플러스 3이 같은 거를 하면, x 플러스 3 넘기면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점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1, 1일 때, 뭐 1이 조금 더 가야 되겠네. 뭐 1일 때. 그래서 요렇게 가고 있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1이었던 거죠. 세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세 점에서. 아, 그런데 봐봐. 그러면 2, 3차 함수의 점대칭점 알겠어? 아, 여기 극대값이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아니야. 그럼 극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이 0일 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아, 이거 뭐? 변곡점을 지나고 있네. 변곡점 지나고 있네. 납득되십니까? 점대칭점. 진짠가요? 제 정계해봐. 3차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너 한번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또 한번 미분합니다. 그럼 6x 플러스 6.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점대칭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떠하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결국 이 넓이의 몇 배? 두 배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별표 처진 데의 넓이. 누가 위에 있어? 직선. x 플러스 3에서 뭘 뺄 거야? x3제곱 플러스 3x제곱을 뺀 거를 적분해 줄 거고 그거에다가 몇 배를 해버리면? 두 배를 해버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된다. 그런데 적분 구간 대칭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인데 너 적분 안 해도 되지. 너 적분 안 해도 되지. 네. 그리고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두 배를 할 거니까 너는 총 몇 배? 네 배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너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3을 적분할 거니까 3x. 근데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 3. 마이너스 x3제곱. 거기에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2. 요 정적분 값. 그 2에다 4 곱하니까,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넓이는 얼마다? 8이다라는 넓이를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자꾸 보자라는 거지. 예. 예. 교점부터 확인. 그래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먼저 본다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 이거로 둘러싸였다. 그럼 교점을 보라고. 어차피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1과 같게 된다. 그럼 너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x가 3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대칭축이 x는 1이야.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런데 y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면 너가 얼마고? 3이고 너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1, 2차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의 3제곱. 이게 넓이야, 그냥. 이걸 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누가 위에 있어?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너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야. 근데 이게 답이라고. 똑같이 나온다고. 그럼 3분의 32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자, 또 x제곱과 x제곱이 있어. 네, x축, y축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양수 a이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넓이가 지금 32다 이거야. 그럼 교점이 있었겠네. 교점 여기가 얼마야? 아니 봐봐. A를 넣어주면 A제곱. A 넣어주면 A제곱. A지? 아니 또 X제곱 이퀄 AX. X에 X 마이너스 A 이퀄 0. 아 X는 0 또는 X 이퀄 A. 할 수 있지만 요 정도 잡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자, 그럼 끝났잖아. 6분의 최고 창의 개수 1. 1. A 아니야. 습관적으로 A 쓰지 마. 여기 0입니다. 교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 알파, 베타. 이거에서 이거 빼면 A의 3제곱. 이게 넓이고 얘가 3분의 32야. 양변에 6을 곱하면 A 세제곱은 여기 6 곱하면 64야. 따라서 A는 얼마였어? 4, 4, 16. 이게 A 세제곱이 64면 16에다가 4 곱하면 이게 64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값 얼마?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지금 우리 두 번째 유형 연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근데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너랑 Y 이퀄 X가 같아지는 걸 찾겠다? 마이너스 X 이퀄 0.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퀄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0이고 여기가 A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어.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러면 이 교점에 여기가 뭐가 된다? A 플러스 1이 된다고. A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6분의 최고창의 개수 역시 1.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A 플러스 1에 3제곱을 해준 게 너가 36이 될 거라고. 그러면 A 플러스 1의 3제곱이 6 곱해버리면 6의 3제곱이 될 거니까 그냥 자연수 A 값 얼마든지 나오죠? 얼마? 5. 5에다가 1 더하면 6의 3제곱이 6의 3제곱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뭐 이렇게 위로 볼록인 거고 그다음 요런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고 그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너 x 좌표가 x 이퀄 2였다. 그래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9였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2 넣어주면, 2 넣어주면 1, 이렇게 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그러면, 식두개 나올 거야. 두개 나올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지. FX. 이런 거잘 보세요. X-1을 뺄 거야. 최고창의 개수 몰라. 그런데 어디에서 만났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fx에서 직선 뺐으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아, 얘를. 이거 양수야. 그죠? 이 위에 거에서 이거 빼. 그럼 양수들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라고. 얘를. 얘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9다. 그래서 K값 찾아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6분의 최고차의 개수 K의 절대값 K는 당연히 음수겠죠. 곱하기 너에서 너를 빼면 3의 3제곱. 그게 넓이 9야. 이렇게 되네. 그럼 3 하나 약분하니까 너 2. 그러면 여기에 9. 그럼 너 약분되니까 절대값 K가 얼마야? 2.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음수잖아. 최고차의 개수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아, 너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린다. 가능합니까? FX를 미지수로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구해주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F3 구하라고 그랬으면 X에다가 3 넣어버리면 끝나. 3. 3 넣어버리면 2.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넣어주니까 4. 3 넣어주면 1. 그래서 2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할 만한가요?

0: 이런 표현.
1: 예.
0: 혹시라도 여러분들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요점 넣어서 식 하나, 너점 넣어서 식 하나, 그리고 이거에서 요거에서 이 직선 뺀 거,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서 식 하나, 그렇게 풀었다면, 아,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도 이 3개짜리 미지수 이거 각각 식으로 다 나오는 형태, 요런 형태의 문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요걸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 어, 너 뭔데? 원점 대칭. 원점 대칭. 4차 함수잖아. 연속인 함수고.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요렇게 놔줄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fx와 y는 e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아, 여러분들 한번 잘 봅시다. 봅시다.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이래. 원점 지날 거야. 아, 0 넣어주면 x에다 0 넣어봐. 그러면 2배 F0이 0이니까 F0은 0이잖아. 그리고 4일 때 어디를 지난대? 8을 지난대. 여기를.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8도 지날 거 아니야. 원점 대칭이니까. 요죠? 예. 네. 3차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 형태인지는 모르겠어. 예. 네. 그런데 y는 2x라는 걸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는 8. y는 마이너스 2x가 요거야. 이거야. 그죠? 그럼 지금 3차 함수 형태가 내가 하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 3차 함수하고 너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6이 되고 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fx와 마이너스 EX, 너는 최고 차이 계수 몰라? 몰라? 그런데 교점이 너가 나와야 된다고. 그 얘기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는 적분을 안할 수가 없지. 적분을.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누가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EX에서 FX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한테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너한테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KX,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그거를 적분해주면 넓인데, 자, 넓이가 16이라고 했어. 그럼 너가 8이지. 넓이가. 너가 8이 되는 거야. 정적분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는 앞으로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를 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6이고, 그러면 x세제곱, x까지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6x를 적분할 거니까,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4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뺀거 곱해. 그게 8. 4를 넣어줘. 4의 4제곱 4 하나 나누기. 4의 3제곱 64. 마이너스. 4의 제곱 16에다가 8 해주면. 8이는 8, 8, 6에 48. 마이너스 128. 예. 그럼 마이너스 64.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K 곱하니까 64K. 그게 8. 따라서 K는 얼마? 8분의 1. K가 얼마? 8분의 1. 자, 구하라는 값. F6. X에다 6 넣을 거야.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2. 8분의 1 곱하기 X에다 6. X에다 6. X에다 6. 이거 계산해 주면 끝나는 문제. 자, 그런데 2의 세제곱이죠. 2 하나 약분. 2 하나 약분. 2 하나 약분.

곱하는 거니까 15에다가 12를 더해서 27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FX가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건데 정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던 거야. 얘가 EX하고 만나는 게 여기다가 4를 넣어주니까 8 나와. 아, 이 4,8이라는 점이 F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Y는 EX 위의 점이기도 한다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이런 식전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식전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식전개라는 게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 거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걸 못 만들어내면 뭘 적분해야 될지 그냥 미지수 놓고 4 넣었을 때 8 나온다. 그 다음 EX 넓이니까 그냥 대충 빼? 누가 위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 놓는 걸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잘 해석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한 18번이나 21번까지 풀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앞에서 좀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공식들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자꾸 눈여겨보고 구구단처럼 암기하고 이런 과정 꼭 밟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6번째 시간이죠. 자, 나는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걸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10대 그 진로를 확실하게 정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지 않은 곳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책들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정할 때보다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기다, 가능성을 높이는 시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의 꿈을 찾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23학년도 수능 26번이죠. 자, 26번이니까 뭐 귀염둥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넘사벽도 아닌 그런 문제 같아요.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흰 공이 한개 있고요. 흰 공이 두개 있, 2가 적힌 흰 공이 또 있고요. 자, 검은 공. 1이 적힌 검은 공 하나, 2가 적힌 검은 공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자, 좀 단순하게 표현해 볼까요? 자, 화이트 공이 1, 그리고 2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 공이 1, 2, 2,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공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를 꺼내겠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6, 시, 3. 세개공 중에서 흰 공이 한 개이고요, 검은 공이 두 개인 이 사건을 A라고 두겠대. 보통 뭐 A란 사건을, A란 이름을 안 줬다면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한다. 이건 사실 그냥 2를 세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안에서는 그냥 2를 3개 뽑은 거예요, 이게. 이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다뤘었던 유형이죠. 사건 A의 확률, B의 확률,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고 빼면 되겠다. 자, 처음에 사건 A의 확률 구해볼까?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지금 공이 총몇 개냐면 6개가 있잖아요. 6개 중에서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건데, 사건 A는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예요. 지금 흰 공이 몇 개야? 총 2개가 있잖아요. 2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 1개를 뽑겠다. 따라서 흰공 1개 뽑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일실. 자, 검은 공은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 2개를 뽑겠다. 따라서 4시. 자, 흰 공을 하나 뽑는 사건과 검은 공을 2개 뽑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까요? 6시 3을 잘 계산해 보면 요거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일실은 2가 되고, 자, 4시는 뭐예요? 6이잖아요. 따라서 20분의 12. 이것이 바로 사건 A의 확률이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건 B의 확률. 자, 분모는 똑같다. 6, 시, 3. 자, 사건 B는 뭐냐? 2만 3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는 총몇개 있냐면 4개가 있어요. 이때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구분하지 말고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된다. 색깔은 아직 고려하지 않겠다. 그 6시 3은 그대로 20이고요. 4시 3은 4가 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친구.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남았다. 곱사건의 확률은 뭐냐? 자, 곱사건의 확률은, 자, 보니까 흰색이 하나, 검은색 공이 두 개죠. 그러니까 지금 흰색 하나, 검은 공을 두개 뽑을 건데, 이게 다 어떤 친구냐면, 자, 곱했을 때 8이 되니까, 흰색 중에서 1을 하나, 검은색 중에서 1을 두개 뽑는 거죠. 그럼 봐봐. 흰색에 2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얘를 반드시 뽑아야 돼, 이렇게. 이제 검은색에서 1을 2개 뽑을 건데요. 선택지가 3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1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사건 A가 뭐예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죠. 사건 B가 뭐예요? 2만 3개 뽑는 거죠.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흰 공에서는 반드시 1을 뽑고요. 검은 공에서도 2만 2개 뽑는 거야. 그런데 흰 공에서는 2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1개 중에 1개를 뽑고요. 검은 공에서 1을 2개 뽑을 건데 선택지가 3개니까 3C예요.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은 1C1과 그리고 3C의 곱이고, 이게 경우의 수고요. 분모는 6C3, 똑같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6C3은 20이니까, 자, 1C는 1이고요. 3C는 3이 돼서 20분의 3. 이제 새 데이터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갖고 와 볼까요? 자, 지금 사건 A의 확률은 20분의 12.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통분할게요. 12 플러스. 사건 B의 확률은 20분의 4가 되고요. 자, 곱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빼줘야죠. 그렇다면 20분의 뭐야? 더하면 16. 3을 빼면 13. 답은 20분의 13이 되겠다. 이해되죠? 자, 뭐, 요 문제는 사건들의 뭐 A, B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지만, AB란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직접 붙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좀 그림으로 줬지만 이게 좀 혼란스럽고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23학년도 수능 26번입니다. 자, 이제 모의평가 27번. 조금 어려워. 앞에 거보다는. 내가 잘 알려줄게. 자, 집합 XY가 있는데요. XY로 1대1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구하시오. 그러니까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자, 가라는 사건이 있고요. 나라는 사건이 있다고 치자. 자,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기 있는 공통 부분의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근데 이 문제 풀때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선생님은 가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뺄 거예요. 요만큼만 빼면 되잖아. 따라서 가에는 포함되면서 나의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뺄 거라고. 그 확률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뭐야? 가 사건과 나 사건의 공통 부분인데 이거를 다음처럼 구하겠다고. 가라는 친구의 확률에서 뺄 거예요. 가를 만족하지만 나의 만족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뺄 거야. 왜냐하면 가라는 조건은 우리가 다루

그게 너무나 쉽잖아요. 하지만 나란 조건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쓸 겁니다. 그럼 봐볼게. 1번. 가사권의 확률을 구해볼까? 일단 정의역이 1, 2, 3, 4고. 자, 공역은 원소가 7개나 있네. 이렇게. 근데 가조권에 의하면 2는 반드시 어디로 화살을 쏜다? 2로 쏘겠다. 그러니까 2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따라서 나머지 1, 3, 4가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면 되겠죠? 지금 문제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1대를 함수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를 만족하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가이면서 1대를 함수해야 돼. 여기는 1, 3, 4는 어디로 가야 돼? 2를 피해서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로 가야겠죠?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1, 3, 4를 대응시키는 거니까 뭘로 생각해도 괜찮다? 6, P, 3이라고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 그러니까 2가 2로 간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1대를 함수라는 걸 생각하면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1, 2, 3, 4를 대응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7, P, 4가 되겠다.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시행 자체는 그냥 1대를 함수예요. 1대를 함수 중에서라며. 이게 시행이에요. 그럼 지금 7개 선택지가 있는데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배열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요. 배열을 고려하니까 순열이어서 1대를 함수일 경우의 수는 7P4. 그런데 가조건에 의하면 2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세 친구만 구하면 돼. 근데 세 친구는 2를 피해서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니까 6P3이 되겠다. 가는 쉽지. 나는 좀 생각해야 돼. 자,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나만 다룰 게 아니라 뭘 다룰 거다? 가이면서 나가 아닌 경우를 다룰 거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구할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면서 나가 아닌 경우. 물론 1대1 함수라는 대전제 안에서 생각해야겠다. 지금 가는 뭐냐? F2는 2다. 이건 지켜줘야 돼. 근데 나는 뭐냐? 나는 F1, F2, 그리고 F3, F4. 이네 개를 곱했을 때 4의 배수인 것이 나라면 이번에는 네 개를 곱했을 때 4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가 아닌 거죠. 이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F2가 뭐예요? 이거 2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체가 4의 배수가 아니라면 F1, F2를 뺀 F3, F4 이 친구가 뭐면 되겠어? 홀수면 되잖아. 잘 생각해봐. 이세 개를 곱하는 곳이 만약에 짝수면 2랑 만나서 4의 배수가 되잖아요. 걔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세 개를 곱하는 것은 2의 배수가 되면 안 돼. 짝수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홀수가 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를 찾을 거야. F2는 2고요. 세 개를 곱했을 때 홀수예요. 세 개를 곱했는데 홀수란 얘기는 각각이 뭐라는 얘기야? 홀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 3, 4는 홀수로 대응돼야 돼. 자, 볼게요. 1, 2, 3, 4가 이제 정의역의 원소고요. 그리고 1, 2, 3, 4, 5, 6, 7이 자, 공역의 원소죠. 일단 F2는 2라는 것은 여기도 정해져 있는 거야. 가조건을 만족할 거니까. 그래서 너는 이미 특정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 3, 4가 어디로 갈 거냐? 1, 3, 4는 어디로만 간다? 홀수로만 간다고요. 그럼 선택지는 1, 3, 5, 7, 4개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니까 경우의 수는 뭐야? 홀수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니까 4P3이 되고요. 7P4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 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가와 나의 곱사건의 확률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다음처럼 구했잖아. 가에서 제외했었잖아. 어떤 부분을 제외했냐면 가이지만 나가 아닌 부분을 제외했었고요. 자, 가사건은 지금 확률이 7P4분의 6P3이었고, 자, 그 다음 친구는 확률이 뭐였어요? 자, 분모는 똑같아. 7P4분의 여기는 4P3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7P사를 써볼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분의, 자,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빼는 거잖아.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1을. 근데 지금 4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졌죠? 자, 계산이 좀 되네. 일단 분모는 뭐예요? 따다단 곱하면 210이고요. 30에서 6을 뺀 거잖아요. 그렇다면 210분의, 자, 30에서 6을 뺐기 때문에 24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를 6으로 나눠볼까? 6, 3, 18, 6, 5, 30, 6, 4, 24. 답은 35분의 4.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풀었죠? 자, 굳이 높게 푼 이유는 이 방법이 더 간단해요. 왜냐면 나 조건을 직접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가 조건을 좀 다루기 쉽잖아요. 그래서 가 영역에서 가에는 해당되지만 나의 바깥쪽에 있는 요 부위 체크된 영역을 뺀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 이제 보면 P 가에서 P 가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뺐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가사건의 확률. 가 조건은 뭐냐? 2의 함수 값은 2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나머지 세 친구의 함수 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대전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1대를 함수야.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1, 3, 4에 배열하는 거잖아. 따라서 6P3이 바로 경우의 수고요. 자, 두 번째가 좀 중요했죠. 자, 가를 만족하지만 나의 위배되는 친구인데, 일단 나란 친구는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가 아니라고 뒀어요. 근데 보면 F2는 이미 2잖아요. 이미 2잖아요. 나머지 녀석들이 2의 배수가 되면 안 돼. 짝수가 되면 안 된다고 곱했을 때. 따라서 홀수라고 해석했고요. 그러면 각각이 다 홀수죠? 그렇다면 2는 2로 특정됐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홀수로만 갈 수가 있다. 홀수는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죠?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4P3이 됐죠. 자, 그다음 마무리. 세 번째는, 바로 곱사건의 확률인데요.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가사건에서 바로 가에는 해당되지만 나의 바깥에 있는 부분을 뺐고요. 우리가 그대로 구한 것들을 대입해서 답을 구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7번인데 조금 28번으로 볼 수도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다르게 진술해서 푸는 것도 중요했고요. 언제나 뭐 정석대로 푸는 건 아니야. 이 문제처럼 약간 좀 변칙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했다. 이렇게 해서 27번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2022학년도 학력평가 27번 교육청 문제죠.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자, 그림으로 딱 박아놨죠. 이때 4장을 꺼내겠대요. 그러니까 10시사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크기 순으로 A1, A2, A3, A4라 했을 때, 자, A1과 A2의 값이 홀수이면서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A3와 A4를 더했을 때 16보다 크거나 같다. 뭐, 사건 B라고 할까? 여기 사건 A라 할게요. 이때 접속어가 뭐예요?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합사건을 많이 물어봤고요. 그때는 덧셈 정리를 이용했지만, 이 문제는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뭐, A를 만족하는 녀석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B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금 A를 만족하면서 B를 만족하는 건데 요 부분 구할 거잖아.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A를 만족하는 친구를 딱 구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 이 안에서 B를 만족한 녀석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B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A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A1, A2, A3, A4가 있는데, 일단, 이두 친구의 합은 어때?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A1과 A2는 어때요? 곱했을 때 홀수란 얘기는, 곱했을 때 홀수란 얘기는, 각각이다 어떤 친구다? 홀수란 얘기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선생님은 먼저 합이 16 이상인 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홀수인 녀석들을 한번 찾아볼게. 표로 나타내는 거야.

어떤 표나 수식이나 그림 등으로 추상적인 조건이나 문장을 내가 다루기 편하게끔 만들어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합이 16이 되려면 A3에 뭐3 같은 친구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제일 큰 수가 10가지인데 여기 3이 오면 제일 큰걸 더해도 어때요? 제일 큰걸 더해도 16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3에는 적당히 큰 수가 와야 돼. 그 중에 제일 미니멈이 뭐냐면 6이에요. 왜냐면 제일 큰 10을 더했을 때 겨우 16이 되잖아. 턱걸이 하잖아요. 뭐 10보다 작은 9가 올 때는 당연히 안 되고 6 플러스 9니까. 그래서 A3가 6일 때는 A4가 10인 경우밖에 없다. 만약에 A3가 7이면 어때요? 여기 9가 와도 괜찮죠? 9가 와도 16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타낼게요, 이렇게. 당연히 10이 와도 더하면 16을 넘어서잖아요. 그 다음 8이 오면 어때? 8이 왔을 때. 8이 왔을 때 9가 오면 더하면 16 이상. 그리고 10이 오면 16 이상. 일단 여기에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A3가 정해지면 얘보다 큰 녀석만 A4로 올수 있다고, 이렇게. 또 있나? 9가 오면 어때요? 9가 왔을 때는 10이 와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A3가 6이니까 A1, A2는 어때야 돼? 6보단 작아야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되죠? A3가 7이면 A1과 A2는 7보다는 작은 녀석 중에서 선택해야 돼. A3가 8일 때는 8보다 작은 녀석 중에서 A1, A2를 결정하고요. 이때는 9보다 작은 선택지에서 A1과 A2를 선택해야죠. 가보자고. 이때는 지금 6보다 작은 녀석이 몇 개가 있어요? 6보다 작은 것은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망하는 거죠. 왜? 어떤 수예요? 홀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6보다 작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6보다 작은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야 돼. 6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3개밖에 없잖아요. 3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네. 곱하기 1, 이렇게. 7보다 작은 홀수 몇 개예요? 1, 3, 5. 여전히 3개예요. 3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근데 각각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이게 특징이야.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때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는 숫자가 다른 거라고. 근데 8보다 작은 홀수는 몇 개예요? 1, 3, 5, 7. 이때부터 선택지 하나 넣네. 4개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1, A2로 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이때는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자, 9보다 작은 홀수는 여전히 1, 3, 5, 7. 4개밖에 없고요. 42고, 이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구해봐. 3, 6. 이때는 12. 자, 간단한 계산은 내가 할게. 6이 되죠? 이걸 다 더한 게 뭐야? 바로 사건 A를 만족하면서 사건 B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라고요.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분자에 해당하죠. 이다 더해볼까? 이렇게. 더하면 9, 더하면 21, 더하면 27이 되잖아요. 자, 마무리할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였어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였고요. 지금 10장의 카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4시사고요. 그 중에 27이 바로 사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다. 자, 14시사 한번 구해볼까? 여기 10, 9, 8, 7이 있고, 4, 3, 2, 1이 있어요. 4, 2, 8, 3, 21, 210. 그러니까 분모는 210이에요. 자. 그래서 210분의 27이야. 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 볼까? 70분의 9. 답은 70분의 9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문제 27번 좋습니다. 여태까지 다뤄왔었던 합사건의 확률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곱사건의 확률이었고요. 일단 두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이 사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걸러내거나 그렇게 푸는 방식이에요. 자,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수용도를 이용한 거죠. 가지치기 전략도 가끔 사용되면 좋아요. 일단 순서 자체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6이 올 때부터 출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A3가 오면 가장 큰 10을 더해도 16을

그래서 10월 달에 나왔었던, 4년 전에 나왔었던 학력평가 27번 문제였다. 29번이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29번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풀면 돼요. 자,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공은 흰공 또는 검은 공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주머니에서 두개 공을 꺼낼 때, 자, 두 개를 꺼낸대요, 이렇게. 흰 공이 두 개를 꺼낼 확률은 P. 자, 흰공두 개가 P. 흰공한 개랑 검은 공한 개가 Q. 자, 검은 공만 두개 뽑았을 때가 R인데요. 자, P와 Q가 같을 때, 60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흰 공이 몇 개인지, 검은 공이 몇 개인지가 얘기가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적절한 문자를 도입해서 몇 개인지를 가정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흰 공이 있는데, 이 친구를 K가 있다 칠까? 그럼 검은 공은 몇 개가 될까요? 총 40개가 있으니까 40-KB가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여기 뭐, 있을까? K개. 그래서 흰 공은 K개, 검은 공은 40-K개. 총 합은 40개가 되겠다, 이렇게. PQR을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P는 뭐예요? 일단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시행이고요. 자, 지금 흰 공만 두개 뽑는 거잖아요. 흰 공이 K가 있는데 K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P가 되고요. Q는 뭐냐?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은 동일한데 이때는 흰 공이 하나, 검은 공 하나죠. K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40 빼기 K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기. 그리고 R로 갈까?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R은 뭐예요? 검은 공만 두개 뽑는데. 그러니까 40-K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P와 Q가 어떻다? 같대요. 자, 그걸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K를 여기 대입하면 R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P의 값과 Q의 값이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일단 PQ는 분모가 똑같잖아요. 따라서 분자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KCE와 KC를 곱하기 그리고 40-KCE가 되겠다. 이거는 잘 계산해 보면 2분의 K-1이다. 자, 그 다음에 KC는 뭐예요? K잖아. 40 빼기 KCE. 2가 아니죠. 이때도 검은 공 1개잖아요. 1개, 1개, 이렇게. 자, 이때도 그냥 40 빼기 K를 쓰면 되고요. 이거 2차 방정식인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사라지고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K는 지금 공의 개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2를 넘겨줄 수 있겠네? 2를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좌변에는 K-1만 남고요. 우변에는 80-2K. 자, 마이너스 2K를 넘겼을 때 기존의 K랑 만나서 3K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넘기면 81. 그렇다면 K는 뭐예요? 27. 자, K는 27이에요. 자, 우리의 진정한 목표로 갈까요? 우리의 목표는 R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물론 60배를 하겠지만 여기다 이제 27을 대입하면 되잖아, 27. 짠. 그러면 40 빼기 K가 뭐가 돼요? 13C. 그리고 2가 되고요. 여기는 40C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분모 분자 잘 계산해 보면 둘다 분모에 2팩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없애주면 13 곱하기 12와 40 곱하기 39가 남겠다.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서 4가 되고요. 사라지고 지워져서 10이 되잖아요. 자, 그럼 분모에 남는 생존자는 뭐예요? 10. 분자에는 싸그리 전멸? 아니야. 1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60배를 했을 때그 답은 뭐예요? 6. 답은 6이 되겠다. 이 문제는 뭐 진정한 29번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 정리할게요. 자, 검은 공과 흰 공의 총 개수만 알려줬기 때문에 뭐흰공 또는 검은 공의 개수를 K라고 가정하면 둘다 K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P와 Q가 같다는 조건을 활용했을 때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K 값을 대입하면 R의 값을 구하고 60배를 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했던 문제입니다. 중간에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자,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은 다풀수 있었던, 자, 문제였다.

슬슬 좀 문제가 어렵지? 자, 이번 건 27번인데. 자, 이 문제 좋다. 별표. 왜냐면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인데요. 조건부 확률이잖아. 우리가 그 확률 분석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조건부 확률은 두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출제 빈도가 일단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나왔다 하면 중간 이상 난이도다. 기본이 27번이에요. 웬만하면 27번, 28번으로 나와요. 그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자유자재로 풀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 자, 주사위를 두번 던졌대요. 그러면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왔던 결과가 A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온 눈이 B라 하자. 그럼 이걸 갖고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6가지, 두 번째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첫 번째 던지는 사건과 두 번째 던지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지금 A, B가 사의 배수일 때, 이걸 하나의 사건 A로 보고요. 합이 7 이하일 때, B로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P, B와 A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공식으로 써보면, 이거는 사건 A의 확률 분의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목표는 명확하죠? 첫 번째, A의 확률. 두 번째, 곱사건의 확률. 자,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로 가볼까? 사건 A는 뭐냐? A 곱하기 B가 사의 배수래. 자, A 곱하기 B가 사의 배수야. 그럼 여기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야? 짝수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짝수인 E의 배수와 E의 배수. 두 개가 만났을 때 이렇게. 그 다음 홀수한테도 기회가 있어. 아예 그냥 살을 만나는 거죠. 지금 보면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잖아요. 짝수인 2의 배수 누가 있어요?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이 있잖아요. 얘네들 안에는 지금 2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만 4 안에는 2가 두 개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홀수가 와도 4를 만나면 그냥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 어떻게 짝수 두 개이면서 홀수 곱하기 4겠어. 이거 배반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뭐야? 경우의 수가 뭐야? 응? 2, 4, 6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 또 2의 배수. 2, 4, 6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는 9가지가 있다고요. 홀수는 몇개 있어? 1, 4, 5. 3개가 있잖아요.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4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을 곱하면 망한다. 왜냐하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4가 나오고 1이 나온 것과 1이 나오고 4가 나온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번 세줘야 돼. 그래서 지금 홀수 곱하기 4만 생각하지 말고 4 곱하기 홀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면 마지막에 자, 1이야. 곱하기 2를 해야겠죠? 두 가지까지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이거? 6이잖아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바로 사건 A의 확률의 분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15라고요, 이렇게 15. 됐어요? 자, 그다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면 36가지.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지금 A 플러스 B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서 이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걸려야 된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수용도를 한번 이용해 볼까? 수용도, 가지치기. 짝수끼리 만났을 때 볼게요. 2가 왔을 때 2가 오면 돼요, 안 돼요? 더하면 7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 통과, 이렇게. 여기 4가 오면 돼요? 더했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6이 오면 어때요? 더했을 때7 넘어서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B가 2, 4밖에 안 돼. 2일 때는 이렇게 1대 4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야. 첫 번째는 A, B가 4의 배수.

만났을 때, 그 안에서도 짝수끼리 만났을 때, 그러면서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4가 오면 어때요? 2가 오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다음에 4와 6이 올 때는 7을 넘어서요. 탈락이야. 6이 오면 어때요? 아무리 작은 녀석이 와도 더해버리면 7을 넘어서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녀석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홀수 곱하기 4 꼴이면서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볼까? 홀수는 1이 올수 있잖아요. 1올때 4가 오면 어때요? 더했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왔을 때 4가 와도 돼요? 더하면 7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 5 같은 경우는 안 되지. 5에다가 4가 만나면 어떻게 돼? 더하면 7을 넘어서니까 탈락이죠. 그리고 반대도 생각해야죠. 여기 4가 오면 어때요? 1이 왔을 때 통과. 3이 왔을 때 통과. 그 다음에 5가 왔을 때안 되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거 총몇 개냐고. 7개라고요. A 조건, B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7개니까 곱사건의 확률의 분자가 7이고요. 분모는 여전히 36이잖아요. 이제 문제, 뭐 답을 해볼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고요. 이거는 PA분의 곱사건의 확률인데, 자, 곱사건의 확률이 뭐냐고. 조금 전에 구했잖아. 36분의 7이야. 그리고 사건 A의 확률이 뭐야? 36분의 15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5분의 36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를 잘 곱하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답은 뭐가 된다? 15분의 7. 답은 15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돼요? 정리할게요. 이 문제 굉장히 괜찮아요. 조건부 확률인데 27번 문제고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배웠었던 조건부 확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다. 일단 특징은 뭐냐면 사건 AB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리가 두 사건을 각각 AB로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했고요. 여기 1대잖아.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거니까 P, B와 A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럼 목표물이 구체적이죠. A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자, 그래서 먼저 A의 확률 구해봤어. 자, 곱했을 때 4의 배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의 배수끼리 곱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홀수여도 방안이 있다. 살 방안이 있다. 살을 만나면 괜찮아요. 4의 배수도 만나도 괜찮은데 사실 4의 배수 자체가 여기 4밖에 없잖아.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잊으면 안 돼.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돼서 요 2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했어요. 어차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더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러니까 이미 A라는 사건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와 B의 공통 부분인데 어차피 이 부분 자체가 어디 안에 있어요? A 안에 있잖아요. A 안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가 7 이하인데 이렇게 짝수끼리 만났을 때 홀수와 4가 만났을 때로 검증을 해보니까 7가지 경우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서 36분의 7이라는 확률을 구했다. 뭐 나머진 단순 계산이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야 이 정도가 조건부 확률에 있어서 쉽진 않지만 못할 건 없지. 자, 27번까지 풀었고요. 이번에는 역시 27번. 자, 주사위 2개랑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이 문제가 약간 좀 어려운 게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있어요. 자, 주사위 눈의 수와 눈의 수의 곱과, 자, 주사위 눈의 수의 곱과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조건부 확률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볼게요. 자, 주사위 2개를 던졌으니까 이번에도 뭐 36가지 경우가 있겠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치자. 각각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AB라고 하면 이 순서상을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선 6가지고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36가지가 있겠다. 친숙하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동전 4개를 던진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 4번의 독립 시행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앞면이 나오는 것을 사건으로 봤으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이 뭐야?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R의 값은? 보통 R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횟수잖아요. 네번 시행했으니까 사건은 최대 몇 번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 네 번. 그리고 0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0, 1, 2, 3, 4. 이게 바로 R이 가질 수 있는 값이다. 자, 그리고 사건이 만약에 R번 발생하면 확률이 뭐예요? 네번 시도했는데 R번 성공했고요. 사건 R번 발생했고 여사건의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이거 4-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했을 때 뭐다? 바로 4가 된다.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이면 아래 값과 관계없이 그 뒤에 있는 녀석들은 2분의 1의 4제곱으로 깔끔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기억나잖아, 이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는 아래 값과 AB의 곱이 같을 때늘 그랬듯이 표를 잘 이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4가 되고요. 여기는 R과 AB가 어땠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AB를 곱해봤자 절대 0이 될수 없잖아요. 주사위 눈인데 탈락이죠, 이렇게. 자, 1이 되려면 AB가 뭐가 돼야 돼? 1 곱하기 1. 한 가지밖에 없네. 자, 곱했을 때 2가 되려면 1 곱하기 2도 있지만 2 곱하기 1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바꾸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 3도 두 가지밖에 없네.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 이렇게. 4는 1 곱하기 4도 있고요. 2 곱하기 2도 있고요. 그리고 4 곱하기 1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 각각이 다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이야. 이렇게. 뭐 0일 때는 어차피 발생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봐봐. 지금 네번 시도했는데 사건이 한번 발생했잖아. 따라서 확률은 뭐예요? 4, 1이죠, 이렇게. 그리고 R에 관계없이 2분의 1은 4제곱이 되고요. 이때는 사건이 두번 발생했네. 네번 시도했는데 두번 발생했다. 뒤에는 똑같다, 이렇게. 이번엔 세번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4, 3. 2분의 1은 4제곱. 자, 마지막은 네번 시도했는데 네번 성공했다. 자, 여기까지는 뭘 구한 거냐면 바로 동전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고요. 자, 동전이 지금 앞면이 한번 나오는 사건과 AB가 1,1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했잖아. 두 사건을 곱해야죠. 이거 뭐야, 이거? 총 36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그중에 순서상 1,1 하나밖에 없다. 1. 두 개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36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조건에 부합한다. 그래서 36분의 2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번에도 역시 두 가지고요. 얘는 세 가지나 있네. 그렇다면, 여기는 36분의 2고요. 여기는 36분의 3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죠. 네, 보아하니까 분모가 36인 것은 공통이고요. 지금 2의 4제곱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 36 곱하기 2의 4제곱이 16을 묶을게요. 그럼 분자의 값만 잘 더하면 돼. 분자는 보니까 4C, 4밖에 없고요. 자, 분자는 4C, 6이고요. 6이 12. 자, 분자는 4C3, 4가 있고요. 2가 있으니까 8. 자, 그리고 4C4, 1. 1의 4제곱 1, 3이 있네. 3. 자, 분자를 더해볼까? 더하면 11, 그리고 23, 27. 27은 36 곱하기 16으로 나누겠다. 자, 9로 나누자. 9, 4, 36, 9, 3, 27. 자, 더 나눌 게 없잖아요. 계산해보면 뭐가 된다? 64분의. 자, 64분의 3. 답은 64분의 3. 정리해볼게요. 자, 이 문제가 좀 좋았던 이유는 자,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잖아. 근데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죠. 주사위 눈의 곱과 바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은 거죠. 일단 동전을 던졌다는 것은 네 번의 독립 시행이고요. 이때

0: 사건은 앞면이 나온 거니까 P. 그러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 이거 우리 너무나 많이 공부했었지. R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횟수잖아요. 네번 시행했으니까 0부터 4까지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을 이미 써봤어. 근데 P가 2분의 1이면 너무나 편리하죠?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뒤에 붙는 친구가 아래 값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고정된 상수잖아. 자, 그래서 R과 AB가 같은 경우를 좀 조사해 보니까 R이 1부터 4까지일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근데 여기 있는 사건과 여기 있는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곱의 법칙을 써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여기는 독립 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 여기는 총 36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자, 27번으로 나왔던 2022학년도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좌절스럽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진짜 그런 시합은, 경기는 수능에서 발생하잖아요. 그 수능 때는 얼마나 또 우리가 좋은 실력을 갖겠어. 아직은 2학년이잖아. 아직은 뭐 1학년 친구도 있겠고요. 지금 당장 수능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수능이나 모의평가 못 풀었다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볼 때쯤 돼서는 굉장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한대요. 자, 여태까지는 10시 3이죠. 3개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합은 3의 배수일 확률. 자, 별표 100개. 이거 우리가 올림포스 유형편 풀었을 때 유사 문제 풀었었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 합이 3의 배수다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바로 여기 있는 10가지 숫자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야 돼.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왜냐면 결국 더했을 때 3의 배수이냐 아니냐의 중요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은 누가 있어요? 1, 4, 7, 그리고 10 있잖아요. 첫 번째 그룹이야. 두 번째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들. 2, 5, 그리고 8이 있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들은 3, 6, 9가 있죠. 자, 이걸 뭐 그룹에 이름 붙여볼까? S1, S2, S3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 이 합이 3의 배수란 조건 때문이에요. 그런데 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죠. 3개를 곱했을 때 5의 배수라는 것은 3개 중 적어도 하나가 바로 5의 배수여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먼저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를 따져볼게요. 합이 3의 배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가 1인 친구만 3개 뽑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여기서 뽑은 친구를 A1, 여기서 뽑은 녀석을 A2, 여기서 뽑은 친구를 A3라고 할게. 그러니까 S1에서만 새 친구를 뽑아도 괜찮아. 그래서 A1 플러스 A1 플러스 A1인데, 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을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2인 녀석만 3개 뽑아도 괜찮죠? 2, 2, 2 더해봐. 6이니까 3의 배수잖아요. A2 플러스 A2 프라임, A2 2 프라임. 셋다 3의 배수여도 괜찮지. 우리 배웠는데 한 가지 더 있잖아. 뭐가 있어요? 나머지가 1인 녀석, 2인 녀석, 3인 녀석 더해봐. 1, 2, 3 더하면 3의 배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의 배수인 친구, 합이 3의 배수인 친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린 플러스도 뭐였으면 좋겠다? 곱이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S1에서 지금 3개 뽑을 건데 반드시 누가 포함돼야 돼? 10이 포함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나머지 두 친구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3, C,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 S1에서 3개 뽑을 때는 곱이 5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10을 반드시 뽑아야 돼. 나머지 3개 중에서 추가로 2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5를 하나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고요. 이때는 어때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기 어디에도 5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곱이 5의 배수라는 조건에 걸린다고. 이건 어때요? A1, A2, A3. 각각 하나씩 뽑을 건데 이럴 땐 보통 여사건 이용하잖아요. 자, 각각에서 하나씩 뽑을 거야. 응? 각각에서 이렇게 하나씩 뽑을 거고요. 여기서 오해 배수를 하나도 안 뽑는 사건. 얘를 제외하고 세개 중에 하나 뽑고요. 두개중 하나 뽑고. 응? 오해 배수 하나도 안 포함하는 거. 3실, 그리고 2실, 마지막은 그냥 3실이 되죠. 계산하면 18가지거든요. 요건 세 가지고, 요거는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은 세 가지, 한 가지, 18가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이세 개를 다 더한, 뭐가 돼요? 22가 바로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어때요? 10시 3이 되니까 바로 120분의 22. 그래서 답은 60분의 11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8번까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요. 자, 공부는 강의가 끝나고 시작되니까 충분한 복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시그마의 성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22번 그리고 풀면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썼죠. 그리고 23번 문제 풀면서 등차 수열 합공식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원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약간 감춰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시고 등비수열이면은 등비수열합공식을 쓰시고 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면 우리가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 배워서 배웠던 공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어진 수열의 합에서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는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24번부터 볼 건데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공비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겠다라는 추론을 먼저 하고 가시되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 상수 피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모든 항이 서로 다르대. 다르다고 했으니까 1도 아니고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심지어는 0도 아닐 거야 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등비수열 합공식만 알면 되죠. 우리 등비합공식은 이제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R-1분의 R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앞에 붙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씩 써봤고요. 그 다음에 등호 이제 두 번째 거 갈 건데 3은 이제 기존에 그냥 있는 숫자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는 공비가 어떻게 될지를 보셔야 돼요. A2, A4, A6 두 칸씩 뛰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공비는 R제곱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A3K, A3, A6, A9 세 칸씩 뛰고 있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이 녀석의 공비는 R세제곱입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이제 공비는 R제곱입니다. 여러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총 10개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때는 첫째 항이 3A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A1에 2니까 R까지 붙여주셔야겠네요. 그죠?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벌려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항이 3A2니까 3A1R이고 아까 말했듯 공비는 R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제곱에 다시 10제곱이죠? 즉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조건식에서 지워질 것들이 보여요. A1 첫째 항 어차피 0 아닐 거니까 나누고요. 그 다음 R에 20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똑같으니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1로 나눠버리면 R 플러스 1만 남겠죠. R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데 차에 해당되는 것은 동일해서 지우고 R 플러스 1만 남겨놨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서 양변에 R 더하기 1을 곱해주면 R 더하기 1은 3R이 되고요. 2R이 1이 되니까 R의 값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공비 찾았다? 네. 그럼 이제 찾아놨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그 숫자를 바로 적용해서 계산하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상수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 마이너스 공비가 2분의 1이죠? R분의 1 마이너스 R의 항의 개수 30개. 첫째 항은 A1 해서 여기다가 A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요거는 공비가 R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의 세제곱, 그죠? R세제곱. 그 다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의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10제곱을 해줄 거여서 30제곱이 될 겁니다. 거기에 얘의 첫째 항은요. PA3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PA3 뒤에다 쓰겠습니다. PA3인데 얘는 A1의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PA3 첫째 항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똑같네요. 똑같아, 똑같아. A1도 똑같네요.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나서 R제곱이라고 썼지만 R제곱은 사실 4분의 1이잖아요. 요거 4분의 1. 네.
그럼 2식만 따로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여기는 2. 여기는 분모가 8분의 7인데 8분의 7에 지금 역수가 취해져 있으니까 7분의 8 쓰고요. 남은 거는 p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p 곱하기 4분의 1이다. 그럼 남은 식들을 정리해보면은 4 나눠서 여기서 2. 2또한번 나눠지네요. 그럼 여기 1. 그럼 p의 값이 바로 보입니다. p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7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7이다. 네. 자,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아, 얘는 공비가 두 칸씩 뛰니까 R제곱, 얘는 공비가 세 칸씩 뛰니까 R세제곱, 요것만 변동된 거를 확인하시면, 그쵸? 근데 제시된 게, 이 AK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SN이라고 보시면, SN과 AK, 즉 AN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초 개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개념. SN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의 합인데 그 전까지의 항을 빼주면은 AN을 계산할 수 있어. 이때는 2 이상이다. 첫째 항은 S1으로 따로 계산해 주세요. 요거 했었죠.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얘를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SN에다가 SN-1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N에 SN-1.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 얘는 N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N 대신에 N-1 대입해준 거니까. 요거 그러면은 통분해서 계산해 볼게요. N 플러스 1에 N분의 여기는 N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는 두개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빼주면 플러스 1만 남아서 얘는 n 플러스 1에 n분의 1만 남을 거예요. n의 1. 이게 뭐라고요? 2 이상일 때의 an 값이에요.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 1일 때는 여기에다 1 대입해야 되죠. s1은 그럼 2분의 1 하고 봤더니 여기에다 대입해도 성립하네요. 그래서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K에 해당되는 거 찾았죠? 얘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분의 1이잖아요. K 플러스 1, K 분의 1. 다시 그것의 역수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시그마 K1부터 8까지 이것의 역수 K 플러스 1의 K 이렇게 쓸수 있죠. K 플러스 1의 K. 그럼 이건 다시 계산하면 K제곱 더하기 K죠. 그래서 이건 K제곱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공식.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한 것을 곱해준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정리해봅시다. 요거 3으로 나누고, 그죠? 2로도 한번더 나누고, 얘는 2로 한번더 나누고,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17, 마이너스 36, 아,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저 얘를 12로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12 곱하기 3. 그럼 12로 묶어내면 17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20에다가 12를 곱한 거네요. 그러면은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242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까지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계산 정리를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예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추론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 기본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걸 암기하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풀수 있습니다. 자, 26번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sn으로 취급하시면 되죠. 그럼 내가 이 sn을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다고요? 네. an을 찾을 수가 있고, an을 구하셨으면은 당연히 a2k도 n 대신에 2k 대입해주면 되니까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그냥 끝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Sn에서 Sn-1을 빼면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Sn 빼기 Sn-1 욕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3 곱하기 3의 n-1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3의 n-1로 묶어내면은 2 곱하기 3의 n-1로 쓸수 있죠. An이 n이 2 이상일 때 공비가 3이고 첫째 항이 2인 등비 수열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첫째 항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나 봤더니 S1은 3이네요. 네, S1은 3이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첫째 항이 2로 생각할 수 없고 첫째 항은 반드시 뭐다? 3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2 이상인 구역에서는요. ANC은 반드시 성립하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얘는 A2부터 시작하잖아요. A2, A4, A6, 땡땡땡 어디까지? A20까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2 이상에선 성립하니까.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 2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죠. 4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6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5제곱이에요. 이렇게 뚜두두두 가서 20번째일 때는 2 곱하기 3의 19제곱입니다. 쭉 쓰고 나니, 나열하고 나니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3의 제곱, 9인.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는 총 10개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얼마? 6. 얘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요거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밑에 분모가 8, 얘는 6이니까 2로 나누고 정리해주면은 얘는 4. 네. 그래서 4분의 3에 9의 10제곱이니까 3의 20제곱이죠? 3의 2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26번에 그럼 선택지에 답이 있나? 하고 봤더니 답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나와 있죠? 3을 분배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4분의 분배하면 3의 21제곱 마이너스 3 해서 선택지 중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에 4분의 3의 21제곱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등비수열합 공식과 SN과 AN 사이의 관계까지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26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일반항이 보여요. 그 일반항이 뭘까요? 네.
AK 곱하기 K가 되겠죠. 얘의 일반항은 K 곱하기 AK. 그죠? 1 대입하면 A1, 2 대입하면 EA2, 3 대입하면 3A3, N 대입하면 NAN 해서 일반항이 KAK로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식을요, 정리를 해보면 예인 즉슨 시그마 K1부터 얼마까지? N까지. 네. AK 곱하기 K. 요식이 정리된 게 얘다란 뜻이에요. N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 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KAK를요, 하나의 수열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를 하나의 그냥 수열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싹다다 더한 거니까 얘를 Sn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Bn을 찾아낼 수 있겠다. Bn은 네.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Bn은 Sn에서 Sn-1을 빼주면 돼. 근데 Sn은 얘잖아요? 그래서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n-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에 n-1에 n에 n+1 이걸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n에 n+1을 묶어내주면 되겠죠? 네, 얘로 묶어내주면은 n에 n+1 이거 두개 빼면은 3이 남네요. 그래서 3은 그냥 앞으로 갖다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3n n+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정리해놓은 게 bn식이잖아요. 그러면 bk식은 K 곱하기 AK인데, 그게 3K에 K 플러스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KK 지워내면은 3K는요, 3 곱하기 K 플러스 1이에요. 즉, 3K 더하기 3입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요, 쭉다 나열을 해볼까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요거 나열하면 A1, A3, A5, 땡땡땡 어디까지? A19까지 다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A1 찾아볼게요. 여기서 A1 구하면 6, A3 구하면 339 더하기 3 하면은 12, 네. A5 하면 17, 17인가요? 18이죠. 네, 18.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보면 6씩 6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겁니다. 2분의 항의 개수. 항의 개수 파악하기 편하죠.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첫째 항 A1. A1은 6. 19번째 항은 여기다 19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19를 대입하게 되면은 57 더하기 3에서 얼마구나? 60이구나. 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나누어 주면 여기가 33. 아, 정답은 그럼 330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27번에 대한 정답은요, 3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써두고 나서, 네, 요 첨자를 뭐 2K-1로 대입해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나열을 해보시면은, 아, 이거 등차수열이구나. 등차수열 합공식 바로 써야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얘를 그냥 요 자리에다가 k 대신에 2k-1을 대입해 줄 수도 있어요. k 대신에 2k-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6k-3 더하기 3이니까 뭐가 나와요? 네, 6k가 나와요. 실제로 얘네들이 6, 12, 18, 6의 배수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그대로 대입해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6K 요거를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330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할수 있겠죠? 네. 이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요, 네. 하나하나 나열해서 15개를 나열해서 더하는 문제가 절대 아닐 겁니다. 사실은 1은 특징적인 숫자잖아요. 1은 제곱해도 자기고요. 세제곱해도 본인이에요. 근데 1을 여기서 우리가 얘를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뭘 쓰고 싶어요? 네.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합차 공식으로 쓰게 되면 요식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시그마 K1부터 15에다가 합한 것은 2K 더하기 2죠.

뺀 것은 2K죠. 분의 1, 요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 뜯어내고 2 뜯어내면은 분모에 있는 요 식이 4의 K에 K 플러스 1, 요렇게 작성이 될수 있어요. 그럼 4분의 1을 앞으로 꺼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15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 네. 자, 이제 여기서 뭔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분수의 형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더하고 빼는 형태로 소거되는 형태인 부분분수꼴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개념. 분수가 등장했어. 근데 AB분의 1이야. 그러면 A분의 1에다가 B분의 1을 빼주면 AB분의 B-A가 생기니까 그걸 맞춰줘야 돼서 B-A분의 1을 뒤에다가 하나 추가주면은 이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얘를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주면 얘랑 동그라미 친 식이 이 노란색으로 쓴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풀 거예요. 4분의 1에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걸 무한반복까지는 아니고 15인 것까지 대입할 거니까 더하기 15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사라지는 것들이 두 번째 항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죠? 맞불, 맞불, 맞불 사라지고 1 빼기 16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1에다가 16분의 15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결과적으로 64분의 1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부분분수를 활용해서 시그마가 등장하고 분수가 등장했다? 부분분수꼴로 바꿔서 소거를 하자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항상 분수가 나왔다면. 이제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번. 29번의 경우는 뭘 찾아야 되죠? 네, 일반항 찾고 시그마로 나타내자. 같은 패턴이에요. 일반항을 찾고 얘를 뭐로 표기? 시그마로 표기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 이 시그마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그마 하기 전에 찾아야 되는 게 일반항이잖아요. 그럼 일반항을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얘는 지금 보니까 분모가 첫 번째 항일 때는 1 깔려 있고, 두 번째 항일 때는 분모가 1 더하기 2, 세 번째 항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A 얘는요, 분모가 보나마나 1, 2, 3,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깔려 있을 거고요. 분자는 지금 다 1로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럼 분모에 해당되는 게 등차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겠네요. 네. 등차수열 합공식 쓰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역수로 뒤집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n의 n 플러스 1의 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열 번째 항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 나는 얘를 계산해야겠다. K1부터 10까지. 이제 K로 바꿔줘야 되죠? K. K 플러스 1, 2. 어떻게 하자? 네, 상수항은 앞으로 꺼내서 씁시다. K1부터 10까지. 남은 거 부분분수 처리해야 되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하면은 요 식이랑 완전히 일치된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볼까요? 요것만 계산해보자. 그러면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10번째 항까지 해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샥다 보여요. 남는 게1 빼기 11분의 1입니다. 즉, 11분의 10이죠. 11분의 10에다가 2를 곱하면 11분의 20이 될 겁니다. 정답은 11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분수가 나오면 부분분수꼴로 바꾸어서요, 합차 형식으로 해서 똑같은 것들을 소거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딱 봐도 예, 계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분모가

69예요. 네. 그럼 P는 뭐 69로 똑 떨어지는 숫자는 아닌가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의 P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AK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료는 SN이니까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 SN과 AN 사이의 관계, SN은 첫 번째항부터 N번째항까지의 합이고, SN-1은 첫 번째항부터 N-1번째까지의 항의 합이라면 두개 빼면 남는 건 AN입니다. 이때 N은 2 이상이다. 첫 번째항은 S1으로 따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 AK를 구하기 위해서 AN을 찾을 건데, SN에서 SN-1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식을 빼면 AN이 2 이상인 것에 대해서 성립되는 AN으로 나올 텐데, n제곱, n제곱 사라질 거고요. en, en 사라질 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en이 나와서 얘까지 만나서 플러스 en. 네. 거기에 이제 상수항만 따지면 되는데, 여기 상수항 없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요, s1인데, s1이 마침 3이에요. 근데 이 3이 a1. 이 식을 동일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e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냈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근데 n 대신에 k로 바꿔주고 얘는 n 대신에 k 플러스 2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계산 대입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k1분의 10까지. 그럼 여기는 2k 더하기 1. 이 자리에다가 k 플러스 2 대입하니까 2k 플러스 5분의 1. 자, 이 부분, 부분 분수로 나타내 주자고 했죠. 부분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얘가 뭐랑 같나 하고 보면 2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5분의 1로 쪼갰어요. 그럼 분자에 뭐가 남아요? 통분하면? 네, 5에다가 1뺄 거니까 4가 남죠. 근데 얘 없잖아, 4. 그래서 앞에 반드시 뭐가 곱해줘야 된다? 4분의 1이 곱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얘는 4분의 1이 있어야 되고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2K 더하기 1분의 1 빼기 2K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거 쭉다 나열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분의 1에 전체 괄호하고 1 대입하면은 3분의 1 하고 1 대입하면 빼기 7분의 1. 2 대입하면은 플러스 5분의 1. 2 대입하면은 빼기 9분의 1.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 대입하면은 플러스 7분의 1. 3 대입하면은 빼기 11분의 1. 얘를 계속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반복되고, 그 다음 아홉 번째 항 대입할게요. 그러면 2, 9, 18, 19분의 1. 여기다가 9 대입하면 18에다가 23분의 1. 이제 10 대입하면은 21분의 1.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25분의 1.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워지는 게, 아까는 막바로 지워졌는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된다? 하나, 두 가지를 띄고 지워져요. 예. 네. 그럼 그 뒤에서 5분의 1에서 지워질 거고, 예. 네.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또 하면서 뒤에서 플러스로 하나가 지워지겠죠. 앞에 플러스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개 남을 거고, 얘네들은 두 칸씩 띄어서 서로 지워지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남은 게 3분의 1하고 25분의, 마이너스 25분의 1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3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7분의 1,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지웠지만 플러스 5분의 1은 지워지지 않죠? 얘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가 두 개가 살아남아 있으면 뒤에 마이너스가 두 개가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남는 것들을 다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 싹다다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에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23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까 P가 분모가 69였거든요. 그럼 60

19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는요, 요거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먼저 계산해 보려고요. 그러면 얘는 69분의, 그죠? 통분하면 69잖아요? 23 빼기 3이니까 25로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남은 거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25분의 5, 얘는 25분의 1을 뺀 거니까 25분의 4가 될 겁니다. 거기에 4분의 1을 분배해서 계산을 할 거죠? 그러면 얘는 69분의 5 더하기 25분의 1이 되겠네요. 아,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값은 5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 네, P값은 5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30번에 계산량이 조금 빡빡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로 소거되는 거. 앞에가 두 개가 남으면 뒤에도 두 개가 남는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2번까지 쭉다 찾아가 봤습니다. 자, 이제 31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얘도 분수죠. 분수인데, 부분 분수로 뜯어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면, 합차 해서 똑같은 거를 지원해가는 꼴로 바꾸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냐면, 분모를 유리화를 하시면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모를 유리화하자. 네. 그러니까 유리수로 만든다기보다는 유리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냐면 주어진 식을요 따로 뜯어낼게요. 루트 3k-2 플러스 루트 3k 플러스 1분의 1인데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똑같은 식을 곱해도 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얘한테 가운데 마이너스로 된 거를 곱해주려고 합니다. 루트 3k 마이너스 2, 루트 3k 플러스 1에 가운데 끼인 것이 뭐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 곱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곱근 두 개가 벗겨지면서 얘는 3k-2가 생길 거고요. 여기 합하고 여기 차니까 중간에 항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3k 플러스 1을 빼주는 거죠. 네,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식을 정리하면은, 아, 마이너스 3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여기는 루트 3k-2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 요렇게 정리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냥, 그래도 이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큰거 빼기 작은 걸로 해주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을 안쪽에다가 곱해주면은, 식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3분의 1에다가 k1일 때, 그러면 루트 4 빼기 루트 1. 2 대입하면은 루트 7, 2 대입하면은 빼기 루트 4. 얘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n 대입할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n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고요. 지워지는 것들을 구경을 해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사라지고 남는 거 하나, 남는 거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간 게 12가 돼야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는 마이너스 루트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n 더하기 1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루트 3n 더하기 1이 13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근호 안에 들어가는 3n 플러스 1이 169가 돼야 돼요. 그러면 1 지워지면은 3n은 168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n의 값은 168을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누게 되면 정답 56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31번의 경우는요, 루트가 나왔다. 그러면 얘도 중간에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마이너스가 된 것을 분모 그리고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면은 그러한 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진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32번 보도록 할게요. 32번은요, 처음에 이제 껍질이 어렵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조건

원소의 개수니까 얘네들의 원소가 뭔지 하고 봤더니 좌표예요. 근데 어떤 좌표냐면 이 직선식 위에 있는 좌표인데 이 좌표는 반드시 뭐여야 된대요? 자연수여야 된대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y좌표가 정해지면 x좌표는 자동으로 정해질 거예요. x좌표 정해지면 y좌표는 자동으로 정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때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두배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얘가 될수 있는 것들을 정해주면 나머지가 자동 저장돼서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얘가 y가 1일 때부터 따져볼게요. y 값이 1일 때. y가 1이면은 2니까 x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4n이 돼요. 쉽죠? 네. 그리고 자연수예요, 둘 다. y가 2가 되면 여기가 4니까 아, x는 4n 플러스 2에서 4를 빼주면 되니까 4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될 텐데 y가 2n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4n. 그럼 x는 2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y가 2n 플러스 1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럼 4n 플러스 2가 돼서 x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근데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자연수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죠. 여기서 멈춰야겠네. 그럼 토탈 몇 개? 1부터 2n 개까지니까 아, an은 2n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금방 구했죠? 그래서 an 자리에다가 2n으로 바꿔치기 하면 ak에는 2k, ak 플러스 1에는 2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고식을 그대로 갖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k1부터 24. 여기에 루트에 루트 2k 더하기 얘는 루트 2k 플러스 2가 되겠죠? k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다가 가운데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를 곱해줄게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 곱해주자. 근데 똑같이 분자 분모에 동일한 식을 곱해줘야지 원래 식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곱해줄 거고요. 합차 공식을 쓰면 2k 플러스 2에다가 2k가 빠져서 남는 게 분모에 2가 남습니다. 그걸 앞으로 빼주면 2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24까지 루트 2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k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이제 숫자 대입해서 쫙다 나열해서 주어지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에다가 1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2 대입하면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이게 반복되겠죠? 24를 대입하면 48에 루트 5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48. 해서 정리하고 보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50인데, 루트 50은 5루트 2잖아요. 두개 합치면 4루트 2. 그것을 절반하면 2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32번. AN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대입하는 계산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속어가 되게끔 분모의 무리식을 유리식으로 변환해주자. 이런 패턴으로 푸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3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OBA의 넓이가 SN이래요.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네, 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뭔가 빡셀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식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SN식은요, 너무 찾기가 편해요. 왜냐? 넓이잖아요. 밑변 n, 높이. 여기다가 n 대입하면 y좌표가 루트 n으로 나오죠? 그래서 SN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요. SN을 먼저 구해야지 대입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SN은 고맙게도 밑변 가로, 세로 루트 n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저거 대입한 순간 이제 계산 금방 해낼 수가 있겠죠? 요거 K로 바꿔놓고, 요거 K 플러스 1로 바꿔놓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쭉 써볼게요. 시그마. K1부터 15까지 분모, 전에 분자를 쓰고 분모에 해당되는 거 루트 k 곱하기 k 나누기 2 더하기 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에 나누기 2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 분자분모 2를 곱하면 좀더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자분모에다가 2를 곱할 거예요. 2를 곱하자. 그러면 얘는 6k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이 식이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소거되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식을 유리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루트 k 얘를 똑같이 동일하게 곱합니다. 네. 동일하게 곱해줘야지 같은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곱한다. 그러면 분모에 남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요거 두개 곱하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요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k 세제곱이 돼서 중간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져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식으로 돼서 요것만 남거든요. 남는 게 3k 제곱 3k 더하기 1입니다. 분모하고 분자의 저 파란색 부분 미리 나누고 출발하게 되면은 얼마가 남을까요? 네, 이거 나누면 이렇게 해서 2잖아요. 아, 그래서 이 식은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구나. 2 하나 남고요. 그 실수는 앞으로 꺼내준 다음에 남은 식이 요거 하나인 거죠. 아, 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k에 루트 k.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식 정리됐으니까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돼요. 1부터 15까지죠. 15까지.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루트 2. 빼기 1루트 1.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3루트 3. 빼기 2루트 2. 해서 쭉쭉쭉쭉 가서 플러스 16루트 16 마이너스 15루트 1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워지는 것들을 찾읍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남는 것들 이렇게 남을 테니까 얘는 64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63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1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33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12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겁먹을 것 같은 식이고 마치 자연수 거듭제곱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약분돼서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이죠. 네. 자, 이제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시그마는요,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합성함수 계산했을 때처럼 해주시면 되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요 안쪽에 있는 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K는 I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I의 입장에서는요, 1부터 K까지 쭉다 더한 거죠.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랑 2k랑 곱해주면은 남는 게 뭐가 있나요? 2 사라지고 k 세제곱에 k 제곱이 남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그마 k1부터 6까지 k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k 제곱 얘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k 세곱자리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k 제곱자리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에서 13.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나눠지면은 21의 제곱. 얘는 17 곱하기 13이니까 얼마? 얘는 91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계산해주면은 441이겠네요. 그죠? 441. 거기에다가 91 추가해주면은 5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532다. 네, 시그마 풀 때에는요, 제일 안쪽부터 풀어주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전혀 상관없어요, i랑. i랑 상관없어. 그리고 얘는 i의 입장에서는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지금 딱딱한 괄호, 닫힌 괄호에 적혀 있는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요. 얘는 상수항이니까 어차피 계속 똑같은 걸로 나온 거잖아요. 총몇 개? k개. 그래서 얘는 k제곱에 k-1로 나올 거고요.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으로 나오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은 1, 마지막 번째 항은 2k,